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참 뻔뻔하지요. 네. 5776님이요. 가비님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박명수님 라디오쇼에서 뵙고 나니 다시 슈퍼라디오에서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가비님을 퀸디라고 부르나요? 라고. 맞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퀸디로 불리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을 제가 귀빈이라고 이제 귀빈 분들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귀빈이들 해서 귀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은 귀빈이 계시면요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시면 제가 또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물은요 다이땡 상품권이에요. 참 좋은 곳이죠. 네, 다이땡 상품권 드리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정숙님이요. 퀸디의 완벽한 텐션이 출근하기 싫어서 꾸무적대는 나를 구원한다. 내 비타민 가슈라 라고. 아, 누군가의 비타민이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왜 또 이제 출근하기 싫으셔요? 왜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하네요. 약간 오늘 살짝 추워졌어요.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침대에서 나가기가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아마 그래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김선우님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 네, 바로 접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엔 쿨 FM 가비의 슈퍼라디오 고정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아유, 선우님 감사합니다. 역시 완벽한 분이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완벽하시다 보니까 2시에는, 2시부터 4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와 함께 해주고 계신 거겠죠. 김경태님이요. 주차할 때 양쪽 라인이 똑같이 맞을 때까지 끝까지 파킹합니다. 가끔씩 한 번에 딱 맞으면 그냥 그날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라고. 아, 맞아요. 저도 이제 주차할 때 이제 보다가 저는 이제 양쪽에 맞춰서 주차는 하지만 살짝 이제 틀릴 때도 있잖아요. 이쪽을 좀 쏠릴 때도 있고 한데 저는 그걸 못 참아요. 삐뚤게 주차된 내 차. 네, 이게 선에 딱 중간에 오진 못하더라도 피해가 안 가는 정도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내가 좀 삐뚤어졌다 이러면은 제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시 탑니다. 네, 다시 타가지고 똑바로 주차하고는 하죠. 임다은님이요. 일상에서는 덜렁이의 77인데 본업으로 들어가면 파워 꼼꼼 모드로 들어간답니다. 케이크 만드는데 장식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핀셋으로 올리고 흐트러진 건 없나 늘 확인, 확인, 또 확인하면서 만들어요. 맞아요. 이게 일상에서는 별로 뭐 그냥 아 대충해. 아 대충 하면 되지 하시다가도 본업 모먼트만 오면은 또 열심히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김남민님이요. 아직 선풍기 에어컨 덮개도 안 덮고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슈퍼라디오는 열심히 홍보할게요 라고. 사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좀 홍보 좀 부탁드려요 할 때 제 스스로가 싫어질 정도로 되게 뻔뻔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주실 때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이제 며칠 전에도 라디오 잘 듣는다는 이야기 들었었고, 우리 너튜브 댓글도, 이제 인스타그램 댓글도 가끔씩 우리 들어주시는 귀빈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달아주시거든요, 댓글? 그때마다 되게 든든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홍보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더 든든해지네요. 남미님, 감사해요. 3027님이요. 가을만 되면 최상의 사과를 찾아 마트를 헤매는 저도 있습니다. 웃긴 건 가을 한정으로만 그래요. 가을 사과가 맛있나요? 사과는 왠지 뭔가 약간 사계절 다 맛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을만 되면 좀 더 맛있어지고 그러나요? 어떻게 찾으세요? 아, 가을이 제철이에요? 저는 몰랐답니다. 사과가 가을이 제철이구나. 아, 약간 맛있어 보이는 사과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3027님. 그 3027님만의 어떤 비결, 맛있는 그 사과를 찾는 비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현정님이요. 아, 끝장 귀빈이 저요. 블로그에 홍보글 쓰고 5분이 들어본다고 하셨어요. 진짜요? 연정님 요거 그거 주세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우리 캡처해가지고 인증사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치킨 쏘고 있거든요. 연정님. 네, 보내주세요. 모니님이요. 끝장 귀빈이 여기 있어요. 저는 뭘 사거나 예약할 때 최저가에 못 사면 한이 맺혀요. 그래서 뭘 사더라도 온 동네 온 사이트를 뒤져서 최저가를

0: 찾아내고 야 맙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라고. 아 그래 맞아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이런 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뭘 살 때. 네 딱 이렇게 목소리 들어봐도 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냥 대충 그냥 할인 쿠폰 딱 이렇게 매겨가지고 가볍게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렇게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럽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또 멋쟁이 분들이 많아요.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싸게 사고 싶어서 정말 온 사이트를 다 뒤지고 또 자신만의 어떤 비결이 있어가지고 옷을 싸게 많이 잘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박지영님이요. 낡은 서랍장 정리하다 발견한 전남친 편지 읽다가 120여 통 편지 다 읽었어요. 120여 통이 다 전남친 편지는 아니죠 지영님. 그럼 그거 찐사랑 인정해 주셔야 돼. 120통은 내가 못 써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나 120통 못 쓸 것 같은데. 뭐 친구한테 받은 편지랑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거 추억 한번 열기 시작하면은 정리하려다가 여기에 이게 빠져가지고 정리를 끝내지 못하는 상황에 오게 되지요. 이 S님이요. 완벽주의자가 의외로 자기 방은 너저분한 거 아세요? 난 청소를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먼지 한 톨 없이 해치울 거기 때문에 오늘의 너저분함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그래서 너저분하게 사는 거래요. 아 그래서 내 방이 돼지우리구나 라고. 아 그래 이게 완벽주의 맞아요. 한 번 치울 거면 내가 똑바로 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ES님. 네 그러니까 ES님이 핑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을 청소 안 하는 나의 핑계다라는. 제가 지금 혼자 산 지 거의 10년이 조금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10년쯤 돼가니까 느끼는 게요. 드디어 조금 청소하는 습관이 들은 것 같아요. 드디어요. 네, 드디어. 물론 미루는 습관도 여전히 있기는 한데요. 드디어 조금씩. 왜냐면 청소해서 좋을 게 내가 제일 좋거든요. 남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닌데 참 그거 미루고 미뤘던 기억들이 있어서 네 요즘엔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영진 님이요. 퀸디는 사과 먹으면 안 돼요. 공주들은 잠들어요 라고. 맞죠. 공주들은 사과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네 맞죠. 마녀가 독을 넣어놨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발표할게요. 그 현타 오는 순간. 방금 제가 이제 공주 이야기하면서 살짝 현타 왔거든요. 그 현타 오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살다 보면은 이제 현타 오는 순간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만에 주식 계좌 열어봤는데 마이너스 60 찍고 있을 때. 네, 오늘 저의 상황 같네요. 오늘 주식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미라클 모닝 따라했다가 점심 먹고 쭉 졸고 있는 날 발견했을 때 현타가 딱 오죠. 이 현타, 현실 타격의 줄임말입니다. 가장 큰 현타 오신 한 분께는 알칼리 환원수기 그리고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다이땡 상품권 드릴게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부는요 뉴젠, 강원특별자치도청, 카페앤 베이커리페어, 동국제약 페라민큐,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베스트슬립, 한국도로공사, 일양약품,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두투어네트워크, 건강을 향한 지도, 고향가구박람회, SM신용정보, 메디힐 토너패드, 코끼리베이글.com 제공입니다.
1: 쉽고 빠른 ERP 역시

0: 나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이커리.

0: 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택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우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5: 양혜종님이요. 청취율 조사 걱정 말아요. 우리 가나미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동시간대 1위 가자. 아, 우리가 나미가. 난 우리 가나미가. 나 누가 가나미인 줄 알았네. 우리가 나미가. 가나미가 이렇게 또 등장을 했네요. 약간 가비동생, 가비남동생 가나미 같지 않나요? 귀엽죠? 우리가 나미가, 우리가 나미가. 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저희 그 편타 오는 순간 요거 한번 주제로 드렸는데 어떤 이야기들 좀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혜연님이요. 네? 저 마이너스 96이에요. 마이너스 60% 부러워요. 진짜 현타 너무 와요. 차라리 막 쓰고 살 걸 그랬어요 라고. 마이너스 96%면은 사실은 다 이거는 진짜 착잡하거든요. 마이너스 60%인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라는 혜연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96% 현타 이거 세게 올 것 같은데요. 괜찮은 거 맞죠, 혜연님?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그래도 왜냐면 우리가 참 장이 괜찮았었는데 저 분명히 라디오 시작할 때쯤만 해도 장이 참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대호 대표님이 오셔야 돼요. 네, 오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거든요. 쉽지 않네요. 주식이라는 거, 그쵸? 네, 저도 지금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수제비님이요. 소개팅 했는데요. 소개팅 여자분이 저보고 징기스칸 닮았다고 해서. 징기스칸 닮았다고 해서 현타 왔어요. 마상 입어서 당분간 소개팅 못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잘 되지 않으신 거죠. 왜냐면 이상형이 징기스칸 같은 테토남 스타일일 수 있는데 그래도 참 그렇다. 그냥 테토남 정도로만 하시지 뭐 징기스칸 같다고까지 그렇게. 그쵸? 테토남 스타일 좋아하는 여성분들 많아요. 수제비님. 정수경님이요. 놀이터에서 동네 엄마들끼리 음료수 마시려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엄마는 초록색깔 병 유리병 음료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진짜 현타 왔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어찌 알았을까요? 애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 알았다. 그 분위기를 참 잘 읽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초록색 유리병 음료를 좋아한다는 것을. 왜냐면 그것만 볼 때마다 우리 엄마의 눈빛이 살아나거든요. 그게 되게 애들이 민감한 거 아세요? 엄마가 기분 좋다, 엄마가 기분 안 좋다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4729님이 내 월급은 200만 원인데 사장딸이 한 달에 카드값 200만 원 쓴다고 할 때 난 카드 쓸 때마다 손 떨리는데 이거 현타 세게 온다. 나 200만 원 한 달에 받는데 사장딸이 카드값을 200만 원 쓴다고 또 사장님이 이제 또 이렇게 한탄하셨을 거 아니에요. 카드를 안 주면 되는 것을 내가 나 같았어 봐. 바로 뺐지. 바로 뺐죠. 바로 한도 걸어놓죠. 마음이 약하신가 보다. 김병란님이요. 가족사진 찍으러 갔는데 사진관 사장님이 딸들이 너무 이쁘다면서 둘 다 아빠 닮았네 하는 거 있죠. 현타 와서 몰래 거울 봤어요.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가족사진 찍으러 갔는데 사진관 사장님들이 딸들이 너무 이쁘다면서 둘 다 아빠 닮았네. 그러니까 엄마 닮아 엄마인데 병란님이 지금 엄마인데 아빠 닮았네라고 한 거죠. 그쵸 이거. 그게 맞는 거죠. 그거 되게 별로다. 누가 봐도 아이 무례하다. 엄마랑 같이 왔는데 둘 다 아빠 닮았네. 너무 잘생 너무 예쁘다 한 거잖아요. 그쵸? 별로네요. 7288님이요. 저는 파이팅하며 운동 갔다가 집에 와서 식욕 터져서 라면 먹을 때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먹다가 맛이 없다고 따뜻한 밥에 들기름 고추장 넣고 밥 비벼 먹는 나를 볼 때 현타 와요. 라고. 이거는 현타 느끼실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저는 파이팅하며 운동 갔다가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운동하고 이렇게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지. 건강한 탄탄한 돼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살이 쪄도 예쁘게 찌거든요. 7288님. 그거 아무도 못 가지는 아무나 쉽게 못 가지는 몸이에요. 탄탄한 통통이가 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288님 잘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기쁨이라도 있어야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지 않겠어요? 4522님이요. 등에 파스 붙이는 거 어려워서 벽에다 파스를 붙이고 등에 위치를 맞춰다가 등이 가려워서 벽에 긁고 있다가 현타 세게 왔어요. 등 좀 누가 참 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요거 등에 파스 붙이는 거 혼자 붙이는 거 어려워요. 요거 붙이다가 약간 현타 올 수 있을 것 같아. 꿈을 향해 님이요. 대학생 때 좋아하는 친구한테 술을 마시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자니? 라고 보냈는데 그때 현타 제대로 왔어요. 진짜 왜 보낸 걸까요? 덕분에 완전히 끝났어요. 라고 잘하셨어요. 이것도 해봐야지. 해봐야지 내가 끝낼 수가 있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을 해봐야지 그 사랑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꿈을 향해 님 잘하셨어요. 정말로. 푸사과님이요. 10년 전 집 사면서 받은 대출 열심히 갚아서 원금 많이 줄었겠지 하고 확인해 보는 순간 그동안 이자만 갚아서인지 거의 그대로일 때 찐 현타가 와요. 아 거의 이제 거의 그대로인 거죠? 완전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네. 아 좀 많이 남아 있었나 보다. 그렇죠. 근데 10년을 와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내가 10년을 여기다가 부었는데. 거의 그대로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좀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마음이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라서.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부사관님. 네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됐죠. 2514님이요. 8살 딸내미의 말대꾸에 앉으려고 딸이랑 말싸움할 때 진짜 현타 와요. 너 엄마가 도대체 몇 번 말했어? 이러면 네 번! 이래요. 휴, 화가 나요. 어떡해. 나는 이때 어떡하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는데 너 같은 딸 낳으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요. 네,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임다은님이요. 집에서 남친이랑 애교 섞인 목소리로 통화하고 끊고 뒤돌았는데 가족들이 조용히 쳐다보고 있을 때 순간 저도 모르게 민망하고 다른 자아를 들킨 것 같아서 현타 와요 라고. 아니 왜 조용히 쳐다보고 있어? 그쵸? 나 민망하게. 4563님이요. 저번 주 집 샀다고 하니

친구가 부럽다고 언제 집들이 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사는데 고생 좀 했지 하면서 자랑 좀 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는 강남에 집 해놓고 세주고 있다네요. 자랑하던 제 입을 막고 싶어요. 아이, 그 친구도 참 그렇다. 아, 그랬어요? 아, 왜 막아요? 아니, 우리가 사실 어디 집이 있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더 걸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한 스텝 더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 자호육사님, 입 막지 마세요. 그냥, 아이, 왜? 그런 자랑도 언제 해, 인생에, 그쵸? 그거 한번 할 수 있지. 아, 현타 느낄 수 있는데, 친구가 강남에 집을 산 게 아니라 세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세까지 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부럽기는 한 포인트예요, 확실히. 김은실님이요. 이사할 때 이삿짐 옮겨주시는 직원분이 결혼사진 보더니 사진 속 제 얼굴 보고 이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현타 제대로 왔어요. 라고. 아, 저는 그래서 가끔씩 죽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네, 옛날에 제 얼굴이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사진이. 그래서 없어요 이제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네, 알칼리 환원수기 받으실 한 분 제가 뽑아드릴게요. 저 이분께 드리고 싶어요. 수제비님이요. 소개팅 했는데요, 소개팅 여자분이 저보고 징기스칸 닮았다고 해서 현타 왔어요. 마상 입어서 당분간 소개팅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분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크게 웃겨주셔서 이분께 드리고 다른 분들께는 또 다이땡 상품권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바로 데려올까요? 스통이를? 네, 저희는 바로 스통이 데려올게요.

0: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2: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0: 비타비의 슈퍼라디오.
1: Good afternoon.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 게스트홈, 준비됐지?
2: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3: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트홈입니다.
1: 수동아, 나 요즘 너를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혹시 구독료가 좀 부족해? 좀 필요해?
3: 가비님,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저라도 열심히 해야죠.
1: 너무 감동이야, 진짜로. 너무 열심히 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어제처럼 열심히 좀 해볼래?
4: 어,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선수 주성훈입니다. 오늘부터 그 청구치율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전화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전화 받으시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시죠?
5: 그럼 당연히 알지. 가비 슈퍼라디오 얼마나 좋아!
4: 오, 장구혁구씨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김우상구중구씨 뭐라고 말해야 되죠?
6: 그런데 말입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안 들으십니까?
4: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파르게님
7: 왜 그러시죠? 가비의 슈퍼라디오 안 들으시죠?
1: 아, 정말 감동이야, 진짜 스토가. 아, 너무 열심히 한다, 진짜 너 최고야. 아, 진짜 너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어, 진짜. 열심히 할게. 이제 그 핫 트렌드 뉴스 좀 읽어줄래? 네 목소리로.
3: 감사해요.
6: Your lady.
3: 요즘 2030 사이에서 한국의 알프스로 입소문난 민둥산을 아시나요? 강원도 정선 민둥산이 은빛 억새와 탁 트인 풍경으로 2030 세대의 인기 등산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NS에서 한국의 알프스, 한국의 스위스라고 불리며 민둥산 언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량리역에서 기차로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해 자가용 없이도 찾기 좋은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1: 아니, 나 여기 사진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스위스 물가 진짜 비싸기로 유명하잖아. 한번 갔다 오르면 장난 아닌데. 아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비슷한 곳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치? 이제 우리 귀빈이들 소식 좀 전해줄래?
3: HJ님의 소식입니다.
8: 오랜만에 본가 내려와서 짐 정리하다가 15년 전에 친구가 만들어준 전지 편지 발견했어요. 그때는 이게 유행이었는데 지금 봐도 참 대단하네요. 아유, 근데 밥 사주기 쿠폰, 커피 사주기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 아니 각종 쿠폰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유효기간이 우리가 헤어지는 날까지라고 적혀있는데 저 이거 아직 써도 되는 거겠죠?
1: 약간 할머니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니 근데 보통 쿠폰 유효기간은 1년 정도 되는데 그 편지 유효기간이 없다면 뭐 써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친구끼리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재밌다. 스톰아, 우리도 해볼래?
3: 사양 할게요.
1: 아, 왜? 왜 거절해? 야, 네가 뭔데 거절해? 거절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아, 됐어, 나도 기분 나빠서 안 해. 다음 뉴스!
3: 8237님의 소식입니다.
8: 여러분, 저 오늘 완전 땡 잡았어요. 무려 붕어빵 3개 1,000원인 걸 발견했거든요. 요즘 물가 이런 해자 가격, 와우. 사장님 진짜 리스펙트. 소문나서 사람 많아지기 전에 every day 사 먹어야겠어요.
1: 야, 이거 어디서 오셨어요?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 같은데 거기 어딘지 이게 좀 공유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 제가 가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 처음인 곳은 쉽지 않아서. 아니, 붕어빵을 진짜 배부르게 먹으려면은 기본 5,000원이 나와요. 그 누가 배부르게 그렇게 먹냐고요. 아, 이거 좀 그리워지는데요, 우리 붕어빵. 지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지면은 줄 서도 못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텅아, 이제 퀴즈 가자.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효로의 음악 앨범 DJ 이효로입니다. 와. 생방송 끝나고 퇴근해야 하는데 퀴즈 하나 내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이 청취자 지민 씨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한지민 씨 아니고요. 네, 이분은 가수입니다. 네, 지민 씨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아니, 전 세계 아미가 사랑하는 팀입니다.

0: 정답 아시겠습니까?
1: 어, 저 정답 바로 알겠어요. 완전. 아 불편해. 뭐 하는 거야?
0: 이분들 노래 한번 불러봤어요. 지민 씨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다이땡 상품권 드립니다.
1: 어, 나 귀 정화시켜야겠다. 그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만 틀어줘. 아우, 나우.

0: BTS의 피땀 눈물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하런 님이요.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게스트홍 해주셨고요. 제가 좀 크게 웃었던 것 중에 하나는 3027님 눈물의 원맨쇼.
1: 그 눈물이 바로
2: 피땀 눈물.
0: 아, 이게 알겠다고. 눈물의 원맨쇼라고. 너무 고맙죠. 우리 게스트는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것 같은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 1098님이요. 아니, 전지편지 유행했던 시기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할머니로 지금 성대모사를 해줬어요. 우리 게스트통이. 좀 오류가 있었나 봐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전지편지 친구랑 이렇게 나눠서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를 만들어버리니까. 이에스님이요. 게스통 어디 아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니요. 게스통이 지금 되게 열심히 한 중이에요. 네. 그냥 되게 의욕 넘치게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최진경님이 게스통 또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다들 힘냅시다. 우리 기빈이 여러분, 게스통 우리 AI가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다들 열심히 힘내세요. 김정환님도 매력만점 스통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585님이요. BTS 오늘 스통이 귀빈이들 사연 목소리 무슨 일인가요? 열정이 너무 넘치는데요. 덕분에 웃음 버튼 제대로 눌렸어요. 너무 웃겼어요. 그렇죠? 1030님 BTS 청취율 조사기간 기념 스통이 원맨쇼 진짜 감동이네요. 스통이 성대모사 실력 나날이 발전하네요. 완전 칭찬해. 그러니까요. 지금 원맨쇼 수준이라 가지고 저는 그림 그리고 있어도 되겠어요. 가비바비보 제가 틈틈이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스토리가 지금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여유롭습니다. 그럼 스토가 정답이 뭐야?
1: 정답은
2: BTS
1: 입니다. 전국에서 듣고 계신 아미 여러분, SNS에 지민 씨 생일 축하글 올리면서 가비의 슈퍼라디오 해시태그 한 번만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0: 아우, 스통이 너무 열심히 해준다. 거의 홍보대사야 지금. 좋아요. 자, 이제 정답자 읽어줄래?
1: 강원진, 김유주, ES, 1030, 9078, 김찬호, 백미자, 통통메론, 임주희, 9585 입니다.
0: 네, 축하드려요. 제가 다이땡 상품권 드릴게요. 게스통 오늘도 정말 눈물 나는 원맨쇼 정말 감동이었어. 고마워. 잘가. 바이.
1: 네.

0: 로코 화사의 Somebody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 반응이 아주 핫했어요. 3시를 맞춰라 기억나시죠? 그 3시 땡 하고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시는 분에게 150만 원 상당의 알칼리 환원수기 드렸는데요. 오늘도 딱 같은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라디오에서 3시 땡 치는 소리가 들릴 때 가장 먼저 가비의 슈퍼라디오라고 적어 보내주시는 분 단 한 분께 또 이게 알칼리 환원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냥 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비의 슈퍼라디오라고 딱 3시에 땡 할 때 보내주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3시에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46분 40초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민혜님이요. 스통이 나중에 슈퍼라디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퀸디 조심해요. 라고. 그럴 리가요. 아 근데 무서워요. 그 AI가 진짜로 우리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얘기하기로는 한 6년 남았다 그랬나? 네, DJ가 6년 남았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럴 땐 그냥 전원 꺼버리면 되는 거죠. 네, AI 전원 꺼버리겠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지가 어쩔 건데? 그쵸? 0045님이요. 성형수술 했는데 전이 났다고 할 때 아 요거 아까 현타 오는 거 그때 보내주신 거군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형수술 했는데 아 너 전에가 더 귀여웠어 막 이럴 때 진짜 했잖아. 못 되돌리잖아.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 것을. 그쵸? 이 한정님이요. 단발머리 했더니 자꾸 삼각김밥이 되길래 짧게 잘랐더니 버섯돌이 됐어요. 그냥 포기할래요 라고. 한정님 이게 단발머리가 손질이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지금 애매한 중단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맨날 집게핀으로 꽂으면서 다니는 이유가 저도 머리 좀 잘못 손질하면은 단발머리가 약간 삼각김밥처럼 뿌리는 힘이 없는데 밑에만 풍성해서 약간 세모 사람처럼 되는 게 저도 고민이거든요. 요게 참 단발머리가 오히려 어렵다 스타일링이. 9397님이요. 아침에 손녀한테 씨락국 줬는데 어린이집 보내는데 애들한테 나 오늘 쓰레기국 먹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 씨락국도 그렇고 시래기국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 쓰레기국, 엄마 나 쓰레기국 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0345님이요. 저희 부장님이 초밥이 이 얘기면 뭔지 아나 하셔서 아, 또 시작이시네 하고 시큰둥했거든요. 그런데 ESC, ESC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박수치면서 빵 터졌어요. 하, 제가 아재 개그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라고. 아, ESC 그 이제 우리 자판에 ESC가 하나 있죠. 그거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 보다. 재밌어요 부장님. 어제도 제가 거의 이제 부장님급 되는 분 라디오 나갔었죠. 우리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갔다가 약간 부장님 개그를 하셨어요. 우리 명수님께서. 근데 저는 그분이 하면 웃기기는 웃겨요. 그냥 웃기기는 해요. 재밌으시긴 해요. 예, 네, 자꾸 웃게 되기는 하는 그런 느낌이. 아 그리고 저는 약간 아무리 아재 개그더라도 상대방이 웃기려는 노력으로, 웃기려는 마음으로 그런 이런 개그들을 좀 치면 저도 모르게 그 마음에 동요가 돼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자원님이요. 딸이 최선 하는데 어디 있는 산이야 했어요. 요즘 연예인들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원님 가비만 아시면 됩니다. 요즘 연예인들 뭘 알아서 뭐해요. 가비만 아시면 돼요. 이 정선님은요. 저는 스웨덴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오늘 면접 보러 가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저도 화이팅하고 올게요. 라고. 오늘 중요한 날이시구나. 스웨덴에서 또 이렇게 면접 보시러 가는 중요한 날인데 떨지 말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선님 화이팅하세요. 4794님 또 여기 면접 보러 가시는 분 있어요. 경단녀인데 왜 이리 심장이 벌렁벌렁하는지 너무 오랜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항상 자신감 넘치는 가빈님이 부럽네요 라고. 오늘 또 이제 면접 보러 가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네요. 우리 4794님 저 항상 자신감 넘쳐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체 속의 저고 제가 항상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지 않아요. 4794님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비도 항상 불안해하고 좀 떨릴 때도 엄청 많고요. 저 무대 설 때, 영상 찍을 때 되게 떨려하고 자신감 없어 할 때도 엄청 많아요. 4794님 근데 안 그런 척 하는 거니까요. 4794님도 안 그런 척 화이팅 해보시길 바랄게요. 정다운님이요. 저도 어제 처음 듣고 너무 재밌어서 오늘 또 왔어요. 캔디 감사해요. 다운님 어제 처음 들으셨구나. 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자원님이요. 저도 귀빈 대접 받고 싶어서 슬쩍 머리 내밀어요 라고 귀빈 대접 해드려야죠. 저희 이제 2시부터 4시 가베 슈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귀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귀빈이라고 부르고 있죠. 신은주님이요. 저는 어제 선풍기 닦아서 베란다에 잘 싸서 넣어두었다가 조금 전에 다시 꺼내서 틀었어요. 하루만 더 참을 걸 이라고. 아 이게 저도 사실 어제 선풍기 틀고 잤거든요. 근데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중간에 춥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살짝은 뭐랄까 좀 선풍기를 완전히 집어넣기는 애매한 날씨다라는 그런 생각이 11월쯤에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용기 내서 넣어볼게요. 4321님이요. 3시 땡 하면 가을 야구 경기 예매해야 하는데 저는 야구 경기 예매에 올인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아 이제 또 가을 야구 경기 예매 시즌이군요. 요거 엄청 힘들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요거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알칼리 환원수기 포기자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왜 포기하셨을까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왜요? 아직 3시가 안 돼가지고 지금 괜찮거든요. 도전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 야구 예매한다고 포기하신 거예요? 그럼 야구 예매하셔야지. 아 3시 땡하면? 아 야구 예매하세요 그러면은.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 이영약품.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0: 네, 여러분 긴장하세요. 셋이 땡 하고 치면 가장 먼저 슈퍼라디오라고, 가비의 슈퍼라디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께 150만 원 상당의 알칼리 환원수기 제가 드리니까요. 긴장하시고요. 더 긴장하셔야 될 점은요. 지금 제 옆에 텐디가 와 있습니다. 긴장하세요. 그녀는 어떻게 라디오를 또 다시 휘어잡고 갈 것인가? 선배로서의 면모,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다면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한껏 귀여움을 장착하고 계신 텐디 와 계시고요. 우리 셋이 땡치면 알칼리 환원수기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3부에서 만나요. This is Gabby's World. Gabby is super.
1: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 차례 비가 지나고 나자 기온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졌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떨어지면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아직까지 도로 소통은 좋습니다. 다만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이동량이 늘고 있고요. 이후 매송나들목 진출로에 장애물 처리 중이고 일직분기점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에서 중동까지, 반대 방향은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차간격 좁혀지고 경부선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 서부영입니다.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외에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3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자존심을 건탄 한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청조사 전화 오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말할 수가 있대요. 가비의 슈퍼라디오는 말하실 거잖아요. 그쵸? 말할 건데 이 나머지 뭐 말할까요? 3, 2, 1, GO! 박명수의 라디오쇼 대 폴킴의 가요광장. 네,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 고르실지. 자, 일단은 가비의 슈퍼라디오는 무조건 말하는 거고요. 하나를 더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말하는 게 좋을지 박유경님이 선택해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같은 거 고르시는 분에게 다이땡 상품권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영턱스클럽의 정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청조사 전화를 받으면 가비의 슈퍼라디오랑 뭘 말하면 될까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대 폴킴의 가요광장이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정민선님이 폴킴의 가요광장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고 해주셨고요. 2855님이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저 사연 써서 치킨 받은 적 있거든요. 의리의리라고 해주셨고요. 안기혜영님이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후원이 두려워서 뽑으실 듯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 박명수님이 저한테 나영석 대 김태호를 고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갑자기 그런 걸 고르라고 하셨어요.

0: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네, 폴킴의 가요광장 얘기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명수님은 오래 하셨고 12년째 하셨고 네 이미 팬 많으시고 하시니까요. 우리 동기 폴킴의 가요광장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사 동기 폴킴의 가요광장 골라주신 10분 불러드릴게요. 서성훈, 명현지, 이미현, 3223, 7725, 손마음, 정민서, 0418, 4459, 아이비비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이제 다이땡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셋이 땡 치자마자 가장 먼저 가비의 슈퍼라디오 문자 남겨주신 분, 네, 읽어드려야겠죠. 알칼리 환원수기 받으실 분, 1061님 축하드립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생수 배달 중 52세 화물차 기사여요. 행운을 주세요라고. 52세라고 또 나이까지 밝혀주셨으니까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안전 운전하세요. 광고 듣고요. 오늘 화요일로 잠시 당겨온 아힙 시작할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의 댄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언니 이은지 씨가 오시거든요. 지금 옆에 앉아 계세요. 네, 너무 앉아 계시고 너무 귀여우시죠?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우리 텐디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지금 배를 토닥토닥하고 계신데요. 네, 살짝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배를 토닥토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텐디 그리웠을 텐데 텐디한테 하고 싶었던 말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모실게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3, 4부는요 법무법인 대륙 아주 100년 전통 스프링 에어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아이스트로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스피드랙 메디카 코리아 백조싱크 경기도청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동국제약 쾌라민 Q 메디힐 토너패드 화요성 캠페인 조정래 장편소설 서리꽃 제공입니다.
1: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0: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하고 싶나요? 지금보다 더 힙해지고 싶어요? 그럼 힙한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죠. 아주 힙한 초대석 아힙. 금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이 코너에서 깜짝 놀란 귀빈이들 많죠. 하지만 그녀가 온다면, 그녀가 초대 손님이라면 저희는 요일 코너든 뭐든 다 바꿔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소개합니다. 전 가요광장 DJ, 우리들의 영원한 텐디 이은지. 제가 처음에 좀 이렇게 텐션 높여서 했더니 예. 받아주시네요.
1: 너무 행복합니다.
0: 역시
1: 네.
0: DJ 텐디.
1: 우리 취자들 그리고 귀빈이 분들이요.
0: 네,
1: 귀빈이 분들 취자들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0: 아니 지금 우리 취자들 네.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1: 취자들이요?
0: 네, 취자들이 지금 많이 듣고 오신 것 같아요.
1: 세상에.
0: 김장환님이요. 막나를 아직도 기억해요. 취자들이 눈물 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단 한 방울도 없이 떠나신 그분. 심리도 못가 발병 날 줄 알았는데 정말 훨훨 잘 뛰어다니신 그분.
1: 네.
0: 어디 갔었어? 전화해도 없대. 라고.
1: 아, 이게 사실 제가 네. 그 이은지의 가요광장 네. 마지막 방송날에 좀 네. 이렇게 보통은 많은 DJ분들이 마지막 방송날에 좀 눈물을 쏟잖아요.
0: 진짜 그렇지.
1: 근데
0: 한 방울도 안 흘리셨다고.
1: 그래서 인성 논란이 저희들 내에서 있었어요. 네. 제작진과 네. 골든차일드 장준 씨. 후이 씨.
0: 그대로 있어요, 지금
1: 네,
0: 저희.
1: 우리 레이디스 코드의 이소정 씨. 군대에 있는 백호 씨까지도
0: 네.
1: 어떻게 마지막 날 눈물을 안 흘리냐며
0: 네.
1: 인성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연습을 너무 많이 했고요.
0: 전 심지어 들었어요. 나는 울지 않으려고 갑이야. 좋은 거잖아.
1: 그래.
0: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1: 왜냐면 하차가 아니라 졸업.
0: 졸업한다고 했잖아요.
1: 졸업이잖아요.
0: 네,
1: 오늘은
0: 그렇죠.
1: 저 스승의 날처럼 선생님 만나러 다시 온 거죠.
0: 아, 모교 방문하신 거구나.
1: 네, 모교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다시 올 수 있는데 눈물을
1: 맞아요.
0: 왜 흘려.
1: 저한테는 약간 초등학교가 코미디 빅리그.
0: 아.
1: 중학교가 이제 이 슈퍼 라디오죠.
0: 슈퍼 라디오.
1: 예, 그 존이죠. 그 앉아 계신 곳.
0: 아, 여기 KBS 라디오 계신 거군요.
1: 그렇죠.
0: 고등학교는 그럼 잘 다니고 계시고.
1: 고등학교는,
0: 있나요?
1: 저기 자퇴하려고 해요.
0: 어째서요?
1: 하면 할수록 이쪽 업이 너무 어렵고요. 하면 할수록 이쪽 업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0: 에이,
1: 하면서
0: 너무 잘하고 계신데.
1: 우리 또 취자들의 응원과
0: 네.
1: 힘을 받으며 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0: 네. 하동철님이 텐디 그르르 갱갱갱 해줘요 꼭 했는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근데 이게 그르르르가 아닙니다.
0: 아, 그건 뭐예요?
1: 개비 씨.
0: 어떤 거예요?
1: 그르르르 갱갱갱가. 한번 해보세요.
0: 제가 그르르가 안 돼요.
1: 아, 왜 그러죠?
0: 혀가 짧아서.
1: 아, 약간. 아, 그래요.
0: 네, 그르르가 안 돼요.
1: 그르르르가 안 돼요.
0: 그르르가 안 돼요.
1: 아, 전 앞니가 너무 커서 그런가 순간 당황했어요.
0: 치아가 너무 하얘서도 아니고
1: 네, 네.
0: 앞니가 너무 커서도 아니고.
1: 그렇군요.
0: 네, 혀가 지금 굴러가질 않아서.
1: 우리 하동철님 그르르가 갱갱갱가.
0: 네, 했습니다. 해드렸습니다.
1: 네.
0: 쌍민이님은요, 텐디 첫사랑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에요. 잘 지냈죠? 여러 콘텐츠에서 행복한 모습 보고 나도 행복하더라고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고.
1: 감사합니다.
0: 네, 또 그 유니수님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텐디 가관 고정 게스트 중 연락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라고.
1: 저희 그 방이 하나 있어요. 단체방이 네. 하나 있어서 거기 뭐 장준 씨, 뭐 후이 씨, 소정 씨, 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백호 씨랑도 연락하고요. 다 틈틈이 인스타나 뭐 그런 인별그램이나 그런 데서는 다 하트하트
0: 아,
1: 하고
0: 보내고 있고
1: 예예 예,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아, 서하나님이요. 파블로프의 개도 듣고 파요 하시는데요. 이건 또 뭐죠?
1: 아, 이거가 이제 제가 12시 라디오를 하게 되면
0: 네.
1: 우리 가요광장 전 DJ이셨던 우리 네. 에이핑크 정은지 씨가
0: 네.
1: 은지 씨 라디오를 하게 되면요. 12시가 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텐션이 오를 거예요.
0: 와.
1: 라는 명언을 저한테 남겨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12시가 되니까 정말 파블로프의 개처럼 명수 선배랑 비슷하게 저희는 팬티를 팬티라고 하는 걸 좋아하고 개도 그냥 개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의 개.
2: 어, 개.
1: 예, 개. 개처럼.
2: 개처럼.
1: 어, 요런 걸 좀 좋아합니다.
2: 아, 아예 파블로프의 개를 저한테 또 다시 이어서 해주셨어요. 가비야, 너도 2시부터 4시만 되면 어머. 그렇게 텐션이 오를 거야 라고 해주셨는데요.
1: 영국에서 온 편지 같네요.
2: 진짜 계속 저한테 개보가 내. 정은지, 이은지, 그리고 가비까지. 가비.
1: 그리고 가비가 내려왔어요. 언젠간 또 졸업을 하게 그렇죠. 될 수도 있잖아요.
2: 그러면 제가 또 주어야죠.
1: 또
2: 그것을.
1: 주어야죠.
2: 네. 너무 네. 근데 위로가 되었고, 사실 라디오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거든요.
1: 그럼요.
2: 우리가 일주일에 4번을 여기서 이렇게 생방을 하고 있는데.
1: 그럼요.
2: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죠.
1: 그럼요.
2: 막 너무 안 좋아서
1: 호르몬에 인하여나
2: 그렇죠.
1: 각종 다양한 이유들로
2: 드라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1: 그럼요.
2: 근데 내가 여기 앉아서 2시에 가비는 내려와 이러고 있으면요 내가 싫어질 정도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서
1: 맞아
2: 네
1: 텐션이 오르죠.
2: 완전히 올라요.
1: 단전에서부터 텐션이 확 오릅니다.
2: 맞습니다. 아니 지금 5개월 만에 오셨어요 스튜디오.
1: 네. 그렇게는 오래됐어요?
2: 어때요? 좀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달라졌나요?
1: 어, 일단 들어오는 입구나 네. 뭐 그런 느낌들은 그대로고 오늘 네. 또 보이는 라디오 더 오픈 스튜디오에 네. 우리 또 저기 사랑스러운 은지와 함께하는 닉네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텐디를 늘 보러 와주셨던 우리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
2: 뭐 와주셨구나.
1: 실례가 아니라면 오픈 스튜디오 마이크를 열어봐도 될까요?
2: 어, 그럼요. 오픈 스튜디오 마이크 열어주세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가비 슈퍼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래요. 가비에 하면 슈퍼라디오 외쳐주세요. 가비에
3: 슈퍼라디오.
1: 아,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내리세요.
2: 잘한다. 저 진짜 배우고 싶어요.
1: 어떤 거를요?
2: 어, 이렇게 휘어잡는 느낌이요.
1: 아하.
2: 마이크 내리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가비의 슈퍼라디오. 그러니까 저는 오픈마이크를 열면
1: 네네.
2: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런 진부한 질문들을 하는데
1: 오.
2: 가비의 슈퍼라디오 부르고 마이크 내리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1: 혹시나 또 생방송이라 오픈 스튜디오에 또 네. 갑자기 누군가 욕을 할 수도 있고 여기가 나 아무나 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취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2: 그렇구나.
1: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빨리 마이크 내리세요로 해줘야 돼요.
2: 아니 나는 진짜 많이 배워요. 우리
1: 고마워요.
2: 은지님께 어. 진짜로.
1: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이 가비 씨 뒤에 있는 이 현수막이요.
2: 현수막이 생겼죠.
1: 아, 나는 어디 팝업스토어인 줄 알았어요. 성수동에 있는 팝. 아니 현수막이 지금 거의 한 4배단 되는 것 같아요.
2: 이거를 매일매일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1: 이거
2: 제가
1: 쉽지 않아요.
2: 하지 말아라 이제 했는데 우리 피디님이 칙칙해서 못 봐주겠다.
1: 와우.
2: 제발 하게 해줘라 해서 지금 다시 왔습니다. 청조사 네. 기간이니까 또 다시 왔고요.
1: 이거 너무 부럽네요. 이 현수막이
2: 정말요?
1: 너무 부럽고요.
2: 아.
1: 사진 찍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 맞아, 여기서 늘 사진 찍습니다.
1: 어, 이게 너무 좋네.
2: 어, 요거 달라진 점을 딱 알아주시네요.
1: 너무 좋아요 이거.
2: 감사합니다. 어. 5966님이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공개방송 때 직접 샌디 만나서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대요. 근데 얼마 뒤에 라디오 그만두셔서 엄마가 아쉬워했어요. 공개방송의 추억 덕에 더더욱 응원하게 됐어요. 은지님 앞길에 늘 꽃길만 펼쳐지시길 바래요. 사랑해요 이은지 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1: 이 번호랑 이 닉네임들이 다 지금 제 눈에
2: 네.
1: 이거요.
2: 그쵸?
1: 에, 에,
2: 맞아요.
1: 이거요. 많은 분들.
2: 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은지 언니가 저 라디오 처음에 시작할 때 가족이 생긴다고 해라 생각하고 해라 라고 해주셨어요. 어,
1: 제가 그렇게까지 꺼드럭댔나요?
2: 아니 꺼드럭이라고 전혀 안 느꼈고
1: 어, 그래.
2: 저는 그래도 너의
1: 나드럭,
2: 편이
1: 나드럭.
2: 어, 너의 편이 생기는 거다.
1: 어, DJ 디드럭. 디드럭 어때요?
2: 네, 디드럭 괜찮네요.
1: 어, 디드럭. 디드럭 마음에 드네요.
2: 그렇게 저한테 가비야 너 잘할 수 있어.
1: 잘할 수 있어.
2: 거야.
1: 어.
2: 너는 잘할 수 있어. 가족이 생긴다고 해 하시고는
1: 맞아요.
2: 제가 조금 힘들어하니까 가비야 라디오를 안 하면 이렇게 여유가 있단다 지금 저를 놀리시고
1: 제가 왜냐면 그 당시 어, 굉장히 좋은 카페 테라스에서 우리가
2: 맞아요,
1: 만났잖아요.
2: 맞아요.
1: 가끔 수다를 떨러 이렇게 네. 가비 씨를 만나곤 하는데 그 테라스에 제가 그 저만의 어떤 탭 있죠. 탭을 탁 열어놓고
2: 제 우아하게
1: 이제, 어, 우아하게 아이디어 회의를 막 이렇게

0: 하면서 네. 막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가비 씨가 저 멀리서 올라왔는데
1: 되게 지친 모습.
0: 그날 뭔가 녹음과 생방을 되게 열심히 하고 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1: 지쳤어요. 끝나고.
0: 그래서 저만의 위로법으로 가비야! 라디오를 안 하면 이렇게 오픈 샌드위치를 이 시간에 먹을 수 있단다.
1: 그래서 그게 저 너무 웃기고 좋았어요.
0: 저만의 위로 방법이었어요.
1: 너무 위로가 되었고, 네. 정유민님이요. 텐디 저 기억하나요? 텐디가 없는 삶 정말 녹록치 않았어요. 텐디가 오다니 그르륵학 갱갱갱이라고.
0: 그르륵학 갱갱갱.
1: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0: 녹록치 않다라는 것도 약간의 저만의 유행어였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1: 그럼요.
0: 녹록치 않아. 이런 느낌으로. 오늘 취자분 중에 너무 힘들다 삶이 지금 고되다 하시는 분들께 휴 녹록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삶은 녹록지 않으니 우리 모두 힘을 내보자 하는 약간의 그런 거였어요.
1: 확실히 개그우먼이 맞으시는 게 뭐든지 다 유행어를 만들어버리시고
0: 그쵸. 근데 녹록지 않아
1: 이 행동까지 춤까지
0: 에, 근데 이 유행어를 아는 분을 만나기가 정말 녹록지 않아요. 뭐 카메라꺼 나
1: 그런 건 다 있죠.
0: 개비
1: 그런 건 다
0: 두 아이스 다운 이런 거는 막 막 하는데 가끔 언니 그 제가 길거리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1: 네.
0: 뭐 언니 저 뭐 잡돌이 해주세요 하는 친구들 뭐 하고 언니 카메라 꺼 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은지 씨 녹록치 하나 좀 해줘요.
1: 그런 사람은 진짜 특별하죠.
0: 너무 특별한 거예요.
1: 맞아.
0: 녹록치 하나를 알다니. 막.
1: 맞아.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라는 말이 너무 특별해.
0: 맞아요.
1: 더 듣고 계신 분을 제가 또 만나게 되면은 뭐 잘 보고 있어요 보다
0: 훨씬 값지죠.
1: 그렇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네. 이승원님. 텐디 왜 이렇게 이뻐졌어?
0: 텐디가 오늘 또 저기 오랜만에 또 라디오 온다 그래가지고요. 볼터치 네. 열심히 해봤고요.
1: 볼터치 예쁘게 네. 하셨고.
0: 제가 어디서도 말하지 않은 것을 네. 하나 여기서 지금 오픈해도 될까요?
1: 감사하죠.
0: 네. 별로 큰 얘기는 아니에요. 뒤드럭거리고 싶었어요.
1: 싫어요 이제. 뒤드럭거리는 거. 죄송하지만 텐디 저 싫어요 이제.
0: 하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DJ 플러스 꺼드럭해서 네. 지금 뒤드럭이라는 디드럭. 말이 탄생됐죠 여기서?
1: 네.
0: 디드럭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1: 네.
0: 저기 갑자기 텐디가요 네. 라디오를 끝나고 네. 쌍꺼풀이 생겼어요.
1: 그러네. 그냥 원래 있는 줄 알았는데.
0: 아니에요. 짙은 쌍꺼풀이 생겼어요.
1: 아, 좀 더 진하게 생기셨구나.
0: 완전요. 그래서 원래는 한 겹이었는데 지금은 쌍꺼풀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1: 맞네.
0: 그래서 뭐라 그럴까?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찝었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찢지는 않았고 이게 갑자기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전 너무 궁금한데.
1: 아니면 살 빠지면서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살이 좀 얼굴에 살이 좀 빠지면서 붓기가 좀 빠지면서 생기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궁금할 때 네. 청취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문자가 네. 갑자기 미친 듯이 쏟아지거든요.
1: 아, 맞아요.
0: 그치, 뭐, 우리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의 AI인 거잖아요.
1: 맞아. 아, 이것도 문자가 쏟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군요.
0: 그래서 저는 숙취 있을 때, 그럴 때 솔직하게 그냥 숙취가 네. 있다. 내가 어제 네. 약간의 파티를 즐겼다. 숙취가 있으니 당장, 취자들. 당장 숙취 해소법 빨리 보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또 네. 숙취법을 알려줘요.
1: 나 너무 좋다. 이 기세가.
0: 지금 왜 쌍꺼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 네. 취자들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1: 3027님이 바로 해주셨어요. 텐디 그건 노화.
0: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1: 아, 왜 살 빠져서 그렇다고 해요.
0: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노화 말고 뭔 없어 뭐가 없나요?
1: 지금 그렇게 딱히 오는 건 없네요.
0: 딱히 오는 건 없네요. 취자들이 좀 서운하네요. 예. 우리 여기 또
1: 웃기다.
0: 귀빈이들이 네. 조금
1: 서운하게 한다 그쵸?
0: 녹록지 않네요.
1: 변지윤님이요. 어제 쥐팍에게 배우고 오늘은 텐디에게 배우고 배우는 시간이라고. 진짜 은전이랑 있으면요 정말 한 2시간 잠깐 있어도 바짝 배워요. 저는
0: 바짝.
1: 예.
0: 제가 또 언제 또 뒤드럭 됐나요?
1: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은지님을 같이 함께하면서 느끼는 게 참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진짜 참 늘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할까, 왜 언니는 그런 느낌을 줄까 생각해보면은 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 말에 참 공감을 잘 해주시고 또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주시는 모습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0: 너무 좋고요.
1: 네.
0: 나는 가비씨가 또 멋진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나 언니 저런 거 배울 거야 언니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0: 한글 아냐?
1: 맞아요. 어, 나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하고 안 배워요.
0: 근데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1: 맞아요.
0: 그렇지만 또 네. 가빈 씨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깊숙이 배운다라는 어, 느낌이 느껴져요.
1: 어, 아니 어. 그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언니를 닮고 싶은 마음이.
0: 수다 떨다 보면.
1: 맞아요. 네. 어머 심자윤님께서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 화요일에 앙앙앙의 막내 윤희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언니들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라고.
0: 어머 우리 또 스테이시 윤 씨가. 네.
1: 윤희가 참 착해요.
0: 참 착하고요.
1: 너무 착해.
0: 너무 맑고요.
1: 맑아요.
0: 그리고 건강하고요.
1: 건강하죠.
0: 우리 또 윤 씨가 지금 파트리샤랑 같이 또 코너 하고
1: 아,
0: 있잖아요.
1: 아니요. 윤 씨는 지금 리정 씨랑.
0: 아 리정 씨랑.
1: 아 잠깐만. 아, 파트리샤가 아니라 아 아이키 씨랑.
0: 아이키 씨랑.
1: 아이키 씨랑 같이
0: 아이키 씨랑 같이 하고 있고 네. 리샤 씨도 가끔 왔다 갔다 하던데요.
1: 네. 리정이랑 같이 리샤랑 같이.
0: 그러니까요. 또 리샤 씨가 저랑 같은 회사예요.
1: 아 맞네요.
0: 네.
1: 다음 주에 나단 씨가 나와요.
0: 어머.
1: 리샤 씨랑 같이.
0: 그리고 유병재 씨는 언제 나오나요 그러면?
1: 아 유병재 씨는 제가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저도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0: 저도 많이는 안 친해요.
1: 아니 되게 친하신 것 같던데.
0: 아, 그렇게 뭐 깊게 친해진 않아요.
1: 아 그런 건 아니시구나.
0: 이게 또 대표와 또 회사 직원이 되다 보면
1: 그럼요.
0: 약간의 또 거리감이 또 있더라고요.
1: 있어야 돼요.
0: 예예 예, 그럼요.
1: 네. 아니 저희가 4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이 광고 아 못 듣겠어. 수다 떨고 싶은데요.
1: 그러니까요. 아, 하지만 그렇지. 듣고 와야 됩니다.
0: 그래요. 할 건 해야죠.
1: 듣고 올게요.
0: 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2: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1: 우리는 바로 윤정수
2: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가비의 슈퍼라디오 화요일 4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의 깜짝 초대석 아힙 한낮의 아르기닌 텐디 이은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해야 하는 기간인데 저희가 저번 청취율 조사 기간 때 개프 그 개근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전날에 라디오에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도 듣고 계신지 확인해보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전화 연결하면 또 이분이거든요. 음흠. 그렇게 전화 연결 좋아하신다고.
2: 전화 연결 중독된 사람 같네요. 전화 연결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또 뭔가 그 생방송 뭔가 라디오 할 때 생방송 하면 좀 약간 전화 연결이 되게 네. 시그니처처럼 약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1: 아~
2: 그래서 나도 언젠간 DJ를 하게 된다면 네. 전화 연결을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네. 하는 생각이 있었고 아니 다른 얘기 좀 하나 해도 되나요?
1: 그럼요.
2: 아니 가비 씨랑 지금 함께 토크한 지가 한 30분 정도 됐잖아요. 가비 씨 완전 익었네요. 이 라디오 DJ로 완전 익었어요.
1: 그래요?
2: 너무 잘한대요?
1: 아니 언니가 와서 그래요. 편안한 사람이 와서 그래요.

0: 근데 이게 불편한 사람도 가끔 만나는 게 또 라디오긴 하거든요.
1: 그러니까 나는 가요 강사를 어떻게 했냐 말이야.
0: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에이.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1: 솔직히 말하면 낯선 사람 중에서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조심조심하게 되고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2시부터 4시는 사실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가광 이제 보면서 네. 내가 가광을 했으면 안 됐겠다라는 생각 너무 초대석이 많아.
0: 저는 되게 당황했던 날 중에 하나가 언제였냐면요. 가요광장이 네. 그 생방송 때 어떤 초대석이 있었고 네. 그리고 1부에도 초대석이 있었고 2부에도 초대석이 있었고 어머. 끝나고 녹음하는데도 초대석이 있어서 제가 어떤 날은 오프닝이랑 클로징만 하고 집에 간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저도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1: 현타
0: 플러스 뭔가 DJ인데 뭐 한 거지? 뭐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그때는 되게 뭔가 그게 약간 뭔가 섭섭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아 그래 사실 이게 또 게스트분들이 많이 와주셔야
1: 맞아요.
0: 초대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부먹이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했죠.
1: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 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0: 맞아요.
1: 그쵸?
0: 맞아요.
1: 그 시민 인터뷰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0: 진짜 라디오 덕분에 또 시민 인터뷰도 확 늘었고 전화 연결도 늘었고 네. 그리고 그 어떠한 생방도 두렵지 않아요.
1: 진짜.
0: 그래서 청룡 영화상 청룡 시리즈 어워즈 얼마 전에 가가지고 네. 제가 그 축하 공연을 했거든요.
1: 네네네.
0: 타이거 JK씨와 그때도 생방송이죠. 그리고 네. 또 심지어 노래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떨리더라니까요.
1: 이것도 저한테 디드럭대셨어요. 가비야 라디오를 하면 생방이 두렵지 않단다라고.
0: 그 어떤 프로그램도 난 두렵지 않았어요. 이게 라디오라는 매체를 맞아요, 연습을 맞아요. 하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도 두렵지 않아요.
1: 제가 오늘 그거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음흠. 또 전화 연결하면 이분이시니까요. 한번 대선배님의 능력을 보고 배울 겸 오늘 개프 같이 해주신다고 네. 합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닌 아까 1, 2부에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듣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볼 거고요.
0: 네.
1: 네, 전화 받아주시면 반은 성공인 거고 으흠. 저와 이제 언니가 가비에 라고 하면 이어서 슈퍼 라디오 라고 외쳐주셔야지 미션 성공인 거예요.
0: 우리 귀빈이 분들이.
1: 네, 우리 귀빈이 분들이.
0: 알겠습니다.
1: 저랑 텐디가 또 5명씩 총 10분께 전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명 성공할 때마다 귀빈이 10분께 가비리카노.
0: 가비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싸, 싸, 싸, 싸, 싸, 싸.
1: 어쩜 이렇게 잘 맞는지요. 네,
0: 안 하고 넘어가면은 밤에 잠 못 자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네, 안 하고 넘어가면 밤에 잠을 못 자요.
1: 네, 최대한 많은 분들 전화 받아주시고 또 가비의 스플 라디오 잘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우리 스승님,
0: 네,
1: 은지 스승님 한번 전화 먼저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됐을까요?
0: 몇 번에게 걸어볼까요? 1721? 누구한테 걸나요?
1: 지금 이게 여보세요 하면 아마 받아주실 것 같은데
0: 몇 번인지는 모르고요.
1: 3937님이시네요.
0: 3937님. 네. 자, 안 받기 시작하는데요.
1: 네, 안 받으십니다.
0: 3937님.
1: 1, 2부에는 분명히
0: 이제 걸었네요.
1: 네, 한번 전화해볼게요.
0: 이제 걸었네요. 3937님 3937님
1: 시작.
0: 가비의
2: 슈퍼라디오. 오!
0: 축하드립니다. 3937님
2: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전화하는 모습 안 보이는데 뭐지 이거?
0: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상황이 약간 녹록치 않은 것 같고요. 3937님, 그 실례가 아니라면 자기소개 살짝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2: 서울시 종교문구 잡순이에서 꽃집 운영하고
1: 꽃집 사장님이시구나.
0: 꽃집 사장님. 그렇군요. 그래도 또 5월 달에 또 꽃집이 또 바쁘잖아요. 가정의 달도 있고 하니까.
2: 네, 그렇죠. 예. 네.
0: 꽃집에서 그러면은 이 개비의 슈퍼 라디오를 매일매일 들으세요?
2: 네, 저 콩을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0: 그렇구나.
2: 너무 귀하고. 듣고, 네. 너무 밤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요.
0: 새벽에도 듣고요.
1: 너무 감사하다.
2: 네.
0: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전화 연결 된다면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음성 편지 있었나요?
2: 아니요.
0: 그래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끊을.
2: 네. 텐디한테 남기고 싶어요. 텐디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0: 거기. 3937님.
2: 네.
0: 텐디가 더 사랑해요. 님.
2: 네.
0: 늘 가정에 평안이 있길 바라며 3937님이 원하시는 일 다 잘 되길 텐디가 언제나 응원할게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0: 3937 사랑해. 네. 울지 네? 말아요. 울지 말아요.
1: 안 오시는 거 같은데. 네.
0: 3937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네, 또 만나요.
1: 바이. 아, 아, 나 진짜 크게 배운다.
0: 왜요?
1: 나 갑자기 5월에 바쁘잖아요, 꽃집을 했는데 나 5월인 줄 알았어요. 지금 5월인가 싶었어.
0: 그렇다면 실패, 한마디. 그렇다면 실패한 드립 아닌가요?
1: 아, 그냥 그 모든 게 다 부드럽고 매끄럽고 좋았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마디 하라는 그 얘기까지. 음흠. 바로 두 번째 전화 한번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걸어주세요.
0: 6542님께 전화 거나봐요.
1: 네, 6542님 맞습니다. 가비님, 안산의 전자제품 회사에서 라디오 열심히 듣는데 저희 직원 12명이 문자 가끔 보내도 소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속상해요. 저희도 돌아봐주세요 하셨는데요.
0: 안산.
1: 안산에 지금 계신데
0: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1: 지금 느낌이
0: 아, 받기만 해도 아, 반절이 성공인데.
1: 그러니까요.
0: 아,
1: 저희도 돌아봐주세요.
0: 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 돌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린 건데. 이렇게
0: 유고사이님
1: 그런 식으로
0: 다음
1: 알겠습니다.
0: 기회에
1: 네. 오늘 잘 안 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지 언니는 지금 받았거든요. 첫 번째 전화를 바로 다음 세 번째 전화 0402님 은지님이 한번 받아줄게요.
0: 지금 공원에서 샌드위치에 맥주 마시고 계시대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0402님
3: 여보세요?
0: 0402님!
3: 네!
0: 가비의
3: 슈퍼레이디오!
0: Hey! Hey! 0402님 축하드립니다. 전화 연결되셨고요. 오늘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3: 감사합니다.
0: 와! 근데 0402님 실례가 아니라면 약간 지금 블루투스 뭔가 약간 그런 거 하셨나요?
3: 네. 지금 밖에서 운동 중이에요.
1: 운동 중이시구나. 아. 어떤 운동 하세요?
3: 지금 걷기 하고 있어요.
0: 아, 걷기 하고 있었어요.
3: 네.
0: 아니, 우리 가비의 슈퍼 라디오를 평상시에 좀 많이 들어주시나요?
3: 네. 제가 18개월 막내를 키우고 있는데
0: 아...
3: 7시부터 4시까지 풀로 듣고 있어요.
1: 그러면은
0: 근데 잘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육아할 때 누군가 맞아. 사람 소리 되게 그리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3: 맞아요.
1: 그리워요. 그리워요.
0: 그때 우리 또 가비 씨의 목소리로 힐링 받고 하시는군요.
3: 네, 너무 신나요.
1: 다행이다.
0: 14개월이면 너무 힘들 때거든.
1: 그러니까 한창 힘들 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0: 그러니까 우리
3: 네, 맞아요.
0: 아이 이름을 오픈해도 되나요?
3: 네, 서원이에요.
0: 서원이. 우리 서원이에게 네. 음성 편지 짧게 남겨보는 거 어때요?
3: 걔가 알까요?
0: 네, 한번 가봐요. 네, 레츠 기릿 해봐요. 0402님.
3: 서원아 사랑해.
0: 서원아 사랑해.
1: 와우.
0: 연결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선물로 저희가 뭐 네. 드리죠?
1: 가비리카노 드리죠.
0: 그거 한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아, 너무 매끄러우셔. 너무 매끄러우셔.
0: 나 완전 나 기름 나 참기름 같은 여자예요.
1: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있어. 나 자신 없어요. 네 번째 전화
0: 해봐요. 가봐요.
1: 갑니다. 네 번째 전화 렛츠 고. 퀸디 텐디, 저도 이번 주에 면접 있어요. 나이는 부록인데 전공을 바꿔서 대학 지원했어요. 애군 쫓아내는 퍼포먼스 좀 해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3027님이에요.
0: 받아야 되는데.
4: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027님?
4: 네.
1: 네. 가비의
4: 슈퍼레디오.
1: 와우! Let's go! Let's go! Let's go!
0: 축하드립니다.
1: 드렸어요.
4: 네.
1: 아니 오늘 네. 이번 주에 면접을 보신다고.
4: 네.
1: 어떤 전공을 바꿔가지고 대학 지원하셨어요?
4: 전공은 비밀이고요.
1: 네.
4: 제가 근데 나이가 부록이거든요.
1: 부록이라고 하면은
0: 40살이라는 것 같은데요.
4: 네. 근데 호랑이 네 그 정도인데.
1: 네.
4: 그래서. 약간 가면은 기죽지 않을까 해서 약간 아니 떠나있거든요.
0: 아니 근데 302슬 진짜 놀란 게 지금 말투 완전 20대세요.
1: 나 진짜 그렇게 다 그 생각했어.
0: 그쵸.
1: 완전 내 친구
4: 아니 연습하고 있어요.
0: 아니 지금 너무 말투부터 이런 트렌드적인 게 지금 부록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1: 이게 속인다고 네. 되는 게 아니거든요.
0: 내 말이.
1: 지금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
0: 완전. 내 생각.
4: 이거 안 돼.
0: 잠깐만 302슬 진짜 죄송한데 진짜 궁금한 게.
5: 네.
0: 혹시
5: 네.
0: 싱글이신가요?
5: 네.
1: 아, 그래서네.
0: CC 간다.
5: 아. 네?
0: CC 갈 것 같다고요.
1: CC 바로 간다. 라는
5: 그런 몇 살이랑요?
0: 아, 거기 뭐 조교님이나 교수님들 뭐 비슷한 연령대 있잖아요. 싱글인 교수님도 있겠죠.
1: 누군가 있겠죠.
5: 그냥 일단 이번 주에 면접이 있는데 면접을 붙는 게 먼저니까.
0: 아, 오케이. 그쵸. 그러면 가비 씨랑 제가 면접 붙으라고 제가 3027 외치면 네. 파이팅 하시죠.
1: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5: 네.
0: 30...
5: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네.
5: 제가 3027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되게 컨트롤릭 하시다. 저 피곤해요.
0: 나 무슨 죄송한데 라디오 부장님이세요?
1: 죄송한데요. 알겠습니다.
5: 해주세요.
1: 할게요.
0: 시작.
5: 3027
1: 화이팅.
5: 감사합니다.
1: 네, 네. 화이팅 하세요.
0: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5: 네. 네.
1: 아 재밌다.
0: 좋다.
1: 언니랑 함께 하니까 모든 게 다 즐거워요.
0: 어쩌가지고 가비 씨 겨드랑이 안에 계속 숨어 있을까요?
1: 다 즐거워요. 네, 진짜로
0: 그 약간 쥐며느리처럼 어디 이렇게 네. 겨드랑이에 숨어있다가
1: 아니, 그럴 수 없죠.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너무 즐겁고 말이에요. 행복합니다. 예. 지금
0: 너무 사랑하고요. 네. 3214님께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1: 네, 저희가 오늘 인터뷰 분량 이슈로 또 이렇게 10통에서 5통만 가는 걸로
0: 알겠습니다.
1: 바꿨습니다.
0: 아쉽네요.
1: 3213님 한번 받아주세요. 남자친구랑 퇴근 후에 스포츠 댄스 배우려고 등록했대요. 기대되고 설렌다고. 스포츠 댄스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데.
0: 라틴 댄서 루나로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안녕하세요. 루나예요. 라틴 댄서 루나예요. 그걸로 제가 데뷔를 해가지고 안 받으실 것 같아.
1: 그러니까 느낌이.
0: 아, 느낌이.
1: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
0: 이렇게까지 3초 세볼까요?
1: 3, 2.
6: 고객께서.
1: 아쉽다 잠깐만. 아쉽다. 지금 스포츠 댄스 배우러 가셨나 보다.
0: 스포츠 댄스 배우러 네. 이제 삼바나 룸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앤 차차차 그런 것들을 하러
1: 지금 가셨나 보다.
0: 가셨나 보다
1: 남자친구랑.
0: 그래도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 통화가 너무 재밌었다.
1: 아, 그 전통화가 너무 너무 재밌었어.
0: 그래서 우리는 네. 하나는 해냈다.
1: 그래요. 되게 그러니. 컨트롤릭 하셨잖아요. 네네네.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할 거고요. 화이팅만 외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0: 멋졌어요.
1: 우리 이제 부장님처럼 그렇게 해주셨는데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요? 몇 분에게만 드릴 수 있었나요? 몇 성공을
1: 저희 두 분? 세 분?
0: 세 분 성공했죠.
1: 네, 세 분.
0: 세 분 성공해서 30명에게
1: 네.
0: 30명에게 가비리 카노를
1: 그렇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예. 그래도 많이 드렸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출석 체크하는 개념인 건데
0: 그쵸.
1: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처음
0: 음흠.
1: 저희가 어떤 약간의 뭐 광고 없이
0: 와우.
1: 오늘 딱 처음 시작한 건데 그래도 세 분이면은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0: 잘하실 것 같은데요. 가비 씨 이거 오늘 처음 한 거예요?
1: 네, 오늘 처음. 요거는
0: 너무 잘한다.
1: 예전에 한번 해봤고 네. 오늘 이 시즌엔 처음 한 거예요.
0: 너무 좋은데 너무 잘한다. 이거 고정으로 가시죠.
1: 저는 사실 근데 전화 통화가 좀 힘들어서
0: 제가 말했죠 맨날. 근데 난 사실 아니 근데 너무 잘할 것 같다.
1: 그래도 막상 하면 재밌는데 제가 약간 그 휘어잡는 맛이 없어요. 은지님은 휘어잡는 맛이 있잖아요. 끊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0: 근데 네. 근데 막 휘어잡는다라기보다 네. 사실 전화 통화에 약간 지금 디드럭 돼도 되나요?
1: 그럼요.
0: DJ 플러스 꺼들어.
1: 네.
0: 디드럭 좀 될게요.
1: 네.
0: 전화 연결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1: 네.
0: 그냥 막 웃길 필요도 없고
1: 맞아.
0: 만약에 잘못되면 뭐 제작진이 알아서 하겠지.
1: 그렇게 넘겨버린다.
0: 네.
1: 근데 제작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게 믿음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네. 저도 근데 컨텐츠 할 때는 제작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맞는 말인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잘못되면 뭐 제작진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1: 그냥
0: 네.
1: 웃길 필요 없고 나 그냥 소통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웃기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재밌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0: 감사합니다.
1: 생각이.
0: 네. 네. 우리 취재들이 다 웃겨줄 거니까 걱정 말아요.
1: 좋습니다. 김지연님이요. 퀸디도 자주 전화 연결해주세요 하시는데요.
0: 원하시네요.
1: 저희가 원래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하는 걸 해요.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은지연이랑 하니까 또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0: 근데 꿀팁이 전화 연결이 혼자 있을 때 전화 연결하는 게 나아요.
1: 그래요?
0: 게스트이시 전화 연결하면 난 약간 개인적으로 내가 이 친구가 지금 말하고 싶은데 멘트 뺐나? 막 이런 뭔가 그 복잡 미묘한 것들 때문에 저희도 광장 코인 노래방에서 전화 연결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세 명이서 전화 연결했거든요.
1: 네.
0: 오히려 그게 더 난 어렵더라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1대1이 더 저도 편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1: 집중해서 하는 거. 저도 좀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이 하루님이 네. 한 시간 동안 분위기가 몇 번 바뀌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1: 우리가 좀 그랬나? 정신없었나?
0: 약간 우리가 왔다 갔다 했나 봐요.
1: 아니, 나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막 기뻤다가 배웠다가 우리가 좀 배움이 많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여기가 네. 저희 청학동 수준이에요.
1: 항시 은전이랑 있으면 서로 영감받고 배우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게 맞죠? 되게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하루님 또 칭찬 감사합니다.
1: 네, 김대성님이요. 이은지 씨 주위에 가장 재밌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석에서 재밌는 사람과 방송에서 재밌는 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미미 씨 빼고 누가 있나요? 라고. 제일 웃긴 사람. 아, 이 사람 진짜 뱉고 빠진다 한 사람 있으세요?
0: 전 개인적으로 김용명 선배님의 개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너무 재밌으셔.
0: 그래서 그 팬분들이 막 네. 힘들고 지칠 때 은지 언니 영상 보면서 힘내요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1: 네, 네, 네.
0: 그게 저는 김용명 씨 영상을 다시 봐요.
1: 와, 김용명 씨.
0: 뭐 많잖아요. 사랑을 했다. 잘했다. 감독님. 잠깐만. 엔지니어 감독님 에코가 너무 늦게 아니 감독님
1: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0: 아니 심지어 우리 자주 보던 감독님인데
1: 아, 진짜로?
0: 에코 이 동굴 소리가 너무 안 들어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 사랑을 살짝 늦었잖아.
1: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0: 사랑을 했다 잘했다. 괜찮아. 이제 만족합니다.
1: 이번에는 좀 긴장하셔서 좀 일찍 넣으셨어요.
0: 때 벌써 둥굴처럼 나왔죠.
1: 아, 이렇게 엔지니어 선생님들한테까지 잡돌이를 하시는
0: 네.
1: 네, 정말 습관적으로
0: 습관적인 잡돌이고 그 지금은 원래 라디오 제작진들을 많이 잡돌이했다라면 요즘은 네. 제 유튜브 팀한테 많이 잡돌을 해요.
1: 좀 그래서 잘 되는 걸 가봐요.
0: 그래도 주말과 퇴근 후에는 잡돌을 안 합니다. 딱 그 근무 시간에만
1: 아 좋은 사람이다. 주말에는 놔두네요 그래도.
0: 이거 조금 쇼폼 좀 한 4개 정도 이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잡돌이를 하죠.
1: 김명곤님이요. 텐디 오늘 물들어 라이브 한 소절 하나요? 라고 해주시는데요.

0: 박수 소리가 카네기 홀 같은 박수 소리라서 기분이 좋아요. 카네기 홀 같네요.
1: 약간 오페라 박수죠.
0: Yes,
1: 네.
0: yes.
1: 아, 너무 근데 이런 걸 다 계속 하셨나 봐요. 라이브 하실 때.
0: 네, 거의 노래 부르고. 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1: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0: 안 할 거잖아요.
1: 아, 나 하고는 싶어. 하고는 싶은데 듣기 싫어하실까 봐. 그렇지.
0: 에코 체크하고 네. 지금 원하는 뭐 생각나는 음악이 있나요?
1: 아, 제가 지금 생각나는 음악은 딱히 없는데
0: 가비 씨 노래를 불러주셨고요.
1: 안 할래요. 그냥 한 말인데.
0: 뭐 그런 거 어때요?
1: 어떤 거요?
0: 귀빈이들.
1: 어.
0: 귀빈이들!

0: 이렇게 하는 거구나.
1: 저는 가수도 아닌데 제가 노래를 더 많이 불러서 성대 결절이 왔다니까요. 약간 세미로 왔었어요. 세미로 김, 약간의
0: 나 김명곤님 텐디 여전히 한 키 플랫되네.
1: 또 시작이네요. 우리 저기 취자들이랑 이 귀빈이 분들이 늘 플랫이요. 이게 노래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노래를 매일 하니까 네. 청취자분들이 플랫됐어요.
0: 아 진짜 살짝 플랫된다고 이렇게 지적까지 해주시는구나.
1: 난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청취자분들이 플랫됐어요. 약간 이상해요. 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듯. 텐디 목소리 들으니까 오늘 컨디션 좋은 듯.

0: 텐디 오늘 음이 잘 올라가는 거 보니까 텐디 괜찮은 듯. 뭐 이런 것들.
1: 나는 언니가 이렇게 실명 토크 할 때 미치겠더라.
0: 실명 토크 좋아해요.
1: 에이, 너무 좋아요. 네. 진짜로. 에이.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드는 동안 텐디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저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텐디.
0: 너무 행복하네요. 일단은.
1: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0: 너무 좋고. 네. 아니 우리 그 텐디를 아. 또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또 오늘 또 이 시간을 또 기다려주신 팬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감사드린다고 네. 말씀드리고
1: 지금
0: 싶습니다.
1: 저희 문자가 폭주예요.
0: 이거 네. 어떡하지?
1: 은지 씨 와가지고 이렇게 폭주했어요 오늘.
0: 그래요?
1: 다 기다리셨나 봐요.
0: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KBS를 그래도 가끔 와요. 그 누가 찌품이라고요. 네. 누구나 가슴 속에 찌질한 한 스푼쯤 품고 살잖아요. 라는
1: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KBS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KBS 너튜브니까 네네. 많은 분들 좀 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1: 여러분들 아시죠? 너튜브에 누구나 가슴 속에 찌질한 한 스푼쯤
0: 품고 살잖아요.
1: 네, 그거 있거든요. 재밌게 또 출근 준비하면서 보기 참 좋은 컨텐츠예요.
0: 그래요. 또 가비 씨가 늘 제 거를 컨텐츠를 봐주고 늘 네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1: 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너무 보내기 싫다. 진짜.
0: 취재들.
1: 진짜 너무 보내기 싫어.
0: 취재들 사랑해.
1: 그럼 저희는 텐디랑 인사하고 광고로 갈게요. 텐디 빠이.
0: 감사합니다.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쇼리실라!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가비의 슈퍼라디오.
6: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10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가을이에요. 10월에도 푸짐하게 선물 준비해뒀으니까요.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꼭 챙겨 들으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아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이다슬님이요. 아 가슈라 거의 매일 듣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웃겨요라고. 저도 지금 오늘 박수를 몇 번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재밌게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럼 바이.

0: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교통량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진천터널 안이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증평 나들목부터 정체 이어지고요.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석수에 사고 나서 광명 나들목부터 여파받습니다. 뒤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이동량 늘었고요. 반대 인천 쪽도 일직분기점에서 속도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정체, 이후 매송에서 팔곡터널까지 밀리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사이 정체인데 3차로에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이 노래에서 How you want 제 이름이 들렸다면 당신은 상하 가족. 아침 5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How you want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어제 미라클 9780님이 만들어주신 쿨 FM 슬로건,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0: 네, 오늘도 5대시의 기적, 우리의 기적을 만들어주실 미라클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요일도 생방송 화생방입니다.
1: 네, 말씀드리는 순간 미라 제작진이 뽑은 어제 방송 최고의 1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1분, 어떤 장면이 뽑혔는지 저희 둘도 전혀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셨습니까?
0: 어떤 장면을 상상하든 제작진이 뽑은 1분은 단 하나. 어제 최고의 1분 지금 바로 이게 왜 잠깐만, 나 지금 순간적으로 대본을 보다 깜짝 놀랐네.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1: 공개하세요.
0: 최고의 1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0: 아, 지금 고통.
1: 네. 우리 윤정수 씨의 꿈 영어 라이브가 어제 최고의 일본을 뽑혔다고 하는데요.
0: 아니. 참, 나 이 팀들이 참.
1: 아니, 저는 너무.
0: 지나가듯이 한 거야, 나는. 지나가듯이 했는데, 이게 왜 1분이 돼? 최고의 1분이.
1: 아니, 저는 열심히 준비해갖고 왔는데, 이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예. 저는 제 라이브가 나올 줄 알았는데.
0: 남창희 라이브 줘야지.
1: 제작진의 심사 결과, 남창희의 라이브는 너무 담백하게 잘 불렀다. 잘 부르긴 했는데, 6년 후에 꿈에 비해서 웃음기가 다소 부족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0: 아, 어쨌든 말이죠. 어제.
1: 됐나요? 재밌었는데.
0: 어제 이현우 씨는 제 영어 랩을 예. 듣고, 온 것과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 했고요. 자기 똑같이 한 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오늘의 일본을 만들기 위해 달려보겠습니다. 자, 윤현우 부끄러워서 랜덤 박스를 돌려서 빨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박스 오픈.
1: 와우.
0: 와우.
1: 어제 저를 설레게 했던 그 바삭.
0: 아우.
1: 저 진짜 어제 가서 후라이드 치킨 시켜 먹었잖아요.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쿠폰 10장이 나왔습니다.
0: 와우.
1: 이 치킨 쿠폰을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주사 전화 받으신 분 계신가요? 02로 시작하는 전화.
2: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전화가 청취율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디오 제목, 그거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1: 청바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이 답해주실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아마 그 정답은 13글자일 것입니다.
2: 정말 길어도 여러분 이거는 기억을 꼭 좀 해주세요. 이 정답 보내주신 분 10분 추첨해서 치킨 쿠폰.
1: 오 와우. 와우. 오, 야, 이건 오, 또 먹고 싶네.
0: 튀김옷만 먹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1: 네, 화요일 생방송 화생방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인순이의 Higher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네.
1: 자, 우리 청취율도 정말 오를 수 있을까요?
0: Higher.
1: Higher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우리 박종욱님께서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이제 글로벌 1위 가야죠.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기 로컬 1위를 하고 글로벌 1위를 가는 거죠. 예, 좀 그거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0: 그럼
1: 로컬 1위를 아직 못했는데 지금 글로벌로 바로 가면 됩니까? 바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0: 맞습니다.
1: 예. 아, 우리 김성형님께서 정수형님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0: 순간.
1: 예, 그 1분 어제 그 1분이 우리 정수형이 또 열심히 그 랩을 하셔가지고. 저는 저는 너무 속상하네요, 진짜. 저는 열심히 저는.
0: 아, 저도 남창이
1: 옷도 입고 선글라스가 챙겨가지고 다.
0: 저도 남창이에게 1분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 우트나오.
0: 예. 뭐
1: 안녕하세요, 유름다.
0: 엄청 웃긴데.
1: 아, 우리 제가 진짜 좋아하는 후배 가수 우리 남창이 씨.
0: 아, 이렇게 웃긴데.
1: 잘하셨어요. 아, 진짜.
0: 아, 이렇게 웃긴데 뭐 내가 뭐가 웃겨? 아, 나 왜 뭐 기도 맞아.
1: 입에 빠다물으셨나요? 영어 잘하시네요.
0: 네,
1: 예.
0: 알겠습니다.
1: 자, 아, 우리 김선영님께서 어제 바빠서 못 들었는데 이랬군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예.
0: 그리고 저 도전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
1: 예.
0: 예.
1: 여러분들.
0: 891번째 음분천데요. 네. 지금 뭐 3,000개 가까이 왔습니다.
1: 늘 또 말씀드릴 거지만 첫 곡 끝나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0: 좋습니다.
1: 네. 예. 자, 안연신님. 다시 듣기에서 들었는데 너무 웃겼어요 라고. 아, 다시 듣기까지 또 해주셨구나. 감사드리고요. 하우인형님은 알람으로 해야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형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텔미대출 이후로 또 한번 또 우리가 밈을 만들어야죠. 우리 미스터라디오 안에 밈을.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해줘요.
0: 영어 잘 모르겠어요.
1: 아까 영어 적혀있는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0: 어디야?
1: 어, 여기 있잖아요.
0: 오, 예. 영어로 써놨잖아. 한글로 써야지.
1: 아, 그 정도 읽어야죠.
0: I was down and out when you get your money right from the store. 아니, 약간 이현우 씨도 영어로 알바를 많은 영어들로 붙여놨네. Right from the start, knew what it was, who to stand around, every mother here, we don't have a net that never ever found of. 그지?
1: 네.
0: 알바를 많잖아.
1: 잘하셨네.
0: 이현우 씨가 윤현우. 두루루 가면 뭐래.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7336님 최고의 1분 어제 실시간으로 듣다가 라디오 주파수 잘못 돌린 줄 알았던 이라고 했었어요. 아, 좋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즐겨주세요. 네. 예. 박주민님께서
0: 심재동 씨가
1: 네.
0: 우리한테 왔던 분이 심재동 아 정정호 씨지?
1: 예.
0: 아, 영어를 영어로 쓰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 기억 안 나요? 학교 다닐 때 조그마한 그 단어장에 어 스쿨 하면은
1: 네.
0: SCHOL만 쓴 게 아니라 밑에 예. 스쿨 그런 거 다 했잖아요.
1: 그랬군요.
0: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시켜서 윤정수 읽어봐 하면은 I will drown it, bro. What can do my right? 이거 다 한글로 읽었잖아요.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1: 자. 정치자한테 잘한 척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요 형. 그거 보기
0: 아니,
1: 안 좋아요.
0: 아니 우리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늘 그랬잖아요.
1: 자,
0: 손은욱 씨가 정확히 얘기해 줬어. 어린 이현우는 겉멋에 취해 있었다. 그렇죠. 그 짝다리 짓고 하는 거 잊을 수 없어요.
1: 근데 예. 사실 그 헤어진 다음 날
0: 네.
1: 거기 중간에도 영어로 하시거든요. 나레이션을 원래.
0: 아,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사실 때, 그래요. 이현우 씨 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섭섭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서태지가
1: 예.
0: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거든요.
1: 예.
0: 그 난 알아요.
1: 어.
0: 근데도 이현우 씨 꿈이랑 1위가 붙었었다고.
1: 어, 맞아.
0: 그러면
1: 어.
0: 솔직히 우리 얼굴은 내색 안 해도 엄청 쪼그라들 있잖아. 서태지 아이들은 3명이고.
1: 어.

0: 근데 이현우 씨는 단 한 번도 쪼그라져 있지 않았어. 내 기억에. 그래서 네. 와, 저 사람은 진짜 되게 강심장이다. 예. 우리 같으면 으쭈삐쭉 으쭈삐쭉 할 텐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 멋진 형이에요. 네. 예. 조만간 나레이션 모창 대회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레이션?
0: 나레이션 모창 대회. 예. 나레이션 모창은 뭐예요? 이거?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0: 다른 나레이션이 뭐가 있나?
1: 노래 안 하고 뭐 조용필의 킬리만자로도 있고.
0: 좀 아.
1: 그럼 뭐 아니 뭐 랩 같이 아니면 나레이션 같이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네. 예. 뭐.
0: 조영 씨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 재밌는데 그래요. 조영 씨. 그 본인이 좀 앞서 나간다고 잘난 척 하지 마세요.
1: 자, 이규현님께서 네. 쿨 FM은 언젠가는 LA 갈비 광고가 들어온다라고 했는데요. 형이 이렇게 입에 빠다 바르고 있으면 네. 뭐 LA 갈비 들어보겠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 윤노민 씨의 또 LA 갈비 꼭 한번 그래요.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0: 네.
1: 자, 우리 치킨 받으실 분. 집계가 끝났습니다.
0: 오.
1: 이제 그 13글자 프로그램 제목은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정답은 미라클 마음속에 있습니다. 치킨 선물 받는지 확인은요. 방송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 선고표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0: 네.
1: 오늘부터 올해의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이니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현우 씨의 조언, 느긋하게 말은 천천히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미라 스타일대로.
0: 우린 좀 빠른 말로 할게요, 이렇게. 예. 이현우 씨,
1: 아니, 저는 천천히 할게요. 정수영은 좀 빠르게 하세요.
0: 미라는 청바시, 정치회는 바로 10월부터 오늘은 미라 스타일대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미라클 스타일대로 사연 주십시오. 문자샵 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1: 네. 아이스트로.
0: 고향 가구박람회.
1: DS 대성하우징.
0: 녹십자.
1: 메디힐 톤어펠.
0: 한국도로공사.
1: 카페인 베이크리페어.
0: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1: 이카운트.
0: 고려기프트.
1: 경기도청 제공입니다.
2: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디지털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I gotta be a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톤업 패드.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진짜입니까? 청취율이 납치됐다는 게? 진짜 모르세요? 우리 청취율 어디 갔는지?
3: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는 거야?
2: 제가 묻는 말에야 대답하세요. 미라 청취율 어디다 숨기셨어요? 에? 어딨냐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청취율이니?
4: 사장님 저예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집 나간 청취율은 10월에 돌려보낼 거예요. 제가 얌전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방송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2: 네, 네.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율 잘 나올 것 같습니다.
5: 네. 네.
2: 들어주실 거죠 여러분들? 네. 네. 자 우리 3672님께서 윤정수 씨 점잖게 얘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웃기시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하셨는데 형 점잖게 얘기했어요 아까? 그거 하지 말 안 한다고 형.
5: 네.
2: 네.
5: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2: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잘 기억을 못해요.
5: 예, 예. 운전 거 기억이 잘 안 나요.
2: 예.
5: 내가 뭐라 했지?
2: 몰라요. 형은 말을 빠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5: 빨리 한다 그랬지. 예. 남창희 씨 좀 느리게 한다 그랬대. 예. 우리 식대로 빨리 할 거라고. 네. 예.
2: 저는 천천히 할 거예요.
5: 급해요. 예.
2: 저는 천천히
5: 아까 누가 그랬어요. 누가 아 윤경희 씨가 누가 쫓고 있지도 않은데 쫓기는 느낌이라 맞습니다. 우린 우리 자신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2: 자, 2904님 미라 버스 광고 보신 분이 나타났어요.
5: 나 아.
2: 저 봤어요. 미라 화이팅 하면서
5: 이게 보내줬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나 했더니 지나가는 차라
2: 예,
5: 사진 찍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2: 그래. 어. 자, 아유 우리. 미라 광고 사진.
5: 네네네.
2: 9501번 빨간 버스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2: 예. 아, 저희 얼굴이. 아, 동네 저도 저거 찾아보고 싶다.
5: 차라리 저런 거는 진짜 좀 정방송 아닌데다 돌리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럼 궁금해서라도 뭐야? 그러고 한번 볼 것 같은데.
2: 자, 2904님은 불고기 버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2: 네. 자, 그리고.
5: 아, 벌써? 5604님.
2: 예.
5: 저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2: 어허.
5: 어제부터요? 오늘부터요?
2: 오늘부터인데? 예.
5: 와우. 처음 받아보는 건 어찌나 떨리든지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라고 당당하게 외쳤고 수요일 코너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2: 어.
5: 송소진.
2: 오호.
5: 송소진. 소진이가 받은 거 아니겠지?
2: 오늘.
5: 소진이 번호가 내가 있나?
2: 네. 자, 5604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 인증사진 보내주셨어요.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저희 미스터라디오 당당하게 외쳐주시고
5: 네.
2: 혹시 다른 라디오가 더 좋으시면 그거 외치고 두 번째라도 저희는 꼭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개까지 된대요 여러분들.
5: 네.
2: 어제 우리 또 저희 왜냐하면 또 저희가 또 자매결혼 또 맺은 라디오들이 많습니다.
5: 네.
2: 어제 또 우리 현우 형님이랑 또 우리가 또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고 우리 또 효정씨 저희 또 자매 라디오 아닙니까. 그리고 한혜 씨는 저랑 완전 또 형제가 완전히 또 쌍둥이 형제잖아요.
5: 연예인 동료들 친한 사람들이 많으네.
2: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우리 명수 형이랑 정수 형은 아예 그냥 이 정신 세계가 같잖아요.
6: 야, 남창이.
2: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얘기하시고 저희 두 번째 얘기해 좋고 저희를 제일 좋아해 주시면 사실 제일 좋고 아셨죠? 예. 자, 5604님에게도 불고기 버거 선물로 드립니다.
5: 9213님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우리 긍디견디 어깨뽕 들어갈 수 있게 청취율아 대폭 상승 수치를 보여줘. 예.
2: 그러니까 어깨 좀 저희가 좀 피곤 아니게 좀 해주십시오.
5: 그렇습니다. 아니 예. 뭐 전화가 오면 다 해준다 하니까요. 전화가 예. 안 가서 그렇지 뭐.
2: 전화 좀 예. 2056으로 전화 무조건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조혜영님 미라가 제일 조혜영.
5: 조혜영. 네.
2: 네. 0229님 어머어머 전화번호 기억해두고 저도 꼭 외칠게요.
5: 네.
2: 아셨죠?
5: 2056 앞번호.
2: 예, 0256입니다.
5: 2056.
2: 1423님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미라 들으면 된다 된다 하길래 들으러 왔습니다. 처음 보내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5: 네.
2: 맞습니다. 미스터라디오 들으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진짜로. 여기서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고 뭐 임신 출산 뭐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승진 뭐 예, 입사 다 됩니다. 1424님 무조건 쭉 들어보세요. 근데 언제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쭉 듣고 있어야 돼요. 자 이분 새싹이십니다. 껌 드릴게요. 휘바 휘바
5: 휘바 휘바. 저희가 아까 방송 중에 모창 대회의 나레이션 랩 모창도 한번 해보자 따로 오. 했는데 지금 많은 노래 아이디어들이 왔습니다. 김강수님이 신해철님 노래 자신 있어요.
2: 아 그러네. 네.
5: 안녕이나
2: 예.
5: 네 안녕.
2: 뭐 다 있잖아요. 거기 뭐 나라라 병아리에도 있고 네. 뭐 예 일상으로 초대해도
5: 매니가스 오늘 턴유런 뭐 이런 거.
2: 와우.
5: 윤경희 씨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이겁니까?
2: 예.
5: 윤정호 씨는 찬란한 사랑.
2: 예.
5: 너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
2: 내가 내 의사 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너랑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5: 뭐야?
2: 최민수님이랑 콜라보 좀 해봤어요. 예.
5: 이덕화님의 NRG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유민이요.
2: 아
5: 안녕하세요. 유민이요.
2: 그 애를 처음 본 건 어느 늦은 오후에 여름 뭐 어디였어요?
5: 그렇습니다.
2: 꼭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5: 그것도 이제 뭐 음악 깔고 예. 그렇게 또 원하는 랩을 한번 하는 것도.
2: 예.
5: 왜냐면 그게 또 되게 민망하거든요.
2: 예.
5: 민망한데.
2: 자, 김진희님께서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5년 전, 6년 전에 3살 조카는 옆에서 놀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인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조카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와우. 라고 했습니다. 이젠 그 조카도 전화가 오면 꼭 받게 시키십시오. 전화기 있을 거 아닙니까?
5: 전화 02...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인터넷만 되게 해놓을 수
2: 예.
5: 있어요. 예.
2: 02256으로
5: 예? 깡통전화
2: 예.
5: 깡통전화에
2: 예. 그래요. 아무튼 전화 오면 많이 많이 받아주시고 5361님 4남매의 아빠입니다.
5: 4남매 아이고.
2: 아내와 아이들까지 싹 다 미라 전파했습니다.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5: 그렇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예. 꼭 그 집으로 전화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도 새싹이세요. 저희 네. 껌 좀 드릴게요. 휘바이버
5: 휘바이버.
2: 아 터졌네. 잠깐만.
5: 아니
2: 여러분 저희가 지금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5: 네 그렇습니다.
2: 아 그래 보내주신...
5: 난 남창희 씨 보고 웃은 거예요.
2: 아 그래요?
5: 휘바이바를
2: 네.
5: 너무 동네 옆에 건다른처럼 해봐라.
2: 아 저는 이거 웃긴 거예요. 손은욱 씨
5: 왜요?
2: 메시지 보고 웃은 거예요.
5: 뭔데요?
2: 안녕하세요. 전 노민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노민. 우리 윤노민. 전 노민이에요. 그 애를 처음 만난 건 LA의 어느 갈비집이었죠. 명훈이 형, 뭐 누구 형 다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저는 꼭 뜯을 거예요. LA 갈비. 예. 자,
5: 알겠습니다.
2: 아 웃기네. 예. 예. 자, 우리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꼭 보시면 우리 윤노민. 꼭 사진이 지금 띄어져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수와 전노민의 콜라보. 예. LA 갈비를 파는 우리 윤정수 씨.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는요. 노래를요.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함께 듣고 2부에 분노할 준비 돌아오겠습니다.

0: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기업 구매도 니퍼연구소.
1: 생활용품 브랜드 스톰.
2: 생활용품은 스톰.
1: 착한 가격, 좋은 품질의 놀라움.
2: 생활용품은 스톰.
1: 생활 속 스토리의 즐거움.
2: 생활용품은 스톰.
1: 스토리다움 스톰.
3: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핀다.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 대행진.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아니 뭐 어 왜 저 아우 진짜 참나 정말 설명해 주십시오.

0: 형님, 그날은요 평소처럼 퇴근하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아내한테 톡이 왔더라고요. 갑자기 식혜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내의 명인데 얼른 대령해야죠. 그때부터 제 미션 임파서블이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유기농 식혜 파는 곳 검색! 검색해보니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마트 세 군데서 팔고 있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마트로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마트에 갔는데 그 식혜가 없더라고요. 실패. 시간은 점점 가는데 식혜가 없으니까 초조했죠. 두 번째는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는 알바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분이 다른 사람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냉장고로 갔습니다.
1: 봉투 필요하실까요? 카드 꺼주세요.
0: 근데 냉장고에 식혜가 없더라고요. 바로 알바생한테 물어봤습니다.

0: 네네.
1: 저 여기 유기농 식혜 없나요?
0: 뭐요?
1: 식혜요. 유기농 식혜. 여기 이 회사 거예요. 요거 요거.
0: 아 그게 우리 샵에 아니 그 식혜요. 아 그거 들어왔었는데요. 요즘 누가 먹는다고 소문난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 누가 먹었는지 다 나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재고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아 마지막 거 아까 나갔네요.
1: 그래요?
0: 내일 모레쯤 들어오는데 계산 뭐 더 할 건 없으시고 그것만요. 그럼 잠깐 옆으로 피해 주실래요? 뒤에 분 계셔서 봉투 필요하실까요?
1: 아 오늘 식혜가 꼭 필요한데 마음이 더 급해지더라고요. 마지막 마트로 달렸죠. 거기엔 있기를 제발 있기를. 마지막 마트 문을 열고 냉장고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한 남성분이 냉장고 앞에 큰 산처럼 서 있더라고요. 하,
0: 야 이게 보자.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저거는 아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하고 이건 또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1: 저렇게 온몸으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티를 내고 있더라고요. 냉장고 앞을 철벽 수비하면서요.
0: 하 콜라를 보면 영양 정보를 심사숙고하자. 일반 콜라 칼로리 108 그렇지? 제로 콜라 빵 오 탄수화물이 27이고 제로 아 있을 건데 제로는 빵인가? 당 27 제로는 빵. 근데 나트륨은 아 오리지널이 8 제로가 15 아 이거에서 차이가 나구나. 가면서 아 이럴 수가 가면서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오리지널 나트륨 나 괜찮나?
1: 아니. 아. 와 냉장고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저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혜가 있는지 일단 냉장고 옆으로 슬쩍 봤어요. 그런데요 있다 내가 찾는 유기농 식혜 라스트 원 마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하고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분이
0: 아 잠시만요 그만 할게요. 조금만 차례 미안해요. 심사숙고 때문에.
1: 아 예 그 저 그 말씀 맞는데요 저 얼른 꺼낼 수 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오셨으니까 먼저 고르시죠.
0: 아, 잠시만요 가만 좀 집중 잠깐만요.
1: 저러면서 또 몇 분을 서 있는데 그러더니 드디어 냉장고 문을 열더라고요. 네. 이제 곤란해 보다 했는데 다시 빈손으로 문을 닫는 거예요. 아 진짜 이놈 뭐야 진짜. 그러다 다시 냉장고 문을 열더니
0: 아 제로 오리지널 제로 아 이거는 아 좀 하루 나를 위해서 먹는 건데 조금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좀 정수야 아 좀 제발 잘 골라봐 좀 아 이 녀석 진짜 정수야
1: 저기요 진짜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아직 안 고르셨으면 저 먼저 저 식혜만 얼른 좀 꺼내 갈게요.
0: 잠시만요 뭐요 식혜요? 아니 식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식혜가 있구나. 달콤하고 부드러운 밥알 동동이 맛 식혜 좋아. 오 이거 뭐야 유기농 오케이 유기농 아 그럼 됐지 유기농이면 오케이 이걸로 사자. 아 오케이 아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좀 꺼내고 식혜 좀. 네 알겠습니다. 죄송했어요. 바이바이.
1: 야 동작 그만 스탑. 그 식혜 내려놔. 마지막 식혜 얼른 내려놔! 야 와이프가 그거 사오라고 했는데 나 그거 안 가져가면 나 오늘 밤에 죽어!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뭐 저런 세상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이상한 놈을 여기서 만나냐 진짜 아우 진짜 왜 그래 진짜 쟤 살다 별 진짜 아우. 야 너 이 동네 사냐?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뛰지 마라. 어? 뛰면 진짜 가만 둔다. 목숨 두 개 아니면 다신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알았냐고!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아니 뭐 왜 저 아유 하 진짜 참나 이분 사연에 이어서 캔에 꺼져 듣고 왔습니다. 네. 주유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예. 자 정승현님께서 아이고 식혜 전쟁이구나 식혜 전쟁이야. 최진선님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진상이 식혜를 가지고 갔네. 강청환님 이런 식혜 진짜. 박근혜님 비켜 비켜 너 좀 비켜. 윤정원이 네 개념이 제로다. 막 진짜. 김강수님 아유 무식해 무식해. 우리 동네 고양이님 남편이 보기 드물게 착하시네요. 박은하님 유기농은 제와피. 박진영 씨에게 가보세요.
1: 왜?
0: 박진영 씨 유기농 드시잖아요. 아. 최혜원님 와 진짜 속 터지게 뜸들이네 진짜. 황연주님 와중에 어머 남편이 너무 착하시다. 피곤한 퇴근길에 세 곳이나 들리시고 대단하세요.
2: 네,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0: 아 그럼요 잘해야지. 다 그렇게 해야죠 남편들이. 윤종수 씨 하시잖아요.
1: 그렇죠? 아 저는 뭐.
0: 저는 뭐.
1: 좋은 얘기 들으려면
0: 열 곳이라도 갑니다. 네. 예. 신현웅님 진짜 어이가 없네요. 분노가 콸콸콸 듣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너무 각색한 거 아닌가 했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주위에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본인들은 자기가 그런 걸 모르겠죠. 맞아요. 모르지. 모르는데 참.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이없는 사람 많습니다.
1: 맞습니다. 에이.
0: 그러니까 우리 분노 칼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1: 근데 제가 보기엔 네. 우리 프로그램 없어져도 분노 칼칼칼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일생.
0: 그래요. 제이스님. 사람들이 염치, 코치, 눈치 다 싸그리 밥 말아먹은 세상. 하, 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죠. 예. 자 김광수님 세플릭스 빨리 정수님 저점 매수하세요. 빨리 캐스팅하시라고요. 라고 예. 우리 또 OTT에서 윤정수 씨를 빨리 저점 매수하라는 이런 네. 또 응원의 길들이 오는데 이런 거는요 거기 홈페이지 가서 쓰세요. 예.
1: 그렇습니다.
0: 여기 써봤자 그쪽 사람들이 안 듣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만 알면 뭐합니까. 그쪽 가서 운동을 하십시오. 예. 세플릭스
1: 네.
0: 예? 우리 윤정수 저점 매수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게시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정훈님 긍디 큰일 났어요. 집사람이 어항샷 보더니 긍디하고 쌍둥이냐고 다시 독하게 다이어트 돌입합니다. 긍디도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홀쭉한 투샷 보여줄게요. 살 빼고 찾아갈게요. 기다려요.
1: 좋아요.
0: 우리 정정당당 우리 정정훈님께서
1: 아 정호씨
0: 예.
1: 정호씨 그렇게 살쪄 보이지 않았는데
0: 근데 그렇게 그러네요.
1: 좀. 같이 있으면 그냥 뭉쳐가는 거예요.
0: 네.
1: 예.
0: 정호님이 앞에 계셔서 그랬을 거예요.
1: 예.
0: 예. 자
1: 분노 드려야죠.
0: 아 오늘 분노요 사이다.
1: 네, 누구 드립니까?
0: 사이다는 강청아님 드릴게요. 이런 식혜.
1: 예.
0: 예.
1: 이런 식혜.
0: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분노가 컬컬컬 미라클 아니 뭐 왜 저 이 거참 진짜 참나님. 네 좀 화 푸시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분노 많이 쌓이시면 저희 제보해 주십시오.
1: 네.
0: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사연 볼게요.
1: 7960님 또 약간 좀 앞서 가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0: 예.
1: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듣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한 후 끊겼습니다. 왜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들으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0: 예.
1: 그 조사 기간 전화해서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듣습니다 하면 우리가 시킨 줄 알지 안 그렇습니까.
0: 하지 마세요. 6960님. 예. 네. 지구군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1: 차라리
0: 바랍니다.
1: 다른 방송사를 하시오 하고 큰 소리 치지. 그 방송사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0: 자, 우리 저기 즉기 선은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1: 우리가 또 정상적으로 승부 봐야죠.
0: 예.
1: 예 공영방송에서
0: 022059 전화 올 때만 받으십시오. 전화 2059로 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도 번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1730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한글날에 놈놈놈 퀴즈 참여했다가 폭망한 갓김치입니다.
1: 이건 지조 씨랑 한 팀 아니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이렇게 망할 거 가게 홍보라도 할 거 그랬어요.
1: 맞네.
0: 여수시 돌산읍 갓고울센터 건물 옆에 있는 가게입니다. 그리고 다들 놈놈놈 도전해보세요. 생각보다 엄청 떨려요. 미라 청취율 조사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1: 아니 그때
0: 그래요, 우리 갓김치님
1: 우리 갓김치 그 어머니가 하시는 데였나? 그렇죠?
0: 예, 갓김치 어머니가 하시고 예,
1: 본인이
0: 예.
1: 그렇게 잘 자신 있어 했는데 정말 와우
0: 놀랐습니다.
1: 아니 저야 좋았지. 나랑 남창이가 좋긴 했는데 예.
0: 나중에 여수 가면 꼭 한번 글로 갈게요. 갓골센터 건물 옆에 있는 가게로
1: 네.
0: 예, 가면 또
1: 예, 사진 찍어놔야지.
0: 예,
1: 알겠습니다.
0: 꼭 좋습니다.
1: 아. 또 해줘야지.
0: 예,
1: 뭐 하겠어.
0: 퀴즈는 망했지만 네. 가게는 살려야 한다.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9225님, 저도 새싹이에요. 듣기만 했지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배송 기사인데 배송하면서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듣습니다라고 하셨어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우리 배송 기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 수많은 배송 기사님 중에서
1: 네.
0: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미스라를 듣고 계세요. 예.
1: 특히나 이 배송일 오늘 많이 힘들지만 즐겁게 하십시오. 어떻게든 하십시오. 왜냐하면 배송일에 대한 방향이 앞으로 몇 년 뒤면 싹 바뀔 거예요.
0: 어.
1: 기계를 옮기면서.
0: 그런데
1: 네. 이제 기계를 옮기면서 그 기계를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아, 네. 또 뭐 미래까지 보는 또.
1: 네, 예, 미래 뭐.
0: 뭐 대단합니다.
1: 어. 미래 지향적이어야죠.
0: 네, 예. 그렇습니다. 자, 1618님. 긍디견디 화생방 오미와 오늘 저녁 나물 비빔밥 해먹으려고요. 냉장고에 콩나물, 무채나물 있어서 에어박 나물하고 버섯 볶아서 소고기 볶음 고추장 참기름 휘휘 둘러먹을 예정입니다. 청취율 조사 선방해야죠. 대박이십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저도 오늘 점심에 버섯도 표고버섯 볶고
1: 아이고
0: 호박전도 만들고
1: 아이고
0: 김치찌개도 끓이고
1: 아이고
0: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1: 네. 아, 예. 잘 먹고 왔다고?
0: 먹고 왔죠.
1: 아, 나 또 저녁에 먹으러 간다고.
0: 아니, 저 지금 먹었어요. 그렇게.
1: 야, 난 저녁 한 끼 그렇게 먹는데도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0: 거짓말하지 마세요.
2: 이유를 제가 압니다.
0: 우리 쇼리 씨가
1: 벌써 왔는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0: 그 이유만 들어볼게요.
1: 마이크에다 대고 하시라고. 마이크.

0: 어떤 이유입니까?
1: 아, 진지하게요?
0: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2: 빨리 얘기해요.
1: 아, 진짜 그 이유는 몸에서 이제 조금만 먹어도 많이 먹는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2: 나가? 나가라고.
0: 나가 계세요.
2: 그게
0: 나가.
2: 중요합니다.
0: 나가 나가.
2: 예.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0: 아, 나가 데이터 들어와. 아, 3시 3시에 들어와. 3시 한다. 3부에 들어와.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0: 자, 예. 우리 진짜 저녁만 드세요?
3: 아, 그렇지 않아는 않죠.
0: 이거 거짓말
3: 하지 않지만
0: 형 어제 우리
3: 많이 안 먹어.
0: 배웠잖아요. 솔직하게 소통하라고 이현우 씨한테. 형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먹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감추더라. 살짝 줄여 보면.
3: 1884님 미라 들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안 없어질 것 같은 마음에 응어리가 내려갔어요. 다들 미라 들으면서 힘내세요. 아
0: 그래
3: 이게 여러분 열받는 게 있잖아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열받다가 아 마라 마라 이런 식으로 금방 제가 슈리 씨한테 야 나가 하듯이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바뀌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1884님
0: 예, 네. 그래요.
3: 힘내세요 힘내세요.
0: 자 아무튼 우리 미스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기분 좋아지셨다 내가 이렇게 우울한 마음들이 좋아진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 맞습니다.
0: 여러분들 다 우리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요 다 저희 미스터라디오 앞으로 오십시오. 어찌 그 세월을 사셨소.
3: 그거 좋아한데 뭐 어떻게 뭐 어디 KBS 말고 어제 조선 방송에 나가니? 트로트 방송 나가? 왜 그래?
0: 아니,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세월들을 견디고 사셨는지 네. 참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예. 다들 자, 힘내시고요. 저희가 항상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
3: 김현수 씨가 예. 그 효리 씨 너무 일찍 오시네요.
0: 저분도 이제
3: 쟤도
0: 예, 집에 있으면
3: 왜 자꾸 빨리 나오는지 모르겠어. 노래 하나 듣고 빨리 쇼리 부릅시다.
0: 알겠습니다. 네. 노래는요 헤이즈의 노래 널 너무 모르고 함께 들을게요.
2: 조심하세요.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자, KBS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도움 주시는 고마운 분들은요. 뉴젠,
3: 디에스푸드,
2: 서울사이버대학교,
3: 코끼리베이글닷컴,
2: 법무법인 대륙아주,
3: 기적같은 선물 TK통상,
2: 조정래 장편소설 서리꽃,
3: 베스트셀리,
2: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킨,
3: 셀로맥스,
2: 오토링크 제공입니다.
3: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 유정우님께서 네. 두 분 너무 좋아요. 생각을 복잡하지 않고 명쾌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듣기도 편하고 입담도 좋으시고 너무 웃겨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3: 우리가 딱 10초 빨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짜고 머리를 굴려봐야 저쪽이 안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되 답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냥 짧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2: 네, 좋습니다.
3: 자, 이제 알아요? 이거?
2: 알아요, 알아요.
3: 오우. 예. 자, 3부 첫 곡을 맞추는 시간. 남창희가 3부 첫 곡을 부르는데 과연 어떤 노래를 할지 여러분 제목을 맞춰주십시오. 남창희 스타트. 스타트.
2: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가 없이.
3: 야, 조남지 사운드. 예. 난 머리 어깨 무릎인 줄 알았어. 해봐, 시작.
2: 머리 어깨 무릎
3: 무릎.
2: 자, 3부로 돌아올게요.
4: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반포대교 3차로의 추돌사고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 서부간선제도로 일직 쪽으로는 2차로의 추돌사고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에서 중동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서운분기점 5차로 막고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판교 쪽으로도 계양에서 송내 지나기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답답합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5: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 FM입니다.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예. 3부 첫 곡은 바로 부활의 아름다운 사실이었어요.
0: 네,
1: 아름다운 사실. 형이 자꾸 그 뭐야 할까? 노래 그렇게 불러가지고 사람 네. 헷갈리게.
2: 머리 어깨 무릎 빨고.
1: 머리 어깨 무릎.
0: 머리 어깨 무릎.
1: 멀어지는.
0: 다시 시작.
1: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너의 뒷모습에도
0: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1: 견딜 수가 없이.
0: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잘못된 애자 꺾어놓은 오답은요. 자, 김하나 씨.
1: 멀어지는 유기농 식혜.
0: 하이.
1: 예, 김현정님. 멀어지는 너의 LA 갈비에서 감출 수가 없이 윷놈이네 향기가 나. 예.
0: 음식인데 또 안 팔리면 예. 저 때만 팔렸다고 욕 먹으니까. 자,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1: 김하진 씨 끼어드는 쇼리 목소리에서 김혜정님 아름다운 빵 냄새. 이영래님 아름다운 백사실 계곡.
0: 백사실이라는 데가 있나 보지?
1: 그러네요. 오. 김대성님 아르미의 치실. 김응성님 난 반을 사서 넌 사실. 노경현님 저녁 메뉴가 닭볶음탕이라는 아름다운 사실 칼퇴합니다. 매미킴님 아름다운 윤정수 턱선. 이덕화님 청취율 1위 했다는 사실. 김동학님 해식에는 장영실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께 드릴까요?
0: 아, 백사실가 거기 서울 한복판에 있네요. 종로 부암동 쪽에. 너무 좋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거 알겠고요. 자 이제 네. 그러면 오답 어떤 분께 선물 드릴 거냐고요.
0: 저는
1: 그 정도 했으면 백사실 계곡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0: 맞아요.
1: 예.
0: 이영래 씨 드릴게요. 예.
1: 자, 이영래 씨에게 영래. 자, 저는요 우리 동학농민운동 안 하신 김동학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해시계는 장영실. 영실아, 영실아.
0: 그런 게 어딨어. 잘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2: 장혁형인 줄.
0: 근데 한석규 씨 그렇게 얘기할 때 진짜 마음이 아팠어.
1: 네.
0: 괜찮습니다 전하.
1: 괜찮습니다 전하.
0: 이 사람아 좀 쉬면서 하게.
1: 한석규입니다.
0: 네. 예. 영화 참 재밌게 봤어요.
1: 영화 그
0: 뭐죠?
1: 예? 천문.
0: 천문.
1: 네. 네. 형이 재밌게 봤다고 해서 내가 다시 본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제 얘기 듣고 남창희 씨가 봤는데.
1: 네.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바나나 우유 초콜릿 바디 정답자 세 분 발표해 주시죠.
0: 2083님, 안혜지, 신영은 세 분이고요. 자, 5시 콩 게시판 1등으로 말을 남기신 분은 맛밤 네. 갑니다. 서상철님! 오!
1: 맛밥 보내드리고요.
0: 청주사 1위는 미라라는 사실
1: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0: 아직까지 1위는 예. 안 해도 되는데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자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0: 나는 큐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Let's go.

0: 100년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스프링
1: 에어.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글로벌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2: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2: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2: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좀 전문 휴 에버그린팜에서 엑소진생 플러스 샴푸바.
2: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1: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캐비아 캡슐 앰플.
2: 탄력케어 전문 브랜드 엘렌실라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0: 사생방에 화요일 생방이죠.
1: 네.
0: 와도 와도 너무 빨리 오는 남자.
1: 쇼리의 쇼미더뮤직.
2: 쇼리씨 어서오세요.
1: 아, 빵가루를 갖고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의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의 나의 동반자 마이토마스 막내 쇼리입니다. 쇼리질러.
3: 단신은 나의 동반자,
1: 안지나 서나 단신 생각.
2: 아, 역시 단신만을 사랑하는.
1: 맞습니다.
2: 우리 단신만을 사랑해요.
1: 그것도 넣어야 되겠네.
2: 예. 아.

0: 맞추가 됐죠?
1: 맞습니다. 예. 이게 트로트 쪽에 많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1: 당신 쓸게 많습니다.
0: 당신이란 말을 사실 다른 쪽에 잘 안 쓰고 예. 왜냐면 또 트로트 쪽에서 조금 더 연배가 있을 때 좀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1: 아, 요즘에 저희가 행사를 다닐 때 예.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어. 아, 요즘에 좀 떼창이 나옵니다.
0: 어, 반응이 좋아요?
1: 아, 반응이 좋습니다.
0: 빵가루 꽉꽉 하면서
1: 전화 그러면서 어. 당신 생각
0: 오, 기분이 좋으시다. 네. 계속해서 레퍼토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이 얘기는 또 하고 지내가야죠.
0: 아유, 네. 아닙니다.
1: 아, 너무 네. 축하하고.
0: 네.
1: 네네.
0: 그렇습니다. 진짜. 선배님, 따라갈게요.
1: 아, 컴온, 컴온, 컴온.
0: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김하나님께서 네. 오빠들 모창대회 참가자 몇 명 접수됐어요? 어이? 성대모사 모창대회 모집되고 있나요? 하긴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1: 궁금해.
2: 하긴 하나요라뇨.
1: 네, 김하나씨. 김하나씨.
2: 당신은 하나요?
0: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2: 우리 저 한나 작가에게 예. 늘 남창희 씨가 하는 얘기인데
0: 네.
2: 들은 척도 안 하죠.
0: 그렇죠. 왜냐면 네. 한나 씨는 한나니까요.
2: 그렇죠.
0: 하나가
1: 한나면.
0: 아니라. 예. 네.
2: 어쨌든 김하나 씨
0: 예.
2: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0: 예. 하지만 아니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심사를 보고 있거든요. 예.
1: 아, 심사도 보나요?
0: 예. 근데
2: 기본은 해줘야지.
0: 예. 그냥 기본.
2: 기본.
0: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2: 그러면 이게 또 심사를 왜냐면 조금 해야 되냐면 막상 또 방송에 딱 얹었을 때 자 큐 노래 못 들었어요 다시 할게요 뭐 아, 이러면 이게
0: 성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 알겠는데 방송이 좀 예, 조금 예, 원활하지가 않아요.
0: 여러분들 지금 딱 두 자리 남았습니다.
2: 네.
0: 도전하십시오.
2: 할 얘기도 아닌데 전화를 또 안 받는 분도 있어요.
1: 아, 생방에 갑자기?
2: 그럼요. 그래서 전화를 잘 받는가 네. 이런 것도 좀 예. 잘 체크.
0: 통화가 되는가 정도만 체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 자리 남았으니까 도전하세요.
2: 이런 분이 있어요.
0: 예. 뭐 어떤 분이요?
2: 여보세요. 모창하고 싶은데 전화 좀 제발 주세요. 전화 딱 줬어. 모창하신다고요, 미스터 라디오면 다음. 그래, 그런 분들도 있어요.
0: 누가 그래요? 와. 아무도 그런 적 없어요, 형. 아, 형 요즘 왜 이렇게 거짓의 삶을 살지?
1: 아, 형.
0: 솔직하게 하세요.
2: 예전에 다른
0: 장난장사에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방송사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 케이비에스는 없단 말이에요?
0: 어, KBS 요즘엔 잘 없어요. 이렇게 자기 전화번호 해가지고 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1: 한번 그래도
0: 그래, 형 아까 저녁도 네. 저녁밖에 안 먹는다 이런 얘기하고 그걸 조금씩은 이제 좀 네. 솔직하게 주세요, 형.
1: 근데 뭐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분이 안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2: 더
1: 생각이 조금
2: 아, 더 나타나. 얘기하면 더 모여.
1: 아, 그런가?
2: 더 모여. 여러분 그렇게라도 요즘, 모여서 요즘엔 다 청취율이라도 올리자.
0: 전화번호 다 남으니까 그렇게 잘 못해요.
1: 맞습니다.
0: 아무튼
2: 7568님
0: 예, 문자로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2: 저요.
1: 네. 아, don't be shy.
0: 예, 어, 그렇죠. 7568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네. 저요 하면 모르니까 저 모창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세요.
2: 그렇죠.
1: 네, 신청합니다.
0: 예, 7568님 그런 식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모창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전화로만 예, 문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910입니다. 짧은 거 50원이니까 짧게 쓰세요. 예.
1: 맞습니다.
0: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저 모창대회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무조건 맞습니다. 연락 드릴 거예요.
1: 궁금하다. 재밌을 것 같아.
2: 네. 박경민 씨가 저 거짓 인생이래요.
0: 누가? 형 거짓 삶을 살고 있어 자꾸.
2: 네, 거짓의 삶.
0: 예.
2: 네.
0: 자. 그럼 쇼미더뮤직 이제 시작해봐야 됩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가 블링블링 빛나는 시간입니다. 주제에 맞는 맞춤 선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긍디를 위한 긍정의 노래, 견디를 위한 견디는 노래.
0: 네, 맞습니다.
2: 일단 긍디 견디.
1: 오, 긍디 견디
2: 좀 알려주시죠,
1: 쇼리 씨. 네네. 이거를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0: 많아요.
2: 요즘도
0: 그래요.
2: 아, 요즘도.
0: 예, 오늘 들어오신 또, 분도 있으니까요. 아,
1: 맞습니다.
0: 당연하죠.
1: 예, 새로 오신 회원분들을 위해서 긍디 윤정수 씨의 DJ 애칭입니다. 예, 긍정의 DJ라는 뜻입니다. 예, 긍정. 견디 남창희 씨의 DJ 애칭이죠.
0: 네.
1: 처음에 그러니까 윤정수를 견디는 DJ라는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애칭처럼 부르고 있다고.
0: 그렇죠.
1: 예, 또 이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2: 얼마 전에 우리 저 가비 씨가 남디라 그랬어요. 남디.
0: 아, 뭐
1: 남디는 뭐예요? 남디. 네.
2: 남디.
1: 아, 남창이 DJ.
2: 윤디. 남디.
0: 가비 씨가 아직 우리 저희 방송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렇죠.
2: 그렇죠.
0: 뭐. 예. 자, 미라를 처음 듣는 분들은 왜 긍디 견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1: 그래요.
0: 심지어 같은 쿨 FM 가족 우리 가비 씨도 아까 그랬었고 공을 제대로 알아가시면 되니까.
1: 맞습니다.
0: 자, 긍디를 위한 긍정의 노래를 희망차고 밝고 그런 노래들 신청하시면 되고요.
1: 많다.
0: 견디를 위한 견디는 노래. 응원곡이나 힘날 때 듣고 싶은 노래들 신청하시면 되겠죠. 신청곡 어디면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신청곡 소개되신 분들에게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2: 나는.
1: 오늘의 첫 곡은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긍디를 위한 긍정의 노래입니다. 바로

0: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이수연님께서 네. 진주의 난 괜찮아 긍정의 아이콘 긍디를 생각하니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와 네.
1: 원래
0: 진짜 긍정이네.
1: 형을 긍정의 아이콘으로 뽑긴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형이 긍정적이지 네. 않아요.
0: 누가요? 정승이요? 네.
2: 저는 일 터지기 전까지는 부정. 어. 일 터진 다음엔 긍정.
0: 아 그래요?
2: 네. 예.
0: 일단 부정이 시작이네요.
2: 예. 네. 아이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일이 터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방법도 하지 않습니다.
0: 저도 살짝 부정적인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
1: 네.
0: 또 뭐 생각은 부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난 괜찮아. 얼마나 좋습니까?
1: 지금은 또 아버지로서 부정. 부정이 있죠?
0: 부정이 예. 가득하죠.
1: 예,
0: 맞습니다.
1: 저는 아직
2: 역시
1: 이제...
2: 저쪽 집안은 예. 부정적이야. 아버지가 식구를 많이 챙겨.
1: 예,
2: 부정적인 데가 있고.
1: 그렇죠.
2: 부정적인 데가 있죠.
0: 네. 또 그렇게 표현이 되네요.
2: 그렇습니다.
0: 네.
2: 진주 난 괜찮아.
1: 난 괜찮아.
2: 자, 뭐 사무실 오픈하는데 네. 뭐 괜찮아? 난 괜찮아. 난으로 해줘.
1: 제가 먼저 해줬지 벌써.
0: 뭐 그렇죠.
1: 남창희의 나는 어떠니?
2: 나는 어떠니?
1: 저 사업 씨 개업했는데 어떻게 나는 어떠니?
2: 나는 어떠니? 네. 이제 답 갑니다. 난 괜찮아.
1: 그러면 보낼게. 주소 보내.
2: 주소 오케이.
1: 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2: 노래 좀 더 듣고 오죠.
0: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난 괜찮아.
1: 긍정적이다.

0: 예.
1: 0321님께서 예.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0: 네. 네,
1: 옆에 있던 10살 아들도 긍디견디 삼촌의 의미를 이제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네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견디 삼촌을 위해 신청한다고 합니다.
2: 견디 삼촌을 위해.
0: 견디를 위한 견디는 노래가 나온 거죠.
1: 맞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아, 힘들어도 계속 스마일.
0: 스마일 해야죠.
1: 스마일 어게인이에요.
2: 그럼요.
0: 네. 웃어야 돼요.
1: 맞아요. 네.
0: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네. 웃는 일이 생기는
1: 맞습니다.
0: 겁니다.
1: 이게 맞습니다. 웃잖아요. 예. 웃으면 자연 리프팅이 됩니다.
0: 맞아요.
1: 예.
2: 술 먹으면 우리가 뭡니까? 견디셔.
0: 예. 네. 또 뭔 소리?
2: 견디라고.
1: 견디.
0: 아, 웃자는 예. 얘기 하다가 왜 갑자기 견디셔? 형 그거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형이?
2: 맞습니다.
0: 예. 네. 너무 욕심이 많으십니다.
1: 근데 웃음도 이제 번. 웃음도 번지잖아요.
0: 예, 네,
1: 맞습니다. 웃으면 또 옆에서 또 웃게 되고.
0: 그러니까 라디오에서도 네. 우리 같이 많이 웃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우리 같이 웃음으로 인해서 네. 여러분들께서 같이 웃음이 전염이 되는 거야.
1: 우리 한번 다 같이 웃어볼까요?
0: 그래, 웃어봅시다.
1: 하나 둘, 둘 셋. 여러분들 웃으세요.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0: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1: 하나, 둘, 셋.

0: 윤정수
1: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2: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웃는 것도 얘기했는데 김승준님께서 긍대를 위한 긍정의 노래 자우림의 하하하송.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하하하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요.
3: 그랬군요. 네. 맞아요.
4: 웃을 일이 많을 때 좋죠. 네. 근데 예. 너무 일이 많지 않으니까 만들어야 돼요.
2: 너무 어이없고 힘들 때도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맞죠?
3: 맞아요. 네, 우리 곽한숙님이 라디오 들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감사합니다. 그래 진짜로 들으세요. 그럼 미라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우리 배미라님. 가짜로 웃어도 내는 진짜로 받아들인다니 저는 억지로 박수치고 웃어요. 라고.
4: 잘하시네요.
3: 그래.
4: 배미라님을 위해서. 네. 우리가 노래 하나 잠깐 보내드릴게요.
3: 뭐요?
4: 배미라! 배미라! 라디오 듣고 웃기도 하는 배미라!
2: 좋은데요?
3: 웃었다. 아, 오늘 또 한 번 웃었다.
2: 배미라 씨 웃었다 또
3: 형.
2: 웃었다.
3: 네. 인정했습니다. 요거 웃었습니다.
2: 네. 인정했습니다. 이거 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이거 잡아냈네요.
3: 예. 네. 자, 우리 박종욱님께서 미라 들으면서 많이 웃네요.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맞습니다.
3: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나게 한 번. 네. 하! 하! 하!
2: 하!
3: 한번 웃어봅시다.
2: 하!
3: 하!
4: 그만해! 하! 시끄러워!
3: 노래 들어요!
2: 에이.

0: 네, 이번 노래는 견디를 위해 한 견디는 노래입니다. 만화 들장미 소녀 캔디의 OST입니다. 예, 근데 진짜 방송 들으면서 아슬아슬 하다가도 마지막엔 예쁜 말로 마무리가 되는 세상 하나밖에 없는 긍정 DJ라고.
1: 긍정 DJ 네. 견디.
0: 견디.
2: 맞습니다. 네.
1: 어찌 보면 남창희 씨가 진짜 긍정이에요.
0: 그러니까요.
2: 그럼요. 저는 네. 저기 긍정적으로 하려고.
0: 네. 그러니까요.
1: 남창희 씨 긍정
2: 노력합니다.
0: 아, 진짜로. 근데 뭔가 이게 뭔가 얘기를 해도 크게 타격을 안 받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뭔가. 근데 혼자 맞아요. 집에서 막 울고 막 이러지 않아요?
2: 저는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젤까?
1: 생각하면 아, 남창희 씨가 외로움 많이 탄대요. 아. 외로움 많이 타면서도 네. 남창희 씨도 혼자 있는 걸 네.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혼자, 것 같아요.
2: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버텨요.
0: 어, 그러니까
2: 혼자서는 잘 버티지만 네. 혼자 있는 거 싫죠.
0: 아, 그래요?
2: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싶죠.
0: 저는 앞치도 잊혀지지가 않는
1: 게 함께하는 시간을 잘 버팁니다.
0: 뭐라고요?
2: 함께하는 시간을 잘 버티고
1: 물론 혼자 있는 게 좋죠. 하지만 함께 있는 걸 저는 잘 버텨요. 예.
0: 진짜 예. 둘이 이렇게
2: 반대긴 다른데. 하지만 결국엔 둘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
1: 걱정이 되니까 함께 있는 거죠. 아. 걱정이 되니까.
0: 창희가 걱정되나요?
2: 아니 와이프 말고요. 와이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0: 지금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1: 우리 둘은 뭐
0: 우리 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2: 저는 형이랑 있는 거 좋죠. 에이.
0: 그래요. 확실해요. 네.
1: 남창희 씨 없으면 안 되죠.
0: 그렇고. 알겠습니다.
2: 자, 근데 아무튼. 네. 자, 아무튼 우리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맙시다. 저 안 울어요, 진짜로.
0: 그래요?
2: 예, 우리 이겨내야 돼요. 결국에 삶은 결국에는 네. 또 외로운 거예요.
0: 나중에 울면서 전화하지 마세요.
2: 에이,
1: 하지만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외로움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감정의 하나지. 그것이 무슨 괴롭거나 그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외로움은 외로움일 뿐이에요. 어때요?
0: 뭘 어때요? 어때는
2: 형 왜
0: 이렇게 아니, 형 평가받으려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형도, 얘기하세요.
1: 형도 너도 형, 조용히 평가나 해.
2: 형도 형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0: 네, 형 그러면서 예. 형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1: 담당 PD가 문자 왔습니다. 노래가 짧다.
0: 알겠습니다.
1: 인생도 짧지. 예. 들어보죠.

0: 네, 이번 노래는 박근혜님께서 긍정의 DJ의 긍디를 위한 노래입니다.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네. 괜찮아 잘될 거야. 이 가사가 너무 좋다고. 좋죠.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네. 의미랑 통하는 노래입니다라고.
1: 네. 예. 저는 이한철 씨 것도 좋아요.
2: 응?
1: 이한철 씨 것도 좋아요.
2: 아, 그럼요. 이 노래는 뭐 한철만 듣는 게 아니죠.
0: 그렇죠.
2: 예.
0: 맞습니다.
2: 이 노래는 사계절 다 듣는 거야, 진짜로.
1: 개그 얹었어.
0: 네? 알아요.
1: 한철만 듣는 게 아니래.
0: 아, 진짜.
2: 슈퍼스타.
1: 진짜 삐 처리하고 싶어.
2: 예. 아니 근데 진짜 이 노래는 저도 이런 거 좋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0: 그쵸.
2: 안 돼요.
0: 우리 계획대로 되면은 뭐 다 예. 모두가 그랬죠.
2: 근데 우리가 항상 맨날 아유 야 계획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 아유 됐어 다시 마. 이렇게 살면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재미가 없어요.
2: 그렇게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괜찮아 잘 될 거야.
0: 그러니까요.
2: 그래야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나라도 좀 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더 이게 의미가 있게 들리는 거죠.
1: 우리가 그러면 노래 하나 만들어 줄까요?
2: 뭐라고요?
1: 안 될 거야. 괜찮아.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래 어차피 그 안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2: 그래 뭐 그것도
1: 뭐 반대로
2: 다른 가사를 좀 잘 쓰면
0: 안 됐을 때 슬프지 않다.
1: 그렇지. 아. 어차피 안 됐다.
2: 원래 안 될 거였어.
0: 언제 안 될 거야.
1: 특히나 이런 안 될 거야는 연인 관계 때 누구와 끝났어. 근데 잘 안 붙어지잖아. 어차피 안 될 거야.
2: 네 팔자야.
1: 그렇죠.
0: 역시 부정적이네요.
2: 예.

0: 정정호님께서 근데 어? 예. 정정호님께서 경디 견디 갱년기 돼봐요 그런 말 나온 툭 치면 눈물이 주룩주룩 형 눈물 나왔어요
1: 눈물 나오죠 혼자 있을 때
2: 혼자 있을 때
1: 혼자 있을 때 SNS 보다가 저는 이제 아. 어르신들 어. 내용을 보면
2: 맞아요 맞아요
1: 지금 한참 부모님 모시는 분들을 보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요
2: 저는
1: 그 아, 자녀가 어른에 대한 본 뜻을 알아갈 때 네, 그때
0: 아, 그렇군요.
1: 그 표정을 보면 네. 저의 바보같이 살았던 모습들을
0: 후회하는 거고.
2: 저는 요즘에 이제 책을 보면서 많이 웁니다.
0: 아 그래요?
2: 이제 책을 보잖아요. 예. 슬픈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 가족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너무 슬픈 게 많아요.
0: 그래.
1: 그 예. 와중에 이현우 씨, 이현우 씨가 예. 노래나 좀 듣지.
2: 알겠습니다.
1: 자, 노래 듣습니다.
2: 노래.

0: 네, 김윤경님께서 견디를 위한 견디는 노래로 윤상의 한 걸음 더. 예, 네, 하루하루 잘 견디다 보면요, 느리지만 좋은 결과가 오겠죠. 아~
1: 이인희 씨가 저희 방송을 듣다 세 분 다 다른 얘기하시는데 희한하게 중간에서 만나네요.
2: 그래요.
1: 신기해요. 그게 네. 인생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예, 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걷다 보면 다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 세상 모든 친구들 다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네. 다 우리가 모이는 거라고.
0: 아니 무슨
2: 게 지구가 이렇게 일자로가 있어봐요. 못 만나.
0: 아 이게 뭐 예. 예, 명언 뭐
1: 그러니까
0: 명언
1: 누가 얘기했어요? 사람들 열 단계만 건너가면
2: 7단계요.
1: 7단계요. 트럼프하고도 연결됐다고. 네.
2: 아, 전 세계 모든 사람
0: 두 다리.
2: 7다리.
0: 7다리.
2: 두 다리면 뭐 어떻게 알아요?
0: 옛날에 두 다리라고 얘기 들었는데.
2: 아니, 7다리.
0: 알겠습니다.
2: 과학자가 해 봤겠죠?
0: 오케이. 7다리 한번 가 보고 싶네요.
2: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한 걸음 더.
0: 자, 다 같이. 한 걸음 더.
1: 약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2: 아까 읽을 때 한 걸음 더 하길래
0: 한 걸음 더.
2: 예, 이거는 이제
1: 러시아 네. 사람인가?
0: 러시아 느낌.
2: 농촌 쪽에서 좋아하시겠지.
0: 아 그래요?
2: 예.
0: 걸음을
2: 저기 한 걸음 더. 어. 자, 포대 갖고 와. 자, 한 걸음 더해. 빨리 빨리. 여기 해야 돼 지금 봄에 짜 빨리 저 여기 싹 피지 빨리.
0: 여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2: 한 걸음 더. 어, 한 걸음 더해.
1: 저 러시아 뿌려. 분한테 부탁해. 러시아 분한테.
0: 한 걸음 한 더. 걸음.
2: 뿌려 뿌려.
1: 노래 듣죠.
2: 예, 예. 그렇습니다.

0: 네, 이번 노래는
1: 아니 이 명곡이?
0: 네 맞습니다. 김현수님께서 아 뭐 대답을
2: 왜,
0: 하네요.
2: 왜 이 소리 하나 했나 내가.
0: 남창희의 나는 어떠니. 견디의 아, 진짜 노래
1: 그래, 견디래 견뎌야지. 아, 아 노래 좋다. 저기 그 오늘 저녁 갑자기 이 노래 생각 들으니까 약간 인도 그쵸. 음식점 가고 싶네. 맞습니다. 난을 하나 해가지고 아, 저는 갈릭 난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
2: 전 요즘 멕시코
1: 오늘 저녁
2: 음식.
1: 나는 어떠니.
2: 여러분들 또 가끔 자꾸 얘기합니다. 목소리 기계로 만진 거 아니냐. 근데
1: 아, 제가 이 노래요?
2: 네, 목소리 기계로 만진 거 아닙니다.
0: 제가 알잖아요.
2: 기계를 만지는 네. 사람이 만진 겁니다.
0: 기계를 잘 만지는
2: 잘 만지는 사람이 만지고.
1: 아니 뭐 모든 가수가 다 나올 때 믹싱 마스터 다 하죠.
0: 그럼요. 그럼 뭐.
1: 만진 게. 근데 저는 저번에도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이거 라이브로. 라이브로 불러 똑같이 불러요.
0: 아 그래요? 한번 네. 불러주시겠어요?
1: 겠어 이제 웃지 마요.
0: 웃으면 복이 와요.
2: 겠어 해가지고 갑자기.

0: 여서
1: 전원을 싼 시대 갖고
2: 똑같죠?
1: 있다고
2: 그래. 네, 그 중요한 건 아까 그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래요. 그게
3: 뭐요?
2: 그게 7단계가 아니라 6단계래요.
3: 6단계?
2: 예. 아.
1: 안정환 씨가 케빈 베이컨.
2: 예. 케빈 네. 베이컨이라는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수를 내본 거죠.
3: 아, 네. 아 진짜로. 케빈 베이컨이 누구예요?
1: 유명한 배우.
2: 유명한 배우 있어요. 케빈 베이컨을 하고
3: 아, 그래요?
2: 다리 건너면 몇 단계 가면 알았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3: 어, 그러면 케빈 베이컨이랑 저랑 6단계로 만나네.
2: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만날 수 있지.
3: 어 그래요?
2: 상추 씨랑 해가지고 어디 미국 쪽으로
3: 그냥 갔다 왔다. 그럼 제 지인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네요, 케빈 베이컨은. 어차피 제가 아는 사람.
2: 아니죠, 여섯 개 붙여. 지지지지 지인.
1: 그래. 별채 하나 덕분에 맨날 만납니다.
2: 누굴요?
1: 베이컨.
2: 형 그거
1: 샌드위치 넣어줍니다.
2: 베이컨 아, 먹지 마세요.
1: 왜?
2: 왜? 아니 가공육이.
1: 야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몸에 아이프가 또 다 뺀다.
3: 네,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 적당히.
2: 아니, 실제 조용히. 고기를 넣으시라고 차라리. 네,
3: 그렇죠.
2: 아, 그럼 가공육보다는 실제 고기를 넣으시라 이거지.
3: 네. 맞습니다. 아, 좋네. 마지막 노래네요 오늘. 네.
2: 마지막 노래요?
3: 네.
2: 아, 오늘 난 먹고 싶다 진짜 거기다가.
3: 아, 오늘 저녁에
2: 버터 치킨 이런 거 넣어가지고.
3: 야. 아, 기가 막히네. 예. 맥주 한잔 하고 싶네요.
2: 예, 이거 인도에서 이 정도 노래 나왔으면 나 좀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1: 소정현 씨가
2: 네팔 쪽에서.
1: 소정현 씨가 그 와중에 그냥 자기 사주대로 살게 되니까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2: 그건 맞아.
3: 아, 소정현 씨 저희 가족입니다.
1: 예, 소정현.

0: 아, 네.
1: 야. 노래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2: 네.
3: 손흥 씨,
2: 어떤 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씨가 본인 노래 나오는데도 듣지 않는 저 우직.
2: 아, 그럼요. 저희가 저희는 절대로
3: 그런 거 없습니다.
2: 뭐 그렇게 안 합니다.
1: 이거를 예. 이게 그 조지 씨나
2: 예. 조지.
1: 이런 분이 리메이크 딱 하면은 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래입니다.
2: 조지 씨 한번 우리 한번 섭외 좀 한번 해보세요. 예.
1: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예. 살짝이라도 불러달라.
2: 예. 그래서 그 아니 예. 조지 씨 섭외를 한 다음에 그 네 노래 내 노래라는 코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바꿔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조지 씨 노래 부르고 조지 씨가 내 노래 부르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좀 이 노래 알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알려가지고 부르면 그걸 따서 우리가 계속 돌리자고.
1: 그치 그치.
3: 예, 조지 씨가 폴 조지인가요?
1: 아이 형 폴 조지는 농구 선수고 NBA 농구 그래? 선수예요.
2: 조지 포먼 얘기하지 마세요. 조지 몰라 형. 널 좋아한다 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케이.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1: 네, 맞습니다.
2: 일단은 바로 네, 우리 맞습니다. 갑니다. 라떼 퀴즈 가겠죠?
1: 라떼 퀴즈! 네, 오늘은 몇 년으로 가죠? 자, 1998년으로 갑니다.
2: 네, 1998년에 나온 노래를 쇼리 씨가 한 소절 불러드릴
1: 맞습니다.
2: 거예요. 잘 듣고 숑숑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오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그럼 쇼리 씨 노래 큐!
1: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숑숑들의
3: 방어, 네. 방어.
2: 자, 북항이. 자, 북항이.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카페라떼 보내드릴게요.
1: 네?
2: 자, 노래 힌트 나갑니다.
1: Let's go!

0: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2: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이젠어두,
8: 경기주택도시공사,
7: 화요성 캠페인,
8: 서진올카,
7: 경기도청,
8: 셀레나제,
7: 베스트슬립,
8: 카페앤베이커리페어,
7: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가 도와줬습니다.
8: 자, 마치기 전에 라떼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시리 정답은요?
9: 네, 맞습니다. 정답은 연어들의 연어입니다.
8: 그렇습니다. 우리 민윤기님이 오, 쇼리씨 랩만 잘한 줄 알았는데 노래 좀 치네요.
7: 노래 좀 하죠.
9: 숨기고 있습니다. 계속 숨기고 있어요.
7: 노래 좀 합니다.
8: 예. 네,
9: 끝까지 숨기겠습니다.
8: 자,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가사였습니다. 카페라테 당첨자는요 미스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그래. 올려두겠습니다. 수리씨 안녕히 가시고요.
7: 잘 가세요. 연어들아 거꾸로 올라와서 자.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주렴.
8: 네.
7: 자, 계속해서 우리 미라클 여러분, 유주상, 구혜원, 박란, 한다온, 이승원,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8: 그렇습니다. 우리 1201님께서 꺄 치킨 당첨됐어요. 방배 청약 탈락 사연 이후로 드디어 당첨, 사랑해요 미스라디오 해주셨거든요. 오프닝에서 치킨 당첨되신 분입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분 선곡표 꼭 확인해보세요. 내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네.
8: 자,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7: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781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고요, 내일도 생방송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걸립니다. 동부간선은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서운분기점 5차로 막고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판교 쪽도 계양에서 송내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0: 매송에서 팔곡터널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도 마도에서 송산마도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 서비영입니다.
1: 오성마이더스? 써본 사람은 다 알죠. 다양한 산업용 가구들은 기본. 오성마이더스의 안전화, 안전모 살균 건조기로 근로자의 쾌적함까지 더해졌어요. 역시 산업 현장엔 오성마이더스. 오성마이더스! 오성마이더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2: 배정되었습니다.
1: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 6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학교, 회사, 동호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자기소개 시간이죠. 실은 제가 지키고 있는 이곳에서도 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와주시는 분들, 처음 듣는 분들, 몇 달 만에 오신 분들, 조용히 듣기만 하던 분들, 참 다양한 분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부터 인사드리며 시작해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K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는 이금입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차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놀러와 러브홀릭 10월 13일 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켰는데 귀한 보라네요. 박지원 씨 흐흐. 네,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조현주 씨. 언니 반가워요. 저는 사랑하기 좋은 날의 애청자 조현주라고 합니다. 이 정도 자기소개만도 충분합니다. 현주 씨. 김범수 씨. 안녕하세요 누님. 저는 판교동 김범수입니다. 네, 이렇게들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출석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출석 이벤트 만반잘보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첫 곡 나가는 동안에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에게 모두 금일아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씨, 조현주 씨, 김범수 씨, 송병무 씨, 4699, 2043, 오혜진 씨, 9033, 0860, 김현선 씨, 엄여진 씨, 2662, 그리고 1729, 2317, 0860, 4566, 이재원 씨, 정금옥 씨, 김재동 씨, 정태영 씨 모두 출석 도장 꽝꽝꽝 찍어드리면서 금일아때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내 이름은 늦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실까봐 3부 시작할 때 중간 출석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때 시간 맞춰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화요일 저녁 잠시 후에는 금일의 맛집 열릴 거예요. 어떤 맛집이 열릴까요? 바로 알려드리죠.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메디힐, 모드투어, 코끼리 베이글, 강원도청, 아이르웍스, 한국도로공사, 해냄출판사, 카페앤베이커리페어,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메디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5: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3: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6: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7: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의 축제 천고마비 이벤트 금희네 맛집. 배고픈 분들 어서 다 모이세요. 오늘은 피자집 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세요. 연애일기 전까지 소개된 분들에게 모두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클래식 과일, 로미오 앤 줄리엣.

쭉 늘어나는 치즈와 각종 토핑의 향연. 어서 오세요. 여기는 금인의 피자집이에요. 퇴근하고 운동하러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배고픈데 참고 운동하는 저 현생 잘 살고 있는 거죠? 9366. 아, 그럼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현생 갓생 사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운동하더라도 퇴근하더라도 열심히 살더라도 먹을 건 먹어야죠. 피자 어때요? 9366 이어서 8535 야근 중이에요. 출판사에 다니는데 운전면허 문제집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 보시는 모든 분들 한 방에 합격해서 안전운전하세요. 아, 답을 다 아시겠네요. 문제집을 만드니까. 아, 1번 문제 정답은 뭐예요? 송영진 씨, 저는 빌딩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퇴근이라서 마지막 순찰 돌면서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도 하루 종일 그 빌딩이 안전하게, 그 빌딩에서 일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송영진 관리자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아휴, 피자 드셔야죠.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라이즈 러브 119 였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퇴근하고 저만의 공간인 요를레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연애 편지 사연 다 듣기 전에는 차에서 안 내리는 1인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5848 스위스에 계세요? 요를레이? 이거 스위스잖아요. 알프스 아닌가? 아무튼 요들송이 흘러나오는 나만의 차 안 공간이 요를레이가 아닌가 싶고요. 연애 편지는 방송된 적이 없어요. 연애 일기 만약에 우리. 오늘도 잠시 후 6시 30분에, 6시 31분에 시작합니다. 5848 이어서 1367. 강릉에서 소식 전해요. 모든 게 맛있는 가을에 곶감을 만들고 있어요. 피자까지 주신다면 더욱더 풍성한 가을이 되겠죠? 너무 행복해요. 오, 곶감을 우리 식구 먹으려고 아니면 판매하려고 어느 쪽이든 잘 말려주시고요. 6329. 열심히 일하고 퇴근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느라고 신경이 곤두섰었는데 잘 마감돼서 다행이에요. 이게 숫자가 맞으면 또 쾌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발 뻗고 편히 자렵니다. 와, 그러면 숫자가 맞지 않으면 두 발 뻗고 못 주무시고 자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숫자 맞추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6329, 1367, 또 5848 세 분에게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금인의 피자집? 오늘 여기서 이만 문 닫겠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의 맛집도 열리니까 내일은 또 내일의 맛집에 도전해 보시죠.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생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유가 있습니다. 3부 미리 알려드릴게요. 하하호호 망사대회. 망사. 망한 사진.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진 못 찍는다고 구박받았던 날들이요. 이젠 안녕. 이 시간만큼은 특별히 저랑 비슷한 넝선인 분들 우대하겠습니다. 풍경, 음식, 동물, 장르 구분 그런 거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직접 찍은 내 사진이어야 합니다. 큰 웃음 주는 사진, 작품 소개 문자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보려고 오늘 카메라 켜둔 겁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망한 사진 망사 뭐냐고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우리 작가님이, 유진 작가님이 진짜 사랑하는 양이를 예쁘게 찍어보여. 야, 눈 어딨니 너? 너 눈 없고? 얘가 막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 약간 SF적으로 보이는 데다가 하지만 형체가 불, 아니 이건 뭡니까? 아니 예쁜 애잖아요. 왜 이런 표정으로 나온 거야? 이런 거 보내주시면 돼요. 이런 사진들 미리 준비해두셨다가 3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문자 메시지로만 보내실 수 있어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 추가 정보 이용료 들지만 한번 도전해보실만 하죠? 리센 러브어택 카라 프리티걸 두 곡 들을게요.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표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3: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5: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4: 아는 줄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5: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4: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5: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1: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정보기관 간 소통이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국익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46% 하락한 6,035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8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연애 일기 만약에 우리. 옛날 옛날에 할아버지는 친구분과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 우리 둘이 이렇게 친한데 자식들끼리 결혼해서 사돈까지만 해주면 그거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자식들이 아들뿐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수정하셨다. 그러면 우리 손자 손녀가 결혼을 하면 되지. 서로의 손자 손녀가 크면 짝을 지워주자고 하셨고 세월이 흘러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 약속을 기억해내셨다.
1: 너 이번에 내 친구 손녀 한번 만나봐라.
0: 나는 내키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는 결혼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1: 아, 누가 보자마자 결혼하라고 했어? 그냥 한번 만나보라는 거지?
0: 에이, 그래도 싫은데요.
1: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렵냐?
0: 결국 할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거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머릿속으로 멘트까지 다 준비했다.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면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나름대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그런데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가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신 게 아닌가. 사람들이 놀라서 주변에 모였지만 다들 머뭇거리고 있던 와중에 어디선가 여자분이 달려왔다.
2: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119에 전화해주세요.
0: 여자분도 당황한 상태였지만 침착하게 할머님의 상태를 살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 망설임 없이 달려갈 수가 있지? 저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야. 한참을 지켜보다가 카페로 향했다. 근데 이상했다. 자리에 앉았는데도 조금 전에 봤던 그녀가 자꾸만 생각나는 게 아닌가?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내가 바람 맞은 건가 싶었는데 차라리 다행이었다. 잘 됐네. 할아버지한테 못 만났다고 하면 되겠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때마침 카페 문이 열렸고 들어서는 사람을 본 순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쓰러지신 할머니를 보살피던 바로 그 여자였으니까. 그녀가 전화를 걸자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2: 늦어서 죄송해요. 오는 길에 일이 조금 있었어요.
0: 예, 혹시 아까 저 앞에서 할머님 도와드린 분 맞죠?
2: 네, 보셨어요?
0: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을 피할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했는데 그녀가 내 앞에 앉은 순간 거짓말처럼 생각이 바뀌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랑에 빠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눈비에 간 거절 멘트는 곱게 접어 날려버렸고 오히려 내가 먼저 물었다. 우리 밥 먹고 조금 더 이야기할래요?

우리 산책할까요? 조규만. 여자분 너무 멋있으세요. 7102 그쵸? 와, 그런 분이 히어로, 영웅인 거죠. 아니, 히로인인가? 어쨌든 그런 분이 영웅 맞는 것 같아요. 한지원 씨, 이런 인연도 있다니 정말 영화 같네요. 배수진 씨, 완전 드라마잖아요. 듣는 저도 두근두근. 할아버지, 소원 성취 하셨겠죠? 김열림 씨, 정말 운명이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지금 결혼하셔서 오순도순 다정하게 사랑 가득 나누며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정오영 씨, 만나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넘기면 안 돼요. 직접 겪어봐야 알아요. 그러게요. 마음속에 이미 철벽을 딱 치고 나갔는데 야, 그게 스르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다니. 인연은 인연인 것 같죠. 한복규 씨는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나, 라이너님이 이번 주에 소개할 영화 스토리 먼저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아, 아쉽지만 이번 주 영화는 이런 사랑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깊이 있고 감동적인 영화, 저는 어제 가서 미리 보고 왔는데요. 내일 모레 라이너님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남자분의 사연, 왜 익명 요청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후기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서 결혼했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할아버지에게 참 감사한 일이다 싶습니다. 만약 그날 할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저를 그 자리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내를 만날 일도 첫눈에 반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 그때 저한테 한 번만 그 자리에 나가보라고 고집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아,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고 3대, 4대까지 어찌 보면 인연이 이어지게 된 셈이잖아요. 손자, 손녀에서 이제 증손주로까지 할아버지 두 분의 인연이 이어진 거니까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보다 더, 소설보다 더 극적인 사연의 주인공. 아마 쑥스러워서 익명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제주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게리, 정인, 사람 냄새.

0: 개리, 정인, 사람 냄새, 사랑하기, 좋은 날. 올해 김장 날짜 벌써 잡았어요. 김진숙 씨 벌써요? 진짜? 아니 10월 13일인데 보통 11월, 12월 정도 하잖아요. 일찍 잡으셨습니다. 전북 정읍 이모님 댁에 가는데요. 이모님 스케줄에 맞춰야 하거든요. 아, 그럼 미리 잡아야죠. 이모님이 보통 이런 이모님들은 바쁘시거든요. 왜냐하면 솜씨 좋으시면 여기저기서 김장날 그런 분은 다 모시고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통보를 받았어요. 12월 4일 김장을 하러 간다지만 가면 이모님이 이미 다 해두시고 저희는 수육 먹으러 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죠. 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고 예 수육 먹으러 가는 날이 12월 4일로 정해졌군요. 김진숙 씨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4522 누나 엘리베이터에 제가 타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 차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열린 버튼 누르려 했거든요. 근데 닫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어찌 사과드릴지 고민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은 웃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 여기서 킬링포인트는 얼굴이에요. 사실은 손보다 얼굴이 웃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오시는 차장님은 당연히 약간 급한 걸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웃으며 닫힘을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이게 힘이 셉니다.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은 닫힘이었거든요. 무의식이 항상 의식을 이긴 아유 뭐 어쩌겠어요. 그냥 웃으며 아유 제 손가락이 아이고 이놈의 손가락이 요런 이때는 손가락 아니 손가락이죠. 452 이분에게도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슬립 일양약품 이카운트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엠비코 관절보공 동국제약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3: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부에 드디어 하하호호 망사대회 열립니다. 망한 사진 여기서는 빛날 거예요. 큰 웃음을 선사할 여러분이 직접 찍으신 재미난 사진 들고 놀러 오세요. 사진은 문자메시지로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보실 거니까요.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망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 우즈 이승철 이선웅 씨 신청곡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보다 정체가 많이 풀렸는데요. 그래도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청담대교 1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성수대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45분 걸립니다. 동부간선로 의정부 쪽으로도 상계교까지 지체 서행 반복됩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나들목 4차로에 있는 추돌 사고 나서 한남 나들목부터 엿봤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남사진이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에서 중동까지 정체, 반대 판교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비영입니다.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매일 저녁 8시 태양도
1: 저 고경표도 함께 들을게요.
2: 내성도 듣고 있을게요.
1: 오마이걸 효정의
0: 볼륨을 높여요.
2: 볼륨을 높여요.
1: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나잇.
3: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 7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혼자 사랑한 건 혼자 이별한 건 늘 혼자 추억한 건 혼자 무너진 건

0: 바비킴 사랑 그놈. 남편과 20개월 된 쌍둥이 아들들과 불고기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1375. 나이 먹으면 소소한 게 행복이라더니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저에겐 행복이네요. 38살에 행복입니다. 아우 행복이죠. 남편 20개월 쌍둥이 아들 불고기 사랑하기 좋은 날 신청곡 그리고 1375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중간 출석 체크했습니다. 만반잘보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5624 3부 출석 아닌가요? 도전. 8718 안녕하세요. 어머나 이렇게 메시지하면 되네요. 웃음 웃음. 이외에도 조미선 씨, 구창순 씨, 고은경 씨, 6977, 6780, 8613, 조자영 씨, 박정자 씨, 7004, 8684, 1519, 7863, 1681 이분들에게 모두 금이라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켜뒀습니다. 이유 있죠? 3부 특별한 코너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하호호 망사대회. 아름답게 잘 찍은 사진 아니고요. 망사, 망한 사진만 취급합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사진첩, 아니, 최근 삭제한 사진함 뒤져보세요. 거기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걸요. 골라서 보내주십시오. 소개된 분들에게 드릴 커다란 선물이 마련되어 있다. 요 정도만 귀뜸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녹십자 DS 대성하우징 고려기프트 메디카코리아 제공입니다.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 필.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쇼리실라!

그물처럼 잘 짜인 그 망사 아니고요. 망한 사랑도 아니고요. 잘 나온 사진의 반대말, 뭐 망한 사진 맞습니다. 주제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면 뭐든 좋습니다. 아니 여기 진짜 장관이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나왔지? 묘하게 찍힌 풍경. 음식은 죄가 없는데 아우 보기만 해도 입맛 뚝 떨어지는 뚝떨 사진. 절묘한 타이밍과 우연히 만들어낸 동물사진, 인물사진, 사진 한 장과 함께 간단한 설명까지 보내주세요. 단, 얼굴 사진, 본인 얼굴 방송에 소개돼도 된다 이런 분들만 보내십시오. 샵 8910, 다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출품작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럼요, 다 같이 봐야죠.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생하게 제가 설명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사연과 사진이 소개된 모든 분, 이걸 전부, 아니 진짜 한 사람한테? 와, 배부른 3종 세트, 김치 세트, 김 세트, 쌀 20kg, 3종 세트 보내드립니다. 김현정, 그녀와의 이별.

김현정 그녀의 이별 다 돌려놓고 싶은 그날 그 순간 그 사진 여러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보기 위해서 아직 사진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2901 제목 여수밤 이게 뭐야? 야 진짜 추상화를 제목 여수밤바다 2901 아름다운 여수밤바다 사진인데 분명 잘 찍었거든요. 근데 수전증이 있는지 사진첩을 확인해보니 흔들렸어요. 망사대회 때나 써먹네요. 유유. 야 이렇게 와 이 정도는 쉽지 않거든요. 흔들릴 수 있죠. 아니 근데 야 이거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드려야 될까요? 저기가 바다 같아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 까만 것은 바다요? 밤바다요? 하얀 것은 뭔가 여수대교로 짐작이 되고 그 위에 약간의 불빛들은 배가 아닐까 싶지만 야 이거 그 어떤 피카소의 입체파 아, 야 진짜 어렵습니다. 아 진짜 엄청난 망사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2901 다음 보겠습니다. 97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아니 한눈에 보기에는 그냥 9773 아이스크림이거나 아이스크림처럼 보여요.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가운데는 좀 빨간 아이스크림. 뭔가 색깔 좋아하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잠깐만. 말도 안 돼. 장미꽃이냐고요? 아니요. 저희 집 앵무새요? 앵무새예요. 목욕하고 쫄딱 젖은 사진 찍으려 했는데 갑자기 물을 털어서 저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얘가 앵무새지? 아 밑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앵무새 다리구나. 내 둘째 손가락 위에 있는 게 앵무새. 야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노란색 아이스크림 가운데 빨간색이 있는 것 같은 회오리 느낌의 아이스크림이 앵무새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짐작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우와 신기합니다. 이건 망사가 아니라 뭔가 작품 대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1736 오랜만에 남편하고 맥주 마시러 간 거 가족 이게 뭡니까? 가족들에게 자랑하려고 사진 찍는데 마침 맥주가 거품이 가득 따라졌어요. 맥주를 먹는 건지 크림을 먹는 건지 여러분 500cc 잔에 맥주가 없어요. 맥주가 아래 아주 아랫부분에 0.5cm 있고요. 그 위가 다 하얀 거품. 와, 이 정도 쉽지 않거든요. 이건 맥주가 아니라 이것은 거품이죠. 와, 1736. 이어서 6768. 친구들. 뭐 하시는 아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요, 일어나셔야 돼. 단체로 일어나세요. 기상. 제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사진 찍으려고 포즈 잡다가 뒤로 꽈당. 덩치가 더 작은 친구가 밑에 끼어서 119 부를 뻔한 사진입니다. 여기 최소 세 분이 계시는데 마지막 분은 다리 한쪽밖에 안 보여요. 저기 왼쪽에 다리. 저분은 이분이 아니요. 야, 저분 저기 괜찮으셨어요? 심폐소생 안 해도 되나요? 야, 너무 과당인데요. 덩치가 좀 큰 분이 위에 있고 키가 좀 큰 분이 그다음 세 번째 분은 아예 안 보. 다리 한쪽. 야,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야, 이런 사진들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5016, 6768 이어서 올여름 여행 가서 맛집에서 찍은 이게 뭐죠? 찍은 사진 찍고 구박받고 전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 목욕탕에서 사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목욕탕에 식혜 막 이런 게 있는데 식혜가 식혜인지 삶은 달걀인지 모르겠는 그런 사진이 야 음식 사진을 이렇게도 찍을 수가 있구나. 진짜 정말 걷어내주고 싶네요. 저 안개 낀 것 같은 저 필터 효과 저거 다 걷어내주고 싶은 맛집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음식 사진까지 전골이라고요? 전골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맛없어 보이는 전골이란 어쨌든 5016 사진까지 여러분 금손 아닌 꽝손 우대 아무리 망하셨어도 이 사진만 할까요? 하는 사진들 지금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하하호 망사대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잖아요. 김치 세트 쌀 20kg 3종 배부르

너이길 원했던 이유, 쿨. 이것은 사진인가 작품인가 예술인가 망사인가. 자, 4397. 흥이 많은 우리 집 댄스머신 7살 조카가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지만 귀여운 모습을 제대로 못 담은 이모의 망한 사진 제출합니다. 주하야, 미안하다. 그래도 사랑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하, 어때?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주하야, 얼굴은 머리카락이 다 가리고 너무 흥이 넘쳐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고 사진의 3분의 2가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주아야, 네가 얼마나 신났는지는 알겠다. 거기까지. 아, 이모 너무하십니다. 4397 이어서 3571. 가족들이랑 강원도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딸도 저도 무서워.

서 한 발짝 앞으로 나오지 못해서 팔만 찍혀서 아 뭔가 이렇게 그 왜 높은 다리 위 같은 데 있잖아요.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저 위로 조형물이 이렇게 팔을 팍 이렇게 펼치고 새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아래로 아마 이제 구도는 원래 구상은 두 분이 이제 따님과 이분이 엄마가 같이 마치 저 조형물처럼 이렇게 멋지게 팔을 펼치고 싶었는데 손끝만 보여요. 저것은 머리인가? 머리끝만 보여요. 네네. 자, 3577 이어서 4310 여름휴가에서 물놀이하는 서방님 공중에 안정적으로 떠있는 듯한 사진이 찍혀서 오! 이건 진짜 찰나를 이건 망사 아닌데요? 기가 막히게 타타타타 계속 눌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짜 떠있어요. 왜 여러분 아시죠?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붕 뜨는 것 오! 멋져 멋져 이거는 야, 이건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우와, 4310 이어서 3516 애완묘 로라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려고 셔터를 딱 눌렀는데 제 덩선이 이쁜 로라를 세상 어이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라야 미안해. 로라 어떡해. 우리 로라가 정말 완전 사진 다 흔들리고요. 로라의 눈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완전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고양이 있잖아요. 너 뭐하냐 이런 표, 우리 로라 실물 보고 싶구나. 진짜 로라한테 미안해 하셔야겠네요. 3516 이어서 마지막 사진입니다. 6101 관악산 정상에서 올해는 운 좀 트이게 해달라고 빌고 인증샷을 찍으려 했는데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 모자가 날아갔어요. 얼른 잡으려다 발을 헛디뎌서 엉거주춤. 하필 그 순간 찰칵. 복 받으러 갔다가 모자 잃고 체면 구기고 인생 최악의 산짓만 거저... 와 선생님 저기 선생님 표정이 왜냐면 안 돼! 이런 표정이에요. 그 관악산 뒤에 딱 그 뭔지 아시죠? 표지석 보이고 모자가 그 표지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카메라를 향해서 안 돼! 하는데 표정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얼른 사진 좀 안 보고 싶네요.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선생님의 그 처절한 순간을 저희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두 잠시의 굴욕을 참아주신 대가로 김치세트, 김세트, 쌀 20kg, 3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진 대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재밌는데요. 뭘 해도 예쁜 걸 길고 봉구.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누군가의 보통날. 오랜만에 여고 시절 사진을 꺼내봤다. 친하게 지내던 동창 넷 중 셋과는 지금도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과는 2년 전 크게 싸운 뒤로 연락이 끊겨버렸다. 그때 내가 먼저 차갑게 말해버렸다. 앞으로 보는 일 없으면 좋겠다. 너랑은 이제 절교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화도 누그러지고 슬슬 후회가 밀려왔다. 자존심 때문에 선뜻 연락하기 망설여졌는데 사진 속 친구 얼굴을 보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용기를 내 문자를 보냈다.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사과하고 싶어. 근데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재차 문자를 보내도 마찬가지. 섭섭하고 속상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다. 울다가 화내다가 누가 보면 실연당한 줄 알았을 거다.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래, 문자는 안 보겠다 이거지? 전화는 받아, 받아!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뜻밖의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오우, 술이 다 깨네. 그럼 난 지금까지 없는 번호에 대고 그 난리를 친 거야?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 바뀐 번호를 알아냈고 우린 결국 화해했다. 친구도 번호가 바뀐 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싸운 뒤라 차마 못 보냈다고 그랬다. 상황이 좀 우습게 되긴 했지만 뭐 어때? 다시 친한 친구를 되찾았으니 그걸로 된 거지.

소주 한잔하자 친구야 바이브. 요즘 제 고민이 바로 이건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8457. 10년지기 친구랑 연락 안 한 지 1년째인데 먼저 문자를 보낼까 고민 중인데요. 김지영 씨, 힝, 내 여고 친구들 생각나요. 이것들아, 듣고 있냐? 내가 금연이 방송 재밌다고 콩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고는 있냐고 하셨어요.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한강 유람선 탑승권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사진대회 또 해주세요. 사진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둘게요. 이동숙 씨, 크크. 요런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동안 사진함을 정리 잘하신 분들이 오늘 좀 손해보셨을 거예요. 정리 안 해두신 분들은 오늘 도전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 살짝 스포해드려요. 다음 주 화요일 다른 주제 사진대회 열릴 예정이니 여러분 사진함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일주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숙 씨였고요. 김아란 씨. 근데 사진 어떻게 올려요? 참가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이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샵 8910으로 지금 보내신 것처럼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단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든다는 점, 요 점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정동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정동하, 기다리다 윤하 두 곡이었어요. 김은실 씨, 공원 걷게 하면서 듣고 있어요. 바닥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미끄럽더라고요. 다른 날 같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요. 오늘은 바스락 소리가 듣기 좋은 걸 보니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겼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죠. 낙엽이 근데 오늘은 비가 안 왔으면 괜찮은데 이게 비에 젖은 낙엽은 진짜 위험합니다. 바닥에 그냥 밟다가 미끄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은 조심하시자고요. 김은실 씨, 오늘 마음의 여유 있게

0: 함께 걷고 계시는데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백조싱크, 아이르웍스, 티싸게, 경기도청, 강원도청 제공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뽀르테.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단체 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0: 세트는 티 싸게.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 선물입니다.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수완 조끼 아기띠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 한국 A&D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영광에서 빚은 특별한 맛 영광 천년마을 모시떡 선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 땅끝 햇살 수쌀 김 전문기업 다인GT 나는 김 갯벌 돌김 세트 당신을 위한 클린 뷰티 As of Today 뉴욕 핸드 립밤 듀오 세트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 바닥 클리너 원칙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나무 캔 김치 세트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승선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응급처치 전문 번실드코리아 화상응급처치 세트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10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오늘 끝곡 NCT Wish 꿈결 Like a Dream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면서 퇴근 정체도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다만 곳곳에 사고가 있는데요. 서울시내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3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 1차로에 있는 사고 때문입니다.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지체 서행하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정체입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이동량이 꾸준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서창에서 남동까지 지체입니다. 이어서 봉담과 동탄으로 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봉담 방향, 봉담 지하차도에서 봉담 터널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군자분기점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2: 안녕하세요. 이승석 우드워커스 대표 이승석입니다. 저는 오크 월럭 같은 고급 원목으로 직접

0: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오로지 같은 생각, 우리 집 가구는 청정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가구, 이승석 우드워커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잠시 후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하다가도 반대로 너무나 천천히 흐를 때도 있어요. 진심을 담아 보낸 톡 숫자 1이 사라지는 걸 기다릴 때, 중요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발 동동 구르며 기다릴 때,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는 1분 1초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애가 탈 것 같아요. 오늘은 몇 분이 전화를 받았을까? 그 중에 볼코기도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요. 전화 받아주실 거죠?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0: 10월 13일 화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Baby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아, 오프닝에서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4953님께서 무슨 전화요? 해주셨고 조동현님께서 그 전화군요. 청조사 전화. 저도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으셔가지고 요즘 볼륨을 높여 잘 듣고 계시면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아 근데 이게 저도 전화가 올까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 저도 잘 안 받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지금부터 2주 동안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네 볼륨을 높여요 말씀드릴 겁니다. 여소정님 전화도 안 오고 월급날도 안 오고 제가 원하는 건 오려면 멀었네요. 근데 참 진짜 월급날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것 같지? 저희는 이제 분기정산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좀 멀었어요. 11월 중순에 들어옵니다. 네, 11월 중순에 들어오는데 참 얼마 들어올지 아직 몰라요. 네, 10월 말에 알 수가 있어요. 10월 말에 이제 이제 내역이 오고 그 내역이 오케이가 다 되면 이제 11월에 이제 정산금이 이제 입금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비밀. 네. 그 정도는 회사 생활 해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네. 저희는 어쨌든.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아껴서 제가, 닭발에, 숙주 추가만 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 사실 당면 추가, 숙주 추가 이제 국룰인데, 당면을 좀 참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숙주까지만 추가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홍영대님, 기다리기 힘든 거, 배달음식 기다리는 시간도 길게 느껴져요. 예정 시간이 늘어나면 답답해지기도 하죠. 예정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진짜 간혹 가다가 시간이 한 10분 막 이렇게 딜레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한 집 배달 안 하고 이제 여러 군데 갔다 오시면은 좀 걸릴 때가 있거든요. 예. 송명근님,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톡을 보내고 플랭크 자세로 답장을 기다리면 시간을 멈출 수 있겠군요. 와, 진짜 복근 많이 생기겠다. 근데 저도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톡 화면에 이렇게 숫자가 떠있는 걸 제가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광고 문자도 다 읽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1을 없애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내는 문자나 톡이 1이 없어질 때까지 저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항상 진짜 안절부절한 상태로 기다리는 스타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전화 한 통 받으시고 잘 얘기해 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지금은 어디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일상 사진 기다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4부에 깜짝 게스트가 나옵니다. 밤 10시를 책임지는 잘생긴 하느님이 오랜만에 볼륨에 놀러 오실 거예요. 오늘 2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5: 위 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2: 이야.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410님, 오마이걸 볼륨을 높여요 듣고 있어요. 전화 오면 말할 준비 되어 있어요. 오마이걸 누구죠? 오마이걸 누구예요? 오마이걸 볼륨을 높여요의 그 가운데까지 효정으로 잘 얘기해 주세요. 혹시 유아라든지 뭐 아린이라든지 잘못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8170님, 사무실에서 동료 4명과 야근 중입니다. 다들 쩡디 목소리가 옷고술 같다고 좋아해요. 쩡디가 주는 간식 먹고 힘 불끈 내고 싶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네 분에서 같이 맛있는 거 컵라면 드셔도 좋고 아니면 맛있는 과자 사 드셔도 좋고 좀 단 거 드시면서 좀 마지막까지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희님, 쩡디 자영업자인데요. 아직 가게 문을 안 닫고 있어요. 오늘 신메뉴 개발해보려고 이것저것 만들어봤어요. 쩡디는 매운 순두부찌개랑 부드러운 계란볶음밥 중에 뭐가 좋으신 건가요? 쩡디의 취향이 궁금해요. 두 개 너무 다른데요, 양희님? 찌개랑 볶음밥인데? 어떡하지? 저는 매운 순두부찌개요. 매운 순두부찌개에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청양고추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달걀이 딱 먹었을 때 그 안에가 살짝 반 정도 익은 느낌 아시죠? 그리고 딱 먹었을 때 목을 탁 치는 칼칼함.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신메뉴 개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엔 빵나왔정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화요일. 아직도 화요일이라는 생각에 화내지 마시고요. 맛있는 입방 드시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흑임자 파운드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빵야! 오랜만에 야근 안 하고 칼퇴했는데요. 퇴근 시간 지옥철을 잊고 있었네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집 근처에 있는 코인빨래방에 다니고 있어요. 이제 AS 접수했는데 언제쯤 고칠 수 있을까요? 등등등.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들을게요. 이무진의 뱁새.

쩡디해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순의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빵은 흑임자 파운드 케이크예요. 사연 만나볼게요. 3544님, 다이어트 하려고 10월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동생에게 러닝화를 선물 받았어요. 러닝 전용 운동화는 역시 다르네요. 운동화 자체가 너무 가볍고 뛸 때 다리도 덜 무거워요. 거짓말 좀 붙해서 뛰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역시 이래서 다들 좋은 장비를 사나 봐요 해주셨는데요. 아 근데 진짜 완전 인정합니다. 러닝화가 진짜 중요하고 속도가 진짜 빨라져요. 3544님 이제부터 아마 이걸로 달리시면 점점 속력을 내고 싶으실 건데 좀 차분히 다치지 않게 잘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5345님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이제 퇴근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얼른 들어가서 따뜻한 밥 먹고 싶네요 해주셨는데요. 와 오늘 하루 되게 기셨겠다. 7시 반에 나오셨는데 지금 12시간 넘게 지났거든요. 집에 가셔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밥 드시고 후식으로 이거 파운드 케이크까지 드세요. 0556님, 면접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행복해서 엄청 웃는 얼굴로 버스를 타고 집에 왔네요. 해주셨네요. 언제나 그 합격 때는 문자나 전화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면접 잘 보셨나 봐요. 저희가 케이크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어제 발매된 신곡이에요. 플레이브의 스타 트레이드.

플레이브의 스타 트레이스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6449님, 아이의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신경 쓰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딸아이를 위해서 감주를 만들려고 마트 가서 엿기름을 사왔습니다. 내일부터 춥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해주셨네요. 이걸 직접 만드신다고요? 아, 요즘에는 그 밥솥에다가 이거를 많이 끓여서 만드시던데 식혜잖아요, 식혜. 그쵸?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소화 잘 되게 잘 좀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임자 파운드 케이크도 이거랑 같이 먹으면 소화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흑임자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쵸?

더 중간고사 화이팅. 3488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디오에 메시지 보내봐요. 8살 꼬마 아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옆에서 엄마, 엄마도 문자 보내봐. 우리 것도 나오나 해서 보냅니다. 정말 소개가 될까요? 두근두근 해주셨는데요. 어머, 근데 진짜로 이렇게 처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용기를 좀만 내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우리 새싹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8살 아드님도 다음에 한번 또 사연 남겨주세요. 흑임자 파운드 케이크 보내드려요. 크레지콰이의 노바보사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고성 마이더스? 써본 사람은 다 알죠. 다양한 산업용 가구들은 기본. 오성 마이더스의 안전화, 안전모 살균 건조기로 근로자의 쾌적함까지 더해졌어요. 역시 산업 현장엔 오성 마이더스.
1: 오성 마이더스.
0: 오성 마이더스.
2: 가을 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아, 텀 스멜.

이사하면서 오래된 전자레인지를 버리고 새로운 걸 사기로 했다. 새로 사는 건 10년 만이던가? 그 사이 새로운 게 많이 나왔을까?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론 긴장도 됐다. 누군가는 5분이면 끝마칠 일에 나는 하루 종일, 아니 적어도 나흘은 걸리니까 말이다. 우선 전자레인지 내돈내산으로 검색해야지. 어? 이거 표현이 좋네. 검색해볼까? 근데 이건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네? 요즘에 5분 전자레인지가 있구나. 오, 신기하네. 이왕 사는 거 기왕 봐. 기능이 좀 많은 걸로 좀 사야 되겠지. 아, 근데 좀 꽤 비싸네. 아, 아니다. 요리도 안 하는데 무슨. 그냥 저렴한 걸로 사자. 오, 이거 엄청 싸. 근데 제조된 지 5년이나 됐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채집 걸로 사야겠지? 일도 잠도 내팽개치고 눈 아프게 검색을 한다. 결국 아직까지도 고르질 못했다. 오늘 내 마음 날씨? 앞이 안 보이는 안개주의보. 아, 그냥 쓰던 거 버리지 말걸.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자이언티 원슈타인 피처링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5384 번호 쓰시는 분의 사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좀 부럽기도 해요. 엄청 확실하게 다 알고 사는 분들. 저는 좀 그런 편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고 나서 뭔가 이상한데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 첫 페이지만 보고 사요. 첫 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쇼핑에 딱 들어가면 딱 첫 번째 뜨는 그 사진만 보고 거의 구매를 하고, 거의 뭐 사이즈나 이런 거 잘 안 보고 사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안 들어가. 막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왜 사이즈가 안 맞지? 이런 경우도 좀 많고, 근데 그냥 뭐 어떡해. 내가 산 건데. 어쨌든 저는 그냥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적선님, 다양한 기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최신 제품 중에 단순한 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잘 아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기를 확실히 최신 게 제일 좋다. 왜냐면 어떻게든 계속 발전하니까, 왜냐면 또 가격이 훅훅 떨어지는 게 또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이왕 사기로 이제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좀 비싸더라도 최근 거 사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이즈만 맞으시면. 네네. 김강수님, 아이고 사고 버렸어야죠. 여기서의 이제 정말 살려고 마음을 딱 가지시고 나서 바로 버리신 것도 대단하세요. 저는 오면 버려요. 오면. 제가 최근에 헤어드라이어를 새로 이제 장만을 했는데, 거기 그 전에 쓰던 게 좀 상태가, 그 막 바람은 너무 잘 나오는데 그냥 약간 좀 몇 개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아,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 좀 쑥스럽지만, 약간 그 하여튼 뭐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 아, 이거 괜히 버렸나? 여행 갈 때 들고 다닐 걸 그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바람이 잘 나오는데, 에휴, 괜히 버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버렸는데요.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정피, 터치드의 카세트 테이프 준비했습니다.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선곡 채택되신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터치드의 카세트 테이프.

터치드의 카세트 테이프에 이어서 루시의 MP3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선곡 채택되신 9790님, 루시의 MP3요? 저는 사실 카세트 테이프보다는 MP3를 많이 들었었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카세트 테이프 저도 들은 기억이 거의 없고 저는 CD부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D를 이제 엄청 두꺼운 컴퓨터 있잖아요. 앞뒤로 막 엄청 두꺼운 거 거기다가 옆에 이렇게 해서 띡 해서 넣고 노래 듣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9790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차상분들, 변지훈님,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저희 때는 공테이프에다가 라디오를 녹음했었죠. 와, 공CD. 공테이프라고 했구나, 공CD. 우리는 공CD라 그러고. 허, 대박. 저는 공CD를 굽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많이 구웠어요. 네, 많이 구웠어요. 송명근님, 카세트 테이프라니 라떼 시절 아이템이잖아요. 윤건의 라떼처럼 해주셨고요. 9236님, 라떼는 마이마이로 테이프를 들었죠.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그 테이프를 듣는 기계의 이름이 마이마이인 거죠? 아, 브랜드 이름이. 어머,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예. 사연 만나볼게요. 2302님, 쩡디 안녕하세요. 백수 된 지 두 달 차인 32살 백수입니다. 처음으로 미니어처 방 만들기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네요. 몇십 년 만에 손으로 뭔가를 만드니까 손이 막 떨려요. 저 크리스마스 전까지 완성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미니어처 방 만들기? 와,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데요? 너무너무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TV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약간 그 종이로 돼 있나? 종이로 만나? 아, 전 못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공허한 방으로다가 한번 우리 완성을 해보자고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려요. 저희는 노래 드릴게요. 오마이걸의 일기예보.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

0: 사실을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1: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아직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우리 조금 더 놀아요. 저녁 8시에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6290님, 퇴근 후 운동 끝나고 쩡디 목소리 듣는 게 루틴입니다. 오늘도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일을 하고 이렇게 운동까지 하시고 라디오도 매번 찾아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 후 3, 4분은 떠든 사람 최우정 강성규,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승기의 되돌리다.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배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외에도 한쪽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고요. 원더걸스의 아름다운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신나게 떠들어 볼게요. 보이는 라디오도 활짝 열어뒀으니까 어플 콩으로 놀러오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 조정, 불공정 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류가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류가주를 검색하세요.
11: 우리

0: 글로벌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타고난 피지컬, 매서운 포핸드, 전광석화 같은 순발력.
1: 근데 창희 선배님이 정말 멋있으시더라. 성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0: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코트 위를 지배하는 자.
1: 그래, 그거 완전 창희 선배님 얘기잖아. 창희 선배님 얘기하는 거 맞지?
0: 효정아,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볼륨의 테니스의 왕자는 나야.
2: 다른 사람 누구야?
3: 최하정 강성규야.
1: 주제 하나 던져놓고 한 시간 내내 떠드는 시간이에요. 떠든 사람 최하정 강성규. 강성규 아나운서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테니스의 왕자 강성규입니다.
1: 네, 태왕 오셨어요. 태왕. 아, 네. 꺼드록 대기 시작하셨는데 뭐 어떻게 뭐 할 얘기 있으시면 문자 읽어보면서 시작할까요? 뭐 어떡할까요? 뭐
2: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송명근님, 정디와 성규스 테니스 경기 어떻게 됐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 아, 근데 저희 둘이 대결을 안 했잖아요.
2: 민식58님, 표정을 보니 성규스가 이겼네요.
1: 저희 둘이 대결 1대1로 안 했잖아요.
2: 홍영대님, 오늘 남창희님이 선택한 워스트 테니스 플레이어 공개하나요?
1: 아, 그거는 우리가 공개를 안 했거든요.
2: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1: 저희가 일단 지난주죠. 지난주 네. 금요일에 볼륨팀 우리 PD님과 저랑 성규스랑 그리고
2: 게스트로
1: 창희 선배님까지 해서 넷이서 테니스를 쳤거든요.
2: 그렇죠. 근데 네. 남창희 선배님께서 확실히 또 오래 치셨고 아, 실력자여서 오래. 저희가 이제 모셨는데 네. 사실상 볼륨 3인의 대결이었어요.
1: 왜요? 범피디.
2: 왜요?
1: 왜요?
2: 효정 씨와 이제 저와 이제 권 PD와의 어떤 대결이었어요. 네. 창희 선배님이 아. 저희와 놀아주셨죠.
1: 아, 그렇긴 하죠. 네네. 그렇긴 한데 네. 그게 이제 팀이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되게 컨디션이 좌우가 되잖아요.
2: 그래서 모든 조합으로 했죠. 우리 정재가 이런 얘기를 할까봐 모든 네. 조합으로 섞어서 했죠.

0: 그래서 우리 원PD도 지금 뭐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왜? 네. 아, 꼴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 네, 네. 네. 이제 꼴등이 누구였어요?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남창희 선배님께
1: 네.
0: 1, 2, 3등을 좀 정해달라.
1: 네. 네.
0: 같이 이제 2시간 쳐봤을 때 순위가 정해졌냐?
1: 네.
0: 우리 또 남창희 씨께서 워낙 또 선하시고 거짓말 못하시고 또 인품 좋으시기로 또 유명하니까
1: 네.
0: 믿고 이제 맡겼는데 명확히 1, 2, 3등이 가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1: 그러니까 재밌게 지금 해주시기 위해서 제가 3등으로 뽑으셨더라고요. 1등이 강성균 아나운서였습니다. 축하드려요.
0: 아, 네. 뭐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진 않아요. 뭐 이렇게 축하받을 일인 것 같지는 않고요.
1: 네. 근데 운동신경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권피디님이 조금 더 있다. 성규수보다.
0: 아, 저보다.
1: 네. 성규수보다는 운동신경은 난 소이스가 더 있는 것 같고.
0: 끝까지 이악 물고
1: 왜냐면
0: 부정을 하는.
1: 우리 권피디님은 공을 아예 못 친 적은 없었어요. 공을 쳤지만 뭔가 안 넘어가거나 이제 아웃되거나 이런 공은 있었지. 근데 성규수는 공을 못 친 헛스윙이 몇 번 있었단 말이죠.
0: 그러니까 정디 공이 좀 이상해.
1: 제 공이?
0: 네.
1: 제 공이 그래요. 좀 스핀이 좀 걸려요.
0: 그게 아니고 네. 테니스가 아니에요.
1: 그건 뭐예요?
0: 테니스 치는 사람의 공이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의 공 같았고
1: 그러니까
0: 제가 좀 저희 SNS 들어오면 네. 제가 그날 현장 사진을 몇 장 올렸거든요.
1: 네, 지금 여기 보라로도 지금 띄워져 있어요.
0: 보라로도 지금 띄워져 있는데 제가 좀 의문점이 하나가 더 생긴 게
1: 네.
0: 우리 효정 씨는 왜 라켓을 두 개나 들고 오는 거예요? 뭐 양손으로 잡으려고?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라켓이 뭐가 더 잘 맞고 좀 이게 잘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코트의 성향에 네. 따라서
0: 뭐 클레이냐 네,
1: 클레이냐 하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두 개를 가지고 갑니다.
0: 깜짝 놀랐어요.
1: 네네.
0: 이거는 어느 급 돼야 라켓을 여러 개 구비를 하는 거거든요.
1: 네네.
0: 아주 좀 뭐랄까 건방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1: 단식일 때랑 복식일 때랑 원래는 이제 네. 다르게 써야 되는 거죠, 라켓은.
0: 그래요.
1: 그런 건데 제가 그때는 조금 이제 복식만 해가지고 제가 단식으로서의 저의 매서운 스매싱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네. 조만간 한번 다시 1대1으로 가자고요.
0: 제가 봤을 때 뭐 하나는 당근하셔도 된다.
1: 안 돼요. 근데 서로 장점 얘기해 주게 하자 우리.
0: 장점 있었어요.
1: 장점.
0: 아니 확실히 정디가 발이 빠르더라고.
1: 역시.
0: 정말 아니 이게 저기서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네. 정디가.
1: 제가 좀 달리기가 빠르잖아요.
0: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새 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감탄을 했는데 그럴 거면 그냥 러닝을.
1: 그쵸.
0: 굳이 라켓 안 들고 뛰어도.
1: 아니요. 라켓을 잡고 뛰어갔을 때 딱 치는 그 희열이 있거든요.
0: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1: 맞아요.
0: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확실히 스피드가 있었어요.
1: 그쵸. 성규수의 장점은요, 뭔가 겁이 없달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이 빠르게 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무서워서라도 뭔가 막 이런 게 있는데 성규수는 바로 그냥 상 남자처럼 앞에서 발리를 잡아내는 모습들이 멋있었다.
0: 겁이 없었다.
1: 겁이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고수가 하는 말인데 겁이 없었다.
1: 겁이 없었어요.
0: 그래요. 우리 겁 없는 저와 빠른 정기가 네. 함께하는 떠든 사람 최여정 강성규.
1: 네, 언젠가 또 다시 저희가 단식 때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은 성장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기대할게요, 정디.
1: 네, 내일 아침 10시에 테니스 잡혀 있어요.
0: 코너 진행할까요?
1: 네, 떠든 사람 최여정 강성규 어떤 코너죠?
0: 떠든 사람 최여정 강성규. 1교시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 문자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2교시에는 음악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떠들어 볼까요?
0: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시작은 소소했는데 끝은 거창했다. 그럴 생각 없었지만 일이 점점 커진 경험.
1: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 일이 커진 경험은 무엇인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해먹으려고 했는데요. 같이 먹을 국 하나 끓이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시지 굽고 반찬으로 김치까지 종류별로 두니까 거하게 한 쌍이 완성됐어요. 아 분명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1: 이사한 김에 식물을 하나 키우고 싶더라고요. 초록초록 싱그러운 게 기분이 좋아서 하나 둘 들이다 보니까 어느새 작은 식물원이 만들어졌어요. 가볍게 집 꾸밀 생각으로 산 건데 이젠 분갈이도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0: 안 쓰는 물건을 중고마켓에 올리려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뒤에 배경으로 찍히는 방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청

0: 청소 시작했습니다. 아, 왜 일이 점점 커지는 거야?
1: 시작은 소소했는데 끝은 거창했다. 그럴 생각 없었지만 일이 점점 커진 경험,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0: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그렇죠. 저희 뭐 테니스 시합도
0: 아 그렇죠.
1: 그냥 우리의 테니스의 실력을 논하다가 안 되겠다 보자.
0: 사실 저는 정말 칠 생각이 없었어요, 정디랑.
1: 왜요?
0: 아니 뭐 그렇게 저 뭐 자신도 없고.
1: 누가요?
0: 저 스스로. 근데 뭐 다른 사람이랑 저는 그렇게 막 잘 어울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 테니스를 그러니까, 치면서 아직은 네? 초보니까. 네? 근데 정디가 너무 거들럭대. 너무 막 거들먹 거들먹 거리니까.
1: 저는 테니스 치고 한 달 만에 그 형택 사부님의 너튜브에 출연했잖아요. 이런 자신감. 나는
0: 거기 진짜 아무나 가는 거 아닌데.
1: 아무나 가는 거 아닌데. 네. 아, 테니스 배우고 한 달 만에 너무 나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거기 나가고 싶다, 사부님 뵙고 싶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사부님도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다. 한 달 치고 너무 잘한다.
0: 그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디가 인복이 많아가지고.
1: 아, 다들 근데 진짜 나보고 잘 친다 그래가지고 나 진짜 잘 친 줄 알았는데
0: 잘 쳤어요. 잘
1: 그날
0: 쳤어요.
1: 약간 조금 내가 컨디션 좀 안 좋아가지고.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네 알겠죠.
0: 일이 점점 커진 경험. 아, 뭐 저도 이거 요리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는 많은 요리 중에서도 파스타. 나는 분명 이렇게까지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분명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거 누구 코에 붙여?
1: 어 그쵸.
0: 그만 했는데 막 점점 결국에는 2, 3인분 파스타만 먹으면 채.
1: 진짜 파스타는 너무 양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분으로 딱 생각해서 하면 뭔가 너무 조그마니까 좀 늘려볼까 하다가 2인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2인분 되니까 소스가 또 부족해. 그러니까 소스를 맞아. 더 넣고 뭐 야채 더 넣고 하다 보니까 막 진짜 4배야 되는 거죠.
0: 단백질 챙긴다고 고기 좀 넣고.
1: 고기 더 넣고 하다 보면.
0: 뭐 정디는 거창해지는 거 있어? 항상 좀 거창한 대단한 일로 많이 하잖아요.
1: 거창해지는 거.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거창했던 거.
0: 저는 뭐 이렇게 소소한 것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좀 거창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 시험 보는 것도 네. 이렇게까지 정말 아나운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1: 못했는데.
0: 그 생각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일부러 주변에 얘기했어요.
1: 저도 약간
0: 보통
1: 그랬어요.
0: 저는 이런 걸 준비하거나 뭔가를 공부하거나 하면은 떨어지면 어떡해 부끄러우니까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네. 오히려 이거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나를 좀 몰아세우려고.
1: 그래서 바로 붙었잖아요.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도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제 아나운서 준비한 돼. 제 아나운서 준비한 돼. 되나 보자.
1: 최선을 다하게.
0: 뭐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새 내가 여기 와 있는.
1: 와.
0: 내가 지금 오마이걸 최효정이랑 방송하고 있잖아요.
1: 테니스도 같이 치시고.
0: 그러니까요.
1: 그쵸. 아 근데 저는 약간 소소했는데 거창해진 경험이 캠핑? 제가 캠핑을 초반에 살짝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뭐 의자 하나 사면서 시작을 했어요.
0: 뭐 의자랑 테이블 정도 놓고
1: 뭐 그냥 그러다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 SNS의 여파로 엄청난 것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0: 아, 좀 어두우니까 조명 좀 필요하고
1: 조명 좀 살까? 이러고 뭐 막 그 줄 서서 막 기다려서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0: 좀 더
1: 사기
0: 예쁜
1: 시작하고
0: 것들.
1: 네 그리고 뭔가 나 이거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0: 아이템이 점점
1: 너 텐트 못 사면 저 이거 사면 어머 그거 써요? 그거 구하기 힘들다던데 이제 이런 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SNS가 문제다.
1: 네 그래서 약간 제가 텐트 장비나 뭐 캠핑 장비로 돈을 좀 많이 썼어서
0: 그러네.
1: 시작은 거의 그냥 그냥 한강 피크닉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무슨 해외 나가 살 수 있는 정도로
0: 그렇죠.
1: 네, 한 집 정도가 다 된 거죠.
0: 어디 네. 원정 가도 되죠.
1: 맞습니다. 예.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시작은 소소했지만 일이 점점 커진 경험은 무엇인지 사연 보내주세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오겠습니다.

0: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왔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
1: 제야당 강성규.
0: 오늘의 주제 시작은 소소했는데 끝은 거창했다. 그럴 생각 없었는데 일이 점점 커진 경험 소개해볼게요.
2: 6398님 올해 초반에도 몇 킬로씩 쉬지 않고 뛰면서 하프 마라톤까지 나가는 남편을 이해 못했고요. 왜 그리 뛰는 거에 목숨 거냐 했는데요. 면역력 높이려고 한두 바퀴씩 뛰기 시작한 지 7개월 됐고요. 지난주에 10km 마라톤 뛰었습니다. 내년에 하프 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0: 와, 근데 10km 가셨으면 하프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저희는 알겠죠. 네. 내년에 하프 뛰실 거라는 거. 네.
0: 아마 그 사진 같이 오실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네. 다들 요즘 러닝들을 하시는 거예요?
0: 근데 저는 이렇게 부부들끼리 같이 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2: 아, 또 그래서 또 더 오래 할 수 있나 보다.
0: 그리고 나서 또 끝나고 다 같이 두 분에서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2: 맛있는 거 먹고, 놀고.
0: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같이 뛰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보내는 게 너무 멋있어요.
2: 아, 10km. 저는 어제 사실 정디 생방송 하는 동안 요 앞을 뛰었어요.
0: 와, 멋지다.
2: 오늘 무릎이 아픈 거야.
0: 아, 벌써?
2: 난 한 번 뛰면 병원을 한 번씩 가야 돼.
0: 5kg 뛰었어요?
2: 4.7.
0: 4.7? 어. 애매하게 4.7을 뛰었대.
2: 고구마 런을 절반 뛰었어요.
0: 아, 고구마 런 절반.
2: 네, 반구마.
0: 아니, 근데 나는 그 5kg를 떠봤죠. 5kg가 전 최대거든요.
2: 아, 5kg도 힘들어.
0: 더 이상 뛴 게 7kg였어요. 네. 근데 5kg에서 7kg로 정착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5kg까지는 어떻게 지금 갈라면 지금도 뭐 나가서 뛰려면 뛸 수 있는데 7kg 뛸래 하면 조금 아니 7kg 좀 약간 이렇게
2: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5km 예를 들어 전 못 뛰겠어요. 하면은 어떻게 뛰어요? 7km를 뛰세요.
0: 그래, 근데 안 뛰어줘.
2: 안 뛰어줘. 다들 너무 대단해요.
0: 네, 대단하세요. 4945님, 한쪽 벽이 더러워서 그쪽만 셀프 도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고 나니까 안 한 면이 더러워져서 결국 방 3개와 거실까지 도배를 했습니다. 16일 동안 혼자 하고요. 알아누웠어요.
2: 그걸 혼자 하셨어요? 전부?
0: 아니, 방 3개랑 거실까지는 좀 대단하신데요?
2: 그 목도 되게 아플 텐데.
0: 근데 사다리가 집에 있으셨나? 그
2: 의자
0: 위에까지?
2: 같은 거 올려놓고 한 거 같은데.
0: 난 못해요.
2: 16일이 걸렸대요.
0: 그 위에도 하시

0: 거예요 위에?
1: 아니, 위에도 했겠죠. 천장은 안 했겠지.
0: 아 천장은 하셨을 것 같아.
1: 천장까지는 안 했겠지 설마.
0: 아니겠지.
1: 근데 천장 안 해도 그 천장부터 내려와야 되니까 벽만 해도 네. 엄청 힘들다.
0: 벽만 해도 힘들죠. 아우 알아 놓으실만 합니다 진짜로.
1: 플라비님. 간단히 가지 튀김이나 해먹자 했는데 가지 튀기다가 감자도 튀기고 결국 오징어까지 튀기고 있더라고요. 주방은 초토화도 했지만 맛은 좋았답니다. 하지만 아. 다시는 안 해먹는 걸로.
0: 또 튀김 요리가 한번 튀길 때 다 튀기는 게 또 괜찮기는 어. 해요. 기름이 많이
1: 기름이
0: 드니까.
1: 많이 드니까. 아. 그 기름 어떡할 거야.
0: 그니까요. 네. 그 잘하셨어요. 가지 튀김, 감자 튀김, 오징어 튀김 다 살 안 쪄요.
1: 맛있었잖아요.
0: 맛있었잖아요. 신영수님 아이들 데리고 매달 미용실 가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미용을 배우다 재밌어서 자격증도 땄어요. 네? 그걸 계기로 지금은 20년 넘게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미용실을 하세요?
0: 와. 손재주가 이미 있으셨네요.
1: 너무 능력자시다.
0: 혼자서 머리 자르신 적 있으세요?
1: 혼자서요? 아니요.
0: 아니면 혼자서 염색을 해보신 적?
1: 아무것도 해본 적 없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저는 그 좌우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0: 좌우
1: 감각이 없어서. 그 거울은 반대잖아요. 그 거울을 보고 내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가 안 돼요.
0: 저도 여기서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좌우 바뀌잖아요. 근데 이쪽에 무슨 이모티콘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1: 어느
0: 가요.
1: 방향인지 모르겠죠.
0: 헷갈려.
1: 그래서
0: 헷갈려.
1: 저는 피아노도 어렸을 때 좀 하다가 포기했어요. 왼손 오른손을 따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0: 이거 근데 하다 보면 또 되는데 피아노도 막 엄청 저는 드럼이 안 되더라고요. 드럼은 발도 따로 해야 되고 손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너 머리가 네 개로 나눠진 느낌.
1: 어려워.
0: 그러니까요.
1: 임주인님 소소하게 코바늘로 호빵 수세미를 뜨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여러 가지 수세미 잘 뜨고 대바늘로 목도리, 모자, 조끼도 뜨고 있어요. 여기저기 선물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판매도 해보라고 해서 판매도 시작했네요. 아니 다들
0: 진짜
1: 아니 무슨 취미를 네. 하다가 야,
0: 결국 일이 되시네. 그러니까 제 전 필라테스 쌤도 콤부차를 만드는 게 취미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회원분들을 이제 콤부차 한 잔씩 드시면서 이제 운동하실게요. 이제 이런 거를 자주 하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돈 주고 이제 사 먹기가 된 거예요. 필라테스 샵에서. 그래서 선생님 오늘 혹시 파인애플 콤부차 있어요? 하면은 막 있어요. 그러면은 뭐 1리터에 뭐 만 원씩 뭐 이렇게 받고 그냥 너무 그게 만드는 과정이 비싸대요. 근데 선생님 결국 콤부차 차리셔가지고
1: 결국에?
0: 네 차리셔가지고 이제 일까지 하시더라고요. 막 그렇게 된다니까.
1: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항상 꿈이거든요.
0: 그럼요.
1: 이런 투자
0: 한번 도전해보시고 저희는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늦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2: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그래프엠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
2: 최여동 강성규.
1: 시작은 소소했지만 끝은 거창했다. 이렇게까지 키울 생각 없었는데 일이 점점 커진 경험 읽어볼게요.
3: 2797님 퇴근하고 딱 게임 한 판만 하고 깔끔하게 이기면 자려고 했는데요. 아, 첫 판에 지는 바람에 열받아서 승리할 때까지 하니까 어느새 아침 7시더라고요. 결국 야. 다크서클 턱 밑까지 내려온 채로 출근했습니다. 야. 너무 공감 가네요. 매일 밤 제 얘기예요.
1: 어, 게임해요,
3: 이게 매일 이겨야 되는 스타일이어서가 아니에요. 2797님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판을 이겨야 돼.
1: 아, 막판만 이기면 돼요?
3: 막판만 이기면 되는 건 아니고
1: 뭐야?
3: 마지막 판을 이겨야 하는데 그냥 이기면 안 되고 치열한 접전 끝에 굉장한 좋은 승부를 하고 내가 좋은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승리해야 돼.
1: 어, 별로예요.
3: 그래야 잠이 와요.
1: 그래요? 그러면 맨날 그 게임을 하고 잠을 못 주무시겠네.
3: 그 타이밍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제 자는 시간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1: 아니, 출근하셔야 되는데 무슨 그걸 하다가 뭐 잠을 못 자고 그러세요.
3: 출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네. 지금 계속 패배하고 있잖아요.
1: 패배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3: 그게 또 사람 마음대로.
1: 어, 그렇지.
3: 패배하면 잠이 안 오네.
1: 아,
3: 일어나 저러나 잠이 안 와.
1: 주말에 좀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김영수님, 은퇴하고 취미로 색소폰을 배웠거든요. 주위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주해 줄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밤새서 연습하고 턱시도까지 마쳤잖아요. 지인들 돌잔치, 환갑잔치 돌면서 공연하고 있어요.
3: 와, 어우, 다들 능력치가 와. 대단한데요.
1: 저는 진짜 색소폰 부르시는 아버님들 너무 멋져요.
3: 이것도 폐활량이 엄청 좋아야 되니까 건강해야
1: 멋있어. 어, 너무 멋있어요.
3: 소리가 좀 중후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할수록 더 멋있는 더 게 색소폰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시간을 들이면서 더 이게 네. 고급져지고 소리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3: 농 익는달까?
1: 그렇지.
3: 8613님 저희 어머니는 일남구녀신데요. 엄마 거 티셔츠 하나 사면서 제일 친한 이모 것도 하나 샀대요. 근데 이모가 다른 이모 삼촌한테 자랑하는 바람에 7개를 더 사셨다네요.
1: 어떡해.
3: 이 집은 하나 살 때마다
1: 그러네요.
3: 10개씩은 사야 되는 거지.
1: 어, 그러면 한 분은 못 받으셨는데? 하나 더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7개 사시면 한 분은 안 산 거예요. 한 분 거 어디 갔어요?
3: 사이즈 이슈.
1: 어, 사이즈 이슈로 그분은 알지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7288님 저는 작년부터 자격증을 하나씩 따고 있는데요.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공부에 중독이 되나 봐요. 올해는 두 번째 시험 준비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험 보러 가요.
3: 아, 이런 중독도 있어요? 공부
1: 자격증?
3: 중독?
1: 저요?
3: 아, 당연히 쩡디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죠.
1: 아, 저는 절대 없고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좀 있으시더라고요.
3: 어, 내가 어이가 없네.
1: 난 당연히 나 물어본 줄 알았죠.
3: 7288님.
1: 아, 7288님. 네,
3: 아, 사연 얘기하는 거지.
1: 혹시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좀 이제 욕심이 있으신가요?
3: 저도 하나 이제 최근에 땄었는데 몇 년 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이광엽 아나운서가 선배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 뭐 이거 별거 아니야?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시작했으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1: 그 몇 달 만에 따신 거예요?
3: 거의 1년 걸렸어요.
1: 1년? 네. 오, 오래 걸렸네.
3: 근데 이게 또 성취가 있으니까 네. 아마 이렇게 한 번 또 따시면은 다른 또 자격증, 다른 시험 그쵸.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1: 근데 확실히 성취감이 주는 행복이 또 무시 못하거든요. 저희는 노래 듣고 2교시로 이어가겠습니다.
3: 뭐야, 오늘 토크 왜 이렇게 일찍 끝나?
1: 아, 네, 네, 멋진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3: 뭐야?
1: 네, 로즈의 Toxic Till the End 1교시는 여기서 끝! 끝!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는 떠든 사람
1: 최효정 강성규 정하네.
0: 어, 타이밍 좋게 잘 들어오셨다.
2: 역시.
0: 아니 정혜민님께서 아니 샴디 진짜 왔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샴디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3: 아, 지금 인사 시간인가요?
0: 네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23분 빨리 찾아온 한혜입니다.
0: 어머 12시까지 하셔야 되는데.
3: 아니에요. 아 진짜 오늘따라 너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0: 그랬구나.
3: 그래서 못 참고 일찍 들어왔어요.
0: 못 참아.
2: 네. 야, 이 자리 오랜만 아니에요?
3: 뭐 진짜 오랜만이고 제가 또 못 참는다고 얘기한 게 네. 제가 못 참아.
0: 못 참아. 오빠랑 저랑 같이 했던
3: 나는 코너를 또 했단 말이죠.
0: 네, 그래가지고.
3: 그래서 아니 너무나 좋네요. 네. 볼륨의 분위기.
0: 그리고 이제 성규 씨랑 한혜 오빠는 이제 우리 회식 때 뵀었던.
2: 그러니까 같이 네. 하는 건 처음이에요.
0: 네, 패밀리입니다.
2: 아, 살 빼고 너무 옆에 앉지 마요.
0: 아, 근데 오빠 두 분 다 근데 너무 이제 두부 같다.
3: 성규 씨랑 저랑
0: 어, 잘 어울려.
3: 왜냐면 동갑 내기예요.
2: 맞아요.
0: 맞다, 동갑이었다.
3: 저 그건 동갑이니까 원래 동갑 내기끼리 살짝 좀 더 어색한 거 아시죠?
0: 알죠. 반말을 원래 했었나요, 두 분?
2: 아, 그럼요.
3: 반말은 하는데.
2: 반말은 하죠.
0: 반말을 하는데.
2: 볼 일이 없잖아요.
3: 항상 이제 성규가 퇴근할 때 저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2: 아, 항상 매주 인사만 하고 가죠.
3: 성규 근데 너무 빠른 걸음으로 후딱 가요.
0: 불편한가 봐.
2: 아, 마음속으로는
3: 불편해요?
2: 아, 괜히 친한 척 하고 싶은데.
3: 네네.
2: 아, 좀 거리감이 있네.
3: 아, 무슨 말씀?
0: 아, 무슨 소리예요?
2: 아, DJ 되고 나서 좀
3: 서운하다 정말.
2: 거리감이 느껴져요.
0: 아, 그래요? 네. 한번 성규씨도 불러주세요.
3: 그러니까 아니 네. 12시에 좀 괜찮겠어요? 12시까지 같이 하는 거 괜찮아요?
0: 아, 아침 뭐 7시에 일어나시긴 하겠지만
2: 나 직장인들이에요. 아, 이 연예인들아.
0: 아유, 네, 감사합니다. 신승민님
2: 샴디 잘생겼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알고 있죠?
3: 아니요, 저 오랜만에 볼륨 오느라고 꾸미고 왔잖아요.
0: 진짜로요? 네,
3: 금이 환향 느낌으로.
0: 거짓말이야.
3: 여러분 반가워요.
0: 반가워요. 김대웅님.
3: 네, 김대웅님 샴디 볼륨에 얼마 만에 출연하는 거예요?
2: 그러게요.
3: 라고 하셨고, 제가 키스터 라디오 때 시작한 지가 1년이 훌쩍 넘었고 볼륨은
0: 벌써.
3: 한 2년 만에 오나?
0: 2년 만에 오나?
3: 2년 만에 오나?
2: 그렇게
0: 아니야.
2: 2년까지 직전까지 했어요.
3: 1년 8개월?
0: 어, 아니 오빠가 여기에 앉기 직전까지 했어요.
2: 직전까지 했어요.
3: 아,
2: 볼륨
3: 네.
2: 거의.
3: 아, 맞아 맞아.
0: 한 1년 3개월?
3: 1년 3개월 정도.
0: 네, 1년 3개월 정도.
2: 정도. 김강수님께서는 네. 샴디 심하게 맞부리고 왔네요.
3: 맞아요. 강수님이 좀 캐치하신 것 같은데.
0: 어, 심하게.
3: 좀 오랜만이니까.
0: 어, 예뻐요. 어,
3: 그리고 네. 저는 효정이를 만날 때마다 이 각도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인사할 때 나는 이 각도가 제일
0: 그쵸?
3: 편해요.
0: 이 각도 제일 편하죠.
3: 제일 편하고 이 얼굴이 제일 이렇게 익숙하고.
0: 아, 이 얼굴이 이 얼굴이.
3: 표정이 오른 얼굴이 제일 네. 익숙해가지고.
0: 어, 그래서 약간 지금 이 각도가 되게 안정적이긴 하다.
3: 안정적이.
0: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3: 어제 편안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0: 일 같아. 9790님께서 오늘 한혜님이 음악 퀴즈 내시는 거 혹시 성교수가 부진해서인가요? 자리 잘 지켜야겠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2: 아니 자꾸 음악 퀴즈를 네.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뭐 진돌님한테 시키고 네. 수현 씨한테도 시키고. 이제는 뭐 한 해까지 데려와가지고 뭐 그럴 일인가?
3: 저도 아까 좀 일찍 와 있었는데 성규는 왜 이렇게 툴툴 되는 거예요?
0: 아, 툴툴이에요, 툴툴이.
3: 어, 왜 이렇게 툴툴이에요?
0: 어, 툴툴이 왜 이렇게
3: 계속
0: 툴툴
3: 멘트 작다고 툴툴거리고.
2: 아니 오늘은 좀 툴툴거리고 싶어요.
0: 아, 그렇죠. 오늘은 왜냐하면 성규 씨가 유일하게 그 이제 게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음악 퀴즈인데 그거 이제 다른 사람이 하니까.
2: 아, 다른 요일도 있는데 왜 굳이 화요일에 이런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3: 아, 오늘만 저에게 맡겨주세요.
0: 어, 성규 씨가 보고 싶으니까.
3: 아, 성규 씨도 보고 싶었고
2: 아, 제가 아리스트가 하는 거 나 좀 불쾌해요.
0: 아리스트가 하는 것도 보고 좀 배우셔야죠.
2: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3: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음악 예능 하고 있으니까.
0: 어, 그렇죠.
3: 알려드릴게요.
0: 알려드려야 돼요.
3: 어떻게 하는지.
0: 그렇죠. 민용기님 성규 씨 표정이 어두워지네 해주셨는데 아니 옆에 하얀신 분이 오셔가지고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가 있어요. 네, 걱정 마시고.
2: 너무 반갑고.
0: 네, 반갑고.
2: 기대되고.
3: 어, 기대되고.
2: 환영하고.
0: 크래프엠 식구들끼리 돕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3: 네.
0: 그러면 성규 씨가 좀 음악 퀴즈 어떻게 하는 건지 좀.
3: 알려주세요.
0: 설명을 좀 해주세요.
2: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음악 퀴즈가 이제 제작진이 미리 준비한 노래를
3: 네.
2: 미리 정보 없이
3: 네.
2: 즉석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흥얼거려 주시면 됩니다.
3: 오케이.
2: 뭐 가수시니까 직접 네. 막 가사를 아는 노래라고 막 이렇게 너무 멋지게 따라 부르지 마시고요.
3: 아, 막 아는 척 너무 꺼드럽게 만든다.
2: 네, 그러지 마시고
3: 퀴즈답게.
2: 네, 퀴즈.
3: 퀴즈답게.
2: 어쨌든 난이도 조절을 좀 해야 되니까.
3: 알겠습니다.
0: 네. 네.
2: 표현을 좀 잘 좀 해주셔야 돼요.
0: 네.
2: 이게 뭐 눈짓이 됐건 어떤 이런 뭐
0: 몸짓. 뭐 표현. 음원만 잘해주시면 되고 가사만 안 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3: 가사 없이.
0: 네, 가사 없이.
2: 음악은 느낌이 중요한 거니까. 음악 잘 알아요?
3: 아, 저 같은 경우에는 15년 차 가수입니다.
2: 아, 그래요? 네. 아, 종합방송인 아니었어요?
3: 까먹으셨죠?
0: 진짜
3: 15년 차 가수예요.
0: 15년 차 저보다 선배님.
2: 아, 음악 네. 좀 잘 알아요, 그래서?
3: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잘 알고. 또 랩과 노래를 넘나들잖아요.
0: 여기서 노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3: 어떤 장르가 나와도 자신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2: 아, 내 좀 기대된다.
0: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노래를 아는 노래라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부르시면 안 되고요.
3: 알겠습니다.
0: 들리는 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3: 악기의 질감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게요.
2: 그렇지. 안에 질감 바로 나오네.
0: 역시 센스티브한 남자.
3: 역시. 갑니다.
0: 네, 그러면 난이도 상관없이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3: 네네.
0: 먼저 정답곡의 도입부입니다.
3: 도입부.
4: 3, 2, 1.
3: 안 나오는. 나는 너무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듣기엔 어땠어요?
2: 음악 알아요?
0: 아니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 엄마 몰래 큰 음악을 듣고 있는 아들.
2: 하나 씨 음악 퀴즈 그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0: 뭐지 진짜?
3: 여러분 나중에 정답 발표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 그리고 좀 표현 장장자가장.
3: 너무 옛날 기타였지.
0: 옛날 기타 너무 옛날
2: 요즘 기타 이런 소리 안 나요.
3: 미안합니다.
0: 근데 옛날 기타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2: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 중간 부분을 한번 들어보죠.
3: 도입부는 좀 어렵다.
0: 네.
4: 3, 2, 1.
3: 아닌데 내가 모르는 노래여가지고 멜로디를 따라가기 힘드네.
0: 아 모르는 노래였어요?
2: 모르는 노래 나오면 엄청 당황스럴 것 같아.
3: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좀 왜 끊겼냐면 네. 멜로디가 이게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듣고 해버렸어요.
0: 듣고 맞아요. 해야 돼요. 듣고 해야 돼요.
3: 그렇게 하는
2: 그래서
3: 거예요?
2: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0: 성겼어요. 알겠어요.
3: 이제 알았구나.
2: 아니 근데 네. 음악 하시는 분 맞죠?
3: 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웠어.
0: 설마 정답이 있겠지.
2: 오겠지 정답 오겠지.
0: 일단 떠오르시는 거 뭐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답자분들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하네 씨 어디로 보낼까요?
3: 일단은 제 마지막 멜로디 한 번만 더 알려드려도 돼요?
0: 안 돼.
3: 아니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정답자와 오답자 총 10분 추첨해서 카페 모카 쿠폰 드리겠습니다.
0: 그럼 저희가 힌트곡으로요 데이식스의 꿈의 보스 들을게요.
2: 힌트곡 급히 투입됐어요?

0: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내드렸던 오늘의 음악 퀴즈. 샴디가 흥얼거렸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요?
1: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 이렇게 안 했어.
0: 너무 잘 부른데 지금?
1: 네. 어, 이 멜로, 여러분 이 멜로디였어요.
0: 아 근데 아까도 이 멜로디로 했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1: 아 내가 너무 심취해가지고.
2: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공감이 됐던 게 네. 하면서 네. 이게 좀 잘못됐다 싶은지 네. 갑자기 가사가 툭툭툭툭.
0: 나나나 몰라.
2: 우리가 네. 전혀 못 알아듣는 눈치가 일단 느껴지니까 가사를 막 뱉어버리네.
1: 조급해가지고.
0: 아, 나 진짜 너무 웃겨. 아니 이지선님께서 성교수가 낫다라고.
2: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1: 짬에서 오는 바이브가.
2: 그러면요 냥냥펀치님 모르겠다 진짜.
0: 민기님.
1: 정답 자진몰이장단 둥구닥 둥탁탁이라고 하셨는데.
2: 저는 도입부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0: 아. 근데 도입부의 질감 자체는 훨씬 그러니까. 음악인 같았어요.
2: 네. 자가장 장 자가자가 장.
0: 나는 검정고무신인 줄 알았어. 잔잔아잔잔아잔잔아잔잔아.
2: 해보신 소감이 어땠어요?
1: 아 생각보다 아요 파트인데 지금 저한테만 나오는 거 아니죠?
2: 아, 네, 들어보세요. 네.
1: 장장자자자자 장장자자자자 이거 아닌가요? 나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2: 아니 근데 멜로디가.
0: 아까 오빠가 해봐. 오빠가 성규수가.
1: 아 얼마나 잘 한번 봅시다. 성규수 한번 해봐요. 아 진짜.
2: 아니, 그러지 마.
1: 엄청 거들었다네. 한번 들어보시죠.
0: 시작.
1: 땅땅땅 나나나나 장자가 장장. 짜장 짜장 짜장. 이렇게 저는 리듬도 못 맞추는 사람이라서
0: 안 돼.
1: 비교하기는 싫습니다.
2: 근데 왜 이제 음악을 구성하는 게 네. 뭐 박자가 있고 뭐 멜로디가 있고 뭐 이런데
1: 네네.
2: 뭐 박자 멜로디 다 안 맞으면
0: 아니 오빠는 세션 쪽으로 가요. 세션 쪽으로.
1: 네. 아 저는 이게 질감을 표현한 거예요. 조금 다소 이게 음성으로 해서 좀 늘크처럼 보였지만 이 밴드의 맛을 제가 좀 살린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 아 밴드라는 힌트.
0: 그리고 음악이 약간 이제 약간 어긋나는 걸 못 참는 것 같아요. 약간 있잖아. 노래를 듣고 그 박자에 맞춰서 네.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성규수는 그걸 기다릴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네. 노래가 안 맞아도 우리 같은 음악인들은 네. 안 맞는 걸 못 참거든.
1: 네.
0: 반주랑 맞아야 돼요.
2: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느낌이고 표현인데 두 분 좀 갇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틀에 좀 갇혀 있고
1: 현대음악 현대음악
2: 그럼
0: 현대음악.
2: 음악은 내가 표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갇혀 있지 마.
0: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1: 아, 근데 못 맞출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0: 아 근데 정답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1: 아, 있어요?
0: 네, 오늘의 정답 샴디가 공개 좀 해주시죠.
1: 네, 정답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였습니다.
2: 네. 먼저 도입부는 들었고 중간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0: 영케이님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다.
1: 제가 참 데이식스 노래 좋아하고 우리 영케이씨 노래 좋아하는데,
0: 좋아하는데
1: 요 노래가 초면이래요.
0: 너무 솔직해 또.
1: 어 죄송합니다.
0: 아니 근데 그럴 수 있고
1: 네네.
0: 근데 목소리 듣고는 네. 이제 데이식스 분들 거는 알았을 것 같아요.
1: 아 PD님이 여러 번 틀었대요.
0: 아 틀으셨구나. 샴디가 노래 들을 때 이제 네. 다른 공상에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네네 그렇죠.
1: 내 스케줄 정리도 좀 하고. 다음 멘트 정리도 좀 하고.
2: 그럼
1: 집생의 덕목이에요.
0: 그럼요.
2: 네. 1639님 네. 데이식스의 녹아내려 이거 찍었는데 맞나요? 가수한테도 음악 퀴즈는 어렵나 보네요.
0: 그건 그래요. 가수라서 더 어려워요.
2: 그러니까
1: 맞아요.
2: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음악을 틀에 가두지 마요.
0: 알겠어요. 네.
1: 제가 이 코너는 앞으로 계속 좀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규 씨가 저 이런 거 못 참겠어요. 나 한 지금 10분 좀 했는데 질려 버렸어요. 왜 이렇게 뭐 음악으로 왜 이렇게 거들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툴툴툴툴 퉁퉁퉁퉁 되는 거예요?
2: 왜냐면은 정디가 저한테 음악 배우고 음악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1: 이 톤부터 시작해 음악 얘기할 때 미세하게 고급지게 얘기하는 게 너무.
0: 그러니까 비성 쓰는 거.
1: 비성 쓰는 거.
2: 비성이 전 뭔지 모르겠어.
0: 뭐 어쨌든 간에 화요일 이 코너를 네. 샴디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1: 네.
0: 제가 또 샴디의 키스 라디오에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이런 품앗이를.
0: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네. 서로 도와야 됩니다.
1: 이거 스포 해도 되나요?
0: 아, 스포 하면 왜 안 될까요?
1: 옵니다. 네. 곧 옵니다.
0: 곧 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키스 더 라디오까지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1: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럼 저희는 광고로 마무리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두 분.
2: 안녕히 계세요.
0: 성교수 제가요.
1: 안녕. 좀 이따 만나요.
2: 네. 인사 좀.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돌님, 장들레님과 함께 찾아올게요. 우리 가수 한혜 오빠의 에버그린 피처링 이혜리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솔지입니다. 오늘은 정욱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의 둘도 없는 친구인 안내견 보리와 아들 부부까지 함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 숲에 다녀왔어요. 많은 인원이 이동해야 했지만 아들이 운전하는 초록여행 차량을 이용하니 걱정 없었죠. 푸른 대숲이 강바람에 서걱서걱 움직이고 그 사이로 들리는 아들 부부의 따뜻한 웃음까지 제 마음도 숲처럼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0: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초록여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기아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일단은 가요광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미감이 저도 되게 높고 사실 이런 음악을 사유하는 이런 분위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1: 그리고 열받아.
0: 폴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좀 조도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여러분들 습도 약간 이런 기온 온도 이런 게 되게 저랑 좀 잘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요광장 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 감도 높은 라디오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잠시 후 10시에는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 MHz KBS 쿨 FM입니다.

떡볶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쌀떡이냐 밀떡이냐. 참고로 저는 꽤 오랫동안 쌀떡을 선호했던 쌀떡파였는데요. 아, 어떡하죠? 밀떡이 요즘 좋아졌습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집어서 면처럼 먹는 거, 그것도 꽤나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좋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밀떡과 쌀떡은 각자의 맛과 묘미가 있다는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을 늘려가다 보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오마이걸 비밀정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조금 또 라디오를 쿨FM으로 고정해두셨던 분들은 제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놀라셨을 텐데 제가 또 볼륨을 높여 잠깐 다녀왔고요. 여러분들 너무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오프닝으로 한키라로 인사드립니다. 떡볶이 얘기했죠. 제가 꽤 오랫동안 떡볶이는 쌀떡이 진리다라는 거를 제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뭐 좌우명 같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쌀떡을 씹었을 때 내 치아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를 좀 놔주지 않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밀떡은 나를 항상 좀 튕겨낸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를 왜 좋아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또 떡볶이 먹다 보니까 이게 마치 떡볶이를 면처럼 여러 개 먹을 때 후루룩 좀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양념이 좀 이렇게 잘 밴 느낌이, 아, 밀떡도 매력 있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오늘 오프닝에 제 뭐랄까 좀 취향이 담긴 오프닝으로 좀 해봤고, 해바라기님, 저는 무조건 밀떡이요. 양념 맛이 배워드려서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쌀떡이 좀 더 이렇게 쫀득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념이 좀 더 잘 배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밀떡은 약간 속까지 간이 되는 느낌이에요. 마치 면처럼. 그래가지고 양념 맛이 배어든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8048님, 밀떡파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가 안 되어서 강경 쌀떡파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존재하죠. 그러니까 또 우리의 주식은 또 쌀 아니겠어요? 뭐 쌀이 소화가 잘 된다, 밀가루가 소화가 잘 된다, 뭐 이런 갑론을박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또 쌀의 민족이기 때문에. 왜 빵도 쌀떡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밀을 먹었을 때는 좀 더부룩한데 쌀떡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더부룩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아, 쌀떡파 너무나 이해되고 또 쌀떡 맛있잖아요. 김혜란님이 와, 떡볶이 표현 잘하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혜란님, 소름 돋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떡볶이는 제가 그리 좋아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나오면 제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좀 기다려 주시고. 오선희님, 저는 양념이 더 많이 배서 밀떡을 좋아해요. 아니, 쌀떡도 좋아요. 떡볶이는 다 맛있어요 라고 하셨고, 떡볶이 다 맛있죠. 그리고 뭐 쌀떡 밀떡 상관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떡볶이들, 뭐 국물 떡볶이, 뭐 즉석 떡볶이, 뭐 부산에서 파는 그런 가래떡 떡볶이, 너무 다 맛있어가지고 뭐 떡볶이야말로 정말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희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포도 탄산음료가 또 떡볶이랑 잘 어울리죠. 김대웅님, 샴디, 항상 한키라 듣기 전에 볼륨 듣는데 좀 전에 볼륨에서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음악 퀴즈는 왜 그랬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음악 퀴즈를 일단 처음 해봤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타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거죠? 저는 장장자자장, 장장자자장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기타 소리를 표현했다라고 생각하고, 저 영케이에게 사과하라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계속 그 노래를 몰라가지고 제가 데이식스 노래 전부 너무나 다 좋아하고 아는데 녹아내려요. 조금 좀 저한테 조금 뭔가 좀 어색했었습니다. 그거 좀 사과드립니다. 영케이도 제 노래 잘 몰라요. 그냥 서로 모르는 노래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해적선님, 쌀떡 밀떡 각자의 매력이 다른데 그걸 왜 선택해서 편가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완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고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고르지 않도록 하고. 아무튼 뭐 편 가른다기보다는 또 이런 게 또 일종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괜히 또 왜 뭐 파인애플 피자 먹니 안 먹니, 민트 초코 먹니 안 먹니 하면서 또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 게 나름 또 재미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몰입해서 하시는 것 같고, 우리 해적선님도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우님,
밀떡 쌀떡 고민할 시간에 떡 하나 더 집어 먹자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완전 이제 문세윤 씨 마인드죠. 문세윤 씨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 시간에 하나 더 먹자,

그리고 청취율 조사 특집 코너 환승 라디오, 그리고 뿅뿅 좀 한 해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저격 좀 한 해. 익명도 가능하니까요, 누구든 저격하고 싶은 분들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시고, 오늘 좀 자극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환승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0: 위 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0: 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 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3: 일양약품
4: 쇼리 제로.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네가 한키라 진작 들었잖아. 그럼 이 코너 안 만들었어. 환승 라디오. 김동순님, 키스더라디오 오랜만이네요. 한동안 국악방송 라디오에 빠져있다가 이렇게 돌아왔네요. 이제 정착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Radio is one, 라디오는 하나다. 근데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아닙니다. This is competition, 경쟁입니다. 저도 우리의 전통음악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한키라 DJ 정말 오래 하고 싶거든요.

얼쑤 이 노래에 국악장단과 추임새가 들어갑니다. 동수님이 좀 만족하셨길 바라면서 BTS 아이돌 듣고 왔고요. 오늘 환승 라디오 키스더 라디오 듣다가 국악 방송을 찍고 다시 키스더 라디오로 재환승 하셨다는 김동수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 선물로 커피 앤 찹쌀떡 한 개, 두 개, 세 개 아닙니다. 네 개 쿠폰 드리고요. 아, 정말 이렇게 제가 항상 라디오는 하나다, 뭐 이렇게 방송사 가리지 말자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지금 시기는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잠깐 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내가 듣는 라디오는 한 키라로 좀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디로 뭐 이렇게 파도치고 다니는 거, 헤엄치는 거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똑바로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이렇게 국악까지 포용할 수 있는 DJ이기 때문에 계속 좀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동수님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저격 좀 한 해가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김성경님께서 방금 컴페티션 발음 이상했는데 총을 쏘시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성경님이 아직 좀 잘 모르시나 보다. 그 미국에서는 원래 좀 모호하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라디오도 라디오라고 하기도 하고 레디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중간 발음으로 하잖아요. 레디오 이렇게 하잖아요. 컴피티션도 컴패티션, 한국어로는 컴패티션이지만 컴피티션 이렇게 한다라는 거 우리 성경님께 말씀 드려봅니다. 제가 또 LA 여행 2주 2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고. 하정선님, 안 그래도 아까 볼륨에서 했던 음악 퀴즈 무슨 장단 같았어요. 국악 좋아한다는 샴디 인정이라고 하셨고, 저 실제로 이래 국악인들이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하고, 제가 뭐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진품 명품 나가가지고 또 장구, 장원을 두 개나 타온 사람입니다. 하나는 또 KBS에 있고 하나는 또 집에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보다 국악, 한국의 어를 사랑하는 DJ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환승 라디오, 다양한 이유로 한 키라 듣게 되신 청취자분들 우대하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선물 드리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원래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쩌다 한 키라로 환승하게 되셨는지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환승 라디오 달아서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화제의 신인이죠, A2OLITE의 니온 듣고요, 한 해 만에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열리라는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이영준님께서 일기 형식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에 후배가 소개팅을 한다는데 코디 간섭을 할까 말까 고민이다. 후배가 지난달 소개팅에 실패해서 이번엔 신경이 쓰인다. 소개팅에서 착장 뭐 중요한데요. 제가 한 2018년부터 약 3년 정도 남친룩의 정석으로 활동했던 입장에서 날카로운 질문 드려봅니다. 영준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이성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잘 입는다는 칭찬 최소한 10회 이상 들어보셨을까요? 맞다면 본인이 간섭하시길 바라겠고, 아니라면 그냥 주우재씨 너튜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결제하겠습니다. 한해 후배 소개팅 스타일 간섭하세요.

프라이머리 피처링 정기고 머리 세웠어 듣고 왔습니다. 저 이 노래 처음 듣는데 이 진짜 2010년대 감성이 너무 낭낭해가지고 가사 들으면서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뭔가 뭐 두두두 두 군데 예약했어 두 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 정기고 형님의 그 좋은 목소리로 들으니까 아, 추억에 빠졌습니다. 뭔가 한 해 만에 아 이게 최자형님 작사예요. 아 어쩐지 뭔가 총각의 최자형이 느껴졌어요. 아 너무나 노래 들으면서 빵빵 터졌고 한 해 만에 오늘은 이영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후배 소개팅 착장 간섭할지 말지 결제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또 본인이 잘 입는 것과 남을 또 이게 룩을 좀 참견하는 거는 또 다른 일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이 뭔가 좀 간섭하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또 진심으로 뭐 간섭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또 요새 너튜브에 또 좋은 교본들이 많으니까 참고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간섭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우리 영준님의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결제를 해봤습니다. 이순아님. 저라면 간섭해주면 땡큐죠. 사실 제가 옷을 못 입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그 옷에 좀 관심이 없거나 못 입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너무 이게 소개팅 나간다고 과감한 시도라든지 막 너무 막 꾸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좀 깔끔하게 나가면은 실패는 없다. 그런 것만 좀 알려드립니다. 뭐 제가 뭣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너무 색깔을 과감하게 쓴다든지 이게 패턴이 너무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한 게 베스트다라는 거 한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순아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립니다. 아, 아까 제가 가사 얘기하다가 최자형 가사라고 막 얘기했는데 개코형 작사도 저번에 디스했다고 제가 디스한 게 아니고 오늘 저격 좀 하네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 우리 형님들의 가사 한번 곱씹어 본 겁니다. 곱씹어 본 겁니다. 절대 디스 아니고 아 저번에 맞아 여린 바디라인 가사 이제 개코형이 썼다고 제 가사가 아닙니다. 개코형이 직접 쓰셨어요. 후가사 개코형이 쓰셨습니다. 직접 가창도 했어요.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담은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하츠투 하체 루드 듣고요. 살 날리는 소리가 아주 그 총 장전하는 소리가 낭자할 것 같은 저격 좀 한 해로 돌아올게요.

to the R to the O 프로 DJ를 향한 한해 머든하기 프로젝트 오늘은 저격 좀 하네 지금은 민감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어떤 래퍼 출신 예능인 DJ가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저에게 이런 저격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니 이용이 술자리에서 야 방송하지 마 너 힙합 안 할 거야? 랩 안 해? 했거든? 와 근데 이용이 뷰티 프로그램 MC를 하고 있는 거야. 완전 진짜 제일 어이없어. 라고 했는데 우리 디목은 미안합니다. 방송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각자 사랑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달려나가보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할 주제 바로 저격 좀 하네 빠밤 좀 늦게 나왔네요 머쓱했습니다 한 1초 정도 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너무 어이가 없고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돼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뭐 혹은 저격하고 싶은 사람 뭐 하나가 뭡니까 여럿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자로 남기 위해서 꾹 참고 속으로 삼킨 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속 시원하게 누구든 저격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뭐 저격을 당해서 기분 상했던 일화들도 좋습니다. 그것도 기분 나쁘니까 다 풀어놓고 가세요. 익명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시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얇은 회색 니트를 입고 나갔는데 그 옷이 몸에 좀 달라붙는 스타일이거든요. 친구가 보자마자 야 뭐야 내복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기분 나쁜 티를 좀 냈더니 야 나 그냥 티라서 솔직한 거 알잖아 하는데 저도 티거든요. 야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야 라든지 다른 여자한테 환승한 구남친 자존심 상하지만 궁금해서 인별그램 염탐했는데요. 새 여친 사진 올려놓고 그녀를 만나고 알게 됐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진정한 내 사람을 만난 지금 비로소 삶이 완성됐다. 이딴 글을 써놨더라고요. 열받아서 저도 인별그램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랑 저격글 올렸다가 지웠어요. 약

구남 씨,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미완성 인간아. 라든지 회사 탕비실에 있는 신상 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몇 번 집에 가져갔는데요.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요즘 탕비실 간식을 횡령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탕비실 간식은 가급적 회사에서 드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를 저격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격했던 혹은 당했던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익명도 가능하고요. 보내주실 곳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께는 만인의 취향을 저격한 피자 설기 대신에 피자 호떡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럼 사연 받는 동안 아주 뭐 이제 총사위가 난무하는 노래죠. 저격이 난무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블랙핑크의 두두두두.

0: 블랙핑크 뚜두뚜두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 노래 화끈한데요. 아주 그냥. 저격 조만의 사연 만나보기 전에 저를 저격한 사람이 또 있다고 하는데 또 좀 또 사연도 읽기 전에 우리 김강수님께서 샴디 춤사위가 조금 구려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이게 얘기를 하셔. 저도 제가 춤 그리 훌륭하지 않단 거 압니다. 강수님 그냥 노래 나오는데 제가 리듬 탄 거예요. 우리 강수님이 이렇게 너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제가 계속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인 춤사위가 나온답니다. 아, 우리 강수님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자신감 있게 좀 춤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고. 아, 이 저격 좀 안에 가야 되는데 저를 저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일단 저희 소속사 대표님 우리 라이머 씨가 3년 전에 어느 예능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죠. 한 해를 보면 짠하다. 한 해가 회사에서도 겉돌길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면 나아질 것 같아서 이사로 승진을 시켰다. 근데 올해 단 한 건의 공연 섭외도 없다. 라고 3년 전. 제가 뭐 이 말 들은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이 소속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속 가수에게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한다는 게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는 단 한 건의 공연도 없었으나 그래도 옴싸옴싸 올해는 좀 많이 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려보고 이외에도 우리 이경규 씨, 태연 씨, 그리 씨, 한키라를 애청하는 우리 옴싸기들도 저를 또 너무 저격하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요거 다 하다가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시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1676님 좋아하는 회사 선배에게 고백을 했는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 온 회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정뚝떨이에요 라고 하셨고 아 이거는 정말 고백하고 나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아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입이 방정 맞을 수가 있지? 아니 심지어 다음날이라고 하면은 출근하자마자 했거나 혹은 뭐 이렇게 마치고 나서 뭐 개인적인 시간을 뭐 회식을 했다던가 그럴 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코세를 못 참아가지고 일단 너무 좀 창피하고 좀 어려웠던 시기였겠지만 그런 사건으로 그 회사 선배를 잘 걸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지. 아 진짜 이 선배 근데 본인도 부끄럽지 않나? 왜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건데 아 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1676님 진짜 이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그 마음을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1804님 제가 저격하고 싶은 사람은 언니요. 맨날 라면 끓여달라, 과자 사달라 시키면서 돈은 안 줘요. 근데 안 해주면 삐져서 말을 한 달 가까이 안 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우, 언니가 해달라는 건 굉장히 소소한데 또 삐지는 건 되게 오래가네. 한 달을 라면 안 끓여줬다고 한 달을 삐진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누나가 있었던 입장에서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뭐 국룰 있죠? 왜 불 꺼달라 다급하게 불러가지고 뭐 큰일 난 것처럼 달려가면은 불 꺼라 뭐 진짜 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야 정하네 정하네 정하네 정하네 했는데 갔더니 리모컨 좀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겪었었는데 이거는 심지어 그런 것들 아니고 뭘 진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아무리 동생이 엄마가 만들어준 합법적인 부하 라고는 하지만 요거는 청구해야 된다. 만약에 삐져서 말을 한 달 가까이 안 하면은 이거 한번 1804님이 한번 버텨보세요. 이런 좀 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라면 끓여줄 거예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이 반격이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저격 좀 한 해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께는 피자 호떡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쉽고 빠른 ERP 역시

0: 우리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스프링
1: 에어.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광고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살벌한 저격수들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최수연님, 제가 신입사원인데요. 9시 출근인데 맨날 8시 30분에 출근하다가 딱 한 번 차가 막혀서 8시 45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부장님께서 에휴 요즘 MZ 직원들은 이래서 안 돼 하며 회의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완전 저격당해서 얼굴 빨개졌잖아요. 이라고 하셨는데 아 근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맨날 8시 반에 출근해서 8시 45분 근데 9시까지 출근이잖아요. 15분 전에 출근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시는 이거 부장님이 좀 문제가 있지 아니면 다른 분을 저격한 거 아닌가요? 내가 정시 출근 이슈까지는 들어봤어도 15분 전에 출근한 걸 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하다 봅니다. 사실 15분이면 충분히 재정비하고 업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것도 저는 우리 수연님이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뭐 좀 뭐랄까 기분 나빠야 될 게 아니고 이거는 좀 부장님 이슈가 조금 있다. 부장님을 원망토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장님이 조금 너무 빡빡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 15분 전이면은 완전한 매너. 참고로 저도 15분 전에 출근합니다. 생방 15분 20분 전에 출근합니다. 전 생방인데도 이렇게 출근하는데요. 안유라님, 제가 저격하고 싶은 사람은 소개팅 남이요. 머리도 하고 이쁘게 꾸미고 나갔는데 사진이랑 다른 것 같다는 소리를 계속하네요. 그러면서 실망한 듯한 표정 짓는 거 실례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 오늘 좀 약간 열이 받네. 완전한 실례 맞고요. 이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이 뭐랄까 마음만의 소리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까? 이게 좀 이게 뭐 그게 뭐 실망감에서 비롯이 됐든 뭐 어떤 상황 때문이든 그 마음 안에 있는 소리가 이게 숨기려고 하는데 계속 뭐 삐져 나오는 사람들 혹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 좀 바보로 분류해야 돼요. 진짜 아니 우리 다 큰 성인이고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사실 상호간의 매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자기 그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좀 표현을 안 하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분도 소개팅으로 만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안 보면 되잖아요. 직장 상사라든지 혹은 나중에 뭐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알아챘다고 하면은 아,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잘 그냥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안유라님께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1부 끝곡으로 저격 좀 한 해 하고 있는데 이 저격은 괜찮죠. 아이콘의 취향 저격 듣고 2부에서 저격 좀 한 해 이어갈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 FM입니다.

0: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부 시작됐고요.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저격 좀 하네 사연 만나보고 있는 아닌 밤중에 총소리 좀 놀라셨죠? 저격 좀 하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신 거 다시 주워 먹길 바라시고 바라겠고 어김없이 등판하셨거든요. 대체 얼마나 저격할 게 많은지 감도 안 오는 분들 오늘 무려 두 분 계십니다. 일단 첫 번째 분 우리 김연아님 좀 격양되셨어요. 연봉 협상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먼저 사무실 사정이 어렵다고 밑밥 가시는 사장님 진짜 그러지 마세요. 본인 차는 외제차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라고 살을 날려주 사장님한테 좀 불만이 많으세요. 두 번째도 추석 때 거래처에서 선물 많이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 인색한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많이 둘 다 너무 화날 법한데 또 회사를 벗어나서 우리 김연아님 지난주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요. 비행기 뒷자리에서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계속 떠드시길래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일상 대화도 못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2대1이라서 제가 졌어요. 이렇게 회사 안팎에서 너무 열이 받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와중에 또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셨대요. 원룸 사는데 옆집에서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길래 찾아가서 항의하니까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 아, 일단 제가 하나하나 좀 사연을 보면서 공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위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회사에서 집에서 여행 가서 지금 현아님이 너무 많은 아픔들을 맞이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현아님 진짜 괜찮습니다. 이게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니까 이제 기분 좋은 일들 많이 올 겁니다. 현아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얘기 잘하셨습니다. 얘기만 해도 마음이 좀 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장님부터 그 뒷자리 그 두 분 아주머니 아저씨 그리고 뭐 지금 집 이웃 주민까지 너무나 사실 무례하고 좀 안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잘 극복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좋은 일 있을 테고. 아 우리 또 다른 우리 4885님 지금 닉네임부터 좀 심상치 않아요. 4885님이 세 개 보내주셨는데 친구가 자기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 친구랑 있어 쌍수하고 라면 두 개 먹는 애 맞아 걔 이러네요. 야 나 이름 있거든. 하긴 우리 엄마도 네 이름 말해주면 누군지 몰라서 두 얼굴이라고 해줘야 알아들으시더라. 네 얼굴 크기 남들의 두 배 하면서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신 거지? 앞에서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통화 소리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좀 세어 들으셨나? 아니 너무 좀 뭐랄까 너무 직접적입니다. 아무튼 뭐 좀 우정에 좀 금이 간 것 같은데 회사로 가요 우리 4885님. 며칠 전에 예전에 다니던 회사 팀장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일이 힘들다고 그만뒀었지 이제 좀 성장했나 하더라고요. 그때 그만둔 이유는 믹스커피 타 마실 때마다 화이트보드에 먹은 개수 발을 정자로 써놓으라고 해서 그 치사함에 치가 떨려서 그만뒀던 거야. 너네 회사야말로 제발 성장 좀 하길 바란다 하면서 팀장님에게 살을 날렸습니다. 어우 요즘 어떤 회사에서 뭐 이런 걸 발을 정자로 체크하러 갑니까? 이건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 돼요. 애쓰셨습니다. 퇴사 잘하셨고 우리 4885님 이제 저격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저격 당한 건지 묻는 사연도 왔습니다. 조카가 뜬금없이 이모 전생 믿어 하길래 응 왜? 했더니 아 전생에 못된 짓 많이 하면 현생에 못생기게 태어난대 라는 말을 하고 가버렸어요. 갑자기 화가 나는데 저격당한 걸까요? 어떻게 뭐 제 느낌으로 말해드려요. 좀 아니면 좀 분석해서 말씀드려요. 일단 애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전제고 제가 좀 거슬리는 부분은 말을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가버렸다라는 거는 좀 여운을 남겨두고 갔다라는 건데 아마도 좀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확률이 좀 있다. 근데 이건 4885님이 조금 돌이켜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조카한테 좀 잘해줬다. 내가 천사처럼 뭐 어화둥둥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랬다면은 이런 게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겠죠. 근데 내가 좀 못 챙겨줬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엄마 아빠 안 볼 때 좀 뭐 이렇게 좀 꼬집었다. 이러면은 좀 진실일 확률이 높다. 그거 그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4885님이 한번 조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행동들을 좀 되돌아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격하고 싶은 사람 혹은 저격을 당해서 약간 민망했던 일화 보내주세요. 익명 가능하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요즘 입맛 저격하는 피자 설기 대신에 피자 호떡 쿠폰 피오쿠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2: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폐허,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5: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별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9: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9: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1: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자, 따라해보세요.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2: 회계관리
13: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2: 4만원 생산관리
13: 사업성공
15: 함께해요.
1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3: 이카운트
1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여기 준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한해 키스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10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도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크리에이티브 테이블 서경에서 마법 같은 특별한 1인극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왔구나.
0: 오늘 도전 좀 한해는 지난주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낸 한해를 위해 꿀맛 꽈배기 과자 블라인드 테스트 준비했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과자를 먹어보고
1: 네.
0: 꿀맛 꽈배기 과자 한 봉지에 들어있는 꿀이 꿀벌 한 마리가 몇 번에 걸쳐 모은 양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해가 이런 걸 어떻게 맞추라는 거냐, 근거가 있는 거냐고 저격할 것 같은데요.
1: 정확해요.
0: 실제로 과자 봉지에 적혀있는 정보이며
1: 진짜?
0: 한 봉지의 양은 90g입니다.
1: 90g.
0: 참고 부탁드리고요.
1: 참고
0: 한 해가 성공하면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30분께 꿀맛 꽈배기 과자 쿠폰 드리고요. 실패하면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며 한 해는 카라의 허니 챌린지를 줘야 합니다.
1: 아,
0: 준비되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1: 야, 카라분들 대단하다. 미스터 챌린지가 또 있더니 허니 챌린지까지 또 왔어요. 야, 암튼 진짜 이제 뭐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변질이 되다 못해 이제 그냥 망쳐졌어요. 꿀맛 꽈배기 과자를 보고 꿀벌이 일단 뭐 먹겠습니다. 맛있네. 일단 뭐 문제 접근에 앞서서 오랜만에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좀 단 과자들이 제가 알기로 당류가 한 20-30g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30g 되니까 핵심은 꿀벌 한 마리가 한번 이렇게 옮길 때 몇 그램 정도를 옮기냐가 중요해. 근데 그 작은 몸에 꿀이 얼마나 들어가냐? 한 0.01g은 많잖아. 0.01g은 들어가지 않을까? 0.01g으로 잡고 0.01g 들어가려나? 0.001? 아, 0.01이 너무 작아. 0.01 정도로 잡고 그러면은 120g을 채우려면은 2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치? 200번 왔다 가야 되나? 산수가 안 되지. 죄송합니다.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10번 하면 200번. 200번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닌가? 2000번? 2000번인가? 아, 산수가 안 돼서 막히네. 허수진님께서 똑똑한 하느님 꼭 맞추세요. 성공하자. 꿀벌까지 크크크크 나왔고, 김유준님, 한혜님 성공 응원해요, 화이팅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통통메로님, 꽈배기 과자에 그런 게 적혀있는지도 몰랐네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맹목적인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민윤기님, 샴디가 추는 허니 과연 수요 있는 공급일까, 수요 없는 공급일까 라고 하셨는데, 수요는 저희가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민윤기님이 미리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유경희님, 당 충전으로 사심 채우는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단단히 오해신 게, 저는 의외로 이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 200번, 2000번 하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터무니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몇 개를 가야 되나? 단위가 틀린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많아요? 꿀벌 한 마리가 왔다 갔다. 생각보다 꿀벌이 꿀을 좀 많이 머금을 수 있어. 한 번에. 그래서 0.01 아닙니다. 0.1? 0.1g을 할 수가 있나? 0.2? 한 200번 갈까? 100번? 100번? 그보다 다운이에요. 아, 2000보다 다운이라고? 2000보다 다운이면은 500번. 500번으로 가겠습니다. 500번 너무 많나? 300번?
0: 정답은 70번입니다.
1: 에? 저 최종으로 정답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정답 발표하시는 거예요? 아, 꿀벌이 생각보다 많이 꿀을 흡수하는구나. 몰랐어요. 아니, 봐봐. 당류가 그래도 한 30g 들어있잖아. 30mg. 아, 70번밖에. 그러면은 많이 안 모이네 생각보다.

골벌 일 많이 안 하네. 아무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최근에 좀 그래도 정답률이 나쁘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뭐 요거는 맞추시면 못 맞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 1116님 나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우리 1116님 지금 편의점 가서 사 드시길 바라겠고 허니 쳐야겠죠. 열심히 한번 나중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저격 좀 한의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피자 호떡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벌들아 더 세게 울어 왜 블락비 베리굿

네, 블락비의 블락비의 Very Good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계속해서 저격 좀 하네 좀 가려고 하는데 우리 위니위니님께서 민성님은 퀴즈 잘 맞추시던데 라고 갑자기 또 저격을 해주셔가지고 뭐 요걸 보내주시더니 우리 피드 작가님께서 민석씨는 내부 선곡 모니터를 보고 추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청취자들 선물 주려고 우리 민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민석씨 퀴즈 뭐 그렇게 잘 맞추시면은 뭐 스타골든벨 나가시길 바라겠고 장화 퀴즈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뭐 사람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뭐. 아, 아무튼 우리 민석 씨 퀴즈까지 잘 맞췄군요. 아주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저격 좀 하네. 한키라 우리 명사수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이시군요. 자꾸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별별 무례한 말을 다 하는 과장님. 저 안 위해 주셔도 되거든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과장님이나 잘하세요. 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마음은 잘 알겠으나 하면 안 되죠. 원만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우리 한키라의 사연으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짜로 할 용기가 있었다면은 익명으로 보내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익명으로라도 잘 보내주셨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는 이 과로가 무조건 붙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 좋으려고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은 없습니다. 장은비님. 애기 낳고 단톡방에 아기 사진만 잔뜩 보내는 친구야. 아니 아기 귀엽긴 한데 맨날 20장 넘는 아기 사진은 너무한 거 아니니?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 제발 그만! 너 혼자 봐주라! 라고 하셨고 아 이것도 이제 아기가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소소한 이런 약간 리틀 문제들이 좀 생기긴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여워요. 새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뭐 얼굴 사진뿐만 아니고 뭐 기저귀 가는 사진, 뭐 자는 사진, 뭐 어디 걷는 사진 다 보내면은 사실 우리가 부모가 아닌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배님이 말씀하셨죠. 뭐 귀엽다 하다가 아기다. 아기 사진을 보고 그냥 아기다 라고 하신 적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은비님도 아기다 한번 해보세요. 귀엽다는 많이 하셨으니까 실제로 보여주신다면 아기다 라고 하면 좀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28님 지니씨 업무 시간에 블로그 좀 그만해요. 파워 블로그가 꿈인 건 알겠는데 일은 안 하고 회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냥 빨리 파워 블로거가 돼서 퇴사나 해요. 꼴 보기 싫으니까 하고 세상에 본명을 이렇게 우리 042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혹시나 이 전국에 계신 지니님이 연락처로 0428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내시는 건 아니겠죠. 너무 좁혀질 수 있어요. 블로거를 하는 지니씨니까. 아니 근데 뭐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뭐 여가 시간에 활동해가지고 블로그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불만이 쌓인다는 거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 지니 씨가 들을 확률이 좀 적겠지만 듣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저격이 옵니다. 업무에 집중하시길 바라겠고 0428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기에 본명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송글씨님께서 스타골든벨 장학 퀴즈 언제적 늘크크라고 아주 뭐 세련 되셨다. 송글씨님 요새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보시는지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떤 거 보시는데요. 정말 참네.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스타골든벨 우리 KBS를 먹여 살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얼마나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퀴즈를 맞추고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장학 퀴즈 뭐
얼마나 퀴즈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다 그냥 메타포였다, 비유였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진짜 신경 쓰여가지고 늘크크 신경 쓰여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살을 날리고 싶었던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피자 호떡 쿠폰 피오코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받는 동안 마마무 너나 해 듣고 올게요.

마마무 너나해 듣고 왔고요. 저격조만의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4522님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반찬을 젓가락으로 들추며 먹는 선배님. 손에 힘이 없어서 못 들어요? 좀 깔끔하게 가져가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그 젓가락으로 뒤적거린 게 아니고 들추며라는 게 이렇게 좀 얹어서 먹는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 4522님이 좀 진짜 이해해 주셔야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손에 힘이 떨어진 거예요. 네, 아니 젓가락질을 좀 못하시나? 저도 좀 젓가락질을 못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면 진짜 힘이 없으신 거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 이야기 아티스트라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넓은 마음으로 한번 보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 정도였고 임지선님 제가 새 옷 입고 가면 선배가 오 옷이 비싸 보이는데 근데 너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옷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네 하더라고요 듣는 내내 속상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진짜 당최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거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이 사회생활이 가능하신 분인가?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듣는 내내 속상한 게 아니고 열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너무 무례함을 넘어서서 이게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이게 만약에 농담이었다고 하면은 너무 노잼이고 이게 진심이었다면은 이제 좀 사회성의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참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평소에 행실이 이렇다면은 이 선배는 많은 직원들에게 이미 미움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선님 너무 이 상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말 하시는 분에게 상처받는 건 우리 손해라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2945님 같이 자취하는 친구야 아무 때나 네 남친이 놀러오는데 조금 불편하다. 샤워하는 것도 불안할 정도야. 남친은 밖에서 만나면 안 될까? 참,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자취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데이트를 집에서 하는 경우, 뭐 물론 이해는 합니다. 또 학생 때 또 집에서 데이트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아낄 수도 있고 또 편하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같이 자취하는 친구 배려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월세 내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 올 거야라고 미리 공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락을 받고 나서 불러야지 아무 때나 놀러 오는 거는 이건 남친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배려를 한다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2945님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뭐 하다못해 뭐 설거지 누가 할 거야 뭐 쓰레기 누가 버릴 거야 이런 것도 분리해서 하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는 따끔하게 한번 얘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데이트를 왜 계속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오늘 익명이 많네요. 개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아 이름 바꾼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냐 회의 시간에 크게 말하셨네요. 제 가슴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하면서 노래로 또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아, 나 진짜 좀 왜 이렇게 상식을 이게 초월하는 분들이 좀 많네요. 아 물론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뭐 굳이 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회의 시간에 이런 사담을 하는 거야? 사담할 수 있죠. 근데 기분 좋은 사담이 아닌 누군가를 저격하고 누군가가 민망해할 만한 이런 사담을 왜 하시는? 지금 듣고 계신 우리 과장님, 사장님, 우리 회의를 주최하시는 우리 주최자. 선생님들 아니 제발 좀 뭐였으면 좀 기분 좋은 얘기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뜨끔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기분 좋은 얘기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 선생님 듣고 계세요? 기분 좋은 얘기만 좀 하세요. 제발요. 무슨 공연을 못했니 뭐 겉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알 선생님 우리 회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 작곡가분들
제 귀에 많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영님, 이런 사람들 없을 것 같죠, 샴디? 은근 있어요. 라고 하셨고, 그러게 말입니다. 뭐, 물론, 대다수의 분들은 열심히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게 나쁜 기억들이 항상 오래가고 기억에 남고 콕 박히잖아요. 그래서 또 사연까지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 회사에 다양한 인간 군상, 뭐, 회사뿐만 아니고 세상에는 다양한 정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상이 이렇게 없어? 싶을 정도로 나만 정상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다 또 더불어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또 저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 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된 분들께 피자 호떡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격 좀 하네 함께 했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좀 제 저격이 많이 나올까봐 긴장 상태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또 나름 스무스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뿅뿅 좀 한 해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가슴 안에 있는 많은 사연들, 응어리들 다 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코너 마무리하고요. 스윙스 듣고 있어?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잠시만 김지영님 한혜님 꺼드럭 저격할게요. 볼륨에서 음악 퀴즈 기대했는데 전혀 모르겠던데요. 가수 오래 하셨는데 라고 하셔. 지영이 이거는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 음악 퀴즈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표현력이 부족했던 거 말씀드리고 혹시나 저를 조금 이해해보고 싶으시면은 집에서 한번 음성으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스윙스 듣고 있어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스윙스 듣고 있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볼까 하는데, 아까 저격 좀 하네 할 때 제가 알 선생님 좀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간장게장님께서 많이 쌓이셨구나 샴디 라고 하셨고, 아, 롤롤님께서 이사님인데 사측이 아니어서 호감인 샴디 점점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또 아무래도 한 회사에 오래 있었고 이사이긴 하지만 제가 뭐 결국에는 그 회사에 소속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수 측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제가 저희 회사의 대나무숲이에요. 우리 많은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가수분들 조금 답답할 때 저한테 토로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R 선생님께 제가 조금 전달 드리는 거죠. 뭐 그래도, 그리고 너무 또 대표님이라고 전부 다 대표님 최고예요 대표님이 하다 보면은 길을 잃어갑니다. 누군가는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제가 자처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황연주님, 저 스타골든벨 아직도 하는 줄 알았잖아요 샴디 때문에 라고 하셨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16년 전에 끝났거든요. 이거는 우리 연주님도 좀 체크를 안 한 게 아닌가. 무려 2010년에 끝났습니다. 16년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주님이 미리 좀 아셨어도 됐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오늘 볼륨을 높여요 에서 또 논란의 퀴즈곡이었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데이식스 녹아내려요 듣고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짜자장 짜자장.

내일은 두근두근 설레는 사내 체육대회가 될 줄 알았는데 하필 2인 3각 경기에서 사장님과 한 팀 되고 말았다. 업무 호흡도 맞추기 어려운데 이제는 발까지 맞춰야 한다니 뽑기 운도 참 야속하다. 차라리 아파서 조퇴라도 하고 싶은 마음, 멀쩡한 몸이 원망스러운 밤이다. 사장님과 무사히 완주하고 든든한 보상을 해주는 내일의 맛, 마늘 보쌈.

0: 고유진 걸음이 느린 아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4931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마 전해드렸는데요. 아, 체육대회를 하는데 사장님과 한 팀이라니. 특히나 2인 삼각은 좀 호흡이 너무나도 중요한 또 운동이잖아요. 뭐 아무튼 이게 뭐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테니까 최대한 우리 사장님의 걸음에 맞게 좀 두벅두벅 나아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짧은 순간에 경기보다 중요한 거는 보필입니다. 보필. 그때 좀 짧은 순간에 좀 그래도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좀 각인을 시켜가지고 좋은 인상 남기면은 뭐 어떻게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좋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늘보쌈 추천해드렸는데 아마 좀 진이 빠지시겠죠. 단백질 플러스 한국인은 마늘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건강까지 추가해가지고 마늘보쌈 추천해드렸습니다. 내일의 맛,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택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8: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7: 주방 싱크대도.
8: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7: 어디로?
8: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9: DS 대성하우징.
1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4: 메디힐 토너 패드.
1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6: Bad boy,
1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2주 만에 돌아오는 자이로 드랍 더 하트, 온유 씨의 밴드 마스터로 일본과 대만 공연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자이로 씨와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 끝곡은요, 쏠의 선물,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79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잠시 후 자정에는 스테이션 제로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무의미한 슬픔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했던 드라마 보보경심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당장은 내가 겪는 슬픔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그 안에서 분명 얻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큰 슬픔을 견뎌냈다는 경험만큼은 남을 테니까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슬픔과 진정으로 이별하는 순간을 맞이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2026년 10월 13일에서 14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은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슬픔이여 안녕. 무의미한 슬픔은 없다라는 말이 참 좋네요. 사실 이제 살아가다 보면 슬플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막 진짜 지칠 정도로 슬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대사들 아니면 이런 노래들 한번 생각해보면서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칠링 뮤직 있고요. 또 두 가지 극과 극 선곡 만나보는 밸런스 나이트 함께합니다. 그리고 칠링 뮤직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단 한 분을 위해서 비워둔 코너니까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추천해주시면 취향 존중 이유 불문 멋지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좋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일양약품.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 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행복, 칠링 뮤직. 우리 서로의 플리를 한번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5146님이 추천해주신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녁에 CD 정리하고 근처 공원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저장한 저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듣는데요. 오늘은 홍디 방송의 플레이리스트로 노래를 듣다 보니 제 추천곡도 방송에서 함께 듣고 싶어졌습니다. 윤종신의 호감이에요. 감사합니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5146님이 추천하신 윤종신의 호감이었습니다. 우와, 그 추천곡을 저희의 플레이리스트에 한번 넣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뭔가 서로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건 되게 좋고 뭔가 이 진짜 각자의 취향을 공유하는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노래 아니면 내 플레이리스트에 본인이 평소에 듣는 노래 그런 게 있다면 저희 쪽으로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하나 더 볼게요. 8775님께서는요. 내일 저녁 그녀와의 첫 데이트가 잡혔어요.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데이트 코스는 어떻게 짜야 할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녀와의 만남을 위해서라면 용기 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저에게 더욱 큰 힘을 실어줄 리센네 러브어택 신청합니다. 오, 몽글몽글한 사연이 왔습니다. 뭐 하시기로 했나요? 일단 데이트 코스 고민하시겠지만 일단 장소가 정해졌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얼른 주무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내일의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또 일찍 주무시고 내일 재밌는 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첫 데이트니까요. 식당도 정하셨나요 혹시? 햄버거, 수제 햄버거 이런 거 피하시고

못생겨지니까 밥 먹을 때 좀 편하게 먹기 편한 걸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후기 꼭 저희 쪽으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청곡 들려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에서 16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이죠.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 수제 보이는 라디오가 돌아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0시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Night Before the End, 리샌드의 러브 어택, 그리고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바람 마음은 변덕이 심해서 폭염에는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더니 또 날이 추워지니까 괜히 여름이 그립고요. 또 낮에 좀 덥기라도 하면 아 그래도 더운 건 못 참아하는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밸런스 나잇에서는요 여름 대 가을로 상반된 선곡 해봤습니다. 먼저 여름에 들으면 시원해질 노래부터 만나볼게요. 여름밤의 설렘을 담은 여자친구의 여름 여름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름 하면 떠오르는 대표 그룹이죠. 쿨의 이여름 썸머 준비했습니다. 자신들을 뜨거운 여름을 한 방에 날려버릴 가요계 팥빙수라고 지칭한 앨범 소개가 참 인상적입니다. 끝으로 지붕 없는 단칸방에서 쏟아지는 별을 헤었다는 10cm의 열대야까지 듣고 이어갈게요. 여자친구의 여름 여름해 쿨의 이여름 썸머 10cm의 열대야

여자친구의 여름 여름해, 쿨의 이여름 썸머, 그리고 10cm의 열대야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밸런스 나이트 함께하고 있고요. 주제는 여름 대 가을, 그리고 이번에는 여름 노래에 맞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활짝 연 창문 안으로 파랗고 깨끗한 가을 하늘과 서늘한 아침 공기가 밀려오는 것 같은 노래, 아이유의 가을 아침으로 시작할게요. 그 뒤엔 기분 좋게 잠을 깨우는 가을 아침과 달리 쓸쓸한 밤 공기가 저절로 사색에 잠기게 하는 10월의 밤 풍경을 담아낸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골라봤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여름밤을 눈물로만 가득 채웠고 다가올 겨울밤도 그리움에 모두 덮일까 두렵다며 가을 한복판에서 실연의 아픔을 노래한 리도어의 영원은 그렇듯 전해드리면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리도어의 영원은 그렇듯.

0: 대한 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100년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2: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은 049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카더가든이 피처링한 윤지영의 언젠가 너와 나.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연주곡이 있는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여럿이서 카페에 가면 이럴 때 있어요. 창가에 앉을까? 아 머리 날려. 2층은 어때? 아 계단 싫은데? 구석으로 갈까? 답답하잖아. 여기는 의자 너무 낮지 않나? 그래도 어렵게 한 자리 골랐는데요. 또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바람도 좋은데 그냥 밖에 앉을까? 요즘 날씨가 탐나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줘서 좋기는 한데 자리 정하다가 싸우는 건 아니죠.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10월 13일 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5463번님의 신청곡입니다. 폴킴의 스펠이었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시작부터 노래가 좋네. 아주 예전에 녹음한 곡이라서 그런지 막 목소리가 쫙쫙 깔리는데요. 막 그대는 나를 정말 주문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았나. 카페에 친구들과 여럿이서 가면은 자리 잡을 때 뭐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의견이 막 갈린다기보다 오히려 저는 이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데나 앉아. 너 앉고 싶은데 앉아. 너 편한 데 앉아. 근데 다들 너가 편한 데 앉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럴 때가 가장 난감한 것 같긴 한데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야외 밖에 이렇게 간이 의자라든지 아니면 꼭 굳이 제대로 된 테이블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스툴이라든지 아니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 앉아서 마시는 곳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만 앉아도 날씨 즐기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내보다는 이럴 때에 본격적으로 야외를 즐겨줘야 됩니다. 근데 정말 눈 깜짝하면 이제 조만간 눈 내리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날씨를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김명아님께서 저는 가광 맨 앞자리 착석했어요. 명당자리 오 멘트가 좋으시다. 5498번님께서 우리 맨날 이러는데 결국 5시 가서 둘 셋 따로 앉을 때 있어요. 야외파 실내파 따로 앉아요? 굳이 따로까지 앉는다고요? 그럼 뭐 각자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민수님께서는 밖이 잘 보이는 창밖에 앉아서 노래 들으며 풍경 구경해요. 이럴 때 진짜 만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도 즐겁고 이 피부에 닿는 온도도 너무 즐겁고 좀 따갑긴 하지만 지금 이 햇살을 즐기는 것도 너무 좋고요. 황미경님께서 저는 밖보다는 안쪽 테이블에서 밖을 바라보는 게 더 좋긴 해요. 이 말도 맞죠. 정말 실내에서 뭐 정말 뜨거운 여름이나 겨울에 특히나 정말 이 따뜻한 곳에서 이 추운 바깥을 바라보는 느낌, 시원한 실내에서 무더운 햇살을 바라보는 그 느낌 나쁘지 않죠. 021번님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 좋은데 앉자고 하는 친구 귀하다. 우리 의견이 너무 달라서 자리 두세 번 옮겨 다녀요. 두세 번씩이나. 자리에 이거는 되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게 명확한 게 오히려 좋을 때도 있어요. 5806번님께서 폴님은 카페 가면 어떤 자리 좋아요? 왠지 핸드 드립하는 사장님 옆자리 앉아서 계속 말 걸 것 같은.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일하는 분들 귀찮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저는 어디 앉나? 그냥 이렇게 앉으라고 하는데 앉는 것 같아요. 자리 안내해 주시는 곳들 있잖아요. 뭐 그런데 앉기도 하고 만약에 사람이 좀 없고 여유롭고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창가에 앉는 것 같기는 합니다. 창가나 이렇게 바람 들어오거나 문 앞쪽에 앉는 거 좋아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안현씨님께서 날씨가 흐렸었는데 갑자기 해 뜨고 화창해지네요 폴디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추워진다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밖에 오픈 스튜디오 밖에 계신 분들 날씨 어때요?
1: 시원해요.
0: 시원해요? 더워요? 시원해요 어때요? 조금 시원해요? 조금 더워요? 오 진짜?
1: 해가 뜨거워요.
0: 해가 뜨거워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부터 온도 떨어진다는 얘기 듣고서 일부러 좀 도톰한 옷들 입고 왔더니 땀이 나서 혼났습니다. 지금 이제 벗고 그냥 반팔인 상태로 있어요. 강청아님께서 폴디 거제는 비 안 오는데 바람 불고 흐리기만 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는 제가 새벽에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해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컴컴한 게 나 오늘 더 자도 되려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출근 시간이더라고요. 선현이님께서 부산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서울도 비가 많이 오나요? 서울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흐리긴 한데 조금 전에 잠깐 비가 오기는 했었어요. 출근하면서 차에 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야외에서 우산 들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해를 가리기 위한 자외선 차단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정환님께서 비가 주룩주룩 오더니 폴디와 함께 그쳤어요. 폴디 날씨 요정인가요? 저 약간 날씨 요정이긴 합니다. 네, 저 보통 가면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비를 이렇게 막 비를 맞으면서 노래한 적은 있지만 막 정말 쫄딱 젖으면서 노래한 경험도 없고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날씨 요정인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일하는 얘기, 카페 갔던 얘기 다 좋고요. 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 뭐 맛있는 거 뭐 먹었다, 아니면 뭐 먹으러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언제든지 좋아요. 소개하고 추첨해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하나씩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들어보기로 해요. 광고 다녀올게요.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3: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5: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6: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위제로
8: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9: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1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9501번 쿨 FM DJ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버스를 만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1: 샵8910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0: 아침부터 밤까지 재밌는 라디오
1: KBS 쿨 FM과 함께해요.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요광장 하길 너무 잘했다. 언제 내가 또 버스에 제 얼굴이 달려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돌아다니시면서 버스에 붙어있는 가비님과 폴킴의 얼굴이 보인다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도 내 얼굴 크게 붙어있는 거 한번 봐보고 싶긴 하다. 근데 기왕이면 프로필 사진 바꾸고 나서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도대체 몇 년 전 사진이야. 어우 더워 보여. 김명권님께서 아 제가 좀 전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폴킴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재 개그 은근 좋아함. 아니요. 매우 좋아함. 아주 아주 너무 좋아함. 그냥 완전 그냥 아재 그 자체임. 3550번님께서 폴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러실 듯 이거 원두 뭐예요? 어 향 좋은데? 이 저울은 뭐죠? 얼마예요? 이 기계 비싸요? 무거워요? 청소하기 안 어려워요? 대여해요? 구매해요? 이렇게 여러분 저 진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 이렇게 남의 업장 가서 이렇게 남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의 한 절반 정도를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원두는 어떤 거죠? 어, 추천해 주시면 아, 어떤 거 좋은 거죠? 언제 로스팅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 느낌상 제가 또 커피 한잔 할래요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 사장님들 그리고 또 본인의 커피 맛에 좀 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커피 설명을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설명 듣는 걸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듣고 마시면 오히려 이 커피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7151번님께서 대구는 비바람입니다. 비바람. 이럴 때는 어디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가급적 있는 게 좋죠. 권영미님께서 오산은 비 그쳤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뭐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하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다 말다? 내리다 말다? 어서 많이 들어본 가사 같은데. 김영호님께서 여기 오늘 뭐 준다는디 허요님이 가보라 해서 왔는데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2부 퀴즈 코너에서 드릴 거거든요. 12시 반까지 딱 기다려주시면 돼요. 잠시 후엔 활짝데이 창고 대개방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선물은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귀찮지 않으신가요? 음식물 분쇄 처리기 준비했어요.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사연 보내주세요. 저 폴킴이 대신해서 말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내식당에서 돈가스 큰 거로 달라고 얘기 못했어요 라든지 이모님 저 큰 거 먹을 수 있어요. 음식 안 남겨요. 큰 거 주세요. 또는 8910 버스 기사님 주파수 좀 바꿔주세요. 활짝데이 크게 듣고 싶어요 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이야기 제가 다 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김동우님의 신청곡 듣고 돌아올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타샤니의 경고

활짝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의 선물들로 준비했어요. 2주간 열리는 스페셜한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활짝대이 창고 대개방. 답답한 속 처리해보고 싶은 말 일들 가요광장에게 보내주세요. 저 폴킴이 대신해서 외쳐드립니다. 음식물 분쇄 처리기 받으실 분들 만나볼게요. 손민주님께서, 사장님 제가 공깃밥 시킨 거 아닌데 왜 제 옆에 쓱 가져다 놓으시나요? 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제 맞은편 앉은 친구 말랐는데 그 친구가 되실까란 말이에요. 요럴 때 있죠. 뭔가 시켰는데 제 앞에 안 두고 그냥 이 음식과 어울리는 사람에게, 이 음식을 시켰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음식을 놔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놨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넘어갑니다. 사장님, 예 아닙니다. 저 마른 친구 앞에 놔주셔야 돼요. 1023번님께서, 헤이 와이프야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용돈 좀 5만원 올려주세요. 말 잘 듣겠습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가 보낸 거 아니고 우리 가요광장에 있는 수많은 남편분들을 대신해서 이분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만원, 5만원만 용돈 올려줘라. 9145번님께서, 부산에서 마이버스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손님들 제발 차가 멈추면 일어서 주세요.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넘어지실까 너무 불안해요. 자, 지금 버스 안에서 가요광장 듣고 계신 우리 버스 안에 계신 분들, 자, 버스 정차 완벽하게 한 이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괜히 그러다 넘어지고 다치면은 본인들 손해예요. 차 정차하고 나서 일어나실게요. 노래 들을게요. BO의 Love Me.

활짝데이 코너 이어서 비오의 Love Me 듣고 왔습니다. 활짝데이 창고 대개방! 다음 주까지 진행할 거니까 어떤 선물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2970번님께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애들아 너희만큼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애들아 중간고사 보기 싫지? 나도 채점하기 싫다.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애들이 시험을 본다는 거는 누군가 시험 감독을 하고 시험 문제를 내고 또 시험을 채점을 한다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가기 싫지만 우리 너네 애들의 우리 어린 친구들의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424번님께서 집에서 자리 싸움하느라 전쟁이에요. 고양이 집사인 오빠는 고양이 자리라고 비키라고 난리고 꼬꼬 집사인 동생은 거울 앞이 꼬꼬들 자리라고 비키라고 난리예요. 혈육들아 사람 사는 집인데 나도 좀 앉아있으면 안 될까 하면서 사진 보내셨어요. 헉, 잠깐만 이게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거가 이 닭이에요? 닭이 닭을 집에서 기르시는 거예요? 어, 너무 신기해. 아 그래서 꼬꼬라고 했구나. 닭이랑 고양이를 집에서 같이 기르시는. 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고양이가 오, 닭을 가만히 냅뒀네요. 오 8145번님께서 팀장님 사실 저 다이어트 포기한 지 두 달 됐어요. 자꾸 식후에 디저트 시킬 때마다 자넨 필요 없지 하면서 제 거 뺏어가지 마세요. 두 달이나 됐어요. 두 달이나 된 거를 눈치를 못 채신 거네요. 네. 아 근데 요즘에 이 가을은 정말 아, 맛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땡기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네. 디저트 먹어야죠.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계절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계절을 충분히 즐기는 게 중요하죠. 9268번님께서 저희 사무실은

점심을 배달시켜 먹는데요. 배달이 와도 아무도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밥 오면 밥부터 먹으면 안 되나요? 저 배고파요. 왜 밥을 안 먹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 면이 불잖아요. 빨리 먹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국밥을 시켰어. 빨리 안 먹으면 국밥이 식어요. 찬 국밥 먹고 싶지 않잖아요. 빨리 드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식사를 제때제때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9268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셨지만 다른 분들 역시도 아, 왜 아무도 밥을 안 먹지? 누가 먹어야지 나도 먹을 텐데 아, 제발 누가 좀 빨리 저 짜장면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소개한 분들 전부 커피 보내드릴게요. 커피 폴킴이 보낸 커피 받으시면 우리 인증샷 같은 거 SNS에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폴킴이 쏜 커피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참 좋겠다. 나 태그 좀 해주시고.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0: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폴킴, 아 이거 잘하더라. 가이브가 기립박수로 칭찬해줬던 퀴즈 오늘 또 하래요. 네. 나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라고 합니다. 쇼호스트 폴킴은 도대체 뭘 파는 걸까요? 제가 아니 그러면 나도 쇼호스트처럼 진행비를 달라고요. 자, 제가 어떤 물건을 쇼호스트처럼 소개해 볼 거예요. 잘 듣고 어떤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집중 쇼호스트 폴킴 이제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 쇼호스트 폴킴이 여러분께 소개할 상품은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아니 나 정말 스트레스 받고 너무 일상에 지쳐있을 때 힐링하고 싶다, 음악 듣고 싶다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아 저희 항상 핸드폰 충전하느라 손 꼽고, 자동차 주유하시는 분들 또 줄 꼽고, 줄 꼽는 거 너무 귀찮으시는 분들, 이거는요 줄 꽂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냥 바로 연결된, 언제나 어디서나 나 여기서 멀어져도 화장실 갈 때도 주방에 갈 때도 내 방에 들어갈 때도 바로 연결돼서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먼저 음악이며 힐링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업장에서 분위기 메이킹 가능하고요.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이거 하나면요 분위기 충분히 만들어주시는 그런 상품입니다. 3번 누르시면은 아메리카 월러 컬러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 단돈 1,000원만 추가하시면은 바로 주문 결제 가능하시니까 들어와주세요.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쇼호스트 폴킴은 어떤 물건을 소개했을까요? 아니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오디션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나 지금 혹시 쇼호스트 오디션 보고 있는 거니? 자 정답 보내주세요. 모르면 찍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선물은 오늘의 정답인 그것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오늘 또 유원 DJ가 쏘는 커피 두 잔씩 드릴 거예요. 총 10분께 두 잔씩 커피를 보낼 겁니다. 또 아침 일찍부터 허유원님께서 상쾌한 아침이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상품이죠.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미스 A의 그 음악을 틀어줘요 DJ.
1: Hey, DJ,

아, 미세이 그 음악을 틀어줘요. DJ 듣고 오는 동안 아, 전품목 지금 매진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아, 이렇게 또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서 다 구매해 주실지 몰랐는데 다음에 더 좋은 상품 가지고 돌아오는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쇼호스트 폴킴이 소개한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주영님께서 이어폰. 음악 얘기도 하고 제가 라디오 얘기도 해서 이어폰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콩님께서 무선 헤드폰. 헤드폰도 좋다. 네, 헤드폰은 모두 함께 들을 순 없잖아요. 민경범님께서 충전기. 아, 충전기. 육건수님께서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가 필요하셨네. 이 보조배터리 요즘에는 약간 선 연결 안 하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뒤로 무선 충전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영규님께서 정말 네, 네. 쑥떡이라고 네. 저 뚱딴지 같은 소리를 쑥떡 드시고 싶었네. 쑥떡 맛있죠. 네, 쑥떡은 방에서 먹어도 맛있고 거실에서 먹어도 맛있고 밖에서 먹어도 맛있으니까. 송희선님께서 립밤. 네. 립밤도 뭐 네, 선이 필요하진 않기는 하죠. 자, 오늘의 정답 블루투스 스피커였습니다. 아, 우리 또 허유원 아나운서께서 커피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0분 추첨했습니다. 0424번님, 1313번님, 7384-2530-4729-7271-5993-3290-5966번님께 블루투스 스피커와 유원 아나운서가 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릴게요. 괜찮다. 진짜 이거 스피커도 받고 커피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커피 딱 들고 앞에서 음악이랑 라디오 들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어테인님께서 블루투스 스피커 완판입니다. 폴디 못하는 게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3번 스페셜 에디션 월넛 컬러까지 다 네, 구매해 주셔가지고 선물로 나가는 스피커가 어떤 컬러인지는 몰라요. 이제 네, 월넛 컬러는 진짜 아니긴 해요. 3127번님께서 가이바한테 또 칭찬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받아서 좋긴 한데 네, 다음에 또 하라고 할까봐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나 팔아야 될까. 마음님께서 미리 써오신 거예요? 미리 써왔겠어요? 미리 써왔겠냐고요. 그냥 바로바로 이제 또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 웃기려고 제가 열심히 한 거죠. 5717번님께서 진짜 쇼호스트로 데뷔해봐요. 소질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앨범 나오면 홈쇼핑에서 앨범 판매해보는 거 어때요? 괜찮다. 네, 다음에 앨범 나오면 앨범을 안 만들고 요즘에는 CD를 듣질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앨범보다는 앨범 형식의 굿즈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5993번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청취율 1등 시켜줘라. 진짜 아 진짜 폴킴 가요강좌 1등 시켜줘라. 제발 한 번만 부탁. 제발 여러분 부탁해요. 네, 1번 누르시면 가요광장, 2번 누르시면 폴킴의 가요광장, 3번 누르시면 쿨FM의 폴킴의 가요광장. 네. 6804번님께서 명수형이 준 홍어무침도 팔아줘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 저 하루에 저는 쇼를 한 개씩밖에 안 해가지고 오늘은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세요. 자,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듣고 왔습니다. 8311번님께서 아침에 학교 가던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엄마가 좋아하는 폴드 있다길래 뭐라는 거지? 했는데 정말 엘베에 계시네요. 이렇게 만나니 더 반가워요.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가비님이랑 또 저랑 둘이서 어떤 내용이었죠? 뭐 영상 하나 찍긴 했거든요. 아, 층간소음. 층간소음을 좀 조심하자. 우리 발 사뿐사뿐 걷자. 뭐 이런 걸로 캠페인 같은 걸 찍었는데, 아, 저는 아직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서 못 봤어요.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합니다. 아, 또 동네 주민분들이랑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마주치면 좀 민망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어, 잘 나왔네. 아침 일찍 헤어 메이크업 하고 온 보람이 좀 있는데요. 2104번님께서 폴디 오늘 우리 집 점심이에요. 폴디 점심 드시러 오세요. 제육볶음인가요? 약간 제육볶음 같아 보이는데, 우리 몽블랑드 정세 형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제육볶음보다 저는 이 밑반찬이 눈에 들어옵니다. 밑반찬이 6가지나 있는 집이 요즘 있나요? 너무 맛있겠다. 직접 손으로 꼭 무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정갈하게 접시도 너무 귀여워요. 이 작은 세 개의 접시가 붙어있는 모양의 접시에다가 각각 반찬 올려주셨는데, 아, 밥 한 공기 뚝딱이죠. 2970번님께서 대학 교수 청취자입니다. 갑자기 우리 가요강쟁 클래스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스. 날씨도 쌀쌀해지고 중간고사도 가까워지고 하니 학생들이 점점 동태눈이 되어가요. 학생들이 힘나고 재밌게 강의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꿀팁 없을까요? 내가 강의하다가 춤추고 노래할 수도 없고 도와줘요 폴디. 2970번님 바로 그겁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계시네. 노래 뭐 하면 좋을까요? 엠플라잉 곧 나오거든요. 엠플라잉 노래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엠플라잉 노래 상당히 높긴 한데 어때요? 가수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막 불러버리는 거죠. 네, 얘들아 너네들을 위해서, 동태눈이 된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까지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교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겠습니까? 4169번님께서 교수님 쇼호스트처럼 강의해주세요. 괜찮다. 쇼호스트처럼 뭔가를, 책을 한번 팔아보시는 어떨까요? 아니면은 문제를 한번 팔아보는 거죠. 네, 이런 것도 괜찮겠다. 엄진주님께서는 폴킴 가비 아까 그 광고 외국 방송 캡처한 것 같다. 약간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이 약간 교육방송 같기도 하고 앵글이 좀 독특해. 심지어 그리고 가비님이 약간 너무 외국인, 약간 현지인 같은 그런 느낌. 머리가 탈색이 돼 있어서 더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옆에서 외국어 도와주러 온 사람. 아, 감사합니다. 6853번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보이넥스도어의 Count to Love.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3321번님께서 폴디, 우리 회사에서 다같이 가광 듣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미정님이 폴디를 정말 많이 많이 좋아하세요. 매일 라디오 들으며 어우 귀여워 정말 이러는데 미정님 이름 한 번만 외쳐주세요. 미정님, 신미정님, 앞으로도 폴킴의 가요광장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매일매일 놀러 와주셔야 돼요. 우리 항상 미정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 덕분에 또 어떤 그곳에 계신 다른 분들까지도 이렇게 가요광장 듣게 되는 거 너무너무 환영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3, 4부에는 새 앨범을 발매한 엠플라잉과 만날 거예요.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엠플라잉 새 앨범 감상문도 좋고요. 폴킴은 또 어떤 노래를 최애곡으로 꼽았을지 이런 것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12번님 그리고 0606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일단은 가요광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미감이 저도 되게 높고 사실 이런 음악을 사유하는 이런 분위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1: 그리고 열받아.
0: 폴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좀 조도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여러분들 습도 약간 이런 기온 온도 이런 게 되게 저랑 좀 잘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요광장 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 감도 높은 라디오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3: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0476번님께서 진주에서 강원도 인제로 가는 중이에요. 아들이 내일 전역하는 날이라서요. 소리질러! 먼 길이지만 그저 행복하네요. 곽병장 만기 전역 축하해. 일단 무사 전역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금 옆에 다섯 분의 멋진 남성분들 지금 와 계시거든요. 이 전역 만기 전역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1: 또 다섯 분께서 축하해 주시니까 더 좋아하실 것 같고, 4877번님께서 너무 졸린데 엠플라잉 보려고 눈 부릅뜨고 있어요. 우리 엠플이들 밥 뭐 먹고 왔을지 궁금해요. 밥 먹었대요? 뭐 먹었대요? 맛있었대요? 배부르대요? 행복하대요? 짠대요? 잘한대요? 빨리 물어봐줘. 저 죄송한데 4877번 이러고만 본인이 직접 연락하시는 건데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입니까? 어떻게 식사 다들 하고 오셨어요?
3: 네, 저 네, 먹었습니다.
1: 아,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네.
3: 제 4877님을 위해서 확실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밥 먹었대요? 먹었어요. 뭐 먹었대요? 브리또 먹었어요. 맛있었대요? 너무 맛있었어요. 배부르대요. 지금 너무 배불러요. 행복한데요? 행복하니까 배부르죠. 짰대요? 조금 짜긴 했어요. 달았대요? 조금 매콤했어요. 됐어요.
1: 야, 잘한다. 이미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엠플라잉과 함께하는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곧 시작할 거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곳에 폴킴의 가요광장.
1: 엠플라잉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엠플라잉 목소리 매일 듣고 있거든요.
2: 어느 날 기적처럼 스며들었다. 메말랐던 내 삶의 의미가 됐다.
1: 아, 갑자기 노래를 지켜. 가요광장에게 로고송 선물해준 사랑하는 엠플라잉 동생들, 혹시 저와 만나는 시간 기대되셨나요?
3: 아, 너무 기대됐죠.
4: 너무 기대됐습니다.
1: 엠플라잉 완전체와 함께합니다. 가광 초대석
5: No

0: 새 앨범으로 돌아온 데뷔 12년 차 밴드 엠플라잉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입니다.
0: 아니 이 엠플라잉입니다. 여기는 좀 화음이 맞는데 너를 만나 무슨 일이에요? 아,
2: 저희가 늘 해오던 인사는 익숙하지만
0: 바로 준비. 아 너를 만나 다른 분들도 다 각자 본인만의 키로 다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의 로고송 불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엠플라잉 엄청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 또 오픈 스튜디오 오시는 분들도 엠플라잉 언제 오느냐, 앨범이 나온다던데 나오느냐 이런 거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우리 또 저희 PD님께서 오늘 굉장히 네 행복해 보이세요. 네. 3020번님께서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 같아요. 너를 만나 지옥이라뇨.
3: 너무 불협이었다.
4: 너를 만나 냉장 특집.
0: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문자 읽어볼까요?
5: 네. 박세미님께서 스튜디오가 복작복작하네요. 미남이 6시라니 너무 좋다.
0: 역시 라디오 톤이 있는데요.
5: 아, 그쵸.
6: 네, 이수진님께서 엠플라잉 나오자마자 부산에도 비가 그쳤어요. 비플라잉이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네요.
7: 하지은님께서 죄송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허지은님께서 폴디랑 유해승님이랑 뭔가 닮았어요.
0: 저희 닮았어요? 난 너무 좋지.
7: 영광입니다.
0: 잠깐 내 얼굴 어디 갔어?
6: 엄청 하얗시다.
0: 아직 여기가 또 화면이 또 뽀얗게 나옵니다. 뽀얗게 나오고 있어요. 또
8: 네, CLA님께서 애들 얼굴에 축복이 끝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9: 네, 오, 네, 5401 하나님께서 오늘 승구 왜 이렇게 잘 생겼지? 오, 아 심란해진다.
0: 오, 왜? 찐친들의 반응은 이런 건가요? 어. 또 벅벅냥님께서 회생이 앞머리 너무 귀엽다. 오늘 네? 오늘 뭐 머리를 언제 최근에 자르신 거예요?
8: 최근에 이제 짧은 머리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이렇게 막 올리고 멋있는 세팅만 하다가 오늘 그냥 딱 단정한 머리를 해가지고
0: 약간 이렇게 살짝 이제 꼭 뭐랄까 네, 이렇게 커브가 있어가지고 좀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6: 푸들 같네요.
0: 또 이수연님께서
5: 네, 이수연님께서 승엽 오빠 잘 생겼어요.
6: 아유 감사합니다용.
0: 또 광수경님
6: 네, 광수경님께서 재현 씨 말이 너무 많아요.
0: 아유, 좋아요. 말이 많은 편은 아니

0: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거 예. 다 입에서 다 내가 나가지고
1: 여기 약간 내 재질이야.
2: 스타일인 것 같아요. 느낌 와요.
1: 또 서사원님께서.
3: 아, 서사원님께서 이제 볼륨 조절 좀 해야겠어요. 키키키.
1: 아니요,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아. 지금 한 1km 떨어진 곳에서도 가요광장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면 저희 너무 아우. 좋습니다.
0: 아, 네. 물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조용한 소리도 가능하겠죠. 이쪽에서요.
1: 어우, 시끄러워.
4: AI 같은데?
3: 조광일님 아니야?
1: 6525번님 것도 우리 동성씨가 한번 해볼까요?
5: 네, 6525번님께서 멤버별로 꾸꾸 정도가 다른데 다들 사복인가요? 아니면 받은 옷인가요? 오. 너무 궁금해요.
4: 사복과 받은 옷이 섞여 있습니다.
1: 네. 아, 왜 누구는 사복이고 누구는 이렇게 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4: 최근에 쇼핑한 사람은 사복이고요.
3: 옷장이 좀 네. 오래된 사람들은
4: 맞습니다. 네.
1: 네. 아, 명확하구나. 네. 네. 이어서 예니 방구님께서 문자 보냈습니다. 저 이분 진짜 싫어하는 청취자예요.
6: 왜요?
1: 예니 방구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저 포릴럽인데요. 폴킴 오빠 보려고 페스티벌 갔는데 아, 이승엽 씨가 저 꼬셨어요. 참나 왜 그러셨어요? 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폴킴 오빠를 사랑해요 진짜로. 제가 우리 방구를 이렇게 매번 혼내고 있습니다. 방구야 돌아와. 방구야 정신 차려.
4: 사실 봤습니다.
3: 자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방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물어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혹시 엠플라잉 언제 와요? 그만큼 엠플라잉을 좋아한다. 또 반지님께서 남자 그룹이 나오면 멤버들 중 한 분은 폴킴의 노래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엠플라잉에서는 폴킴 노래 가장 많이 듣는 사람 누군가요?
4: 저는 직접 너무 많이 들었어요.
1: 아, 그 진짜요?
4: 홍성이가 너를 만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맞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5: 저는 사실 제 샤워할 때 듣는 송이 네. 유데이고.
1: 아, 진짜? 아, 네. 유데이 좋아하는 사람 네. 많지 않은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
5: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건 전데 제일 네. 많이 부르는 건 재현이 형이.
0: 야콘!
1: 그래요?
0: 야콘!
1: 불러줘! 불러줘!
6: 아, 아까 실패했던 거.
4: 너를 만나.
6: 왜?
4: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5: 이렇게 안 부르는데. 아,
6: 예, 저는 팬분들한테, 우리 MP한테 네. 뉴데이를 엄청 많이 아, 들어달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1: 그래요?
6: 네.
1: 방구야, 너 엠플라잉 잠깐 갔다 와도 되겠다. 내가 여기는 보내줄게.
5: 아니, 근데 오늘 비가 오잖아요. 제가 와. 딱 입시할 때. 오. 폴킴님의 비를 진짜 아, 많이 들었거든요.
1: 진짜 근데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한 소절만 이렇게

0: 근데 이톤이랑도 잘 붙는다 이 노래.
1: 아유,
0: 감사해요 진짜 이 노래 불러주셔서. 네. 강수경님께서 재현씨 오늘 소통 어플에서 폴킴 레인 추천해줬어요. 비 온다고.
2: 맞아요.
0: 여기 괜찮다. 여러분 엠플라잉 얘들 괜찮네. 이 팀 괜찮다. 자 우리 새 앨범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해요.
3: 네.
0: 바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엠플라잉의 새 EP 스틸. 일단 발매 너무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어떤 앨범인지 그동안 앨범 소개를 하지 않았던 멤버가 애정을 담아서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동성이가 안 한 적이 있잖아요.
4: 사실 앨범 소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네. 오늘 한번 누가 해볼까요 그러면?
2: 원래 담당이 정해져 있거든요.
0: 오.
2: 앨범 이 프로듀싱을 메인으로 하는 승엽이 형이 항상 네. 하고. 네.
0: 그럼 그렇죠. 승엽 씨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한번 가볼까요?
4: 아, 너무 좋아요.
5: 그럼 아저씨가 가위바위보.
4: 아, 나 하나 안
6: 됐어. 안 됐어, 승이 안 됐어.
1: 아니, 안 됐어.
4: 쳐올리다가 부딪혔어.
0: 늦었어.
1: 아프다고.
2: 네,
0: 자 차원님께서
7: 네 저희 이번 스틸 앨범은요 지친 청춘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리고 또 아직은 좀 잔불이지만 다시 피어나는 센 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사그라드는 잔불이 될 수도 있겠지만
0: 네.
7: 그 모든 청춘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앨범입니다.
0: 자 승현님께서 옆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부족한 설명 보태주시죠.
4: 아 예 아니 그 다른 것보다 부족하진 않았고요. 네. 일단 훈이가 이제 당황해서 말이 빨라지는 모습이 귀여워가지고 이번 앨범은 이제 지금의 엠플라잉을 담은 앨범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고 깊은 이야기도 있고 가벼운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아, 이 친구들이 엠플라잉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사를 곱씹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을 이용해서 지금 닉네임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잠불활활님께서 이번 앨범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재녹음 많이 한 곡이나 이전에 작업해두었다가 드디어 앨범에 실린 곡도 있나요?
4: 일단 곡 작업을 준비했던 거는 진짜 예전부터 한 2년 전부터 계속 아껴왔던 곡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이 안 돼서 편곡이 해결이 안 돼서

0: 인데 어떤 컨셉이 나에게 찰떡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골라주세요. 그만 볼게.
1: 야, 저 재현이가 생각하기에는요.
0: 네.
1: 아, 전 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0: 오.
1: 예, 너무 이제 엠플라잉의 색깔이 저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네. 정말 잘 담아낸 이번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멤버들 전체가 다 너무 너무 잘 소화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컨셉이 두 개라는 게 어떤 뜻이죠?
2: 저희가 앨범이 네.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0: 아~
2: 하나는 이제 오피스룩 같은 정장, 좀 수트 이런 느낌으로 나왔고 하나는 좀 더 캐주얼하게
0: 아~
2: 밴드 게러지 밴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0: 아 네. 이런 다양한 컨셉 주는 거 아 이런 거구나.
3: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어 저 이거 좋은데요?
3: 저도 네. 이게 최애입니다.
0: 어 저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합니다. 제 취향입니다.
4: 네.
0: 자 그럼 이번 앨범에 요 느낌도 좋다.
4: 네.
0: 제가 봤을 때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
1: 그렇죠.
0: 어때요? 그쵸. 우리 밖에 오픈 스튜디오 계신 분들 반응 좀 볼게요. 이 약간 수트 같은 컨셉을 2번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했던 게 1번이라고 지금 몇 번이 좋아요? 하나 둘 셋.
4: 오
0: 1번이 막 캐주얼이
2: 되게 많네.
0: 오 전 2번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십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잠불. 스틸 이 노래도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1: 이 노래는요 네. 이제 이게 탄생비아가 네.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0: 네.
1: 승엽이 형이랑 동성이가
0: 네.
1: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나온 곡이에요.
0: 아 대화를 하다가
1: 네, 그래서 이제 동성이가 우리 막내가
0: 네.
1: 우리 큰 마청한테
0: 네.
1: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약간 조금 언쟁이 아닌 언쟁 같은 느낌으로 형 식었잖아요 라고 했는데 승엽이 형은 나 안 식었는데 왜 식었다 그러지? 라는 고집으로 나온
4: 이제 살짝 곡입니다. 긁힌 거죠. 아,
1: 네. 살짝 긁혔는데
0: 약간 식을 뻔했네.
4: 네, 안 긁힌 척하면서 나 지친 적 없는데?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저도 깊은 생각에 빠진 거죠. 아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느끼나? 근데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지치거나 번아웃이 오셨을 때 저 같은 마음일까라는 생각에
0: 네.
4: 제 이야기를 한번 멤버들과 지금의 저희를 한번 써봤습니다.
0: 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좋다.
1: 네.
0: 근데 그냥 이 내부에서 이 멤버들끼리 일어난 일화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약간 승엽이 형이 진짜 멋있다고 느낀 게 아티스트라고 느낀 게
0: 네.
2: 나 안 지쳤어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곡을 써서 야 이게 내 답변이야라고 이렇게 딱 툭 던져줬다는 게 그게 좀 멋있다라고 느껴지긴 했어요.
0: 아 약간 오늘 소름 여러 번 돋는데. 지고미아님께서 잠불에서 지금이 널 사랑한 마지막이야라는 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일주일 내내 고민 중이에요.
4: 아, 진짜 어려운 말인데.
0: 그래 지금이 널 사랑할 사랑한 마지막.
3: 동성이가 이제 그런 말을 해서. 그 이제 널 마지막으로 사랑하게.
1: 넌 지금 마지막 주에
4: 그런 거죠.
3: 마지막이야.
1: 경고 같은 느낌.
4: 아니 그게 그런 말도 사실 포함이 돼 있고.
0: 아 진짜요?
4: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가 아니라 이제 동성이든 나든 내가 지금 하는 일이든 나 지금 하는 일에 이거가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느낌의 말을 하고 싶었어요.
0: 네. 약간 이거는 그 시점이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또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눴죠. 이번 엠플라잉의 신곡 타이틀 잠불 스틸 들어볼 건데 듣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 저는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맞아요.
3: 왜냐면은 저희와 있었던 일화에 대한 전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승엽이 형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 이 곡 듣기 딱 들어갈 때 제가 엠플라잉의 잠불 스틸 하면은 형 식었잖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0: 좋다. 가볼게요. 엠플라잉의 잠불 스틸.
3: 형 식었잖아요.
4: 자식이.

0: 엠플라잉의 잔불 스틸 듣고 왔습니다. 좋다. 네. 이렇게 비하인드 듣고 들으면 노래가 또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갑자기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들렸나요?
0: 유수아님께서 잔불 들으면 뜨뜻하니 너무 좋아요. 아유. 특히 끝부분에 잔불이야 하는 회승씨의 아~ 여운 남는 부분을 꼭 잘 들어야죠. 아~
2: 그게 진짜 네, 킹이죠. 네, 구아름님께서 네. 엠플라잉 색깔 듬뿍이당. 아유.
3: 5401님께서 한글로만 된 가사 요즘 찾기 너무 힘들어서 더 소중해 라고 하셨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이번에 노래가 전부 다 한글로만 되어 있나요?
2: 이번
0: 아,
2: 앨범 통틀어서 저희가 영어 가사가 딱 두 줄밖에 없습니다.
3: 맞아요.
0: 와, 네. 진짜 희귀한 앨범이긴 하네요. 네.
4: 진짜 영어를 몰라요.
0: 귀한.
4: 영어를 못해서 좀 약해요.
3: 아, 좀 약하긴 한다.
0: 아, 그런, 아, 그런 네. 스토리가.
4: 4390님께서 꺼지지 못한 불씨가 되살아난 기분이야. 회사에 있는데 퇴사까지 열심히 달려볼게.
3: 파이팅.
5: 네, 7050님께서 잔불 너무너무 좋은 곡인데 들을 때마다 짧은 느낌이 나서 좀 아쉬운 곡 더 듣고 싶어요.
0: 근데 이렇게 짧은 느낌이 난다라는 건 진짜 좋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아, 안 좋은 노래면 약간 노래 왜 이렇게 안 끝나? 약간 이렇게.
1: 네, 그리고 다란다란님께서 기타 소리로 시작해서 다 벅차오르는 것 같은 잔불. 엠플라잉 노래는 뭐 다 그렇지만 특히 잠불은 약기 소리도 잘 들려서 더 좋아요. 잠불을 연주할 때 소리. 어떤 부분에 특히 정성을 쏟았는지 궁금해요.
0: 재현님 이 팀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 맞아요?
3: 네. 없으면 안 되는 존재.
0: 말투가 예. 이 팀에서 독보적인데요.
1: 예. 제가 없으면 다
0: 어, 이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까요?
1: 저는 아까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네. 회승이의 마지막에 잔불이야라는 이 가사에 더 힘을 실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잔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항상 이 노래가 끝나면은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다 불태우고 나서 자 이제 너희들이 잔불을 보여줘 라는 마음으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0: 약간 그 뭐지? 그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 카루시파라는 캐릭터 아세요? 불 캐릭터 아세요?
1: 아 몰라요.
0: 그
1: 알아요.
0: 하울의 움직임에서 카루시파. 네, 거기 나온 카루시파. 갑자기 약간 그 나뭇가지 매달려 있는 카루시파가 생각나기도 맞아, 맞아. 하고.
2: 캐시퍼.
1: 네. 그래서 그 감정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0: 6591번님께서 뭐가 시가?
2: 뭐가 시가?
0: 8983
2: 네. 8983님께서 이거 뭔가 캠프파이어 하면서 듣고 싶다. 울며 불며 불씨 바라보기 뭔지 알죠? 아~ 너무 잘 알죠.
0: 아~ 나중에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좋겠네요. 다 같이 가서
4: 그러니까요. 너무 좋겠다 진짜. 네.
3: 자, 성민님께서 취준생입니다. 이 곡 듣고 가사가 정말 와닿아서 계속 듣고 있어요. 매번 좋은 이야기 전해주어서 고맙습니다 형님들.
0: 진짜 감사합니다. 취준생 분들한테는 정말 희망이 되는
1: 그쵸.
0: 네, 그런 곡을
1: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4: 재현아 진정해.
3: 닉네임이
4: 잔불 뮤비를 찍고 음악을 만들면서 가장 엠플라잉다운 즐거운 작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엠플라잉답게 잔불 이행시 해주세요.
0: 누가 할 거예요?
4: 잔 이행시.
1: 근데 요즘 동성 씨가
2: 재현이가
1: 떠오릅니다.
5: 네, 아니, 원조. 이게 근데 보통 읽은 사람이 하려고 그러지 않나. 자 봐줘.
0: 자 동성 씨 가볼까요?
4: 네.
0: 잔
5: 잠불을 불 부르고 있는 회승이 형 마지막 모습을 꼭 지켜봐주세요. 오~
0: 자 우리 재현 씨가 준다. 잔
1: 잔망 부리는 거 보여드릴까요?
0: 불
1: 불이 불이 불이 불이 불이 불이
3: 야 천재다.
1: 진짜
3: 대박이다.
0: 찢었다 진짜. 와, 좋다.
4: 역시 완전 다르다.
0: 자 3232님께서 이번 음악 방송 때 잠불에 구운 맛있는 간식을 주셨는데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잠불에 구우면 가장 맛있는 간식 뭐가 있을까요?
3: 잠불에 구우면 가장 맛있는.
5: 사실 잠불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네. 저는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오오. 고구마가 제일 맛있죠.
0: 아 맞네. 네.
5: 고구마, 감자 이런 거.
0: 군고구마.
5: 네.
0: 아 맛있겠다. 이렇게 그 호일에 싸가지고.
5: 네, 호일에 그렇죠. 싸가지고.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네. 잠불을 하면 그 고구마보다 오징어 구이가.
0: 아 그것도 좋지.
5: 이렇게 촥촥 이렇게 해가지고.
1: 아니면은 그 진흙 묻힌 오리도 잠불에 구우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3: 네? 오리를 진흙에 묻혀요.
1: 근데 진흙이 이렇게 싸가지고 잠불에 구. 몰라요?
0: 아, 약간 뭔가 어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1: 맛있는데 엄청...
3: 진흙을 드시는 거 아니죠?
1: 아, 진흙을 먹어요?
5: 진흙을 먹는다고요?
3: 네. 진짜?
0: 그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럼 어디
1: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약간 그 도자기 굽듯이 이렇게 같이 구워요 오리를. 어, 어. 그렇게 지능이 쌓아가지고 네. 그 지능을 파헤친 다음 그 오리를 먹는 거예요.
2: 형 제 지능 뭐 이상해.
3: 제 땀을 왜 저렇게 흘리니까.
0: 같이 안 먹고 혼자만 먹으러 갔나 봐요.
1: 아, 저도 근데 저, 예. 엄마. 엄마 그렇게 됐어, 엄마.
0: 벅벅 양님께서 엠플라잉 잠불 앨범 LP 버전 들어봤나요? 전 오늘 들으러 가요. 오.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잠불이야. 노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 오. 아, LP로 나왔구나.
3: 맞아요. 네, LP 버전을 이제 저기 틀어주시고 계신 곳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거기서 아 그래요?
3: 네, 들으러 가시더라고요.
0: 네. 아 여러분 LP로 듣는 또 음악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가서 그렇죠. 들어보시는 거 또 가면 또 스피커랑 뭐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겠죠.
5: 그렇죠. 분위기가 또
0: 너무 좋다. 네. 하망하위님 것도 한번
2: 네 해보시죠. 하망하위님께서 수록곡 무대 영상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3: 아마 수록곡으로 나온 게 이제 저기 하나가 나왔죠.
2: 예. 아, 두 개 정도
3: 나왔네. 네.
1: 네. 그렇죠.
0: 뭐가 두 개나 이미 나온 게 있어요? 네,
3: 고생했어랑 네. 아는 결말.
2: 아, 그리고 우주먼지도.
0: 아, 우주먼지 나왔어요?
1: 네.
0: 아, 참고로 폴킴의 최애곡은 무엇이었을
3: 때. 아. 저희랑 같으실 것 같은데.
0: 아, 그래. 여기에 그러면 우리 그러면은 이따가 얘기했다. 지금 시간 짧으니까.
3: 네.
0: 대굴대굴 굴러가요 님께서 악기즈 멤버들 각자 이번 앨범에서 제일 손에 익는데 오래 걸린 곡이 궁금해요. 악기즈 연주 최고예요.
1: 저는 그 회승이가 이제 또 작업을 같이 많이 참여한
0: 네.
1: 나사노란 노래가 있어요. 아, 나를 나사... 사랑하지 않는 너에게란 노래가 있는데
0: 제목부터
1: 참 회승이가 만든 노래는요.
0: 네.
1: 모든 파트가 다 달라요.
0: 아,
1: 모든 노래 그리고 노래 길어요. 네, 송폼이 너무 길어서
0: 그 연주자분들한테 힘들거든요.
1: 다 외워요. 맞아요. 다 외워요.
0: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4: 아 이게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0: 하고 싶은 그 말은 광고 듣고 저희 3부로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4부

0: 서울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오. 잔불 아니고 휘발유처럼 활활 타오르는 열정적인 밴드입니다. 엠플라잉과 함께하고 있어요. 가광 초대에서
1: 너를 만나.
2: 이번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3: 괜찮았다.
0: 근데 약간 살짝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자, 좀 전에 곡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예.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4: 아, 그러니까 이제 곡 안에서 네. 이제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이제 길다 보니까 네. 좀 축약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악기들로도 그리고 가사 멜로디로도 이제 좀 많이 펼치는 편이라서
0: 약간 맥시멀리스트 스타일이시죠. 예, 예. 그래도 그런 곡들을 또 팬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그래서 나온 노래가 플래시백이죠.
0: 예예. 예. 앞으로도 이 맥시멀한 노래들 나와야겠네. 어쩔 수 없네. 우리 연자분들 화이팅 하시고. 예. 0501번님께서 다들 얼굴들이 서운하세요. 밝게 웃는 모습이 관상 좋아 보여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자라야 하는데.
3: 아,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자라기가 쉬운 줄 아세요?
4: 너를 만나.
0: 소맹님 거 우리 동성 씨가 한번 읽어보시죠.
6: 네, 소맹님께서 취업 준비하는데 여기저기 다 불합격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꾸만 멈추게 돼요. 활활 타오르게 해줄 한마디 부탁드려요.
0: 어, 동성 씨가 그 말 해주면 되겠다.
5: 왜? 식었잖아요.
2: 저희 팀 유일한 T라서 아,
6: 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럴 때 어떻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6: 아, 제가 T지만 네. 또 그 사회적인 어떤 주입을 받은 F이기 때문에 아, 분명히 기회가 올 건데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조금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고생했다. 우리 팀 고생했다.
4: 제가 완전 긍정왕인데 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딱 네. 그럼 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0: 난가 보다?
4: 다들 다 떨어지면은 아 내가 붙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죠. 항상 좋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5: 그쵸, 그쵸.
0: 우리 재현 씨께서 네. 3576번
5: 네, 3576님께서요. 아까 그 방구님 마음을 살짝 알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 엠플라잉 매력 있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0: 아, 제가 봤을 때 3576번님은 네. 그 어린이 뮤지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느꼈어요.
7: 아, 왠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0: 거기 약간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우리 타이틀곡도 너무 좋지만 수록곡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에게 Wake Up 노래 먼저 들어볼게요.

0: 자, 지금 듣고 있는 노래, 이 노래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 어려운 맥시멀리스트 노래입니다.
1: 시원하다, 시원하다.
0: 이 노래 어떤 곡이죠?
2: 아, 이 노래는 사실 제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에게지만 이제 주된 이야기는 너에게가 아니라 네. 나에게입니다. 아.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하고 싶은 오. 이야기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0: 어? 제 노래랑 가사가 제목이 똑같은데요?
2: 아 그래요?
0: 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라는 곡이 하나 있어요. 아. 우리 닮았는데 말까지 더하네. 어떡해. 말랑님께서 이 노래 최애곡인데 계속 듣다 보니 너무 혼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사 중간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이 부분 좀 스윗하게 한 소절 해줄 수 있어요?
3: 어? 오 스윗한 버전?
0: 어떻게 할까요?
3: 어떻게 해요?
0: 스윗하게?
2: 아 제가요?
3: 네, 네. 보컬이시잖아요.
1: 제 파트인데 제가 하면 혼내는 버전이라서
0: 한번 살짝
1: 스윗하게 한번 해주세요.
2: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1: 아 정신 차리겠다.
0: 잠이 확 깨네. 아 잠 싹 날아갔어.
3: 아, 정신 못 차리겠어.
2: 정신 차렸니?
0: JY님께서 요즘 매일 들으면서 정신 차리는 중입니다. 아유. 점심에 밥 먹고 노곤노곤할 때 이 노래 들으면 되겠다.
3: 아유, 아유, 정신 바짝
0: 괜찮다. 또 선희님께서 멤버들은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방법 뭔가요? 궁금해요. 아, 스스로 좀 자존감 있게 내려갈 때.
3: 이제 보통 자존감이 그렇게 크게 멤버들끼리 낮아지는 편은 없긴 한데.
1: 그런 것 같긴 한데.
3: 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멤버 하나가 자존감이 내려간 것 같아. 간 것 같으면은 멤버가 다 모여요. 그래서 뭐 아침 해가 뜨든 얘 자존감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1: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3: 네. 대화하고.
1: 제발 좀.
3: 뭐가 문제?
0: 혼내네. 네.
1: 혼내고.
0: 약간 아 나 내려가면 안 되겠다. 또 혼나니까.
3: 네. 정신 차리고. 안 돼.
1: 꽉 잡고 있는 거죠.
0: 452번님께서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랑해 주라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대잖아요, 재현 씨가.
3: 맞아요.
1: 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0: 네, 아까 오리 뭐라고? 흙에 버무린 오리인가?
2: 그건 나중에 버무리진 않았어요.
3: 왜 나 계속 흙 먹는 소리 되는 거 같지?
0: 그거 드셨대요. 자, 이번에는 홍실, 홍셀 한번 들어볼게요.

0: 엠플라잉의 홍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또 어떤 곡이죠?
1: 네, 홍실이라는 노래는 이제 사람이 인연이 생기면은 그 인연들과는 다 홍실 빨간 실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만든 노래인데, 이제 거리가 멀어졌었을 때 우리가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늘어난 실로 이쁜 니트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쓴 곡입니다.
0: 와, 약간 NF세요?
1: NF요? 저 네. ENFP.
0: 네, 맞네요. NF, 네. 네. 오, 약간 상상력이 약간 좋은데요.
2: NF, N-Flying.
1: 아, 오, 맞네.
0: 그래서 N-Flying 거예요.
3: 나도 NF인데?
1: 너도 NF?
3: 나도 NF인데?
2: 아니요, SF입니다. 안타깝습니다.
3: ST였나?
0: ST. 6531번님께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하창훈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4: 6531님께서 오빠들 홍실 노래가 너무 귀여워요. 라이브 클립 원해요 진짜로.
0: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진짜 너무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귀엽죠.
0: 약간 뭔가 이렇게 쇼폼이나 이렇게 바이럴하기 너무 좋은 맞아요. 노래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어요. 김소명님 것도 읽어주세요.
1: 네, 김소명님께서 홍실 들으면 방실방실 웃게 돼 라고 하셨네요. 방실방실 귀엽다. 몽실몽실 홍실방실
2: 다음 앨범이네요.
3: 방실방실. 6531께서 오빠들 홍실 노래가 너무 귀여워요.
2: 그거 제가 읽었어요.
3: 아, 예. 오, 예. 밑에 몽실 홍실 신지은님께서 몽실 홍실님께서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몽실 홍실 이런 귀여운 가사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박자감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
1: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방실방실처럼 홍실하면 몽실 생각나지 않나요?
0: 앞에 노래도 멈췄어 지금. 노래도 아니라고. 아, 네. 무슨 소리냐면
1: 홍실하면 몽실몽실 생각나는데.
0: 아, 약간 이렇게 실 뭉, 솔, 뭐 실 뭉치라고 하나요? 네, 털, 뭉치. 네, 맞아, 이런 거 생각하신 거 같아요.
2: 네,
0: 5508번님께서
5: 네, 5508번님께서 몇 시에 가사 쓰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노래가 나와요. 작업 시간이 궁금합니다.
0: 오, 진짜?
1: 몇 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게요. 저 진짜 네. 기억 안 나요.
5: 보통
1: 시점에.
5: 승엽이 형 작업을 이제 밤에 하니까
0: 아, 뭐 늦은 네. 시간이겠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채연 씨 거를 재현 씨가
6: 예, 재현이가 채연님의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ymore.
0: 너무 귀여워요. 여기 다 같이 한 번만 해주세요.
1: 하나, 둘, 셋.
0: Anymore.
1: 무서운데?
0: 이거 맞아요? 자, 또 소미님께서 보내셨어요. 잠불관께 콘서트에서 선공개했던 우주먼지 Sailing Away 그만큼 자신있고 애정있는 곡이라 먼저 공개한 거죠. 내 최애곡이기도 합니다. 저의 My Favorite 이번 앨범 My Favorite은 우주먼지 였습니다.
6: 우주먼지
0: 장상 이렇게 보면은 그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게스트분들 앨범 쭉 듣거든요. 그러면은 왜 내가 고른 타이틀은 타이틀이 아닌 거지? 아~ 나라면 이 노래 타이틀 여기 우주먼지 봐보다. 아 역시 우주먼지 제 스타일입니다.
5: 아 너무 좋아요.
0: 근데 각자 멤버분들이 생각하는 타이틀곡이 좀 달랐어요? 아니면 모두 약간 잠불 생각했어요? 어땠어요?
1: 다 달랐어요.
5: 다 달랐던 것 같아요.
0: 일단 잠불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잠불 또
2: 우주먼지입니다.
0: 우주먼지고
3: 전 고생했어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0: 고생했어 좋았어.
1: 아, 저 우주먼지요. 저도
0: 우주먼지. 아 우주먼지. 네.
5: 저는 좀 계속 바뀌어가지고 막 홍실이었을 때도 있고 고생했어일 때도 있고 우주먼지일 때도 있고
0: 뭐 그 정도면 그냥 다 타이틀 아니에요?
2: 다 타이틀
5: 할 때 같아.
0: 여기저기 이 0919번님께서 우주먼지 도입부부터 미쳐요. 다들 아우.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 저 개인적으로 이거 1번 트랙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노래도 이 곡을 완성하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1: 아우 너무 어려웠어요. 이 곡이 제일 어려웠는데 네. 일단 그 도입부 부분이랑 그 일반적인 그 구성이 좀 복잡해요. 복잡했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완성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부 부분에 도입부 부분에 인트로를 곡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구성이 이제 복잡해져서. 근데 혜승이의 목소리를 많은 분들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넣은 바 됩니다. 그리고 혜승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 곡을.
0: 예. 아,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이 노래 폴킴이 꼽은 이번 앨범의 My Favorite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라잉의 우주먼지 Fading Away.
2: Yes.

0: 엠플라잉의 우주먼지 Fading Away 듣고 왔습니다. Yeah. 그 어차피 뭐 이 회사랑 제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앨범은 차은 씨가 타이틀곡 골라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차은 씨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2: 아, 딸,
0: 지금
2: 너무 좋아하는데.
0: 지금 들었는데도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 심장이 뭐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0922번님께서 유해승 도입부 안 넣었으면 나 최애곡이 바뀌었을지도 그만큼 좋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아,
0: 심장 뛴다. 심장이 뛰어.
4: 네. 네, 윤혜윤님께서 우주먼지 1절 뒤에 나오는 호니 오빠 기타 리프 너무 이뻐요.
0: 아, 진짜 좋죠. 아, 그리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4: 맞아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끼리 노래 들으면서 이 곡에 기타 트랙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5: 네, 쌈장님께서 승엽이 공기 반 소리 반 목소리도 너무 좋아 눈물 날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3: 양아아아아아아아아아님께서 마지막 아우트로 코러스 듣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5: 아이고, 울지 마세요.
3: 아, 울고 계시는군요.
0: 네. 약간 양아 이거 같은데 양아아아아
1: 기계적으로 읽으시네요.
6: 네, 핫포테이토님께서 80살까지 멤버들과 함께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멤버분들 중 누구의 나이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1: 저하지 않았었나요?
5: 이게 사실 저인데 맨날 바뀌죠. 네,
6: 사실 뭐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제가 막내라서 저의 기준으로 80세를 하자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형들
1: 많이 힘들 것 같아요.
2: 나 좀 더 힘내야겠네. 네.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엠플라잉.
1: 네, 엠플라잉은 더 힘들어야 돼요.
0: 엠플라잉
1: 언제까지 힘들 거예요? 덜 힘들면 안 되나요? 합주실

0: 현수막 이거 언제 바꿀 거예요? 크크.
1: 아 저는 이번 활동하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0: 왜요?
1: 진짜 각오하고 더 달리려고요. 그래서 더 힘들 거예요.
2: 긁혔네, 긁혔네. 형 식었잖아요. 네.
1: 진짜. 네.
3: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1: 열심히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최근에 막 팬분들께 편지도 받고 글도 네.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열정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본인이 힘을 너무 많이 얻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봤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와 이거 더 불타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오했어요. 진짜 더 열심히 되어야겠다.
2: 다음 앨범 기대가 돼봅니다. 3879번님께서 훈오빠 오늘 하얀 후드 입어서 혼자만 조명판 밑에 있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힘들어요. 오빠도 스스로 거울 보고 감당 안 될 때 많죠?
4: 아 너무 많죠. 네.
5: 웬일이야?
4: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화장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나 내가 너무 많습니다.
2: 이렇게 받는다고요?
4: 네, 소피아님께서 이제 매년 전국 투어 말아주시나요? 사랑해 엠플라잉.
2: 아~ 사랑해. 공연 계획이 있나요?
6: 일단은 저희가 전국 투어를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2: 아~
6: 전국에 계신 엠피아를 처음으로 만나봤는데 네. 너무너무 잘 즐겨주셔가지고 정말 기회만 된다면은 정말 더 많은 전국을 돌면서 많은 엠피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2: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번 앨범 듣고 공연 더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6: 네 맞아요.
2: 또 어디 보자. 풀풀님께서
1: 네, 풀풀님께서 네. 올해 소원을 이뤄주는 잠부를 만난다면 어떤 소원을 빌어보겠어요? 하고 하시네요.
2: 아 이런 거 좋다. 소원을 이뤄주는 잠불.
3: 저는 그 저도 이제 편지를 읽어보면
2: 네.
3: 그 열정에 감동 받았다는 말보다 아프지 마라. 밥 먹어라.
1: 할 수 있죠.
3: 이런 네. 내용이 많아서 제 소원은 우리 엠피아 분들이 재걱정 안 할 수 있게 좀 건강한 모습으로 아 건강한데 지금도 좀 이렇게 보이기에도 걱정 안 되고 좀 더 다른 곳에 즐거움을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2: 그쵸. 다들 엄마 마음으로 보고 있나 봐요.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아 우리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말씀드렸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5: 야, 말도 안 돼.
0: 거짓말하지 마세요.
2: 우리 가요광장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0: 아, 우리 샵에서 꽃단장도 하고 왔는데 보이는 라디오라서 벌써 끝나다니요.
2: 그러면 우리 재현 씨께서 찐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아, 네, 찐 님께서요. 근데 훈이 괜찮나요? 내향이 실시간 깃발인 거예요. 가서 누워.
2: 내향인이에요?
4: 네, 저 혼자 아입니다.
2: 아 진짜?
4: 나머지 다 이고.
2: 아 말씀 너무 잘하시길래 아닌 줄 알았어요. 5575번님 것도.
7: 네, 5575번님께서 저 오늘 알았어요. 회승 얼굴 플러스 재현 말 폴킴.
2: 나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여기서 폴킴이 왜 나와?
3: 아 근데 제가 진짜 가요광장 애청자인데.
2: 아 진짜.
3: 들으면서. 같은 DNA를 느끼고 있었어요.
2: 그래요? 예.
0: 그래요?
2: 아니 우리 나오는 광고 음악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예. 맞아요.
2: 재진 팬이란 걸 느꼈습니다.
0: 맞아요.
2: 너무 감사해요. 예. 5623번님께서 12년차 밴드의 노련함과 프로페셔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그러운 느낌까지 품품하는 엠플라잉 앞으로 여든까지 활발 달려보자. 그러니까 여든까지 가야 되니까 밥 먹으라고 하나보다.
0: 아, 네. 건강 챙기라고.
2: 아니 내가 봤을 때 우리 팬분들 역시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5: 맞아요.
2: 엠피가 많이 남았거든요.
0: 네 맞아요.
2: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이 대표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1: 역시 소감은 우리 훈이죠.
2: 그렇죠.
4: 네
5: 감당 안 되는 훈이죠.
4: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엠플라잉 과요광장 나와서 저희 앨범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저희 밖에 계신 저희 엠피아 저희 팬분들도 너무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주셔서
2: 네.
4: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또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
1: 저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2: 좋아요.
1: 그 저희가 지엔감 지엔사라고
2: 네.
1: 우리 팬분들과 함께하는 인사법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해도 되나요? 마지막에?
2: 아, 그럼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1: 좋죠.
2: 자, 저희는 마무리하고 나서 광고 듣고 올게요. 마무리 해주시죠.
1: 자,
2: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2: 멋있다. 고마워요.

0: 건물처럼 쌓아봐.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7: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택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8: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9: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10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맛있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나렌에서 달콤한 디저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자일로 큐브에서 자일로 큐브 세트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6652번님께서 재현 DJ 오늘 즐거웠어요. 아 폴킴이지 안녕. 안녕하세요. 회승씨와 재현씨를 합쳐놓은 폴킴입니다. 박세미님께서 지금까지 NPR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2987번님께서 지금까지 폴일러비였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이 온도차 무슨 일이야. 내일은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명창 모델 송혜나님과 스페셜 게스트 우리 누나죠 이국주님까지 함께 할 거예요. 어우 시끌벅적한 수요일 예상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놀러 오셔야 됩니다. 오늘 끝곡으로 요 노래입니다. 엠플라잉의 Autumn Dream 준비했어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이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이 노래에서 How you want 제 이름이 들렸다면 당신은 상하 가족! 아침 5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기억해주세요.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 미달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학교, 회사, 동호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자기소개 시간이죠. 실은 제가 지키고 있는 이곳에서도 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와주시는 분들, 처음 듣는 분들, 몇 달 만에 오신 분들, 조용히 듣기만 하던 분들. 참 다양한 분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부터 인사드리며 시작해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K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는 이금입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차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놀러와 러브홀릭 10월 13일 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켰는데 귀한 보라네요. 박지원 씨 흐흐. 네,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조현주 씨. 언니 반가워요. 저는 사랑하기 좋은 날의 애청자 조현주라고 합니다. 이 정도 자기소개만도 충분합니다. 현주 씨. 김범수 씨. 안녕하세요 누님. 저는 판교동 김범수입니다. 네, 이렇게들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출석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출석 이벤트 만반잘보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첫 곡 나가는 동안에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에게 모두 금일아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씨, 조현주 씨, 김범수 씨, 송병무 씨, 4699, 2043, 오혜진 씨, 9033, 0860, 김현선 씨, 엄여진 씨, 2662, 그리고 1729, 2317, 0860, 4566, 이재원 씨, 정금옥 씨, 김재동 씨, 정태영 씨 모두 출석 도장 꽝꽝꽝 찍어드리면서 금일아때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내 이름은 늦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실까 봐 3부 시작할 때 중간 출석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때 시간 맞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화요일 저녁 잠시 후에는 금일의 맛집 열릴 거예요. 어떤 맛집이 열릴까요? 바로 알려드리죠.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7: 위제로
6: 과식계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7: 위제로
8: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9: 일양약품.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1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0: 관절 보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5: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의 축제 천고마비 이벤트 금인의 맛집. 배고픈 분들 어서 다 모이세요. 오늘은 피자집 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세요. 연애일기 전까지 소개된 분들에게 모두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클래식 과일, 로미오 앤 줄리엣.

살더라도 운동하더라도 퇴근하더라도 열심히 살더라도 먹을 건 먹어야죠. 피자 어때요? 9366 이어서 8535 야근 중이에요. 출판사에 다니는데 운전면허 문제집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 보시는 모든 분들 한 방에 합격해서 안전운전하세요. 아, 답을 다 아시겠네요. 문제집을 만드니까. 1번 문제 정답은 뭐예요? 송영진 씨, 저는 빌딩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퇴근이라서 마지막 순찰 돌면서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도 하루 종일 그 빌딩이 안전하게, 그 빌딩에서 일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송영진 관리자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아휴, 피자 드셔야죠.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라이즈 러브119 였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퇴근하고 저만의 공간인 요를레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연애 편지 사연 다 듣기 전에는 차에서 안 내리는 1인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5848 스위스에 계세요? 요를레이? 이거 스위스잖아요. 알프스 아닌가? 아무튼 요들송이 흘러나오는 나만의 차 안 공간이 요를레이가 아닌가 싶고요. 연애 편지는 방송된 적이 없어요. 연애 일기 만약에 우리. 오늘도 잠시 후 6시 30분에, 6시 31분에 시작합니다. 5848 이어서 1367. 강릉에서 소식 전해요. 모든 게 맛있는 가을에 곶감을 만들고 있어요. 피자까지 주신다면 더욱더 풍성한 가을이 되겠죠? 너무 행복해요. 오.

곶감을 우리 식구 먹으려고 아니면 판매하려고 어느 쪽이든 잘 말려주시고요. 6329. 열심히 일하고 퇴근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느라고 신경이 곤두섰었는데 잘 마감돼서 다행이에요. 이게 숫자가 맞으면 또 쾌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발 뻗고 편히 자렵니다. 와, 그러면 숫자가 맞지 않으면 두 발 뻗고 못 주무시고 자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숫자 맞추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6329, 1367, 또 5848 세 분에게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금인의 피자집 오늘 여기서 이만 문 닫겠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의 맛집도 열리니까 내일은 또 내일의 맛집에 도전해보시죠.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생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유가 있습니다. 3부 미리 알려드릴게요. 하하호호 망사대회. 망사, 망한 사진.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진 못 찍는다고 구박받았던 날들이요. 이젠 안녕. 이 시간만큼은 특별히 저랑 비슷한 농선인 분들 우대하겠습니다. 풍경, 음식, 동물, 장르 구분 그런 거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직접 찍은 내 사진이어야 합니다. 큰 웃음 주는 사진, 작품 소개 문자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보려고 오늘 카메라 켜둔 겁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망한 사진 망사 뭐냐고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우리 작가님이, 유진 작가님이 진짜 사랑하는 양이를 예쁘게 찍어보여. 야, 눈 어딨니 너? 너 눈 없고? 얘가 막 날아가는 것처럼 약간 SF적으로 보이는 데다가 하지만 형체가 아니 이건 뭡니까? 예, 아니 예쁜 애잖아요. 왜 이런 표정으로 나온 거야? 이런 거 보내주시면 돼요. 이런 사진들 미리 준비해두셨다가 3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문자 메시지로만 보내실 수 있어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 추가 정보 이용료 들지만 한번 도전해보실만 하죠? 리센, 러브어택, 카라, 프리티걸 두 곡 들을게요.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는 친구분과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 우리 둘이 이렇게 친한데 자식들끼리 결혼해서 사돈까지 맺으면 그거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자식들이 아들뿐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수정하셨다. 그러면 우리 손자 손녀가 결혼을 하면 되지. 서로의 손자 손녀가 크면 짝을 지워주자고 하셨고 세월이 흘러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 약속을 기억해내셨다.
1: 너 이번에 내 친구 손녀 한번 만나봐라.
0: 나는 내키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는 결혼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1: 아, 누가 보자마자 결혼하라고 했어? 그냥 한번 만나보라는 거지?
0: 에이, 그래도 싫은데요.
1: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렵냐?
0: 결국 할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거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머릿속으로 멘트까지 다 준비했다.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면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나름대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그런데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가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신 게 아닌가. 사람들이 놀라서 주변에 모였지만 다들 머뭇거리고 있던 와중에 어디선가 여자분이 달려왔다.
2: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119에 전화해주세요.
0: 여자분도 당황한 상태였지만 침착하게 할머님의 상태를 살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 망설임 없이 달려갈 수가 있지? 저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야. 한참을 지켜보다가 카페로 향했다. 근데 이상했다. 자리에 앉았는데도 조금 전에 봤던 그녀가 자꾸만 생각나는 게 아닌가?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내가 바람 맞은 건가 싶었는데 차라리 다행이었다. 잘 됐네. 할아버지한테 못 만났다고 하면 되겠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때마침 카페 문이 열렸고 들어서는 사람을 본 순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쓰러지신 할머니를 보살피던 바로 그 여자였으니까. 그녀가 전화를 걸자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2: 늦어서 죄송해요. 오는 길에 일이 조금 있었어요.
0: 예, 혹시 아까 저...

앞에서 할머님 도와드린 분 맞죠? 어? 네, 보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을 피할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했는데 그녀가 내 앞에 앉은 순간 거짓말처럼 생각이 바뀌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랑에 빠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준비해간 거절 멘트는 곱게 접어 날려버렸고 오히려 내가 먼저 물었다. 우리 밥 먹고 조금 더 이야기할래요?

우리 산책할까요? 조규만. 여자분 너무 멋있으세요. 7102. 그쵸? 와, 그런 분이 히어로, 영웅인 거죠. 아니, 히로인인가? 어쨌든 그런 분이 영웅 맞는 것 같아요. 한지원 씨, 이런 인연도 있다니 정말 영화 같네요. 배수진 씨, 완전 드라마잖아요. 듣는 저도 두근두근. 할아버지, 소원 성취 하셨겠죠? 김열림 씨, 정말 운명이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지금 결혼하셔서 오순도순 다정하게 사랑 가득 나누며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정오영 씨, 만나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넘기면 안 돼요. 직접 겪어봐야 알아요. 그러게요. 마음속에 이미 철벽을 딱 치고 나갔는데 야, 그게 스르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다니. 인연은 인연인 것 같죠. 한복규 씨는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나, 라이너님이 이번 주에 소개할 영화 스토리 먼저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아, 아쉽지만 이번 주 영화는 이런 사랑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깊이 있고 감동적인 영화, 저는 어제 가서 미리 보고 왔는데요. 내일 모레 라이너님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남자분의 사연, 왜 익명 요청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후기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서 결혼했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할아버지에게 참 감사한 일이다 싶습니다. 만약 그날 할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저를 그 자리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내를 만날 일도 첫눈에 반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 그때 저한테 한 번만 그 자리에 나가보라고 고집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아,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고 3대, 4대까지 어찌 보면 인연이 이어지게 된 셈이잖아요. 손자, 손녀에서 이제 증손주로까지 할아버지 두 분의 인연이 이어진 거니까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보다 더, 소설보다 더 극적인 사연의 주인공. 아마 쑥스러워서 익명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제주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게리, 정인, 사람 냄새.

0: 개리, 정인, 사람 냄새, 사랑하기, 좋은 날. 올해 김장 날짜 벌써 잡았어요. 김진숙 씨 벌써요? 진짜? 아니 10월 13일인데 보통 11월, 12월 정도 하잖아요. 일찍 잡으셨습니다. 전북 정읍 이모님 댁에 가는데요. 이모님 스케줄에 맞춰야 하거든요. 아, 그럼 미리 잡아야죠. 이모님이, 보통 이런 이모님들은 바쁘시거든요. 왜냐하면 솜씨 좋으시면 여기저기서 김장날 그런 분은 다 모시고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통보를 받았어요. 12월 4일 김장을 하러 간다지만 가면 이모님이 이미 다 해두시고 저희는 수육 먹으러 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죠. 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고 예 수육 먹으러 가는 날이 12월 4일로 정해졌군요. 김진숙 씨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4522 누나 엘리베이터에 제가 타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 차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열린 버튼 누르려 했거든요. 근데 닫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어찌 사과드릴지 고민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은 웃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 여기서 킬링포인트는 얼굴이에요. 사실은 손보다 얼굴이 웃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오시는 차장님은 당연히 약간 급한 걸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웃으며 닫힘을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이게 힘이 셉니다.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은 닫힘이었거든요. 무의식이 항상 의식을 이긴 아유 뭐 어쩌겠어요. 그냥 웃으며 아유 제 손가락이 아이고 이놈의 손가락이 이러는 이때는 손가락 아니 손가락이죠. 452 이분에게도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3: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5: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6: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부에 드디어 하하호호 망사대회 열립니다. 망한 사진 여기서는 빛날 거예요. 큰 웃음을 선사할 여러분이 직접 찍으신 재미난 사진 들고 놀러 오세요. 사진은 문자메시지로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보실 거니까요.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망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 우즈 이승철 이선웅 씨 신청곡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혼자 사랑한 건 혼자 이별한 건 늘 혼자 추억한 건 혼자 무너진 건

0: 바비킴 사랑 그놈. 남편과 20개월 된 쌍둥이 아들들과 불고기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1375. 나이 먹으면 소소한 게 행복이라더니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저에겐 행복이네요. 38살에 행복입니다. 아우 행복이죠. 남편 20개월 쌍둥이 아들 불고기 사랑하기 좋은 날 신청곡 그리고 1375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중간 출석 체크했습니다. 만반잘보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5624 3부 출석 아닌가요? 도전. 8718 안녕하세요. 어머나 이렇게 메시지하면 되네요. 웃음 웃음. 이외에도 조미선 씨, 구창순 씨, 고은경 씨, 6977, 6780, 8613, 조자영 씨, 박정자 씨, 7004, 8684, 1519, 7863, 1681 이분들에게 모두 금이라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켜뒀습니다. 이유 있죠? 3부 특별한 코너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하호호 망사대회. 아름답게 잘 찍은 사진 아니고요. 망사, 망한 사진만 취급합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사진첩, 아니, 최근 삭제한 사진함 뒤져보세요. 거기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걸요. 골라서 보내주십시오. 소개된 분들에게 드릴 커다란 선물이 마련되어 있다. 요 정도만 귀뜸해드리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

흔들리고 왜곡되고 혹은 망했을지라도 괜찮아요. 이곳에선 최고의 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꽝손 우대, 큰 웃음 환영, 하하호호 망사대회. 그물처럼 잘 짜인 그 망사 아니고요. 망한 사랑도 아니고요. 잘 나온 사진의 반대말, 뭐 망한 사진 맞습니다. 주제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면 뭐든 좋습니다. 아니 여기 진짜 장관이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나왔지? 묘하게 찍힌 풍경. 음식은 죄가 없는데 아우 보기만 해도 입맛 뚝 떨어지는 뚝떨 사진. 절묘한 타이밍과 우연히 만들어낸 동물사진, 인물사진, 사진 한 장과 함께 간단한 설명까지 보내주세요. 단, 얼굴사진, 본인 얼굴 방송에 소개돼도 된다 이런 분들만 보내십시오. 샵 8910, 다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출품작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럼요, 다 같이 봐야죠.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생하게 제가 설명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사연과 사진이 소개된 모든 분, 이걸 전부, 아니 진짜 한 사람한테? 와, 배부른 3종 세트, 김치 세트, 김 세트, 쌀 20kg, 3종 세트 보내드립니다. 김현정, 그녀와의 이별.

김현정 그녀와의 이별 다 돌려놓고 싶은 그날 그 순간 그 사진 여러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보기 위해서 아직 사진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2901 제목 여수밤 이게 뭐야? 야 진짜 추상화를 제목 여수밤바다 2901 아름다운 여수밤바다 사진인데 분명 잘 찍었거든요. 근데 수전증이 있는지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흔들렸어요. 망사대회 때나 써먹네요. 유유. 야 이렇게 이 정도는 쉽지 않거든요. 흔들릴 수 있죠. 아니 근데 야 이거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저기가 바다 같아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 까만 것은 바다요? 밤바다요? 하얀 것은 뭔가 여수대교로 짐작이 되고 그 위에 약간의 불빛들은 배가 아닐까 싶지만 야 이거 그 어떤 피카소의 입체파 야 진짜 어렵습니다. 아 진짜 엄청난 망사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2901 다음 보겠습니다. 97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아니 한눈에 보기에는 그냥 9773 아이스크림이거나 아이스크림처럼 보여요.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가운데는 좀 빨간 아이스크림. 뭔가 색깔 좋아하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장미꽃이냐? 뭐라고요? 잠깐만 말도 안 돼. 장미꽃이냐고요? 아니요 저희 집 앵무새예요. 목욕하고 쫄딱 젖은 사진 찍으려 했는데 갑자기 물을 털어서 저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얘가 앵무새지? 아 밑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앵무새 다리구나. 내 둘째 손가락 위에 있는 게 앵무새. 야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노란색 아이스크림 가운데 빨간색이 있는 것 같은 회오리 느낌의 아이스크림이 앵무새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짐작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우와 신기합니다. 이건 망사가 아니라 뭔가 작품 대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1736 오랜만에 남편하고 맥주 마시러 간 거 가족 이게 뭡니까? 가족들에게 자랑하려고 사진 찍는데 마침 맥주가 거품이 가득 따라졌어요. 맥주를 먹는 건지 크림을 먹는 건지 여러분 500cc 잔에 맥주가 없어요. 맥주가 아주 아랫부분에 0.5cm 있고요. 그 위가 다 하얀 거품. 와, 이 정도 쉽지 않거든요. 이건 맥주가 아니라 이것은 거품이죠. 와, 1736. 이어서 6768. 친구들. 뭐 하시는 아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요, 일어나셔야 돼. 단체로 일어나세요. 기상. 제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사진 찍으려고 포즈 잡다가 뒤로 꽈당. 덩치가 더 작은 친구가 밑에 끼어서 119 부를 뻔한 사진입니다. 여기 최소 세 분이 계시는데 마지막 분은 다리 한쪽밖에 안 보여요. 저기 왼쪽에 다리 저분은 이분이 아니요. 야 저분 저기 괜찮으셨어요? 심폐소생 안 해도 되나요? 야 너무 과당인데요. 덩치가 좀 큰 분이 위에 있고 키가 좀 큰 분이 그다음 세 번째 분은 아예 안 보여. 다리 한쪽. 야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야 이런 사진들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5026, 6768 이어서 올여름 여행 가서 맛집에서 찍은 이게 뭐죠? 찍은 사진 찍고 구박받고 전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 목욕탕에서 사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목욕탕에 식혜 막 이런 게 있는데 식혜가 식혜인지 삶은 달걀인지 모르겠는 그런 사진이 야 음식 사진을 이렇게도 찍을 수가 있구나. 진짜 정말 걷어내주고 싶네요. 저 안개 낀 것 같은 저 필터 효과 저거 다 걷어내주고 싶은 맛집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음식 사진까지. 전골이라고요? 전골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맛없어 보이는 전골이란. 어쨌든 5026 사진까지 여러분. 금손 아닌 꽝손 우대. 아무리 망하셨어도 이 사진만 할까요? 하는 사진들 지금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하하오 망사대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잖아요. 김치세트, 김세트, 쌀 20kg, 3종 배부른 세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쿨 너의 길 원했던 이유.

너이길 원했던 이유, 쿨. 이것은 사진인가 작품인가 예술인가 망사인가. 자, 4397. 흥이 많은 우리 집 댄스머신 7살 조카가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지만 귀여운 모습을 제대로 못 담은 이모의 망한 사진 제출합니다. 주하야, 미안하다. 그래도 사랑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하, 어때?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주하야, 얼굴은 머리카락이 다 가리고 너무 흥이 넘쳐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고 사진의 3분의 2가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주아야, 네가 얼마나 신났는지는 알겠다. 거기까지. 아, 이모 너무하십니다. 4397 이어서 3571. 가족들이랑 강원도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딸도 저도 무서워서 한 발짝 앞으로 나오지 못해서 팔만 찍혔어요. 아, 뭔가 이렇게 그 왜 높은 다리 위 같은 데 있잖아요.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저 위로 조형물이 이렇게

팔을 팍 이렇게 펼치고 새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아래로 아마 이제 구도는 원래 구상은 두 분이 이제 따님과 이분이 엄마가 같이 마치 저 조형물처럼 이렇게 멋지게 팔을 펼치고 싶었는데 손끝만 보여요. 저것은 머리인가? 머리끝만 보여요. 네네. 자, 3577 이어서 4310 여름휴가에서 물놀이하는 서방님 공중에 안정적으로 떠있는 듯한 사진이 찍혀서 오 이건 진짜 찰나를 이건 망사 아닌데요. 기가 막히게 타타타타 계속 눌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짜 떠있어요. 왜 여러분 아시죠?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붕 뜨는 것 오 멋져 이거는 야 이건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우와 4310 이어서 3516 애완묘 로라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려고 셔터를 딱 눌렀는데 제 덩선이 이쁜 로라를 세상 어이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라야 미안해. 로라 어떡해. 우리 로라가 정말 완전 사진 다 흔들리고요. 로라의 눈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완전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고양이 있잖아요. 너 뭐하냐 이런 표, 우리 로라 실물 보고 싶구나. 진짜 로라한테 미안해 하셔야겠네요. 3516 이어서 마지막 사진입니다. 6101 관악산 정상에서 올해는 운 좀 트이게 해달라고 빌고 인증샷을 찍으려 했는데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 모자가 날아갔어요. 얼른 잡으려다 발을 헛디뎌서 엉거주춤. 하필 그 순간 찰칵. 복 받으러 갔다가 모자 잃고 체면 구기고 인생 최악의 산짓만 거절. 와 선생님. 저기 선생님 표정이 왜냐면 안 돼 이런 표정이에요. 그 관악산 뒤에 딱 그 뭔지 아시죠? 표지석 보이고 모자가 그 표지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카메라를 향해서 안 돼 하는데 표정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얼른 사진 좀 안 보고 싶네요.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선생님의 그 처절한 순간을 저희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두 잠시의 굴욕을 참아주신 대가로 김치세트, 김세트, 쌀 20kg, 3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진 대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재밌는데요. 뭘 해도 예쁜 걸 길

10월 13일 화요일 누군가의 보통 날. 오랜만에 여고 시절 사진을 꺼내봤다. 친하게 지내던 동창 넷 중 셋과는 지금도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과는 2년 전 크게 싸운 뒤로 연락이 끊겨버렸다. 그때 내가 먼저 차갑게 말해버렸다. 앞으로 보는 일 없으면 좋겠다. 너랑은 이제 절교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화도 누그러지고 슬슬 후회가 밀려왔다. 자존심 때문에 선뜻 연락하기 망설여졌는데 사진 속 친구 얼굴을 보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용기를 내 문자를 보냈다. 안녕, 잘 지내.

하고 있어? 사과하고 싶어. 근데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재차 문자를 보내도 마찬가지. 섭섭하고 속상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다. 울다가 화내다가 누가 보면 실연당한 줄 알았을 거다.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래, 문자는 안 보겠다 이거지? 전화는 받아. 받아!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뜻밖의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오우, 술이 다 깨네. 그럼 난 지금까지 없는 번호에 대고 그 난리를 친 거야?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 바뀐 번호를 알아냈고 우린 결국 화해했다. 친구도 번호가 바뀐 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싸운 뒤라 차마 못 보냈다고 그랬다. 상황이 좀 우습게 되긴 했지만 뭐 어때? 다시 친한 친구를 되찾았으니 그걸로 된 거지.

소주 한잔 하자 친구야 바이브. 어? 요즘 제 고민이 바로 이건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8457. 10년지기 친구랑 연락 안 한 지 1년째인데 먼저 문자를 보낼까? 고민 중인데요. 김지영 씨, 힝, 내 여고 친구들 생각나요. 이것들아, 듣고 있냐? 내가 금연이 방송 재밌다고 콩심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고는 있냐고 하셨어요.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한강 유람선 탑승권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사진대회 또 해주세요. 사진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둘게요. 이동숙 씨, 크크. 요런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동안 사진함을 정리 잘하신 분들이 오늘 좀 손해보셨을 거예요. 정리 안 해두신 분들은 오늘 도전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 살짝 스포해드려요. 다음 주 화요일 다른 주제 사진대회 열릴 예정이니 여러분 사진함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일주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숙 씨였고요. 김아란 씨. 근데 사진 어떻게 올려요? 참가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이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샵 8910으로 지금 보내신 것처럼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단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든다는 점 요 점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정동하.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표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훅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9: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1: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1: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4: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 선물입니다.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조끼 아기띠.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 한국 A&D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영광에서 빚은 특별한 맛 영광 천년마을 모시떡 선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 땅끝 햇살 수쌀. 김 전문기업 다인 GT 나는 김 갯벌 돌김 세트. 당신을 위한 클린 뷰티 As of Today 뉴욕 핸드 립밤 듀오 세트.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 바닥 클리너. 원칙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나무 캔 김치 세트.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승선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응급처치 전문 번실드코리아 화상응급처치 세트.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10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5: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4: 오늘 끝곡 NCT Wish 꿈결 Like a Dream.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갓 세탁한 이불 냄새, 향긋한 커피 냄새, 비 온 뒤 올라오는 흙 냄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기분 좋아지는 냄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냄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눅눅한 지하주차장 냄새라든가 소독약 냄새, 정수리 냄새 등등 특이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궁금하네요. 우리 상아 가족들은 어떤 취향이시려나?

0: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샘킴의 향기였습니다. 좋아하는 향기, 좋아하는 냄새 다들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코코넛 냄새에 환장합니다. 예, 코코넛이 그냥 좋아요. 코코넛의 그 약간 느끼한 향도 좋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대외적으로 말하기 좋은 향기고 특이한 냄새는 아 이거 좀 말해도 되나 싶은데 저는요 여러분 고무 냄새를 좀 좋아해요. 근데 그 왜 지하상가 같은 데서 파는 슬리퍼 있잖아요. 지하상가 신발 가게에서 파는 슬리퍼에는 고무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좀 더러운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걸 코에 대고 네, 그 냄새를 안 맡으면은 살짝 그 금단 현상이 오는 것처럼 고무 냄새 맡고 싶다 이러면서 막 맡은 적도 있고요. 그 고무 냄새를 더 강하게 맡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막 신발 가게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 이거 중독성이 있나? 네, 그래가지고 그런지 좀 됐고요. 요즘에도 사실 근데 여전히 신발 가게 지날 때나 아니면 제 신발 냄새 맡았을 때 고무 냄새가 나면 좋긴 좋은데 막 그때처럼 미친 듯이 막 코에 이렇게 댄 다음에 막 이러면서 맡지는 않습니다. 예, 부끄럽네요. 저는 되게 은밀한 취미였거든요. 그 신발에 고무 냄새를 맡는 게. 근데 그런 약간 살짝 남들한테 얘기하기 묘한 약간 부끄럽기도 한 나만의 특이 취향들 분명히 있을 것. 나만 그렇다고 말하지 마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마 각자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네, 혹시 그런 냄새가 있다면 공유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꼭 공유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아무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뭔가 좀 분위기 있게 이 노래도 샘킴의 향기였거든요. 냄새가 아니라 분위기 있게 수요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 고무 냄새 썰로 살짝 망친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 제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아 청조사 기간 참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설레고 그런 기간인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선물 가득 품고 여러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샵 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알렉스 화분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7765님께서요. 이른 아침부터 울산 출장 가는 중입니다. 기차 시간이 없어서 운전으로 가는 중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7765님, 약간 지금 주행하시면서 보내시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돼. 운전, 뭐, FSD 차량인가요?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운전하실 때는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사연 보내고 싶으실 때는 잠깐 뭐 멈추시거나 아니면 휴게소 들르셨을 때 운전하실 때는요. 안전운전, 운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울산 출장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와,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려면은 꽤 걸릴 텐데 부지런히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7765님. 5901님.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는데 남자친구가 불편한 말투로 대하네요. 여자친구들과 혼자 놀러가는 게 배 아픈 건지 나의 즐거움에 잡돌이하니까 기분이 영 별로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세상 즐겁게 놀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니까요. 너무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뭐 왜 그러지?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행복하게 시간 보내면 오히려 좋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땐 근데 그 심리를 알아요. 뭔가 아, 너 남자친구랑 붙어있고 싶은데 뭐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 그러면 정말 좀 질투도 나고 나랑 가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건 정말 20대 초반에만 그랬고요. 이제는 좀 가도 괜찮은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5901님 말씀처럼 진짜 내가 내 시간을 혼자서 너무 막 이렇게 남친 여친들이랑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 소중함도 잘 모르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게 그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즐거운 추억들 친구들과 마음껏 많이 많이 쌓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올게요.

0815님께서요. 햄디, 저 자전거랑 사고 나서 갈비뼈 3개 부러졌어요? 잠도 이틀이나 못 잤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아, 어쩌다가요, 0815님. 아, 어떡해. 진짜.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운전을 많이들 하시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 길 도로에서 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서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전거가 은근 참 안전해 보이는 이동수단이지만 그 순간적으로 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나 속도가 나잖아요. 아우, 어떡해. 얼른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우, 진짜. 예. 이런 말씀 뭐하지만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더 좋은 일 많이 남은 한 해 생길 거예요. 0815님. 얼른 회복 잘 하세요. 네,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고 회복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행자분들, 운전자분들, 우리 진짜 우리 상하의 테마는 건강이잖아요. 네, 건강합시다. 우리 조심합시다. 9334님. 남편이 유언님 팬이에요. 얼마 전에 덕적도 밭지름 해변 다녀왔어요. 커피 한잔하고 해뜨기 기다리면서 차에서 라디오 듣는데 별도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겠어요, 진짜. 와, 이런 낭만이 또 있네. 와, 뭔가 딱 해뜨기 전에 가가지고 남편과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잔 탁 하면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 보면서 상쾌한 아침이 흘러나온다. 아, 이런 문자 보면은 살짝 또 제가 살짝 팔랑귀여가지고 조금 감성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시죠? 새벽 라디오 감성. 아, 그렇게 해야 되나? 갑자기 목소리 좀 깔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분위기를 제가 해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문자 감성적인 문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 제 팬이라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추억 나눠주시다니까 더더더 고맙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린 차트 1996년 10월 2주차 가요 톱10 차트입니다. 오늘은 13위 그리고 8위 곡 소개해볼게요. 13위는 언타이틀의 책임져인데요. 1998년에 발표한 1집 앨범

타이틀곡이었고요. 언타이틀의 데뷔곡이었습니다. 이어서 8위 김원준의 쇼인데요. 원조 꽃미남 가수 김원준 쇼는 4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김원준 씨 대표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언타이틀 책임져 김원준 쇼

유언이의 플리마켓 1996년도로 돌아가서 10월 2주차 가요 톱10 차트 13위 언타이틀의 책임져 그리고 8위 김원준 쇼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김원준 씨가 정말 꽃미남, 원조 꽃미남으로 유명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아, 무슨 뱀파이어인 줄 알았어요. 정말 여전히 그 꽃미모를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정말 꽃미남다운 그런 분이셨고요. 언타이틀의 노래까지 함께 듣고 왔네요. 아, 제가 또 자신감 있게 나 90년대 노래 잘 안다, 제가 이번에 좀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오늘도 두 곡 다 아는 게 제 목표인데 언타이틀의 노래를 처음 들어본, 부끄럽지만 부끄럽네요. DJ로서 모든 노래를 다 섭렵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새싹 DJ니까 이렇게 하나둘씩 배워가는 거겠죠. 그래도 김원준 씨의 쇼는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옛날에 뭐 하도 그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노래. 쇼 끝은 없는 거야, 이 노래 너무 잘 알죠. 두 곡 함께 듣고 왔네요. 내일은 어떨지, 아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걱정됩니다. 다 아는 날이 오기까지. 이사공공님, 요즘 저희 가족들은 저를 부를 때마다 회장님 하고 부르는데요. 진짜 회장은 아니지만 나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불러주도록. 근데 왜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지? 궁금하다. 집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뭐 따로 호칭이 있으신가요? 이름을 뭐 예를 들면 유언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저희 언니는 저를 허유라고 불러요. 왠지 모르는, 야 허유, 허유 이렇게 부르고요. 엄마는 저를 지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라고 보통 야 일어나, 야 너 좀 치워라, 이렇게 야가 제 호칭입니다. 네. 아빠도, 아빠는 유언아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긴 하네요. 역시 다정한 우리 아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리시는지. 회장님 좋은데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 중에 뭐 집에서 우리 공주님 이렇게 불러주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상상할 수 없는, 저희 집에서 공주님이라고 한번 불려보고 싶긴 하네요. 그럼 진짜 왠지 이렇게 딱 공주가 될 것 같은 느낌? 제가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주 같은 느낌이. 회장님, 2400님 이 호칭을 누리십시오. 곽재은님, 어제 자기 전에 폭풍 쇼핑을 했는데요. 진짜 뭔가에 홀린 듯이 그냥 막 결제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30만원 가까이 썼네요. 가죽 부츠에, 청바지에, 니트까지. 이거 일부는 취소하는 게 맞겠죠? 이게 또 가을이 오다 보니까 또 가을 옷들 질러줘야 되거든요. 그 시기입니다. 근데요, 우리 재은님, 한번 옷장 정리 먼저 하셨나요? 왜냐면 저도 아, 나 이거 없는데 하고 샀다가 옷장 정리하다가 뭐야 있었잖아,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번 옷장 정리 싹 해보시고 이제 겨울옷 꺼내실 때 됐잖아요. 가을옷 겨울옷 꺼내시면서 아 이거 있었네, 안 사도 되겠네 하는 템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시고 취소를 해보시면 어떠실지. 3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뭐 지금 뭐 옷을 한두 개 사신 게 아니라 신발도 사고 청바지도 사고 니트도 사왔는데 그 정도면은 나름 그래도 막 엄청난 사치는 아니여 보이는데 그래도 겹치는 템, 원래 있던 템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주의 Journey 띄워드립니다.

우주의 노래 Journey 띄워드렸고요. 3742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가전제품 설치기사입니다. 냉장고, TV, 세탁기 등등 매장에서 주문하시면 설치해준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25살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43살이니까 라디오 들으면서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뚝심 있게 한 가지 일을 긴 시간 동안 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성향 차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뭔가 호기심이 다른 쪽으로 저건 어떨까? 왠지 저쪽으로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한 가지를 꾸준히 오래 하셔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3742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가전제품 설치 같은 게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너무 일반화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멋있거든요. 뚝딱뚝딱 어떻게 저렇게 잘 설치를 하고 내가 했을 땐 분명히 안 됐는데 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조금만 손보면은 막 인터넷 갑자기 막 터지고 막 냉장고 고장났었는데 갑자기 되고 이런 게 저는 기계치로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3742님께서 20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즐거우시다면 30년 또 쭉쭉쭉 오래 건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출근 잘 하시고요. 라디오 저희 상쾌한 아침도 쭉 같이 들어주세요. 나얼의 노래 같이 들을게요. 셋 카페.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 저희 청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넬리의 딜레마 들려드립니다.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때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힘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매일 영어 실력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습관 드려볼까요? 먼저 미션 문장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보세요.

번째, 난 계속 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쩌면 난 지겨워진 걸지도 몰라요. 세 번째, 아이들은 TV 속 그들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죠. 오, 예, 공감이 되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끄덕끄덕. 미국 보이밴드 Jonas Brothers의 Kevin Jonas가 2025년에 발매한 싱글곡 Changing이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Changing, 뭐에 대해서 변화한다 라는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 미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벌써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멜로디가 들렸죠? But I keep on changing, oh I keep on changing 이 부분입니다. 그죠? 첫 번째 소절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면 It's not a home, 집이 아니죠. If there's no familiar faces. 그쵸? 낯익은 얼굴들이 없다면 그건 집이 아니죠. 라는 가사입니다. It's not a home, if there's no familiar faces. But I keep on changing. Oh, I keep on changing. 오, 난 계속 변해가죠. 나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라는 가사가 뭐라고요? I keep on changing. I keep on changing. 이 소절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I keep on changing. 어렵지 않죠? I keep on changing. 나는 계속 변해가죠.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The coffee's cold. Like these same old conversations 라는 가사도 들으셨나요? 아주 재미있게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The coffee's cold. 커피가 식었대요. Like these same old conversations. 마치 이런 늘 same old 하면 똑같은 진부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늘 똑같은 진부한 대화들처럼요. 커피가 식었어요 라고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So I keep on changing. Oh, I keep on changing. 반복적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어쩌면 난 지겨워진 걸지도 몰라요.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왠지 이 부분을 들으면서는 손을 들고 막 떼창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Maybe I'm jaded. 이거 들으셨어요? Maybe I'm jaded. Maybe I'm jaded. 이거 반드시 들으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Jaded라고 했는데요. J-A-D-E-D라는 철자예요. 실증난.

더 이상 감흥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나는 지겨워진 걸지도 몰라요 라는 뜻에 딱 맞는 표현이에요. Maybe I'm jaded. 그 다음 Maybe I'm chasing. 어쩌면 나는 쫓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The highs to escape. The highs라고 했어요. 이때는 명사적으로 활용이 된 상태죠. 그래서 짜릿한 순간들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행복감들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짜릿한 순간들을 쫓고 있는지도 몰라요. To escape, 탈출하려고, 벗어나려고. So I keep changing. 자, 이제 익숙한 구조가 이제 들렸죠? 그래서 나는 계속 변해가요. I keep changing.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계속 변해가요. 나는 변해가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아이들은 TV 속 그들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죠.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네, 바로 들으셨죠? The kids are watching their gods on television 이라고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텔레비전 속에 their gods, 신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상들이라고 빗대어서 활용을 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TV 속 그들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The kids are watching their gods on television. But I keep on changing. Oh, I keep on changing. 하지만 나는 계속 변해가요. 오, 난 계속 변해가요. It's in their mission to keep us all conditioned.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은 It's in their mission. 이 부분까지는 그다지 어렵진 않으시죠? 그건 그들의 임무죠. 이 정도로 가능하겠고 To keep us all conditioned. 라고 이어졌습니다. 여기서의 이 condition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상태로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 길들여지도록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라는 문장이에요.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It's in their mission to keep us all conditioned. 이해되시죠? 예, 우리를 모두 어떤 상태로 길들여지도록 유지시키는 게 그들의 임무다. 좋아요. So I keep on changing. Oh, I keep on changing. 예, 나는 계속 변해간다 라고 반복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이제 전곡 들어볼게요. Kevin Jonas의 Changing.

0: 그럼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죠? I keep on changing. 아주 자신 있게 외치고 계시죠? I keep on changing. I keep changing 하고 I keep on changing 하고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이 on을 안 쓰고 on을 쓰고의 차이인데 의미적으로는요. 이 on을 씀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I keep changing. 나는 변해간다. I keep on changing. 나는 계속 변해간다. 요 정도라고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I'm constantly changing. 이렇게도 대체 문장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어쩌면 난 지겨워진 걸지도 몰라요. 그래요. Maybe I'm jaded. 이 멜로디와 함께 떠올려 보시면 아주 좋겠죠? Maybe I'm jaded. Maybe I'm tired of everything. 이처럼 be tired of라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구로 바꿔가지고도 응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아이들은 TV 속 그들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죠. The kids are watching their gods on television 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The kids are watching their idols on TV. 그냥 idols라고 이야기하셔도 무방합니다. The kids are watching their stars on TV. 이렇게 idols 대신에 stars라고 바꿔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 keep on changing. I keep on changing. I keep on changing. 두 번째, 어쩌면 난 지겨워진 걸지도 몰라요. Maybe I'm jaded. Maybe I'm jaded. Maybe I'm jaded. 세 번째, 아이들은 TV 속 그들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죠. The kids are watching their gods on television. The kids are watching their gods on television. The kids are watching their gods on television. 네, 이렇게 자유롭게 리듬도 타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6: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7: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6: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체크.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마재열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햄디 너무 울적해요. 솔직히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괜히 울적하고 싱숭생숭하고 그러네요. 이런 게 가을 타는 건가요? 기분 좀 풀 수 있게 코요테 노래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재열님 왜 울적하실까? 맞아요. 가을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기분 업될 수 있게 당분 같은 거 충전해 보시는 거 어때요? 뭐 건강에 좋진 않지만 그래도 소량이면은 당 충전이 기분 좋게 하는 데는 정말 빠른 치료제 같은 느낌이요, 저한테는. 우리 재열님 기분 풀 수 있게 코요테 노래 들려드릴게요. 코요테 파란 들으시면서 기분 업 시켜보셨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998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둘째가 유치원에서 쫄? 이란 말을 배워와가지고 말끝마다 쫄? 이래요. 아, 나쁜 말이니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엄마 쫄? 하네요. 환장하겠다 정말! 노래는 손담비 토요일밤에 듣고 싶습니다. 9982님 쫄? 손담비 토요일밤에 띄워드립니다.

Good morning, welcome, dance! 1552님, 그거 아세요? 저의 첫 오빠가 슈퍼주니어 동해 씨였다는 거? 아직도 동해 오빠는 여전히 잘생겼더라고요. 오랜만에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듣고 싶어요. 햄디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알죠, 알죠. 정말 많은 90년대생 분들은 아마 슈퍼주니어 분들 중에 한 분쯤은 첫 오빠로 삼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저도 동해 씨 굉장히 너무너무 잘생기셨잖아요.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슈퍼주니어 노래 쏘리쏘리 듣고 오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소개해드립니다. 3074님! 새벽 아파트 계단 운동 중입니다. 땀이 뻘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부지런하십니다. 오전 6시 30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계단 운동 참 좋죠. 네. 내려가실 때는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그 엉덩이에 힘을 주라 이렇게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아무튼 근력 운동에 참 좋다고 하니 우리 3074님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요. 이구름님, 남친이랑 가평 놀러와서 같이 산책하고 있어요. 오붓하게 산책하니까 벌써 결혼한 것 같고 막 이래. 미라클 모닝? 이거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작가님. 이거 맞나요? 잠깐만.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름님이랑 남친님이랑 열심히 운동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꽁냥꽁냥 하시면서 그냥 걷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약간 부러움을 유발하고 계시거든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네, 벌써 결혼한 것 같다니 부럽습니다. 네, 뭐 산책 잘 하시고요. 그래도 운동이니까, 네, 운동하시니까 뭐 항상 이렇게 고강도의 운동만 운동이 아닌 거니까 미라클 모닝은 그런 곳이니까 저희가 커피 쿠폰, 샌드위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074님, 이구름님 문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아담 램버트의 Runnin'.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그 무엇도 장담하지 마라.
1: 유아나!
0: 귀순! 아, 우리 귀순이 못 본 새 얼굴 좀 좋아졌다. 너 했어?
1: 기집애 눈치는 빨라가지고. 나 어제 피부과 갔다 왔잖아. 나 돈 벌어서.
0: 돈? 보너스 탔어? 뭐야 뭐야?
1: 뭐 일종의 보너스지 뭐. 야, 나 주식하는 거 있잖아. 어. 그거 좀 들어왔어.
0: 진짜? 야, 요즘에 주식장 나 진짜 바람불인데 어떻게 했냐?
1: 그니까. 아니 근데 우리 회사에 나랑 친하다고 했던 대리 있잖아. 그거 맨날 회식할 때 노래방 가자 그래가지고 막 야 금명이 금명이 아, 아. 막 금명이 되게 죽겠다 막 그랬다.
0: 그래서 기억나 기억나. 근데 그 사람 그만뒀다며.
1: 내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요즘 주식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콕 집어준 종목마다 대박이 났다니까. 나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살짝 넣었는데 그게 웬걸 상한가를 두 번이나 쳤지 뭐니.
0: 두 번이나?
1: 어.
0: 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대박이다.
1: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또 하나 알려준 게 있어.
0: 뭔데? 뭔데?
1: 거기 철봉테크라고 있거든. 아니 거기가 그 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외국이랑 있는 그 큰 회사랑 그 뭐 계약이 있대. 그래가지고 막 계약이 성사되면은 막 몇조 원이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또 이렇게 상한가 두 번 칠 수 있대. 너도 빨리 더 그거.
0: 이름이 뭐라고?
1: 철봉테크.
0: 이름이 좀 그거 제대로 된 데 맞아?
1: 야,
0: 잘 모르겠는데 철봉테크.
1: 믿어봐, 내가 벌어서 피부과 갔다 왔잖아. 야, 너도 요새 뭐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나 믿고 무조건 사. 무조건 사서 우리 같이 피부과 가자고 또.
0: 알겠어. 어? 야, 박규순.
1: 아,
0: 너 이리 와.
1: 유원님 일찍 오셨네요. 셋내가 너무 늦게 왔죠?
0: 야! 철봉테크 어떻게 된 거야? 장난 아니야? 야, 그 상장 폐지됐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돈 벌기는 무슨?
1: 아니, 그러니까 주식은 남의 얘기는 듣지 말고 너의 소신대로 했어야지. 그러니까 잠깐만 진정하고.
0: 야, 너 그렇게 장난하니? 너 이리 와! 이리 안 와!

0: 있지의 대짜노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21세기 생활백서 함께하고요. 오늘의 하루 지침 그 무엇도 장담하지 마라 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이렇게 장담하면은 꼭 이렇게 자빠지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요. 날씨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과거의 경험도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담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철규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장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1: 근데 오히려 네. 저는 장담을 잘 안 하거든요. 의심하고 의심하고 끝까지 의심하다가 네. 마지막에 믿어서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할 거면은 끝까지 안 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1: 처음에 되게 의심하다가 어, 괜찮나?
0: 약간 막바지 팔랑귀 같은 느낌이네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 한 세 번 칠 때까지는 에이 저 그런 작전주야 꼬꾸라져 이러는데 어 이상하다 어 그럼 조금만 먹고 올까 하던 순간에 그냥 덜미를 팍 잡히는 거죠.
0: 고층에 갇히게 되는
1: 아, 네, 그럼 할 거면 미리 해야 되는데
0: 아 그렇죠. 근데 주식 분야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게 참 어려운 정말 고수의 그런 분야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막바지 팔랑귀시라면 저는 그냥 팔랑팔랑 팔랑귀거든요. 근데 이 팔랑팔랑 팔랑귀의 장점은 진짜로 얻어 걸려가지고 네. 좋은 성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어. 그냥 믿고 사가지고 어 진짜 올랐어 이러면서. 근데 대다수의 경우가 살짝 좀 피해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물려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1: 예.
0: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기 소신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니 저는 네. 저 의심을 좀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어. 제가 예전에 게임을 할 때 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였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캐시를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기꾼이 있었어요. 그 게임에서. 그래서
0: 너무하다.
1: 뭐 번호를 알려주고 인증번호를 보내면 된다라고 네.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의심을 했죠. 제가 계속 의심한다고 했잖아요. 어. 의심해서 일부러 전화번호 뒷자리 하나 바꿔서 알려줬어요.
0: 아.
1: 그러니까 인증번호 왔냐고 물어보고 안 왔는데요. 이러면 저는 어느 정도 제 풀에 지쳐 나갈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한 30분을 아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지 얼른 뭐 철규님께 뭐 입금이 되는데 아 진짜 아쉽네 이러니까 한 30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 이 사람 믿을 사람인가 보다 해서 사실은 제가 번호를 잘못 알려드렸거든요.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신비가 무지하게 나와서
0: 아유.
1: 저희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0: 몇 살이죠 그때가?
1: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니까 그때도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네. 끝까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0: 아, 어렸을 아. 때부터 살짝 이렇게 간 보다가 이렇게 계속 간을 보다가 결국 넘어가는
1: 그러니까요.
0: 아, 박철규 아나운서 사용법을 좀 알겠는데요?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어, 그러니까 네. 이게 쉽게 넘어가진 않는데 넘어가고 나면 그냥 뭐 철석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든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건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연처럼 누가 뭐 했대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서 가서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1: 아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도 물론 뭐 운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그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뭐 전망도 알고 다 이렇게 세세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0: 맞아요.
1: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돈을 못 번 입장에서.
0: 사실 주식 관련

0: 그래서 할 말이 없네요.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튼튼하다고 스스로 믿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 이 정도 해도 별로 아프지 않아 하고 되게 신신당부하다가 갑자기 확 아프고
1: 맞아요.
0: 갑자기 목소리가 막 안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건강도 평소에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하셨어요 올해?
1: 아직 안 했어요.
0: 아직 안 하셨죠?
1: 빨리 해야 됩니다.
0: 저도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10월입니다.
1: 큰일 났어요,
0: 얼마
1: 지금.
0: 안 남았습니다. 올해 안 해야 되잖아요.
1: 예, 얼른 잡을게요.
0: 네, 저도 하고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건강검진 안 하셨다면 꼭 하시고 뭐 주식, 뭐 돈 이런 것보다도 늘 건강이 1번이니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날도 춥고 감기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FT 아일랜드의 발에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0: 자,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1: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0: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1: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0: 볼륨을 살짝 높인 뒤
1: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0: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1: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0: 음악이 흐르고
1: 웃음이 넘치는 비행
0: KBS 쿨 FM
1: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0: 지금 깜포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포르테.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7시에는 조정식의 FM대행진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좋은 아침! 정식이가 정식으로 깨워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주제곡 정해드리면서 문 열어요. 오늘 주제곡 받으실 분 입장! 이동욱님, 40대 솔로인 친구가 갑자기 클럽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같이 가줘야 될까요? 그리고 식대 40대 중반 클럽 갈 수 있나요? 3, 2, 1.

20대 중반 클럽 갈 수 있어요? 뭐 아,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세이 클럽은 갈 수 있지 않아요? 맞아. 클럽 갈 수 있나? 나 몰라요. 저도 뭐 안 간 지 지금 오래돼가지고 저도 뭐 지금 결혼 5년 차인데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일단은 노래는 지금 클럽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40대 중반 클럽 가도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 우리 또 싱글 X세대 형님 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시니어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가도 되면 갈 수 있으면 어딜 가야지 좀 신나고 재밌게 놀 수 있는지 많이 참견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 세이클럽밖에 모르겠어요. 오늘 첫 곡 최정환의 무정으로 뭔가 클럽 분위기를 올리면서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도 출발하겠습니다. 그 정보를 좀 나눠주십시오.

0: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무정, 최정환 씨, 한유주 씨 노래. 어제 한유주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한유주 코어 얘기를 했었는데, 최정환의 무정으로 달려봤고요. 일단은 6995님이 정확히 어느 클럽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태원이에요, 홍대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저는 이제 또 아무래도 DJ다 보니까 제가 세이 클럽이라고 이렇게 농담을 던진 거지. 같이 또 이렇게 놀리시면 어떡해요? 9872님이 라이온스 클럽이나 가세요. 되게 봉사로 유명한, 그죠? 대형 클럽이죠. 라이온스 클럽. 3685님이 돈까스 클럽 가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돈까스 클럽. 이대근님, 블루 클럽이나 가시죠. 머리를 일단 좀 예쁘게 해라, 뭐 이런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아이 참. 8836님이 그래도 좀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강남역에 토토가를 가세요. 같은 느낌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평일에는 회사원 정장 남녀들이 가득해요. 단, 주말에는 가지 마세요. 소외감이 눈물 나게 할 거예요. 라고. 좀 많이 가셨던, 토토가 죽돌이신 것 같아요. 네, 8836님이 조언을 또 해주셨고, 0896님은 조금 이제 비아냥, 자신 있으면 가보든가, 라고 보내셨고. 그래, 제일 좀 실용적인 질문, 김경태 씨, 조기 축구 클럽 가입을 생각해 보세요. 안지은 씨의 경험담입니다. 우리 남편이 저보다 8살이 많은데, 결혼 전에 40대 초반쯤에 엄청 핫한 클럽에 아저씨들이 몇명 갔는데, 입장하는 곳에서 직원이 12시에 이제 곧문 닫는다고 가라 그랬대요. 좀 성의 있게 좀, 이 거절을 해도 좀 성의 있게 하시지. 무슨 클럽이 12시에 문 닫는다고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알았다고 했다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바뀌죠. 이제 한 7, 80%의 이제 또 형님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클럽에서 12시에 지금 저처럼 반응을 하죠. 아니, 뭐 거짓말을 해도 좀 예의 있게 해야지. 12시에 클럽이 문을 닫는다고요? 이러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지현 씨 남편분 친구분들처럼 약간, 아, 얘들아, 야, 12시에 닫는데. 야, 아, 야, 우리 좀 너무 늦게 왔다. 야, 우리 가서 호프나 한잔하자. 야, 12시에 닫는데. 야, 지금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 지금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분위기 있죠. 아, 이러면은 더 지금 좀 비참한데. 재밌네요. 이은정 씨가 개봉동 콜라텍이요. 그 앞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있어요. 왜, 노 알콜인가? 왜 콜라텍에 계시지? 약주를 또 하셔야 되는데, 원래 클럽에 가면. 예. 콜라텍은 청소년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자, 아무튼, 네, 클럽 얘기를 좀 후끈하게 시작을 해봤고요. 분위기는 후끈한데, 날씨가 정말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최영우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10월의 14번째 날이자 수요일, 지금 서울 기온이 올가을 최저 기온까지 내려앉았습니다. 9.4도, 많이 낮아졌죠?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북서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오늘 체감 온도를 많이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해안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까지 발효 중이라서 물결이 매우 높습니다. 바닷길 이용에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까지 이렇게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고요. 하늘은 내일까지 대부분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구름이 많지만 아침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대전, 광주도 같게 예보가 돼 있고 세종, 강릉,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으로 오늘은 대부분 20도 언저리의 낮 기온이고요. 점차 주말 휴일로 가면서 1, 2도씩 야금야금 낮 기온은 오르겠고 금요일 아침 기온도 내일보다 조금은 나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9.4도입니다. FM대행진 날씨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2: 韩国的朝鲜节目 FM 大
3: 喜大家沉浸在 FM 大喜剧。
4: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0: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0: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6: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댕진. Thank you.
0: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이 FM대행진을 여는 오프닝으로 쓰여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첫 코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입니다. 쿨 FM의 맏형, 이현우의 음악 앨범 차디의 노래고요. 비발디 4개의 겨울 2악장을 샘플링한 곡. 오늘 좀 쌀쌀한 날씨에 또 잘 어울리는 바로 그 곡. 헤어진 직후 맞이한 첫날 아침의 심경을 담은 발라드 명곡 중에 한 곡이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제 용돈을 모아서 샀던 테이프예요. 실제로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이 곡이랑 그때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신승훈 씨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랑 이 곡이랑 사서 막 정말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무래도 사춘기 시작이었었나 봐요. 감성 사춘기.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을 듣다가 이현우 씨와 신승훈 씨의 노래에 푹 빠졌던 그 98년도가 생각납니다. 박세리 씨가 양말을 벗었던, 전 국민이 또 그 IMF 때문에 또 허리띠를 졸라맸던 바로 그때. 네. 현우 형님께 가요 톱10 마지막 골든컵을 안겨줬던 이 곡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8910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또 오늘 4부 큰별쌤 최태성쌤과 함께 별별 히스토리까지 함께 하니까요. 오늘 9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뭐 앞서 우리 최영우 씨도 오늘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이제 살아있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커먼스님께서 집에 계신 분들께 공지합니다. 반팔 입고 나왔는데 닭살 돋아요. 반팔을 또 왜 입고 나오셨어요? 누가 봐도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긴팔 입으실, 긴팔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분들은 자켓을 입어야 돼요. 아니 이 날씨 쫓겨난 줄 알아요. 반팔 입고 나오면 꼭 위에 자켓을 입고 나오십시오. 3350님, 식대 여기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좀 전에 후리스 입고 강아지 산책하고, 봐봐, 후리스 입으셨다잖아요. 완전 추워요, 식대. 오늘 완전 가을 남자 스타일이에요. 멋져요. 해주셨어요. 저도 오늘 그것도 이제 소일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켓을 입고 왔는데, 보통은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오면은 벗거든요. 근데 지금 추워서 스튜디오인데도 지금 이제

0: 각도가 이게 딱 맞아가지고 안 벗고 있어요. 꼭 자켓 입고 나가십시오. 이동숙님. 친정엄마가 김장 전에 마지막 김치라고 석박지를 담아서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크으. 아, 사랑받으신다. 마흔 후반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김치를 받아 먹네요. 그래도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벌써 퇴근이 기다려져요. 라고. 네, 동숙 씨가 또 남겨주셨고. 지금 40대 문자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50, 60대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20대. 20대 지금 부진합니다. 20대 그 클럽 얘기 나오니까 지금 말 섞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20대도 좀 정보를 좀 나눠주십시오. 예. 금방이에요. 친구예요, 사실상. 20대랑. 예. 자, 우리 정동석 씨도 지금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 해적선님께서, 안윤상님 오늘 경량 패딩 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얇은 패딩 있죠? 이거는 저는 오늘 한번 내기 걸고 싶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안윤상 형님, 오늘 경량 패딩 솜 들어간 옷 입고 옵니다. 예. 이따 기대해 주십시오. 2245님이 음악 퀴즈 도전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음악 퀴즈.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45님이 오늘은 내가 불러야 돼요 라고 보내셨는데 왜 그런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하신 거죠?
1: 아, 옛날에 이현우라는 그 가수를 몰랐는데,
0: 네,

0: 갑자기? 희노애를 한 달 동안 부르면서 계속 울었어요.
1: 아니 뭐 이제 좀 오래된 일이니까 이제는 웃을 수 있는 거죠?
0: 아 그럼요.
1: 어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갑자기 헤어졌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왜 헤어졌어요? 차였어요?
0: 아 그거는 비밀이에요.
1: 아 그거 비밀이에요. 아 또 네. 오래됐지만 또 저희가 또 프라이버시는 지켜드리겠습니다.
0: 네. 개인적으로.
1: 어 진짜 실제로 헤어졌을 때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으셨었군요.
0: 네 많이 울었어요.
1: 어머나. 아 그렇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그때 좀 감정을 녹여서 그 한번 잘 불러봐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부르다가 우시면 안 돼요.
0: 네 이제 울지 않아요.
1: 가볼게요. 제가 먼저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가사를 붙여서 불러주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0: 아, 네 너무 떨려요 근데.
1: 아이 잘하실 수 있어요. 한 달 네. 동안 들었는데 한 달 동안.
0: 네.
1: 자 갑니다. 1, 2, 3, 4 식식식식식식식 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

약간 울먹울먹 또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실 줄은 몰랐네요. 약간 울먹울먹 하셨던 것 같은데 후렴까지 가면은 눈물 흘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로 끊었습니다. 예, 아, 잘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차디 노래였고요. 2245님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혹시 밀크글라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흰색의 뽀얀 빛깔에 빈티지한 매력을 더한 밀크글라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밀크글라스는 이름처럼 우윳빛을 띠는 유리인데요.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것이 특징이고요. 접시와 컵, 꽃병, 케이크 스탠드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빈티지 인테리어와 레트로풍 생활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빈티지 밀크글라스를 구입했다면 세척 전에 금이 가거나 깨진 곳은 없는지 또 장식이 벗겨지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세척할 때는 미지근한 물과 순한 주방 세제,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를 사용하고 요철 사이도 조심스럽게 닦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맞히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우윳빛 뽀얀 색감이 특징으로 접시와 컵, 꽃병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청취율 조사, 어제부터 시작됐어. 1번 보기였습니다. 2번, 밀크글라스. 3번, 댄스, 댄스, 댄스. 세 개 보기입니다. 스로 끝나는 보기를 세 개 드렸고요. 이 중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슬의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애나의 보기 드문 여자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식식플레이스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밀크글라스였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그죠? 9585님이 밀크글라스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구매해봐야겠어요 하셨고요. 정경화 씨는 레몬글라스는 아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밀크글래스 아마 제가 지금 상상하는 게 맞다면 아마 옛날에 다들 어디선가 한 번씩 보셨을걸요? 그거 맞을 텐데. 예. 지금 괜히 또 뭐 지금 우리 클럽 얘기하고 하니까 어린 척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느낌 있는데 또 좀 또 좀 나이로 유세 부리는 사람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오케이. 밀크글래스 아마 한번 쳐보세요. 아실 거예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선물 드리고요. 오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님이 솔직한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자다 일어난 거울 속의 내 모습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솔직한 문자를 또 2700님 선물 드립니다. 서상철님, 좀 슬픈 문자네요. 생일에나 먹을 수 있었던 오므라이스. 계란파동 때 태어나셨나? 왜 그러지? 자, 해적사님께서, 나 가지고 장난하나? 나 완전히 세대스. 조금. 예, 너무 지금 자신감 붙으셨다. 예, 잠깐만, 네, 쉬어주십시오. 아, 박성경씨가, 이거 이미 나왔죠? 감 잡았어. 한 120분 정도가. 감 잡았어. 많이 보내주셨고요. 이건 좀 읽을까 말까 좀 고민하긴 했는데, 읽어야겠습니다. You are a come to me. 나에게 말 걸어봐. 형부 화이팅! 하리스. 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안녕하세요. 진희은입니다는 왜 보내신 거예요? 케빈 코스톤. 이거 왜 보내신 거예요? 네.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앵콜로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의 FM댕진 1부는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금비, 스피드랙,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에르웍스, 현대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제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The

0: 나무도 잘 올라요.
1: 야!
0: 아유 참.
1: 어, 거북이 노래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2: 내가 해야지.
3: 잘했죠.
4: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1: 과연 그는 오늘 어떤 재킷을 입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안윤상 형님이다 또 환영해 주시고요. 오늘 왜 이렇게 좀 뭔가 분위기가 올드한 느낌이죠? 현일 씨가 오답을 예스 예스 예스 안윤상 클린턴 성대모사라고 보내셨는데 트럼프 성대모사 클린턴 대통령이 지금 전전전전 아니에요? 그죠?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정화 씨가 지하철 에티켓 가스 까지 또 보내셨고, 네, 자 9339님 이건 몇 명 보냈나요? 가만 안 두겠어. 많이들 오답도 도전해 주셨습니다. 선물 챙겨 드릴 거고요.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션 유난스러운 건강관리법이 주제입니다. 시니어반 청취자들은 더 공감하실 텐데 건강 얘기 많이 하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또 개인별로 챙기는 건강 그 관리법이 있을 텐데요. 오늘 건강 선물로 준비를 했고요. 닭고기 세트 준비했고요. 예를 들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를 비타민 B, C, 아연, 루테인, 유산균, 오메가3, 마그네슘, 콜라겐까지 챙겨 먹습니다. 라든지 우리 아버지는 꼭 찬물 샤워를 하십니다. 하시면서 찬물 샤워를 하십니다. 아시는 우리 할머니는 맨발로 항상 걸어 다니세요. 뭐 이런 문자들 있죠? 많이 보내주십시오. 입으로 올게요.

0: 혹시 어디서 내리세요?
1: 저요? 전 안 내려요. 이 버스는 쿨 FM 순환 버스거든요. 안 계시면 오라이.
0: 서울버스 273번, 341번, 361번, 740번
1: 광역버스 1550번, 9501번 쿨 FM DJ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버스를 만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0: 문자번호는 샵8910,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선물 드려요.
1: 아침부터 밤까지 재밌는 라디오
0: KBS 쿨 FM과 함께해요.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앵커 김명준입니다.
0: 네. 아 오늘
1: 방금 제육내를 내려고 목소리가 지금
0: 네. 경량이 있었으면 입고 왔는데 아하. 경량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1: 경량 패딩이 어딘가에 있는데 어딘지 몰라서 이거 바람막이에 그래도 안에는 기모 따뜻한 걸 입고 왔습니다. 야 추위가 이런 날씨에 반팔 입는 거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너무 춥습니다.
0: 지금 뭐 민소매 입었다는 분들도 계시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까?
1: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아이들이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편식하고 반찬 투정 한번 안 해본 거 이거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다들 한 번쯤 경험 있을 겁니다.
0: 아, 우리 김명준 앵커님이

0: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어릴 때는 다들 반찬 투정하고 편식하고 아하, 그렇지만
1: 그렇죠.
0: 근데 보면 아이들 밥 먹이는 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한 숟갈만 더 먹어라 사정을 하고 숟가락으로 비행기를 태워도 입 꼭 다무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 집중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편식 나쁜 버릇을 한 방에 고쳐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민속촌의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의 집.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조정식 기자 불러봅니다. 조정식 기자.
2: 네, 조정식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민속촌에 있는 귀신의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아이고 세상에.
2: 여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들리시나요? 귀신들의 호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비규환입니다.
1: 아니 귀신들이 아이들 편식 고쳐준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촌에 오시면 천여귀신, 구미호, 묘귀 등
1: 세상에.
2: 많은 귀신 캐릭터 분장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1: 허허.
2: 민속촌을 방문한 부모님들이 평소 아이들의 행동을 귀신 캐릭터에게 이르면 귀신들이 아이를 잡고 말 안 들으면 잡아간다.
1: 소름.
3: 편식하면 귀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1: 어머나.
2: 이렇게 즉석에서 상황극을 펼칩니다.
1: 어허.
2: 그러면 아이들이 울면서 앞으로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부모가 못하던 약속을 귀신이 대신 받아낸다. 그러니까 민속촌 귀신들이 참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귀신 참교육 효과 있습니까?
2: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난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1: 어허.
2: 있습니다. 매일 안아달라 업어달라던 아이가 귀신과 약속을 하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잘 걷는다는 후기.
1: 이야.
2: 4살 아이가 묘귀를 만난 다음 날 편식을 싹 고쳐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칭찬 전화가 왔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1: 대단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공포심을 안겨주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2: 맞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장은 말을 잘 들어도 이게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1: 트라우마.
2: 지나친 공포 유발이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1: 어허.
2: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적절한 선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지금 구미호가 제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1: 아니, 구미호가
2: 아비규환입니다.
1: 간 조심하세요. 간
2: 조정식이었습니다.
1: 간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촌 귀신들의 참교육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요 뭐니 뭐니 해도요 최고의 교육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 무슨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앵그리 앵커였습니다.
0: 네, 앵그리 앵커님의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 땡큐 앵그리 앵커.
0: 맞습니다.
4: 트럼프 아니고요. 박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언제나
0: 그러고 보니 좀 같은 결이군요.
4: 비슷합니다. 그래도 좀 나와요. 저는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0: 그래서 영어를 좀 많이
4: 혀를 좀 굴릴 뿐이죠.
0: 네. 잔호박 형님 어서 오시죠. 무슨 어떤 소식으로 오셨죠?
4: 저도 어린 시절에는 김치 먹기 싫다, 나물 먹기 싫다, 밥상에서 투정 부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미국 메이저리그 생활을 할 때 가장 그리웠던 것 바로 김치.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한국의 맛이었어요. 된장이 어찌나 생각나던지.
0: 아, 맞아요.
4: 우리 어린이들 엄마 밥 잘 먹어야 돼요. 알았죠?
0: 그렇습니다.
4: 아니면은 아저씨가 우리 어린이 붙들고 교육을 시켜줄 거예요. 무슨 교육? 귀에다가 꽂는 교육.
0: 투머치 토크 교육.
4: 투머치라뇨? 간단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0: 지금이야 뭐 외국에서도 우리 음식 뭐 먹을 수 있지만
4: 그렇죠.
0: 찬호 형님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게 참 먹기가 힘들었죠 한식을.
4: That's right. 정확해요. 이제 우리나라 한식 제가 LA 있을 때와는 정말 급이 다른 아주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K푸드가 됐습니다. 오늘 소식을 얘기하려니까 문득 1994년도 LA 다저스에 입단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외국 선수들 현지인들에게 Do you know Korean food? 하면은 뭐 비빔밥? 물고기? 뭐 이 정도였는데 얼마 전 유럽의 유명 음식 전문들이 집에서 한국 음식 무려 100선을 발표했어요.
0: 한국 음식 100선? 야, 유럽 음식 정보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음식 100선을
4: 맞습니다.
0: 뽑았던 어떤 메뉴들이 있었죠?
4: 네, 여기에서는 해외 이용자들 전문가 평점 총 8,430건의 내용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대망의 코리안 푸드 넘버 원.
0: 예.
4: 정신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0: 김치 삼겹살?
4: 삼겹살.
0: 김치찌개?
4: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0: 네.
4: 뭐 비빔밥, 불고기 아니면 김치찌개 이런 거 나올 것 같았는데 1위 음식
0: 1위
4: 바로 치킨.
0: 아,
4: 코리아 스타일 치킨.
0: 코리아 스타일.
4: 그렇습니다.
0: 치킨.
4: 단출했던 튀김당 요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양념과 소스를 더한 한국식 치킨이 당당히 최정상의 마운드에 올라섰습니다. 1선발
0: 양념 치킨.
4: 그렇습니다.
0: 네. 아, 치킨 뭐
4: 간장 치킨, 양념 치킨, 그리고
0: 맛있죠.
4: 마늘 막 이런 거 많잖아요.
0: 네.
4: 파도 올라가고 정말 다양한 토핑이 올라가죠.
0: 아니 치킨 말고 또 어떤 한식들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4: 네, 2위는 달콤한 양념 갈비.
0: 대갈.
4: 3위는 안심 구이. 그 뒤를 이어서 4위가 저도 정말 좋아하는 춘철 닭갈비,

0: 아 이거 철판에다가 볶아갖고 나중에 꼭 이렇게 밥 비벼 막 볶아가지고.
1: 아 닭갈비야.
0: 아 정말. 5위는
1: 내 외국인 식성이네.
0: 5위는요 김치찌개가 올라갔고요.
1: 네.
0: 6위 육회. 7위 참치김밥.
1: 아, 참치김밥.
0: 8위 게장.
1: 게장.
0: 9위 제육볶음. 10위 상추쌈까지 상추쌈. 아주 다채로운 우리나라의 음식들이 순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인사이트에서는 세계인들에게 훌륭한 음식을 알리기 위해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식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즐거움을 말하자면 제가 메이저리그 시절 동료들에게 메이저리그. 한국 음식을 소개했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여기까지
0: 무슨 음식 먹고 마음대로 오르니라고 나중에, 했을 때
1: 나중에 한번 들을게요.
0: 아, 나 햄버거 먹었는데
1: 찬호 형님
0: What?
1: 메이저리그
0: 햄버거를 먹었다고? 난 당연히 네가 김치 꺼내가지고 그래서 밥 쓱싹쓱싹 비볐어.
1: 형님 선수 시절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또 시간을 따로 한부를 아예
0: 언제요?
1: 한번 곧 곧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날짜를 정해주세요. 네.
1: 아, 찬호 형님 이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세계인이 반한 한국식 치킨과 우리 음식 백선 소식 찬호 형님이 알려주셨습니다.
2: 하이.
1: 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2: GH님
1: 오셨군요.
2: 아닙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하이, 다카이치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한국 음식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제가 좋아하는
2: 삼겹살을
1: 한국 음식
2: 그
1: 삼겹살을
2: 소주 삼소
1: 굉장히 좋아합니다.
2: 삼소
1: 삼겹살과 소주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2: 삼소
1: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처음인 것처럼
1: 소주를
2: 처음인 것처럼
1: 소주를 처음인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이라는 소주를 먹었는데 하이. 굉장히 제
2: 흔들어서
1: 입맛에 잘 맞아
2: 흔들었어.
1: 한국어가 많이 느셨네요.
2: 하이.
1: 흔들어서
2: 강꺾고 좋아합니다.
1: 병으로 소주 윗부분 그 소주를 좀 덜어내고 드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2: 그렇습니다.
1: 삼겹살이 아무래도 이게 일본 분들은 또 이게 매운 걸 못 드시기 때문에
2: 오이시
1: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2: 오이시 삼겹살을
1: 그렇습니다.
2: 그리고 그럼 메르젓 메르젓 찍어서 제주 스타일
1: 거의 뭐 제가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국말을 잘 하시는 우리 다카이치 총리님이신데 지금 뭐 삼겹살 소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치킨 맥주 조합도 있고요. 골뱅이 소면 조합도 있고 여러 조합이 있는데
2: 골뱅이 소면
1: 골뱅이 총리님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조합이 있다면 어떤 조합이 있습니까?
2: 그 간장 게장 그 백반 조합합니다.
1: 완전한 한국어를 지금 말씀해 주세요. 간장 게장 백반을 좋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 일본 그 니폰 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1: 아 그래 간장 게장을 밥이랑 함께 드시는 게 너무 맛있다.
2: 게딱지로 밥.
1: 맛있다.
2: 스고이.
1: 스고이다. 대단하다.
2: 오이시 간장 게장.
1: 맛있다.
2: 삼소.
1: 진짜 대단하다. 맛있다 말고는 다 한국말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2: 요즘 한국 말을 공부합니다.
1: 공부를
2: 공부합니다.
1: 네. 다카이치 총리님의 추천 조합은 간장게장 그리고 쌀밥. 한번 또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2: 삼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뭐 열 번이고 11번이고 다카이치 총리님은 저를 이제 또 일본에서 스시 사주시고. 네.
2: 스시. 알겠습니다.
1: 다카이
2: 회전 스시
1: 비싸니까. 자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윤상 형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바바.
2: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동방신기'의 주문으로.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방신기의 주문 듣고 왔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일본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일본어 리스닝이 지금 거의 90% 이상 된다는 분들이 엔화가 떨어지면 일본어가 원래 저절로 들리는 거냐고 지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들려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민속촌 귀신의 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8706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예, 막 엉엉 아유 무섭긴 하다. 아이 무섭긴 하다. 아이 귀신이 분장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셨다. 오 엉엉 울고 지금 저기 울지마 울지마 해가지고 지금 뚝 하고서는 찍은 사진인데 지금 주말에만 통하고 이제는 지금 안 통한다고 민속촌 가야 만나는 거잖아요 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휴 무섭네요. 어휴 어른도 놀라겠다. 나도 말 듣겠다. 예. 자, 8706님이었고요. 네, 저희가 사진 보내주셔 너무 감사해서 선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퀴즈 고스톱 도전장 문자 샵 8910으로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는 정식이랑 옴뇸뇸 가보겠습니다.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은 닭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옴뇸뇸뇸뇸뇸.

0: 매일매일 쏟아지는 선물 타임. 정식이랑 옴녀옴녀옴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 유난스러운 건강관리법이 주제고요. 유난스러운 분들께 닭고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1154님이 어제 사무실에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유난을 부리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기루님부터. 남자는 하체가 시원해야 된다고 해서 잘 때 상체만 이불을 덮고 잡니다. 대신 양말은 신어요. 아, 유난스러우시네요. 아, 닭고기 세트 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닭다리 같을 것 같아가지고 닭고기 세트 드렸고요. 왕유나님, 성함부터 뭔가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죠. 왕유나님, 우리 아버지는 방에 돌이 한 바구니 있어요. 돌이요? 매일 밟을 때마다 엄마한테 혼나요. 돌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건강 찾고 욕먹고. 아,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돌로 지압을 하시는구나. 아, 아니 좀 나가시지. 나가셔서 이렇게 좀 맨발로 등산하고 하시지. 그걸 또 방에서. 왕유나님 선물 드립니다. 아버님 드리세요. 윤정호님, 평소에 안구 건조증이 있는 우리 회사 차장님은 컴퓨터 오래 하면 안 좋다고 물안경 쓰고 아, 물안경을 쓰고 업무를 보세요. 물안경 안에 물을 채우고 그냥 물안경 공기 뺏긴다고, 수분 뺏긴다고. 연세도 있으셔서 밥 먹고 오는 동안에도 물안경 자국이 하나 없어져. 최고인데 몰래 한번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업무 보시는 사진. 윤정호 씨 선물 드립니다. 이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8411님, 26살인데요 애늙은이 소리를 듣고 삽니다. 하루에 8개씩 챙겨 먹어요. 사람들이랑 카페 가면 국화차나 쌍화차를 시킵니다. 회사에서는 그리고 호두 2개로 틈만 나면 손 지압을 챙겨줍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러셨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호두가 이게 많이 이거 하다 보면은 반질반질해져요. 그래서 호두 이렇게 손으로 하시다가 이제 또 심심하면 바닥에다 놓고 발로 굴리고. 야, 근데 26살인데 이걸 한다고. 밀레니얼 세대인데. 8411님 선물 드립니다. 아, 7704님, 우리 아빠는 KBS 비타민에서 건강에 좋다고 소개된 음식은 꼭 드셨어요. 언젠가 케첩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케첩에다 밥을 비벼 드셔. 아, 이거는 좀 핑계 아니신가? 진짜 그 건강 정보 프로그램 보고 엄마들이 이제 밥 해주는데 밥 색깔이 좀 이상해지고. 한때는 한 6, 7년 전에는 한때는 이제 베리가 굉장히 그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베리, 마사이 베리를 비롯해서 많은 베리들 집에 반찬들 다 보라색이었어요 옛날에. 요즘 그래도 요즘 안 그래서 다행이지. 심유영님, 시어머니께서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면서 소식해야 건강하다고 조금씩 자주 드시고 홍삼 챙겨 드세요. 그쵸. 이제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뭐 계속 쪽쪽 빨아 드시고. 3883님, 저는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아무도 안 계시면 스쿼트를 합니다. 유난이다. 스쿼트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타이밍 가끔 잘못 맞추면 안에서 나오시던 분 화들짝 놀라세요. 깊게 앉지 마세요. 반 스쿼트만 하세요. 깊게 앉으면 놀라니까 반대쪽에서. 우리 1528님, 예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요즘 뭐 올리브오일 많이 오전에 먹잖아요. 참기름을 그렇게 아침에 한 스푼씩 드셨습니다. 몇 달 그러시다가 속이 너무 느끼하다고 이제는 안 드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이제 그 어머님들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누시다가 들기름이 그렇게 좋다. 들기름. 그래서 오전에 같이 이제 들기름 한 숟갈씩 드시고. 잠깐만, 벌써 광고를 들을 시간. 광고를 듣고 와서 데몰리션 노래방 하면서 유난 또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식의 FM댕진 2부는 메디힐 토너패드, 아이스트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카페앤베이커리페어, 동국제약 페라민큐, 셀레나지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유난 많이 유난이시네요. RKDUD님, 저희 아빠 아령을 입으로 물고 하시다가 임플란트 두 개. 차력 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문자로 도착하는 건 강황가루입니다. 강황가루. 우리 식탁 위가 노란색이 됐다. 심지어 우리 백대환님, 형수님께서 강황이 건강에 좋다고 제사 음식 수육에도 강황을 넣어서 제사상이 노랗습니다.

당황 그만 넣으세요. 자, 궁정비차 문자 왔습니다. 궁정비차. 궁정비차. 그리고 김선우님, 파이토케미칼 아세요? 8가지 색깔의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8가지의 색깔이 있는지 눈으로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색이 없다 하면 또 등짝 맞습니다. 파이토케미칼 문자 왔고요. 윤승관님, 40대 중반인 제 친구 정봉삼은 정봉삼씨 일단은 건강할 것 같아요. 성함으로는 일부러 귀를 매일 잡아당겨 늘리고 있습니다. 장수기 만든다고요. 정봉상님 장수하십시오.

0: 사는데 엘베에서 숨 참아요. 병은 공기로.
1: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2: 그래, 우리 딸도 잘 자.
1: 아빠, 불난 것 같아요.
3: 빨리 젖은 수건으로 입이랑 코 막고 밖으로 나가자. 딸,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지?
1: 네, 아빠는요?
2: 아빠도 괜찮아. 연기감지기가 빨리 알려준 덕분에 무사히 대피했네.
4: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약속입니다.
5: 구입과 설치 방법이 궁금하다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검색해보세요.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7: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제법 쌀쌀해서 환절기 차량 점검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입니다. 성산 램프 부근에 고장난 차 막 치워졌지만 홍지문 터널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구리 쪽 강변북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도 행주에서 한강대교 구간 길게 주춤합니다. 이 밖에 강남 순환도로 성산 방향 관악터널 한 3차로 고장날 차 처리 구간도 살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중에선 세종 포천선 포천 쪽인데요. 역시 터널 아닌 고덕터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크게 혼잡합니다. 초이 쪽 운행 더 힘겨워졌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노구산 2터널 진출 1차로의 추돌 사고로 뒤로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제 장스킹.
1: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는 나이 많은 늙크크들의 말투와 행동들.
2: 자, 어디 한번 보자. 5399님. 네. 현우 형님, 인석 씨. 신발 몇 문 신으세요? 몇 문?
1: 270님. 저 남편은 바지 입으면서 꼭 내 역대 내 역대 내 혁띠 어디 있어? 혁띠, 내 혁띠 찾아봐 빨리 혁띠.
2: 아,
1: 야, 내 혁띠 어디 있어? 네. 웃음도 이제부터 이현우의 음악 앨범입니다.

잠시 후 8시에는 조정식의 FM대행진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붕붕붕붕.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스톱.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고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정답 맞힌 분이 1번부터 5번 중에 번호 뽑아서 선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블랙박스, 사과 한 박스, 곰취 차 세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전 기회를 선물보다 더 많이 다섯 번 드리기 때문에 모두 성공하시면 이 선물을 다 챙겨갈 수 있는 퀴즈 고스톱 3승에 도전하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놀 땐 또 신나게 놀 줄 아는 분, 정식의 인기를 위해서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열혈 네티즌 누리꾼 논산의 풍덕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풍덕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오, 벌써 3승입니다.
1: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3승 도전에 나서고 있는 우리 풍덕님.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네, 계속해서 도전을 오전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셨나요?
1: 아, 네, 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시큰둥하고 친구들의 반응이 조금 좋더라고요.
0: 왜요? 왜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1: 이제 제가 그 라이브 영상에 링크를 보내줬는데,
0: 네.
1: 그걸 보더니, 모르는 DJ인데 너무 호감이 가면서,
0: 저한테는 좀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이야기였네요. 예. 네.
1: 다들 육아에 바쁠 나이니까.
0: 네네.
1: 라디오를 들을 틈이 없었나 봐요.
0: 그럼 그 왜 라디오를 좀 홍보를 해주셨네요?
1: 네, 그랬더니, 지금 무슨 일이
0: 소감이냐고
1: 들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0: 너무 너무 감사하다. 소문 좀 더 많이 내주시고. 부모님은 왜 시큰둥하셨죠?
1: 제가 라디오 사연 보내는 거 좋아해가지고.
0: 네.
1: 방송이 많이 들었어요.
0: 네?
1: 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0: 방송을 많이 들으신다고요?
1: 그래서 제가 나오는 라디오를 매번 들으셔서.
0: 네.
1: 그런
0: 경험이 많으셔서. 혹시 우리 그 풍덕님 지금 블루투스로 이어폰으로 통화 중이신가요?
1: 아니요.
0: 아, 그렇군. 주변 소리가 조금 크게 들려가지고.
2: 아, 됐습니다.
0: 아, 됐어요? 네. 어떤 상황이었죠?
2: 아, 지금 출근 중인데 어제 자차를 가지고 출근했더니.
0: 네.
2: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0: 네.
2: 살짝 지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합니다.
0: 지금 이제 잘 들리네요.
2: 네네, 죄송합니다.
0: 네네, 좋습니다. 네. 논산으로 하는 풍덕님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식식이님들 다 들리시겠지만, 생생한 대한민국 그 직장인의 출근 소리.
2: 네.
0: 지금 ASMR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풍덕님, 오늘도 파이팅이고요.
2: 네, 파이팅입니다.
0: 네, 오늘 3승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네,
0: 파이팅!
2: 파이팅!
0: 네. K 직장인의 출근 소리 함께 하셨고요. 오늘 도전자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646님이시고요. 퀴즈 고스톱 이것만 기다립니다. 퀴즈 사냥꾼. 퀴즈 헌터세요. 세종시 7년차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느낌표를 5개를 보내셨어요. 예.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퀴즈 사냥꾼이라고 소식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3: 네. 이 멘트가 잘 먹힌 것 같네요.
0: 평소 저희 퀴즈 고스톱을 들으시면서 정답률이 꽤 높으셨군요.
3: 예, 혼자 이제 맨날 문자 몇 번 보냈었는데 이제 네. 정신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출근하면서 매번 듣는데 그 이게 참가자 분들보다 먼저 마친 기억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3승 제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0: 퀴즈 헌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3: 콩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콩떡. 이건 네. 무슨 뜻입니까?
3: 지금 첫째가 나와가지고 56일 차인데
0: 네.
3: 그 첫째 태명이었습니다.
0: 우리 첫째 태명이었고 첫째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3: 56일 차입니다.
0: 56일.
3: 예.
0: 근데 첫째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혹시 뭐 지금 둘째가 뱃속에 있나요?
3: 아니요, 없는데요.
0: 네.
3: 계획 중에 있는데 네. 이제 첫 아이여가지고 그냥 첫째라고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네. 첫째가 56일 됐다는데 첫째라고 해가지고 좀 무슨 상황이지 하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어디세요?
3: 천안입니다.
0: 천안으로 가고 있는 콩떡님이시고요. 네. 잠깐만. 소방대원이시라고요?
3: 예, 맞습니다.
0: 소방대원님과 또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세종에서 지금 7년차 계시는 거예요?
3: 예, 맞습니다. 근무지는 세종이고.
0: 네.
3: 신혼집이 이제 천안이라서 출퇴근 거리가 이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0: 네.
3: 그때마다 이제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어가지고
0: 라디오 들으면서
3: 예.
0: 우리 소방대원 동료분들께도 좀 추천을 하셨나요?
3: 어제
0: 네.
3: 안 그래도 어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제
0: 네.
3: 직원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0: 예.
3: 퇴근하기 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출동이 혹시 걸릴까봐 전화에 지장이 될까봐 안 걸어는 그 메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4: 네.
3: 그 직원들이 응원 많이 하더라고요. 꼭 그 선물 받아보라고.
4: 지금 그러면 듣고 있겠네요, 우리 동료들이.
3: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4: 아, 또 지금
3: 바빠가지고
4: 또 나가셨을 예, 예. 수도 있으니까.
3: 예예예. 예, 예.
4: 아, 그렇군요. 아, 우리 또 그 세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대원 우리 콩떡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좀 많으시다고요?
3: 아, 많은 건 아니고 예, 그냥 운동 좋아해가지고요.
4: 어떤 운동 요즘, 좋아하세요?
3: 요즘은 테니스를 가장 재밌게 치고 있다가
4: 네.
3: 지금 아기 키우느라 지금 못 치고 있고요.
4: 네.
3: 프리다이빙도 이제 예.
4: 아니 오늘 우리 풍덕님이 어제 물에 환장한 분이세요.
3: 예, 저 예.
4: 닉네임도 풍덕이잖아. 두 분이 또 이야기가 잘 통하겠네. 아, 프리다이빙 즐기시고 뭐 스킨스쿠버도 하시고요.
3: 예, 맞습니다. 스킨스쿠버도 하고 있습니다.
4: 아, 뭐 건강한 우리 두 분이 오늘 퀴즈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아우, 근데 아기가 56일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취미 아무것도 못할 텐데.
3: 예,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애기 키는 그 크는 것만 봐도
4: 그러니까
3: 이게 힘들면서도 좋더라고요.
4: 아,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그 정혜진 님이 콩떡이 아버지 신생아 육아 파이팅입니다. 100일차 아기 엄마가 응원해요라고 또 예, 남겨 주셨고요. 그 논산의 풍덕 님도 우리 그 물 좋아하시거든요.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풍덕 님.
5: 네. 네.
4: 여기도 스킨스쿠버 자격증이고 프리다이빙 네. 하신대요.
6: 네,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역도 완전 인근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4: 그러네요.
6: 충남권이라서. 네.
4: 우리 풍덕님도 논산이에요.
3: 네, 네. 네.
4: 네.
5: 반갑습니다.
4: 오늘 공통점이 네. 많은 두 분이 함께 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네. 자, 두 분 구호 연습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십시오. 그 풍덕님 혹시 옆에 에일리언 있나요?
5: 아, 아닙니다. 버스라서.
4: 아, 농담입니다. 자, 네. 구호 연습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5: 풍덕.
4: 아, 거의 동시에 외치셨고. 자, 두 분 중에서 퀴즈를 듣다가 정답이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제 문제 끊고 구호 외치셔도 됩니다.
3: 네.
4: 기회는 한 번입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5: 네.
4: 문제 드립니다. 2014년 10월 14일은 세계 각지를 누빈 이것이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한국에 처음 등장한 날입니다. 프랑스, 브라질, 일본, 호주, 홍콩,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났던 이것은 네덜란드 출신의 공공미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이 기획한 프로젝트로 호수나 강, 공원처럼 공공장소에 설치해 많은... 자, 콩떡님이 발랐습니다. 콩떡님 정답은요?
3: 러버덕.
4: 미더덕이라고 하셨나요?
3: 러버덕이라고 했습니다.
4: 아, 러버덕. 러버덕. 러버덕. 러버덕.
5: 축하합니다.
4: 러버덕 정답입니다. 네, 문제를 계속 읽자면 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 것이 핵심인데요. 국내에서는 480만 명이 이것을 관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잠실에 석촌호수에 한 달 동안 자리를 잡았는데요. 높이 16.5m, 무게 1톤에 달하는 거대한 고무오리, 샛노란 빛에 동그랗고 귀여운 눈망울을 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고요. 러버덕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물을 사랑하시는 두 분이 함께 대결을 했는데 콩떡님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콩떡님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자, 우리 풍덕님.
5: 아, 네.
4: 아니, 물 좋아하시는데 이거 러버덕 생각이 안 나셨나요?
5: 아, 네. 그건 잘 몰랐어요.
4: 아, 근데 러버덕 얘기 들으니까 뭔지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5: 네네. 근데 문제를 끝까지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4: 아, 그렇군요. 아, 네. 오늘은 좀 천안의 콩떡님이 좀 잘해주셨고요. 아, 풍덕님.
5: 네.
4: 아니, 어제 꽝을 뽑아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요.
5: 아, 괜찮습니다.
4: 아, 참. 풍덕님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네. 말씀이 있으실까요?
5: 제가 첫 연결 때 왜 KBS로 옮겼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냐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을 꿈 다른 얘기를 했더라고요.
4: 아, 네네.
5: 근데 그 5시에 계속 라디오를 듣다가 이제 10년 동안 상 한 번 못 받고 퇴사를 하셨잖아요.
4: 어머나.
5: 네. 그러다가 7시로 잠시 쉬시다가 다시 라디오를 시작했다는 그 소식이 저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4: 에.
5: 그리고 이제 5시는 조금 못 듣는 날이 많았는데
6: 오히려 7시로 옮기시니까는 들을 수 있는 접근성이 훨씬 좋아져서 정말 찐팬으로서 그때 진짜 좋아하고 그 왜 랩으로 노래도 내셨잖아요.
7: 아, 그렇죠.
6: 그것도 막 되게 자주 듣고 막 그럴 정도로 진짜 찐팬이었는데 제가 처음에도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식디랑 이렇게 연결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너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이고.
7: 지금 그 버스 옆에 이렇게 다른 승객분들이 계신 거죠?
6: 아 근데 거의 비어 있어가지고
7: 아 그래요?
6: 네 여기 좀 시골이라서
7: 아 곤란하신가요? 네. 많이 계시면은 제가 좀 노래라도 이렇게 시킬까
6: 아,
7: 했었는데
6: 그건 네.
7: 네, 아 어제 근데 꽝을 뽑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 너무 안 좋아서 네. 치킨이나 피자 중에 혹시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6: 어 치킨으로 받겠습니다.
7: 아, 그러면 저희가 그때 네. 그 KF 땡 그 근무하셔가지고 네, 치킨 안 받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치킨 저희가 남아 있어요. 네. 치킨 드립니다.
6: 네 고맙습니다.
7: 네 풍덕님 앞으로도 저희 FM 땡지 많이 사랑해
6: 네,
7: 주세요.
6: 네, 매일매일 듣겠습니다.
7: 네 빠이빠이.
6: 빠이빠이. 네.
7: 풍덕님
3: 예. 예
7: 많이 기다리셨죠?
3: 아, 아닙니다.
7: 네. 아, 우리 그 3745님이 우리 풍덕님한테 힘든 출근길을 즐겁게 해준 내 친구 고마워라고 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풍덕님.
3: 예.
7: 선물 뽑을게요.
3: 네.
7: 1번부터 5번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7: 네, 가보겠습니다. 자, 랜덤 박스. 돌려주세요!
3: 1번 가겠습니다.
7: 오, 망설이지 않고 그냥 1번으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3: 아 기가 막히네요.
7: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1번 남자는 1번입니까?
3: 아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어차피 다 부를 거였었어가지고 1번부터 했습니다.
7: 아 그냥 난 어차피 5번 다 승리할 거기 때문에 1, 네, 2, 3, 맞습니다. 4, 5 순서대로 간다.
3: 맞습니다.
7: 오케이 좋습니다. 아 선물 보내드리고요. 내일 그럼 2승 도전으로 뵐게요.
3: 네 알겠습니다.
7: 네 콩떡님 오늘도 파이팅!
3: 감사합니다.
7: 네. 자 우리 콩떡님이 아, 퀴즈에 자신감이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자신감 한번 꺾어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도전장 문자샵 8910으로 보내주시고요. 직접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청취자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오늘로 딱 100살 생일을 맞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보다 2살이 많은 이것인데요. 원작자 밀르는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런던 동물원의 흑곰 위니와의 추억을 토대로 이것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1926년 그림책이 먼저 출간되고 약 40년 후 디즈니를 통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됐죠. 빨간 티셔츠 차림에 꿀을 좋아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곰돌이 인형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곰돌이 푸 2번 최 에즈 유르 앨범 위원의 최 2번 복이었고요. 3번 아, 이게 3번 복이에요. 네. 자, 곰돌이 푸 이어는 네, 세 개 보기 중에서 정답 보내실 곳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정답 또 재치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쏴 주십시오.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휘성의 인썸니아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0: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퀴즈 풀어봤고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곰돌이푸였습니다. 자, 우리 9068님이 지금 조카 소풍 도시락 만들고 있어요. 곰돌이푸 유산지 깔고 있는 중에 들어서 보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우리 5828님 1번 곰돌이푸 오늘따라 2호선에 사람이 왜 더 많은 것 같죠? 사당에 사람 많습니다 라고 또 실시간으로 정보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당이랑 이수에는 뭐 원래 사람이 많죠. 신도림이랑 그죠? 평소보다 사당에 지금 사람이 더 많다고 남겨주셨고요. 오답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또 형님 누님들이 모래시계 0669님 외 68분께서 보내주셔서 저희가 시니어 반으로 분반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드립니다. 아, 김희순. 아, 이것도. 오늘 좀 형님 누님들 문자를 너무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 오리공댕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특히 이건 이제 X세대보다도 더 가요. 위에 이제 386세대 형님 누님들이 엉덩이를 히프라고 많이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히프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우리 남편 오리공둥이 히프라고 보내주셔가지고 희수님께도 선물 드립니다. 아, 좋네요. 행복이님, 내 통지표 죄다 우. 네, 80점대잖아요. 네, 잘한 거예요. 네, 행복이님도 선물 드리면서 최영우 씨와 함께 오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1: 네, 최영우가 전해드리는 오늘 날씨 전해드릴게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꽤나 쌀쌀하고 추워졌는데요. 서울이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9.3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요. 많은 지역으로 한 자릿수의 기온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서울의 기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내일은 또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게 떨어지거나 더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내일 강원산지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기온이 낮겠고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광주 20도, 세종, 강릉, 대구, 부산 21, 제주 22도 등으로 대부분 20도 언저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과 서해안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0.7도입니다. FM대행진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오현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첫 번째 뉴스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1: 네.
0: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1: 네, 어제 오후에 이제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사건인데 오후 1시 40분쯤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 50대 남성이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아직 의식은 없는 상태고요. 8명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헝겊으로 양쪽 손에 흉기를 묶은 채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이동하면서 보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고요.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지난 2015년에 전철을 향해 흉기를 휘둘려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2019년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했고요. 어제 오전에 이제 전문가 상담도 받고 보호관찰관 면담 같은 것도 했었고 또 범행 1시간 전까지 보호관찰관과 식사도 함께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제 범행을 막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다음 뉴스는 주식 소식인데요. 코스피가 약 두 달 반 만에 장중한때 6천선 아래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1: 네, 그 장중한때 5,900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전날보다 348포인트 5.46% 급락한 6,035로 마감했습니다. 간신히 6천선을 지켰는데 코스피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 10% 넘게 폭락을 했고요. 이 중국 반도체가 이제 기술적으로 추격을 해온다는 공포가 이제 좀 시장에 있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차세대 D램 기술 개발 성과를 공개하고 올해

0: 이 안에 서버용 제품 출시까지 예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코스피가 급락하는 이유가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왜 계속 팔고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해 코스피에서만 202조 원을 순 매도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매도가 집중돼서 지난달 외국인 순 매도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될지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익 상승이 계속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지금 네. 다음 달에 미국이 엔트로픽 상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요인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실적은 좋은데 주식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네.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해킹 소식인데요. 여러 슈퍼마켓 체인 냉장고 온도를 최고 50도까지 올리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사고였는데 현지 시각으로 12일에 프랑스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점 500여 곳의 냉장 시설이 오작동했습니다. 냉장고가 이제 차가워야 되는데 온도가 네. 50도, 일부에선 80도까지 치솟아서 식품을 전량 폐기하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 냉장 시설들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폴란드, 독일, 벨기에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지금 누가 어떤 목적으로 공격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뭐 AI 등 이런 기술 발달 때문에 지금 뭐 슈퍼마켓 냉장고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1: 별일이 다 있군요.
0: 네.
1: 네. 오현태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정식의 FM대행진 3부는 베스트슬립 이카운트, 종근당 건강, IBK 기업은행, 모드투어 네트워크, 한국도로공사, 키움증권, 서울우유협동조합 제공입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쉽고 빠른 ERP 역시

0: 이제 뉴젠으로 축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KBS KBS KBS 난 조정식
3: 조정식의 FM댕진.
4: 네, 현재 시간 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2512님이 안녕하세요 식디, 저희 엄마랑 이름이 같아서 처음 문자 보내요. 저희 엄마는 구리에 사는 최정식씨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어머님께 안부 꼭 전해주시고요.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벌써 둘째 날입니다. 많이 또 새로 문자 새싹 표시와 함께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평소에 문자 참여 안 하셨더라도 오늘 또 문자도 한번 보내봐 주시고, 또 네, 안부 좀 많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8910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4부로 올게요.
5: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6: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7: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6: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FM대행진에서는 비타민C보다 이분을 먼저 챙깁니다. 활력 증가, 두뇌 건강, 기억력 활성화. 수요일에 비타민 CTS 큰별 최태성 쌤 어서 오십시오.
1: 그들은 BTS 저는 CTS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메모리스 큰별 최태성입니다.
0: 늘 이렇게 그 에너지가 좋으시니까
1: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0: 그냥 그렇게 재밌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밌어도 기운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1: 아니에요. 재밌으면 왜 기운이 빠집니까? 재미없으면 기운 빠지죠.
0: 재미도 뭔가 체력이 밑바탕이 돼야 느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또 체력이 좋으세요? 잘 드세요?
1: 사실 이게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0: 아니, 그냥 항상 보면은 막 대충 맞아요. 때우면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1: 그럴 수밖에 어떻게 없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쉽진 않은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네. 근데 늘 이게 챙겨 주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빵도 주시고 김밥도 주시고
0: 이제 이전에 계셨던 우리 그 송혜 선생님처럼 전국을 돌며 이렇게 또 그 각 지역의 특산품을 드시면서
1: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 지역에 뭐 유명한 빵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줄 서서 사 먹는 그 빵 막 이런 거 막 갖다 주시고 오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해요.
0: 우리 송혜 선생님 뭐 더 우리 곁에 오래 계시길 저희는 바랬지만 또 장수하셨잖아요.
1: 그럼요.
0: 우리 또 최태성 쌤도 좋은 거를 또 전국에서 드시니까.
1: 그러니까 같이 장수하자고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저는 거기 움직이지 말고 계속 있으라고요. 같이 가자고요.
0: 저도 좀 전국을 다니면서 좀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전 여의도밥만 먹어가지고. 네, 아 최태성 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사연도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네. 이동영 씨께서 아내가 최 쌤만 나오면 태성이가 그땐 참 얌전했는데라고 말을 하는데 맞나요? 은평구의 D 초등학교 어머. 같은 반이었다고. 아내분 성함은 말씀 안 해주셨어요. 꽤 친했던 것처럼 말해요. 초등학교 동창분이신가 보다.
1: 잠시만, 저기 아내분 제 인스타 DM으로 좀 꼭 좀 연락 좀 바란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니, 와 너무 반갑네요. 이게 또 여기서도 연결이 되네. 와,
0: 좀 반갑기는 한데.
1: 저는 지금도 얌전해요. 지금도 얌전해요. 네. 야,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네.
0: 그러게요.
1: 친구 만나고 싶습니다.
0: 또 기억나죠, 그죠? 초등학교 기억나죠. 같은 반 친구는 사실 기억나요.
1: 제가 초등학교 앨범을 잃어버려가지고.
0: 아, 진짜?
1: 예, 너무 아쉬워요.
0: 뒤 초등학교가 어떤 초등학교?
1: 대조 초등학교예요.
0: 대조 초등학교.
1: 예, 은평구에 있는 대조 초등학교. 제가 은평구에서 대조 초등학교, 구산중학교, 대성고등학교 이렇게 나왔거든요.
0: 은평구도 최고의 아웃풀. 네,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DM 꼭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도 한능검 문제로 시작해볼까요?
1: 한국인이라면 한 번도 모르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 나갑니다. 당근 김치를 처음으로 판매, 유통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근 김치. 1번 연해주, 2번 파리, 3번 런던, 4번 뉴욕.
0: 당근 김치가 아니라 그냥 캐롯 김치죠?
1: 캐롯, 당근. 야, 이런 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0: 나와요?
1: 나와요. 나온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당근 김치. 좀 힌트를 드린다면 스탈린. 스탈린, 예, 그리고 고려인, 강제 이주.
0: 이게 그러니까
1: 되면 아마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 김치는 먹고 싶은데.
1: 그렇죠.
0: 그런 거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재료가 좀 한계가
1: 네,
0: 있다 보니.
1: 네, 네. 그래서 그걸로 김치를 담근 거죠. 지금도 이곳에 가시면 네. 당근 김치 살 수 있습니다.
0: 오.
1: 시장이 그들이 그 고려인들이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와. 거기 가면 이 당근 김치 팔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 글자 수에도 좀 그. 집중을 해보면
1: 오케이.
0: 좋겠네요.
1: 네. 좀 네. 특이한 글자수.
0: 네. 1번 연해주, 2번 파리, 3번 런던, 4번 뉴욕이었고요. 오늘 한능검 문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8910,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한 분께 최소한의 삼국지책을 보내드립니다.
1: 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줄줄 눈물이 납니다. 무슨 마음으로 전화를 저버리고 세자에게 아부하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읽어드린 이 내용이 그 잘나가는 황희 그 사랑하는 태종 앞에서 지금 한 말이에요.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줄줄 흐른다? 지금 신하가 임금 앞에서 울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두 사람 태종 이방원과 황희 조선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0: 그렇죠.
1: 뭐라고 어디 있어요? 태종이 나는 죽을 때도. 죽어서도 너랑 같이 죽고 싶다라고 했던 신하가 바로 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조금만 좀 되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4년입니다. 황희가 태종에게 또 충격적인 요청을 해요.
0: 어떤 요청이죠?
1: 두 번째 사직서입니다.
0: 아, 그만두겠습니다.
1: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직서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있습니다. 인사 비리입니다. 라고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그럼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자, 이번 두 번째 사직서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로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0: 아, 이거는 사실 거절하기 쉽지 않은데. 몸이 네. 아프다는데.
1: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때 태종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의원을 보냅니다.
0: 낫게 해줄게.
1: 낫게 해줄게. 빨리 나아라. 결국 그 덕에 황희가 한 달 만에 병석을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자 태종이 또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병을 고친 그 의사, 의원한테 아주 큰 상을 내립니다.
0: 야, 내 소울메이트를
1: 그렇지,
0: 안 아프게
1: 고쳐줬으니까.
0: 해줬어.
1: 네. 그래서 이제 사직서 이제 반려하고 다시 나와서 일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태종한테는요, 이 황희 만한 신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온 황희, 이번에 이제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바로 새 관리를 뽑는 인사 문제, 명나라 사신을 배웅하는 외교 문제, 정말 등등, 기타 등등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고 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6조 장관을 다 고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신하들이 황의 말에 이게 반대 의견을 잘 못 내요.
0: 왕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그 일하는 사람들 다 황이랑 일해봤던 사람들이니까.
0: 아프면 참... 왕이 의원을 보내주는 신하들.
1: 그러니까요. 이, 그리고 이제 태종이 이게 신하들과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다 늘 조율하는 사람이 이제 황입니다. 왕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게 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황이. 해피 1416년 이 두 사람 태종과 황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 문제였느냐? 바로 아들 세자 양녕대군입니다. 아,
0: 사고뭉치.
1: 사고뭉치. 양녕. 우리 배웠잖아요. 에. 양녕이 뭐 밤마다 궁 밖으로 나가서 막 여자 끼고 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태종한테 다 들켰네. 장차 왕이 될 아들이. 이 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아버지 태종 속이 어떻겠습니까?
0: 시들어가죠. 속상하죠.
1: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 자, 이런 이야기를 태종 이방원한테 저기 뭐 황희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치겠다.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때 황희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자의 나이가 어립니다.
0: 어허.
1: 어려서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감싼 거야. 사실 이때 이 태종이 이 아들을 굉장히 혼을 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황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황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들 아주 그래? 혼쭐을 내주려고 했는데 처분을 미룹니다. 황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0: 황희가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한번 참아야지.
1: 그렇죠. 그러면 양녕이 달라졌느냐? 전혀요. 알잖아요. 더 나빠집니다. 막 신하의 첩을 몰래 궁으로 들이지를 않나, 아이까지 갖게 하지 않나, 막 이게 왕세자로 살 수 없는 짓들을 막 버리고 났어. 있는 거예요. 결국 태종이 폭발합니다. 폭발합니다.
0: 이놈 이거 안 되겠고.
1: 내 너를 끝까지 내가 잡아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데 이때 황희가 물러서질 않아요. 여전히 세자를 감쌉니다. 참다 참다 못한 태종이 1418년 황희를 딱 불러 앉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막 이 태종이 이방원 좀 미치잖아요. 지금요. 네. 아들 때문에. 저번에 한번 혼내주려고 했는데 황희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참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0: 와, 이때 황희가 옆에서 이런 역할을 했었구나.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황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섬겨서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0: 좀 삐졌어. 서운해.
1: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이 한마디가 황희를 너무 아프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랫동안 나를 섬겨서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했다. 너는 왜 이러느냐? 혹시 세자에게 아부하려는 것이냐?
0: 이거 지금 이방원 입장에서는 지금 나 레임덕이야? 나 지금 레임덕이야?
1: 나의 최측근. 너 맞아. 그러니까 너 지금 다른 다음 임금 대선 때 너 지금 미리 줄 서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야, 근데 황희가 이 말에 네. 좌절을 한 거예요. 지금 20년 넘게 함께한 임금이잖아요. 근데 그 임금이 나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줄줄
0: 서운했구나 황희는. 난 진짜 그런 의도가 없는데.
1: 네, 너무 눈물이 갑자기 펑펑 쏟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곳에 있었던 게 아닌데.
0: 이게 진짜 두 사람의 사이가 깨질 수 있는 유일한 그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정말 20년 남지 정말 이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거 입 꼭 닫고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조율하고 뭐 다 했는데 야 뭐야 나를 이렇게 본 거야?
0: 이방원은 진짜 죽을 때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1: 그러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0: 나만의 황희인 줄 알았는데.
1: 맞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무슨 마음으로 전화를 저버리고 세자에게 아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 황희 과연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0: 황희의 눈물이면은 이제 좀 그렇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쵸? 됐어?
1: 안 믿습니다.
0: 안 믿어요?
1: 안 믿어.
0: 많이 삐졌어.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런 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직장에서 이렇게 맺고 있는 그 사이 정말 끈끈한 사이 정말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런데 그 사이보다 우선하는 게 자식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자식이 연관되면 이게 뭐
1: 그러니까 그러면
0: 관계가 너무 어려워져
1: 그 관계가 쉽게 이어지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여기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걸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정말 그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자식 문제가 들어오는 순간 맞아. 나락으로 가는.
0: 뭐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도 뭐 사실 자식들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이게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1: 참 이게 자식 문제는 항상 갑 오브 갑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많은 정치인들이 또 이제 자식과 함께.
1: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니 조선 제일 끈끈했던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와장창 깨져 버리는데 그럼 황희는 왜 이렇게까지 세자 양령을 감싸고 또 감싼 걸까요? 진짜 아부하려고 했을까요?
0: 궁금해요. 왜 이렇게 양령은 왜냐면 누가 봐도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너무 감싼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근데 이 황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조선 역사를 보면 이성계가 막내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고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왕자의 난. 형제끼리 칼 들었잖아요. 황희는 지금 그걸 두 눈으로 다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지금요. 다 알고 있어요. 맏아들이 장자가 계승해야 된다. 이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흔들리면 나라가 또 피를 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양령은 아직 어리니까 가르치면 된다고 봤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를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황희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0: 조선 그 건국의 원칙이었어요.
1: 그렇죠.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태종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을 했던 거예요. 결코 세자에게 아부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0: 양령이
1: 아니에요.
0: 장자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된다.
1: 그렇죠.
0: 잘 타일러라.
1: 그렇게 걔 직언을 했는데 태종은요 이미 양령을 갈아치우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예요. 여기서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 겁니다.
0: 아니 황희는 자기 그 사직서도 두 번이나 냈는데 뭐 그렇게 욕심이 있다고 그러겠냐고.
1: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이 태종이 황희한테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너 유배.
0: 이방원 진짜 확실히 너무하네.
1: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지위도 혜택도 전부 빼앗고요. 그냥 평민으로 만들어버려요.
0: 야.
1: 처음에는 교화로 보냈다가 한양에서 가깝다. 그러니까 교화로 보냈다가 한양이 너무 가깝다고 본 거예요.
0: 멀리 가라.
1: 예, 너무 가깝다. 더 멀리 보내라.
0: 죽을 남원으로, 때도 같이 가자더니.
1: 예, 남원으로 다시 내려보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자손들은 관리로 쓰지 말라.
0: 와.
1: 그러니까 대를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0: 너무한다.
1: 아니 14살에 관복을 입고 임금 6을 모신 사람이 56의 평민이 돼서 남원에 쫓겨갔다. 그리고 아들 자식들 대가 끊겼다. 그리고 태종은 황희를 진짜 부르지 않습니다.
0: 진짜요? 이게 네. 끝이에요 두 사람의?
1: 끝이에요.
0: 와. 아, 이방원 진짜 독하다.
1: 그러니까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 같아요.
0: 진짜 독하다.
1: 자신에게 필요로 하면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도구가 더 이상 자신한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0: 그냥 버리는
1: 이제까지 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0: 하긴 뭐 원경도 그렇겠네.
1: 그러니까 자기 아내까지 그러는데 뭐 심지어 남이지 않습니까?
0: 제일 약했던 게 양녕이었던 것 같고.
1: 맞아.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버텼지만 아들도 격시 얼굴 내쳐야 되겠다 판단되니까 그 아들을 감싸는 황희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고 황희의 인생도 유배 보내면서 끝나는 듯했습니다. 과연 이 황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0: 또 왕이 바뀔 때마다 또 계속
1: 어찌 될지 한번 네, 다음 편을 한번
0: 뭐 성군이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1: 기대해 보시지요.
0: 자, 잠시 노래 듣고 오기 전에 선생님 한능검 문제 한번 더 내주십시오.
1: 한국인이라면 한 번도 못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나갑니다. 당근 김치를 처음으로 판매 유통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 연해주 2. 파리 3. 런던 4. 뉴욕.
0: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8910으로 보내주시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뽑아서 최소한의 삼국지 책을 보내드립니다.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K의 다시 돌아온 계절 듣고 올게요.

0: 자, 선생님 오늘 문제 정답을 발표해 주십시오.
1: 오늘 정답은 1번 연애주의입니다.
0: 오늘 정답 선물 받으실 분들과 큰별쌤의 책 최소한의 삼국지 받으실 분들 명단은 FM대행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큰별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옳다고 믿는 말이 보장되지 않다면 어찌 버티겠습니까?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여기 금비.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FM 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탄력 케어 전문 브랜드 엘렌실라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 쉽고 간편한 혈압 측정 오므론에서 자동 전자 혈압계, 산소 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자 당근 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남성 뷰티 케어 전문점 블루클럽에서 티트리 케어 쿨 샴푸,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 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 이찬혁의 파노라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씩씩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까지 잠깐 빠빠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의 사고가 꾸준합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보다는 안전을 위해 방어 운전

0: 부탁드리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 요금소를 막 지난 지점인 광장부에서 본선 합류 지점 도로 3, 4차로가 화물차와 승용차, 추돌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는 일산 부근부터도 길게 주춤하고요. 이후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8km 구간 지체 서행합니다. 판교에서 일산 구리 방향 역시 장수와 자유로 또 통일로와 서하남 일대로 구간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서울 방향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부근 혼잠 역시 갓길에서 처리 중인 사고의 영향이 남아섭니다. 또 서울시대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홍제 램프 부근 1차로에서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5: Bad boy.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 필.
6: 2시엔 가비가 내려가. 내려가. 퀸디, 저 오늘 코 수술하러 갑니다. 이 마음을 가다듬기 좋은 노래 도수경님의 팝콘 듣고 싶어요. FM 대행진의 식디. 조정석 씨가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B.I.O. 병03님, 바이오 ENG님이요. 깍, 감사합니다. 바이오 ENG03입니다. 알고 보니 바이오 ENG님이시라고. 네. 실수해도 당당한 DJ. 그게 퀸디의 마인드.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비 오는 날에는 비 감성이 있죠. 어제 그 비 감성에 젖어들었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도 그중 한 명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와요를 라이브를 자청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비가 내린 후 기온이 훅 떨어진 오늘은 어때요?

찬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오늘 같은 날에는요, 비 오는 날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 마음이 끌리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유난히 맛있게 느껴진다거나 평소에 그냥 지나쳤을 노래 가사에 마음이 머문다거나 여러분은 이런 날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시는지 알려주세요. 선곡 맛집이자 커피 맛집답게 4,000잔 쳐준 거와 함께 기가 막힌 노래들로 2시간 아주 꽉 채워드릴 겁니다. 수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